0: amazing.
1: Yeah.
0: Wow.
1: Absolutely.
0: 네, 너무
1: Very
0: 오,
1: cool.
0: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 기사 속에 보니까 그 큐브 위성의 이름들 중에 PerSat-2도 있고 CPSat, Sledge 1 등 여러 가지의 큐브 위성이 이번에 다 같이 오베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직접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만드셨군요. 와, 정말 너무나 대단하시고 또 네, 역시나 반가운 소식.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1: Yeah.
0: 네. Esther1585님이요. 유튜브로 마을버스도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변할까요? 저희 동네 마을버스 기사님은 인사성이 정말 좋으시고 친절하시거든요.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날만큼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마법 같은 하루가 됩니다. 인사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버스가 되면 자율주행 버스는 이렇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1: yeah.
0: 못할 거 아니에요.
1: And it doesn't seem too far in the future.
0: Yeah.
1: Probably in the next 5-10 years we'll probably
0: exactly.
1: see automated buses.
0: 그러니까요. I mean, we could have a recorded voice, say, good morning, but it's not the same
1: yeah.
0: as having a person greet you.
1: Yeah, absolutely. Yeah.
0: 그러니까요. 뭐 100% 다 자율주행으로 바뀌겠어요?
1: I think it's
0: 기술이 되더라도.
1: Yeah, because it's so important to have that eye contact
0: yes.
1: too, right? When someone looks at you and you make eye contact mm-hmm. and then, you know, when they say something, it just has more meaning mm. than, like you mentioned, if there were some sort of a recording.
0: Absolutely.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a short break. And when we come back, we'll read this article about sports figures posting things online about their injuries and this trend. All right, here's Weezer with Island in the Sun.

0: Well, let's get to today's New York Times article. 지금부터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Injuries derailed their seasons. The recovery was good content.
0: 부상으로 시즌 아웃. 하지만 재활 과정은 흥미로운 콘텐츠가 되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자, 운동선수 얘기예요. 부상 당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그렇지만 소셜미디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injuries derailed their seasons?
1: Yeah, it prevented them from reaching their destination or maybe making things not go as planned. Mm. If you think of something being derailed, well, within derailed, there is railed, right? And rail is spelled R-A-I-L, much like a railroad track or a railroad train. So for you to be derailed, think of a train being off the track. Right. And, you know, if you're on a train, then the track takes you to exactly where you want to go. You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e track. Mm. So if you're derailed from the track, well, you are no longer going where you are planning to go.
0: Mm-hmm. Exactly. We often hear expressions to do with rails or tracks, and it often means a plan, to go according to plan or not according to plan. So if you're derailed, 기차가 탈선하는 게 원래 derail인데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가 시즌에서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원래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니까 이것도 뭐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1: Didn't go as planned.
0: Yes, exactly. 자, 그렇게 부상 당한 선수들이 요즘에는 이제 너도 나도 다 약간 의무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1: The comeback from injury has become another experience that athletes, from superstars to fitness influencers with more modest followings, package, polish, and share online to keep fans and sponsors happy. Documenting the return to play isn't a new phenomenon, but the persistent pressure to maintain a personal brand on social media has made it more common for athletes to share regular dispatches from the sidelines and narrate their recoveries for an audience.
0: 부상에서 복귀하는 과정은 슈퍼스타부터 팔로워 수가 비교적 적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동선수들이 팬과 스폰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에 올릴 내용을 구성하고 다듬어 공유하는 또 하나의 경험이 됐습니다. 경기 복귀 과정을 기록하는 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 브랜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이 작용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회복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욱 흔해졌습니다. All right, so from the sidelines, people want to know what this person, this athlete is up to. What does from the sidelines mean, though?
1: From the sidelines means that you are not active or you are not within the game. So what is the sideline? Well, if you think about a soccer game, the sideline is the line on the side of the game. Mm. So the goal line is where the goal is. And so, you know, if you're out of the goal line, then you're behind the net. But if you're on the sideline, that's where the substitute players and the coaches and where those people stand. Mm. And if you are on the sideline, it means that you're not in the game because you're out of bounds and you're not participating in the game. So you're basically, you're on the sidelines, you're not active.
0: Mm, 그렇죠. 경기장 밖에 선수들과 그 다음에 감독이 앉아있는 곳이 사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뛰고 있지 않는 선수들은 다 사이드라인에 앉아있죠. 그런 것처럼 선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0: 않을 때, 뛰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 이제는 꼭 알려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또 많이들 팬들이 바라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브랜드, 그 개인적인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스폰서들이 또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운동하고 있지 않을 때뭐 하는지, 부상당했을 때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 I think typically when you think of sideline, like being sidelined, you think of it as being a negative thing because you're not participating in the actual game that's happening. The only time that I can think of, just off the top of my head, where it can be positive is you might say that, oh, I've got a sideline view, meaning you're right there. You're not in the game, but you're right at the sideline, meaning that you have a very close view as to what's going on, compared to if you're in the stadium in the upper bowl, the upper seats, you're looking from very far away. But if you're, if you have a sideline view, then it means that you're very close to the action.
0: Yeah, absolutely. I'm sure you do get a very good view from the sidelines. All right, well, let's continue reading.
1: At times, it can feel like some professional athletes posting recovery content might be speed running a course that's meant to be more plodding, at least for us regular people. When top athletes get injured, rehab becomes their job, said Snehal Patel, a physical therapist at the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in New York, who has worked with injured athletes of all levels. They might spend hours each day on strength, conditioning, and bodywork treatments, as well as talk therapy with sports psychologists, Patel said.
0: 네. 가끔 보면은 회복 과정을 공유하는 일부 프로 운동 선수들이 적어도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분명 더디게 진행되어야 할 이런 회복 과정인데 마치 스피드 러닝 하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뉴욕의 특수 외과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모든 수준의 부상 선수들을 치료해온 스네할 파텔의 말을 들어보면 최정상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재활도 그들의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페텔에 따르면은 이런 선수들은 매일 몇 시간씩 근력 강화, 심신 관리, 신체 치료는 물론 스포츠 심리학자와의 상담 치료에도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So in other words, if they, well, it's gonna, we're gonna read this in a bit, but if it looks like they're healing faster than us, it's because they are.
1: They probably are.
0: Yeah, they are. 그래요. 다음 단락에 더 나오겠지만, 운동선수 되게 빨리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빨리 회복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그 회복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프니까 그냥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도 있어요. 이거는 제 다음 단락에 나올 겁니다. Alright, so it looks like these athletes, they are speed running when they're healing instead of plodding.
1: Plodding, meaning going slower, walking slowly. When I think of someone that's plodding, so if you see someone walking on the sidewalk, I don't think of that person plodding. That person's just kind of walking, right? Now, if I think of someone that's maybe walking through the mud or walking through a marsh or somewhere where you can't walk faster, then I think of their, and it's maybe a little bit. It's more effort to do that walk that I think of that person as plodding.
0: Right. 진흙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게 플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 속도가 플로딩 하는 것처럼 굉장히 더딘데 운동선수는 스피드러닝 하는 것처럼 회복을 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리하브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What's rehab?
1: So rehab is short for rehabilitation. And, rehab, it's just so much easier and faster to say than, oh, I'm doing rehabilitation.
0: It's too long.
1: Yeah. And what is rehabilitation? It is getting back to normal after you've maybe suffered an injury or something has gone wrong, and therefore you're trying to get back to normal.
0: Right.

0: 재활이에요. 재활이라는 단어가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rehabilitation 몇 개 syllable이에요? rehabilitation
1: six
0: syllables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rehab two syllables로 줄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1: Yeah, and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just physical. So sometimes we consider things like alcohol rehabilitation, sure. meaning that, you know, you're an alcoholic but you don't want to be anymore. So then you go to rehabilitation to where somebody will actually help you sure. You know, no longer be an alcoholic.
0: Exactly.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1: So if it looks as though elite athletes are healing faster than the rest of us ever could, it's probably because they are. Whether that feels encouraging or demoralizing might depend on how we frame it, said Dr. Brad Ballard, a team physician for the Denver Broncos. Ballard ruptured both of his Achilles tendons about a decade apart playing recreational basketball. Watching someone like Tatum overcome his doubt and fear can feel motivating, Ballard said. At the same time, it helps to remember that this group has access to certain resources and relationships that we just don't have, not to mention genetics. If that motivation turns to misery, he said, that can be a signal to tune out.
0: 자,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아마도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덴버 브론코스 팀의 주치의인 브래드 발라드 박사는 이 점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아니면 의욕을 꺾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벨라드 박사는 취미로 농구를 하다가 약 10년 간격으로 양쪽 아킬레스건, Achilles tendons가 각각 파열된 경험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 벨라드 박사는 프로 농구 선수 제이슨 테이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재활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런 운동선수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라는 또 유전적인 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특정 자원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이렇게 빠르게 재활하고 회복하는 운동선수를 봤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울해진다면 그때는 관심을 좀 끊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됐을 때가 여기까지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좋고 내가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왜 저렇게 안 그래 이런다면은 조금 관심을 끊는 게 오히려 나 자신에게 좋을 수 있어요. Okay, if you find it demoralizing, then stop looking into it.
1: Yeah, something that is demoralizing or demoralizing is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bad, that makes you feel less confident, that makes you feel below somebody else. And you think of maybe if you're going to play a game or a sport with or against someone, and they just seem so much better. They have so many advantages on you, then that could make you feel demoralizing because you feel like you have no chance to win against this person or to be able to compete at their level.
0: Be demoralized는 사기가 꺾이는 겁니다. Then it's time to tune out.
1: To tune out means to not listen or to ignore something or someone. And this comes from a radio.
0: Yes.
1: Hopefully, if you are listening to us right now, then you are tuned in to us. That means that your radio is set to the exact dial or frequency that we are broadcasting to you at. However, if you tune out, then it means that you are changing the frequency
0: right.
1: so that you can no longer listen to us.
0: So if you're tuning in right now,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죠. 이 tune이 원래 그런 주파수를 맞춘다는 뜻이 있는데 tune in이 그거고요. tune out는 반대로 주파수를 바꿔서 더 이상 이걸 라디오를 듣지 않는다에서 온 표현인데 여기에 관심을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운동선수의

회복 과정을 보고 좀 사기가 꺾이고 우울해진다 하면은 아, 그때는 좀 관심을 오히려 끄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Let's take a break. This is Kelly Clarkson with Stronger.

0: 켈리 클락슨 스트롱가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유명한 프로 선수와 그 외에도 뭐 이런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재활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콘텐츠화하는 최근 경향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의 경우도 제각각이라 일부 유명 선수들은 원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콘텐츠가 실제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재활의 어두운 면, 현실적인 면도 보여줘야 한다라는 선수도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Dealing with a months-long recovery can be isolating, and some athletes said sharing their struggle could be therapeutic at times. I've always looked at social media as somewhere to be authentically myself, a place to be raw and not polished, Vaughn wrote in an email. I've been through a lot of injuries, she said.

0: a lot to accumulate his riches.
1: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While envied by many, he'd been through a lot to accumulate his riches. 자, 다음 표현, to sugarcoat.
0: To sugarcoat means to make something seem or sound better than it actually is.
1: 네, 실제보다 좋게 포장하는 거를 sugarcoating이라고 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0: He didn't believe in sugarcoating things even for his three-year-old infant.
1: 그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3살짜리 아이한테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죠. 3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It's not that good. It's not great. 이런 식으로.
0: You're terrible.
1: You're never going to be a Picasso. Sugarcoat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Moving on. Listening to your body.
0: Listening to your body literally means when your body's in pain somewhere, then to stop doing what it is that's causing that pain.
1: 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거죠. 귀 기울이는 거. Okay,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0: He wanted to get back into the game, but he decided instead to listen to his body.
1: 네, 다시 경기에 이제 경기에서 뛰고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2: He wanted to get back into the game, but he decided instead to listen to his body. Well, those were our main expressions today. Now on to the quiz.
1: 우리 인체의 뼈가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Jawbone, collarbone, herringbone. Which one is it?
0: The answer is three. Herringbone.
1: 네. Herring이 청어예요. 그래서 청어의 뼈가 이렇게 V자 아니면 우리말로 하자면 뭐 시옷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herringbone 청어의 뼈 같다라고 해서 그 무늬를 herringbone 무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herringbone 무늬 옷 입는 거 좋아한다, 뭐 herringbone 무늬 바닥 좋아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3번 herringbone은 우리 인체에 있는 뼈는 아닙니다. 자, jawbone은 턱뼈고요. collarbone은 쇄골입니다. 3번 정확하게 맞춰주신 배상일님 스틱커피 보내드릴 거고요. 0076번 쓰시는 분께는 김치, 토마토, 페스토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당첨자 주소 확인방 정보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Alright, let's listen to a song. This time we have Elvis Costello with Sh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지난 주말 팝 디바 셀린 디옹은 파리 공연에서 특별한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오페라 라 왈리의 아리아였는데요. 마리아 칼라스의 대표적인 아리아이기도 한 에펜 네안드로론 따나,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 라는 의미의 아리아인데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여 주인공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멀리 떠나겠다고 하는 노래지만, 셀린 디온이 부르는 오페라 라 왈리 아리아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호흡과 발성에 큰 영향을 줘서 가수에게는 특히나 더 치명적인 강직 인간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서 셀린 디온은 오랫동안 무대를 떠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지난 주말 파리에서 셀린 디온은 과거의 기량을 다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공백을 거쳐 다시 돌아온 그의 귀환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무대였죠. 그가 혼신을 다해 부른 햇밴 네안드로론 따나는 나 이제 무대로 돌아가리 이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희소병을 딛고 6년 만에 컴백한 셀린 디온, 그의 눈물겨운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봅니다.

9월 17일 목요일 EBS FM 종의 클래식 클래식 알프레도 카탈라니 오페라 라왈리 중 에펜 네안드로론 따나 그렇다면 멀리 떠나겠어요. 소프라노 미리암 가우치 알렉산더 라바리가 지휘하는 벨기에 방송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 무대에서 사랑의 찬가를 부르며 큰 감동을 선사했던 셀린 디옹이 지난 주말 복귀 콘서트를 통해 복귀했습니다. 콘서트에서 부른 노래고 아직 실황 음안이 없어서 셀린 디옹 목소리로는 들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랜 투병 생활과 공백을 거쳐 다시 무대로 돌아온 그가 선택한 노래로 이만한 노래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셀린 디옹의 복귀 콘서트에 대한 파리 현재 반응도 아주 뜨거웠다고 하죠. 파리 상공에 떠오른 열 기구에는 셀린 문구를 새겼고 공연장 인근 철도역 이름을 일시적으로 셀린으로 바꾸고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셀린의 복귀를 환영 분위기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뎌내야 했겠지만 지난 주말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은숙님, 클모닝! 정경님 반갑습니다. 정말 애정하는 셀린 디옹 건강 회복 후 하는 공연 소식 또 자꾸 들어도 무릇 감사, 감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음악에 대한, 무대에 대한 열정, 아티스트로서 존경합니다. 안정님, 안녕하세요.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클래식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오늘도 안지영님에게 힐링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곡들로 꾹꾹 채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최인경님, 집안일하며 점심 메뉴 고민하며 듣고 있습니다. 네, 점심 식사 이 어떤 메뉴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만드시는 동안 배경음악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목은 협주곡인데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 독주로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협주곡일까요? 바흐가 이 작품에서 이탈리아의 협주곡 양식, 특히 안토니오 비발디 같은 작곡가들이 발전시킨 독주악기와 합주악기의 대비를 한 대의 건반악기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볼까요?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으로 971중 3악장 프레스토,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F장조, 바하작문호 971종 3악장 프레스토,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주영님, 제목이 이탈리아 협주곡이라 의아했는데 형식이 협주곡 양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흐의 작품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이 곡의 제목은요, 일정한 저음의 선율을 반복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변주를 쌓아가는 바로크 시대의 형식을 읽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비탈리 샤콘느, 2번 핸델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바르카페 발로리, 우리말로 하면 물결 위의 배입니다. 이 곡을 듣다 보면 어딘가 익숙한 선율이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도나우강의 잔물결인데요. 19세

악기, 루마니아의 작곡가 이바노 미치의 왈츠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죠. 처음에는 피아노 곡으로 출판됐지만 이후 여러 가지 편곡을 거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로비아누 델마르의 바르카베 발루리, 물결 위의 배, 소프라노 한젤라 게오르규, 케빈 그리너웨이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육교류의 배.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케빈 그리너웨이가 지시하는 로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전설적인 실내악단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곡인데요. 러시아 작곡가 안톤 아렌스키의 중요한 선배였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카릴 다비도프를 추모하기 위해 쓰인 곡입니다. 또한 아렌스키가 존경했던 차이콥스키의 서정적인 선율과 러시아 낭만주의 특유의 깊은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으로 32중 3악장 엘레지아 아다지오, 보자르 트리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지님의 사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함신익과 심포니송 다섯 번째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유성호님의 연주에 마음이 말랑해지고 라벨이 편곡한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연주는 마치 눈앞에서 불꽃놀이를 보는 듯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바뀜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람회의 그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실 때마다 저는 너무나 뿌듯합니다. 불꽃놀이를 보는 듯 풍성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전람회의 그림은 세상을 떠난 친구이자 화가인 빅토르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네요. 한지희님의 신청곡입니다. 모스록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산책일 난쟁이 산책이. 게으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무스록스키 전람의 그림 중 산책일 난쟁이 산책이 게으르그 솔트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세요.

Verde Halma, Verde Halma. 바로코 시대의 하프시코드 작품을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로 편곡한 곡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비탈리 샤콘느, 2번 헨델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기타를 위한 작품의 탱고와 아르헨티나 민속음악의 리듬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작곡가 막시모 디에고 푸요레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초록빛 영혼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베르데 알마, 카린 샤우프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막시모 디에고 퓨올의 베르데 알마, 카린 샤우프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김설아님, 정답 2번, 헨델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매일 정클클의 좋은 클래식에 매료되어 빠져있습니다. 정경님의 클래식이

너무 좋습니다. 김선아님, 고맙습니다. 장혜련님, 2번 헨델의 파사칼리아.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헨델 할보르센 파사칼리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할보르센의 편곡으로 더욱 유명해진 곡이죠. 헨델의 파사칼리아, 로너 카피숑의 바이올린, 고티의 카피숑의 첼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핸델의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 고테 카피숑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747 쓰시는 분, 수원 사는 김은영입니다. 지난 화요일 경기아트센터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 너무 잘 관람했습니다. 유학 간 아들이 방학이라 들어왔다가 돌아가서 쓸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와 공연 관람하고 커피타임 가지니 울적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피아니스트 성창룡의 연주가 너무 훌륭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창룡의 강한 집중력과 에너지에 온몸이 함께 전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도 한참 그 여운이 남아 친구와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음악치료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공연 잘 다녀오셨군요. 친구분과 이 감동을 받은 연주에 대한 후기를 솔직 담백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주자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 여운이 한참 동안 가죠. 예, 그 여운 잊지 말고 다음 연주에서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크루트바일의 September Song,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취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크루트바일의 세프템버송, 다니엘 허프의 바이올린, 취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882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헬싱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창단 140년 만에 첫 내한 무대를 갔습니다.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토론토 심포니 등 유수의 명문악단에서 활동해온 핀란드의 거장 지휘자죠. 유사페카 사라스테가 2023년부터 이끌고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핀란드의 국민작곡가 시벨리우스와 러시아의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협연자로 나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호흡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 곡곡입니다. 다음 달 공연에서 양인모와 협연할 곡입니다.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차코모르 63종 3악장 알레그로 벤 마르카토 양인모의 바이올린 토마스 하나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준비했고요. 오늘 2부 클래식 살롱은 세계 각국의 가곡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반가운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함께 오겠습니다.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의 기부 첫 곡은 2351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열었습니다. 브람스의 자장가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존 레허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351님, 둘째 출산하고 문자 보내요. 우리 공주 꿀잠 자라고 자장가 들려주고 싶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 세상에 나오셨군요. 아, 이렇게 또 태교 음악도 하셨을 것 같은데 출산 음악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351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공주님에게 클래식 많이 들려주세요. 자, 목요일 리브 클래식 살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오늘은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이혜원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1: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우리 만난 지
1: 어제 뵌 것 같은데.
0: 지난 6월 존노 씨와 함께 초대석에 다녀갔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1: 네, 저는 너무 잘 지냈고요.
0: 네.
1: 네, 연주하다 보니까 어느덧 9월 오늘이 17일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냥 정신없이 이짝저짝 다니면서.
0: 이짝저짝?
1: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0: 아, 근데 안 추워요?
1: 더워요.
0: 오.
1: 네.
0: 아니, 너무 내가 아저씨 같아요. 지금 나는 추워서
1: 옷을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네.
0: 아, 그래서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1: 시원합니다, 지금. 네.
0: 아저씨 맞는데. 인정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음악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학번도 물어보고 서로 그랬는데, 예, 저 아저씨 맞습니다. 자,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에서도 함께 참여하셨네요.
1: 네,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0: 네.
1: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이제 레슨을 다닐 때마다 조수미 선배님의 음악을
0: 네.
1: 듣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모

0: 모든 노래에 저의 교과서는 조수미 선배님이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생님 콘서트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웠고 또그 안에서 제가 조수미 선생님의 엄마 역할로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1: 네.
0: 네, 조수미 선생님 역할이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1: 그러게요.
0: 그치만 조수미 선생님 엄마로라도 제가 그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1: 네.
0: 처음으로 뵀는데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리허설 하시는 걸다 봤어요.
1: 네.
0: 근데 정말 한곡한곡 집중하셔서 음악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여전히 그 음악을 대하는 자세에 진심이시구나. 나도 저런 음악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정말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 선배님으로 호칭하는군요. 멋집니다.
0: 그러고 싶어요. 네. 선배님.
1: 선배님 맞으시죠?
0: 네.
1: 자, 얼마 전 9월 8일 가곡 콘서트도 있었네요.
0: 네, 테너 존노 씨와 바리톤 노현우 씨랑 함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타이틀로 저희 한국 가곡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동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한국 가곡,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특별히 강한매 선생님의 새로운 가곡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미 지난 콘서트여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왠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10월 22일에 경기 안성시 안성 맞춤 아트홀에서 저희가 같은 공연을 한번더 하게 되었어요.
1: 아니,
0: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1: 네.
0: 방송 통해서 혹시 소식을 알게 되셨다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1: 아,
0: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아주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방금 방송 전에 저한테 선생님, 저 이게 긴장돼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주 그냥 술술술 아주 예, 아 정보가 아주 풍부합니다.
0: 감사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좀 나름 공부를 좀 해봤어요. 네, 대본을 미리 받아서
1: 네.
0: 아, 이쯤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적어
1: 브라바.
0: 왔는데
1: 잘
0: 다
1: 알겠습니다.
0: 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난 6월 초대석에 출연했을 때는 앨범이 발매되기 전이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좀 제대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자, 이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1: 예, 혜원 씨의 첫 번째 정통 클래식 앨범이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앨범 제목이 보헤미안이죠?
0: 네, 따끈따끈한 나름 왜 이렇게 웃으시나?
1: 너무 잘하고
0: 아,
1: 있어서
0: 그래요?
1: 좋습니다.
0: 아, 등에는 땀이 계속 나는데 애써 조금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1: 예, 다시
0: 하겠습니다.
1: 앨범 소개로.
0: 네, 보헤미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1: 네.
0: 25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리사이틀 실황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몇 곡들 이렇게 해서 담아 보았고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가곡들을 입맛에 맞춰서 좀 들으실 수 있게 넣어 보았어요.
1: 이 앨범에는 리사이틀 실황도 있고
0: 네.
1: 스튜디오 녹음도 있고.
0: 맞아요.
1: 그두 부분을 섞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어요.
1: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이 뭐랄까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0: 아, 그쵸.
1: 예, 하지만
0: 네.
1: 실황 녹음은 한
0: 낡은
1: 번, 예,
0: 그대로. 네.
1: 그대로죠.
0: 그래서 어쩌면 그 공연장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그날의 감동과 그날의 온도와 그런 집중력을 들으실 때마다 느끼실 수 있고 또안 오셨던 분들은 이런 공기였구나. 네, 또 경험하실 수 있는 매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시대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감성의 노래들이 지금 담겼는데요. 오늘 클래식 살롱 주제와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클래식 살롱에서는 여러 나라의 가곡을 소개해 주기로 하셨는데요. 이 가곡하면 이혜원, 아, 이 키워드가 좋은 것 같아요.
0: 너무 감사한데요?
1: 그렇죠.
0: 제가 붙인 건 아니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1: 오페라 하면
0: 싶습니다.
1: 조수미, 가곡하면 이혜원.
0: 너무 영광인데요.
1: 원하시는 눈빛이 있어서 제가 바로 넣어드렸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가곡에 특히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정말 별 이유가 없이 어렸을 때부터 독일 가곡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아마 그때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리트.
0: 네, 그냥 독일 가곡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독일어도 모르고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그냥 딱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가곡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0: 가곡에 완전 빠지게 된 시작은 20살에 그 대학교 합창 수업에서 조혜영 선생님의 못 잊어라는 그 이렇게 모여서 합창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이제껏 배운 발성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멋진 가곡을 부를 수가 있구나 하면서 20살에 처음 한국 가곡에는 좀 매력에 빠지게 된것 같아요.
1: 그 우리 수요 초대석에도 출연하셨지만 조혜영 선생님은 곡에 참 힘이 있죠.
0: 네, 묵직한 힘이
1: 예.
0: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 사람을 담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아주 깊은 울림과 묵직한 힘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0: 네.
1: 자, 그리그의 이 꿈이라는 곡도 좋아하신다면서요?
0: 네, 이 가곡은 제가 유학하면서 친한 학교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던 가곡이었어요.
1: 예.
0: 혜원아, 너 목소리에 이 가곡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해서 처음 딱 듣게 됐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듣자마자 좀이 곡에 빠지기 시작했고,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가곡은 그리그의 아인트라움이라는 가곡인데요.
1: 네.
0: 꿈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아름답게 그려지는 화성, 그리고 음정들이 가사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요. 정말 이 제목처럼 노래를 듣는 내내 아마 꿈속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약간 몽환적인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가곡인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이혜원 씨와 함께 세계 가곡 여행 떠나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곡으로 그리그의 곡을 가져와주셨습니다. 자, 가사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0: 네,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때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으며 그 현실이 다시 꿈처럼 느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1: 네.
0: 봄의 숲, 피어나는 꽃봉오리, 그리고 마을에서 울려오는 종소리 등의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그 사랑의 환희가 극적으로 표현되는 곡입니다.
1: 자, 페르킨트 모음곡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그 그리그 아닙니까?
0: 네.
1: 자, 그의 가곡을 우리가 오늘 소개받게 되는데요. 설레입니다. 자, 그의 가곡 중에 유명한 곡이 또 있나요?
0: 이힐리베데히가
1: 오,
0: 아마
1: 이힐리베티 너무 유명하죠.
0: 네, 너무 유명하고 그 노래도 정말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작곡가의 이힐리베데히도 유명하지만 그리그의 또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더 부드럽고 뭐랄까요? 감미로운 사랑 고백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리그의 이힐리베데히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김에 그 에드바르 그리그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에드바르드 그리그는 민족주의적 색채와 서정적인 멜로디, 섬세한 화성으로 유명한데요. 피아노 협주곡, 페르긴트 모음곡, 그리고 수많은 피아노 소품과 가곡으로 클래식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아인트라움. 이 곡도 6개의 노래에 수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아인트라움은 6개의 노래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1884년에서 1888년 사이에 작곡된 독일어 가곡집입니다. 그래서 총 6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곡마다 독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엘렌 노르트그렌이라는 소프라노에게 나중에 헌정되었다고 합니다.
1: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그의 6개의 가곡, 작품으로 48종 제6곡, 아인트라움, 꿈.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협연으로 만나보시죠.

0: 불어라. 그리그의 6개의 가곡 작품으로 48중 제6곡 아인트라움 꿈 소프라노 바바라보니 안토니오 파퍼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옥경아님 안녕하세요. 이혜원 소프라노님 지난주 거제 예술회 간 공연 실황으로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감동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거제도 다녀오셨군요.
1: 네. 너무 아름다운 네 곳이었습니다.
0: 6368님 애띤 목소리로 목욕탕 목소리 정경 교수님을 능가하는 능청스러움이 있으시네요. 아까 잘 넘어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1: 어디를 넘어갔죠 제가?
0: 왜냐하면
1: 네.
0: 우리 또 이 대화 안에 그리그의 다른 가곡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게 없었는데
1: 아
0: 너무나 자연스럽게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곡이 딱 마침 있어가지고
0: 근데 절대 뭐 이 멈춤거림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1: 다행이에요.
0: 멋있었습니다.
1: 그리고 정말 그 여섯 개의 노래도 제가 네. 한번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꼭 다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0: 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섯 개의 노래 중 한 곡을 들은 거잖아요.
1: 맞아요.
0: 예, 다른 다섯 곡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해 주셨습니다.
1: 네.
0: 자, SONGX님 오페라는 조수미 가곡은 이혜원 하트 보내주셨어요.
1: 아, 저도 하트를.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은 좀 이 제목을 달고 제가 자신 있게 다니겠습니다.
0: 예, 매주 언급하겠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자, 여러 가수들 가운데서도 그리그의 아인트라움을 우리가 바바라보니 소프라노 바바라보니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 하나고 바바리 죄송해요. 이게 지금 웃기는 코너가 아닌데.
0: 아 좋습니다.
1: 여러분 아, 네. 졸지 마시라고 지금 딱 졸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바바라보니의 그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그분이 표현하는 그 단어 뜻과 그 정말 섬세한 표현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 아름다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바라보니의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클래식 살롱 오늘은 소프라노 이혜원과 세계 가곡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독일 가곡 리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곡은 독일의 아이헨도르프의 시 12편을 묶어 만든 리더크라이스 가운데 한 곡이고요. 슈만의 몬트낙트, 달밤이라는 뜻인데 달밤의 풍경과 영혼의 귀향을 노래합니다. 직접적인 가을 노래는 아니지만 쓸쓸하고 몽환적인 가을밤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절감이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추천드려보았습니다.
0: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제목이 달밤인데요. 가사에는 달이 안 나와요.
1: 맞아요. 달빛 아래 풍경을 직접 묘사하기보다는 달밤에 사람이 느끼는 초월적인 감정을 묘사했다. 그래서 이제 달이 나오진 않지만 달빛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상태와 감각이 좀 그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역시 슈만답네요.
1: 네.
0: 자, 이 곡이 만들어진 게 184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슈만에게 1840년은 그야말로 가곡의 해 아닙니까?
1: 네. 오랜 기간 피아노 곡에 집중했던 슈만이 클라라 슈만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가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미르테 등이 있습니다.
0: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1: 사랑이 뭘까요? 정말.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폭발시키고.
0: 그러니까 성악가 입장에선
1: 네.
0: 이... 만약에 클라라와 슈만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1: 안 나왔을 것 같아요.
0: 피아노 곡만 썼을 확률이
1: 99.9% 아닐까요?
0: 높아요.
1: 네.
0: 그런데 슈만이 클라라와 정말 어렵게 결혼을 하면서
1: 네.
0: 그 에너지가 가곡으로 왔습니다.
1: 정말 건강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이렇게 분출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이걸 정말 창작의 열정으로 불태운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클라라가 결혼했는데 좋으니까
1: 네.
0: 집에서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0: 어떠세요?
1: 그러니까 곡을 저도 써보고 싶어요. 저도 쓸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정말 그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스럽더라고요.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고 나는 정말 써주신 곡들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0: 아, 내가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1: 고통스러웠어요. 네. 0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써주신 곡들을 잘 부르는 성악가로 살아야겠다. 네.
0: 네, SONGX님, 저 독일 가곡 낯가리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독일 가곡의 리트의 매력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자, 독일 리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이 전설적인 바리톤이 부른 버전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1: 네, 아마 노래를 좋아하시거나 하셨던 분들께서는 모두 다이 사람을 알것 같아요. 그래서 금세기를 대표하는 대가수이고요. 학생 시절부터 리사이틀에서 겨울나그네를 불렀지만 본격적인 음악 활동은 1948년 베를린에서 열린 리사이틀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같은 해 베를린 시립극장의 멤버가 되어서 오페라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녹음들도 있고요. 51년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프루트뱅글러와 공연한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굳혔습니다. 가수로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73년부터 80년까지는 지휘자로서도 활약한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입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성악가입니다. 바리톤이고요.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에 대해서 우리 이혜원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노래 들어볼까요?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작품으로 39 중 제5곡 몬트 낙트 달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0: 슈만의 리드크라이스, 자크모노 39 정치의 호곡, 몬트낙트, 달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보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앨범이 더 많습니다.
1: 가곡을 많이 불러서.
0: 그렇죠. 뭐 슈베르트, 브람스, 뭐 볼프, 전곡들을 다 남겨주셔서
1: 교과서를 많이 써주셨네요.
0: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른 곡을 공부할 때 도움도 되지만 이게 워낙 잘 불러 놓으셔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1: 맞아요.
0: 공부할 무슨 얘기인지 알죠?
1: 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들은 거랑 제 목소리에서 나오는 거랑 많이 다를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0: 너무 기준점을 높게 만들어 놓으셔서.
1: 네, 그리고 또 되게 쉽게 부르시는 것 같잖아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근데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막상 불러보면.
0: 김배원님, 슈만과 클라라 슈만의 작품이 나오는 과정을 처음 듣고 사랑의 힘에 고개가 끄덕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 클래식 감사합니다. 아, 오늘 덕분에 이 리트의 이 매력에 또 푹 빠지신 분들 많아질 것 같은데요.
1: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절이 가곡 듣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사계절 다 좋긴 하지만 유난히 가을에 들으면 더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0: 네, 소프라노 이혜원과 함께 세 개의 가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전통 민요 중 하나 런던데리 에어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데니보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런던데리 에어는 정말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몇 개의 버전이 존재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선율에 정말 다양한 가사가 붙여져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이 데니보이.
1: 네.
0: 오, 데니보이.
1: 오, 데니보이. 네, 맞습니다.
0: 자,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곡인데 런던데리 헤어는 우리의 아리랑처럼 한같은 정서가 좀 느껴지죠?
1: 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민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0: 예.
1: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갔습니다. 이 선율에 여러 가사가 붙어서 불려졌는데 그중에 데니보이는 떠나는 사람은 돌아올지 모르고 남은 사람은 그를 기다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서 고향을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을 또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의 명확한 서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사의 슬프고 아련한 어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리운 누군가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0: 뭉클한데요.
1: 네.
0: 다양한 이 버전이 존재하는 만큼 폭넓게 사랑받은 런던

0: 분들이에요. 어떤 가수로 또 준비해 주셨을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1: 아, 네. 이번에 존 맥코맥이라는 분의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0: 오, 테너군요.
1: 네.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로 오페라 가수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아일랜드 민요와 대중적인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로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맥코맥의 런던데리 에어는 이 곡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인 녹음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영웅적인 테너라기보다는 맑고 섬세하며 말하듯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곡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부르지 않고 이 슬픔을 담담하게 노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 슬픔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게이 앨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바로 들어볼까요? 데니보이, 테너 존 맥코맥, 에드윈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런던데리 에어 테너 존 맥커맥 에드윈 슈나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좋네요.
1: 네, 언제 들어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워낙 여러 장르의 가수가 이 곡을 불렀는데요. 성악가는 아니지만 실라 라이언도 이 노래 잘 불렀죠.
1: 네, 이분은 아일랜드 리머릭 출신의 켈틱 음악 가수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을

0: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성장한 분인데요. 이후에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노래와 켈틱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데니보이보다는 민속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이른바 켈틱 음악의 특유의 서정성과 애수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곡은 1999년 발매된 Down by the Glenside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1: 네. 9310님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 목소리도 음악입니다. 가곡 소개 잘 듣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데니 보이 언제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는 매우 어렵다. 예, 사실 노래도 어렵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 단순한 멜로디수록 여러분 가수 입장에서는 더러운 게 사실입니다.
0: 네.
1: 자, 메시지 보내주실 때 이혜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의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 이 아이 맞죠?
0: 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해와 달할 때 해.
1: 아, 해와 달할 때 해.
0: 네, 저는 이 해원입니다.
1: 잘 알겠습니다.
0: 네.
1: 3149님, 제주엔 비가 조금 내립니다. 데니보이 듣고 있으니까 여고 시절 생각이 나네요. 70대 중반이 됐는데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1: 아, 3149님, 메시지 한줄 안에서도 여운이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드릴게요. 외출하실 때 빗길 조심하십시오. 소프라노 이혜원의 소개를 만나는 세계의 가곡.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곡을 듣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기도 한데요.
0: 티가 났나요?
1: 예,
0: 네.
1: 굉장히 뛰어난 가수로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어떤 곡 소개해 주십니까?
0: 뛰어나다고 하시니까 소개를 다른 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2023년에 발매된 앨범 피어나는 꽃의 수록곡이고요. 김소월 씨의 조성은 선생님께서 곡을 붙인 꿈길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작곡가 조성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김소월의 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온 작곡가로 꿈길뿐 아니라 먼 후일, 초혼 등 소월의 시를 바탕으로 한 가곡을 많이 남기셨고요. 사실 어제 제가 조성은 선생님께 연락을 좀 드렸어요.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회로 곡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혹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해서 선생님의 그 곡에 대한 해석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1: 물론이죠. 말씀해 주세요.
0: 네. 풀잎에 물방울이 맺힌 새벽 숲길과 아득한 길을 걷는 시적 화자의 관점을 몽환적이며 서정적인 선율과 화성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아름다운 길 끝에 사랑했던 꿈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시인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곡이다.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사랑했던 꿈을 향해 걸어가고 꿈이 거친 뒤에는 그 기억을 다시 품고 걸어가는 사람의 노래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 와, 조성은 선생님은 작곡도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0: 네.
1: 글도 기가 막히네요.
0: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와중에 제 글씨를 잘못 알아보고 지금
1: 아,
0: 틀릴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1: 조성은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랜만에 안부를 전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이곡 듣고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가수 부르는지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김서월 씨, 조성은 곡 꿈길.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김서월 씨 조성은 곡 꿈길 소프라노 이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1: 네.
0: 왜 본인 노래가 나오는데 못 듣겠다면서 이 헤드폰을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잘하시면서.
1: 아, 저는 제 노래를 들으면 어깨가 안 좋아지는 거.
0: 이런 핑계는 정말 신박한데요.
1: 아니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아 여기 음정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아 여기 이상하게 불렀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꾸 너무 긴장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0: 저는 안 그렇습니다.

0: 아,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1: 야, 이렇게 가면 너무 제가 교만해 보입니다. 야, 저는 그냥 편안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거죠.
0: 아, 근데 제가 아직 포기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
1: 자, 첫 번째 이 메시지 읽어주시죠.
0: 네, H 지연 with 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혜원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힐링이네요. 네, 왠지 지금 제가 아는 언니가 보내주신 것
1: 예, 그러신 것
0: 같아요.
1: 같아서 직접 읽도록 했습니다.
0: 네,
1: 어떤 분이시죠?
0: 지연 언니 감사해요. 아마도 셋째를 지금 네,
1: 와,
0: 키우면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1: 애국자시군요.
0: 네, 감사합니다.
1: 0931님, 친정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자주 불러주시기도 했죠.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이젠 치매가 오셔서 과거의 일만 기억하시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감성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수열님, 우리가 가장 가지고자 욕망하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절대 가질 수 없는 건 이미 가졌다가 놓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곡을 들으니 저희 어린 저희 딸과 선선한 가을날 유모차로 산책 가던 몇년 전이 생각납니다. 꿈길 갔던 그 시간.
0: 이게 정말 가곡의 매력인 것 같아요. 노래를 듣다 보면 나의 그 소중한 추억이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1: 아, 한편의 소설가도 같은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김수현님 고맙습니다. 8킴930님, 회원님 반가워요. 세심하고 따뜻한 여운이 있는 연주에 한국 가곡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공연장에서 또 뵐게요.
0: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1: 9310님, 오, 꿈길 노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1: 백지윤님, 우와, 이혜원님 목소리가 세상 최고 맑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청정수인가요?
0: 아, 그러면 좋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정수가 되는 그날까지.
1: 우리 가곡과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부럽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뮤직비디오 영상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노래를 들으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 그대로 느껴져요. 혜원님 노래를 들으면 막 고인 실타래 같았던 마음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0: 와, 엄청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1: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0: 너무 좋죠. 정말 칭찬이라는 것은 들어도 들어도 달콤한 것 같습니다. 네.
1: 네, 진달래꽃처럼 많이 알려진 시가 아니라서 몰랐지만 곱씹고 곱씹을수록 정말 꿈길을 걷는 느낌입니다. 자, 수백 번도 더 부르셨을 것 같은데 이 전체 가사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 읽어주시죠.
0: 앞에 있는 가사들과 제일 마지막 한 줄이 뭔가 저한테는 좀 다른 색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정말 아름다운 가사들이 쭉 지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걸어가노라라는 다짐의 한 줄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가사가 저는 가장 와닿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의 다짐을 잘 들려줘야 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음악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다 가사를 보면 길과 숲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0: 네.
1: 마지막에 나는 걸어 가노라.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소프라노 이혜원과 함께하는 가곡 여행 준비해 주신 마지막 곡 시간입니다. 어떤 곡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애정하는 선생님의 곡인데요.
1: 네.
0: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 음악 감독, 공연 기획자 등 활동 영역이 꽤 넓으신 음악가님입니다. 피아노 소품 위주의 곡을 발표하다가 한국 가곡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꽃 피는 날 등을 작곡하셨고요. 이 곡은 팬텀 싱어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곡은 정환호 작곡가의 가을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을이라서 가을 노래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가을 예찬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돌아보는 가을을 노래한 곡입니다.
1: 자, 정환호 작곡가의 곡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곡이 많다고 하셨죠?
0: 네, 사실 님이여 그때만을 이라는 가

0: 곡도 참 좋아하고요.
1: 네.
0: 당신은이라는 곡도 좋아하고 또 오늘 들려드릴 가을이라는 곡도 너무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가을에 들으면 좋은 노래를 오늘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모두 좋지만 가을이 되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상에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그런 가을의 분위기와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는 곡이어서 정환호 선생님이 쓰시고 손지수님이 부르신 가을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이 가을은 이연이 녹음한 건 없습니까?
0: 네.
1: 아 아쉬운데요.
0: 저도 아쉬워요.
1: 예, 녹음 좀 해주세요.
0: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소개해 주신 가을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그러게요.
1: 오늘 함께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0: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까불다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더 까부십시오.
0: 네, 여러분 행복한 가을 보내시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가곡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더 다양한 가곡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0: 네.
1: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혜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음악제 폐막 공연인데요. 심포케스트라 위드 크리스토프 오르반스키 인간 그 찬란한 여정에 우리 청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오르반스키의 첫 내한 무대로 에네스코 콩쿠르와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우승하며 차세대 대표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한 김계희가 협연자로 나섭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정한호 작사 작곡의 가을 소프라노 손지수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형을 보며 호재도 웃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아하하, 아하하. 무안함을 감추려고 어색하고 열 없이 두 번, 세 번 웃었다. 염승숙 소설집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에 수록된 단편 소설 작가와 그의 문제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카페지기 염승숙이고요. 첫 곡은 사라강의 Before and After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자리를 비운 윤고은 작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실수 연발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또 하하하하가 좀 너무 어색했네요. 문학 동네에서 나온 저의 소설집이고요.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 작가와 그의 문제들에서 한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호재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사투리로 호재가 혼자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상태가 작가가 아닌가. 작가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고요와 평화의 전부가 있다면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등장인물에게 호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공무원인 호재가 소설 쓰기에 점차 매력을 느껴가는 과정을 담았거든요. 근데 한 부분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노량진 고시원에서 만났던 그냥 정말 아는 형을 회상하는 대목이었어요. 조금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통성명 하자고 했는데 그 형이 단번에 거절한 거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애들끼리 이름 알아서 뭐 해? 뭐 이런 거였는데 학원 건물로 돌아와서 독서실로 올라가면서 호재가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해합니다. 너무너무 서운하고 지나치게 서운해서 울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을 담았는데요. 아, 뭐 시간을 나눠 쓰고 추억이란 걸 공유할 만한 단어 사이도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서운해하는 그 호재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외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속했겠죠? 조금 더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과 서로 서운하지 않게, 야속하지 않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미향님께서 아하 연기 잘하셨어요. 웃을 수 없이 웃는 연기 반갑습니다. 오, 오늘은 굿 애프터눈이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수영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밤방송을 들어주셨군요.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리네요. 오늘도 맑은 목소리 좋아요라고. 와, 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요. 물이 목까지 차올라 있는 그런 기분 아시나요? 네,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도경님께서, 어제 승숙 작가님 방송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오전 일정 후딱 해치우고 여유롭게 들어왔어요. 기대하며 들어봅니다.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더 긴장합니다. 네, 너무너무 따뜻한 말씀, 다정한 말씀들 감사하고요. 북카페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반디는 무료이니까요. 활짝 열어두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일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펀의 위아영입니다. 최기덕의 노래

네,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펀의 위아영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기덕의 러빈 유 케임 이지였습니다. 최기덕까지는 들으셨죠? 네. 아, 윤고은 작가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승숙 작가님, 오늘도 설렘으로 오셨지요? 덕분에 먼 곳에서도 카페인 모드로 눕청입니다. 반말 응원 신청하신 적 없지만 그냥 할게요. 승수가 힘이라고 하시셨는데, 아, 이거 너무 저는 지금 반가운 밤, 반, 좀 서운한 반입니다. 제가 좀 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엄청 투덜거렸거든요. 윤구원 작가님께. 아니, 왜 월요일에는 분명히

문자를 보내주시더니 어제는 왜 문자를 안 보냈냐 제가 막 투정을 부렸더니 또 이렇게 메시지 주셨네요. 네,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 김미애님, 작가님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너무 귀여워 저도 모르게 하하하 했답니다. 와, 웃음을 들여서 어제 오늘 좋긴 한데요.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네, 아, 이게 하루 했다고 뭐 바로 적응되고 잘하는 게 아니네요. 너그럽게 부디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백지윤님, 오늘 둘째 나연이가 생일이에요. 마침 오늘 고2 중간고사 첫날, 기쁘고 행복한 생일 축하, 기운 받아서 문제 잘 풀어내는 럭키 중간고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연아, 만 17살 생일, 세상 최고, 아주 많이 축하한다. 안산 송어고 2학년 9반 친구들도 화이팅! 와, 축하할 일도, 화이팅 할 일도 많다는 것은 정말 하루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나연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네. 안산 송어고 친구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기쁜 소식, 다정한 소식 많이 알려주시고요. 윤고은의 이베스 북카페 이제 일간 카페인 함께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물과의 산책을 주제로 유물이 품은 이야기, 그것과 함께 살아온 옛 사람들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애 유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만나볼 이 유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만나보시죠.

1969년 도굴꾼 최종호는 경주 교동의 한 집에 방을 얻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집을 얻은 목적은 단 하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폐고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집에 살면서 낮에는 평범한 주민 행세를 하다가 밤이면 담장 밑으로 굴을 파고 고분으로 들어가는 교묘한 수법을 씁니다. 그렇게 무려 3년의 삽질 끝에 무덤 내부의 부장품 칸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 범행은 1972년 발각되었고 그가 도굴에 숨겨둔 600점이 넘는 유물들 중에는 교동 금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동 금관은 현재까지 발견된 6개의 신라 금관 중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모습을 지닌 금관입니다. 하지만 정식 발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금관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었는지, 출토지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서 한동안 진위 논쟁에 휘말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교동 금관뿐 아니라 신라 금관을 비롯한 황금 유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그 찬란한 가치만큼이나 많은 도굴과 도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금관총 금관 절도 미수 사건입니다. 1927년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금관총의 유물들을 임시 보관하던 경주 금관고에 도둑이 들어서 금 허리띠와 팔찌, 반지 같은 순금 유물들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피가 펏 컸던 금관만은 건드리지 못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무덤 속 황금을 집에 두면 변고를 당한다. 고대 순금은 녹여도 요즘 금과 달라서 금방 들통난다. 이런 유언비어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범인은 6개월 뒤 경찰서장 관사 앞에 보자기채로 유물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해요. 유물은 모두 기적적으로 회수되었지만 범인은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치안이 불안정했던 광복 직후와 6.25 전쟁 직후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금관을 직접 노린 절도 사건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이 훔쳐간 것은 모두 모조품이었죠. 전 세계에 13점밖에 남지 않았다는 고대 순금 금관.

6점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6점 중 황남대 총금관, 금령 총금관, 서봉 총금관은 모두 일제시대에 발굴된 금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다른 유물들이 수없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음에도 금관만은 모두 우리나라에 남았습니다. 드라마틱한 금관의 순환사 속에서도 스스로 있을 자리를 지켜온 건 금관에 담긴 어떤 염원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EBS 북카페 두 번째 달에 꽃잎이 내린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신라 금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년 국립경주박물관에 서울, 청주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웠다고 했던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전시가 있었다고 해요. 관람객이 너무 몰려서 기간이 연장됐다고까지 들었는데요. 카페인 분들 보셨을까요? 언제 봐도 화려하고 정교하고 신기하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네요. 박주영님께서 작년 에이펙 때 교동금관을 봤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1545님도 영화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자리에 볼 수 있다니 현존하는 신라 금관 6점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관만 모인 것도 아니었대요. 금 허리띠 6점까지 함께 모은 것도 최초였다고 하네요. 1921년에 금관총 금관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104년 만의 일이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놀랍죠. 네. 오현주님이 좀 다정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 염 작가님 목소리 계속 듣는 이번 주는 저한테 한과의 선물이네요. 혼자 싱글벙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이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실까 윤고은 작가님의 빈자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수아님께서 물이 목까지 차셨지만 찰랑찰랑한 그 물목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고 더더욱 좋다고 해주셨는데 물목소리 계속 물이 먹히고 있습니다. 제가 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윤

0: 뭐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읽기의 기쁨에서 읽고 있는 책은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입니다. 박성혜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 책은 글을 기술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작가로 태어났다. 글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은 너무 귀엽기까지 합니다. 너무 믿고 싶어지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작가에 대한 환상, 글쓰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변명들, 그래서 결국에는 글쓰기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마음들을 하나씩 깨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볼 부분도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예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A body of work이다.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기 쉬운 표현이지만 문자 그대로 body, 즉 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글쓰기 하면 보통 육체와 분리해 정신적인 활동으로 인식한다. 글쓰기를 통해 실제로 만나고 마주하는 행위를 경험하지만 그걸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생각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글쓰기란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체화하는 경험이라는 걸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구상하는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 걷는다.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한다. 정확히 내가 쓰고 있던 이야기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정신은 이미 내 몸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신보다도 깊은 통찰을 지닌 몸은 예술가이자 한 개인으로서 답을 준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신은 다재다능한 힘을 발휘할 줄 안다. 그런데도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 헤매다 보면 거울의 집이나 막다른 미로에 갇힐 때가 있다. 작곡가 마이클 호펜은 매일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달리며 멜로디를 찾으려 한다. 호페가 찾는 멜로디는 로스앤젤레스를 구불구불 지나 이 푸른 행성을 두루 흐른다. 자기 몸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찾으면 느낄 수 있다. 하나하나로 이루어지는 멜로디는 단어 하나하나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와 비슷하다. 작가이자 화가인 친구 네털리 골드버그는 세이지 덤불숲을 가로지르며 오래 하이킹하는 일을 즐긴다. 네털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작가이자 사진가, 생태학자인 또 다른 친구 존 니컬스는 매일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면 나지막한 산으로 하이킹을 나선다. 산을 오르며 자기 몸에 집중하고 자기 작품 세계에 몰입한다. 알다시피 영국의 자연주의 시인들은 열렬한 산책가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가 발로 쓰였으며 그들에게 걷는 일이 시를 짓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연결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라는 시구를 읽으면서도 걷기가 프로스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프로스트가 묘사한 숲은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치며 봤을 법한 숲이 아니다. 숲의 풍경, 무너진 돌담, 자작나무 등 프로스트의 가장 유명한 시 속에 담긴 이미지와 통찰은 모두 그의 눈높이에서 얻은 것이다. 우리는 몸의 기억을 저장한다. 열정과 상실을 저장한다. 기쁨과 초월적인 평화의 순간을 저장한다. 이 저장고로 들어가 그 안을 돌아보고 싶다면 우리 몸에 몰입해야 한다.

네, 조금 아까 전해드렸던 읽기의 기쁨에서 마이클 호페의 곡 골드 리브스 들어봤습니다. EBS 북카페 1부 읽기의 기쁨에서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고 있고요. 노래 전에 만나본 글의 소제목은 경험의 집합체였습니다. 글쓰기는 물론 경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걷는 일이 시를 짓는 과정이다 라는 저자의 말에 카페인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지금 최은희님께서 산책하며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걷는 내가 뭔가 훌륭하게 느껴져요. 시인이라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걷는 내가 훌륭하게 느껴진다. 이 말 자체가 제게는 또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걸으면서 북카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시인이 된 기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뿐 아니라 철학자들도 산책을 즐겼다고 해요. 뭔가를 하다가 막히면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작가들도 쓰다가 막히면 잘 쓰여지지 않으면 일단 나가서 산책한다라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뇌과학에서도 뭐 걷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글은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쓰기와 외로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읽어볼게요.

작가의 운명적 외로움이 워낙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진실을 말하려니 이단의 교리라도 퍼뜨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내 경험에 따르면 글을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로운 일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균형을 찾는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글을 쓰고 나면 거리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정말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째서 작가는 외로운 늑대와 같다라는 인식이 이토록 널리 퍼져 있고 설득력을 얻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유명한 작가 가운데 꽤 사교적이었던 사람들도 있다. 젊은 시절의 헤밍웨이는 거트루드 스타인, 존 더 스페서스 등과 교류하며 광범위한 친구 관계를 맺었고 다양한 관심사에 열정을 보였다. 작가 대부분이 실제로 동료회를 나누며 지내는 편이다. 카페에 모여 떠들거나 전화로 상대의 불평을 들어준다. 그런데도 작가의 삶이 외롭다는 인식을 둘러싼 왈가왈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나조차도 가끔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참 불쌍하지. 혼자 방에 틀어박혀 글을 써야만 한다니. 하지만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방 안은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우정, 성취, 상실이 천장까지 들어차 있다. 오늘 내가 외로운 이유는 어제 글쓰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쓰지 않으면 의식의 흐름을 놓치고 자아가 길을 잃는다.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나 자신이며 나의 의식이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향한 것처럼 위장되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 방금 내 친구 로라가 전화했다. 외로움을 토로하기 위해서였다. 로라는 몇 달째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내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알아? 로라가 내게 말했다. 글쓰기로 견뎌내고 있어. 글을 쓰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차단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차단된다. 글쓰기는 내면의 나침반을 들여다보는 행위와 같다. 스스로 확인하고 바늘의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열린 마음으로 올바르고 온화하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글 쓰는 삶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되어준다고 믿는다. 글쓰기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행위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행위다.

네, 두곡 듣고 오셨고요. 앤소니 라자로의 Want to be High, 함께 불렀네요. How to write a love song. 네, 읽기의 기쁨,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어봤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 또 나는 글은 못 쓰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시간이 좀 나면 글을 쓸 거야 라고 계속해서 미루시는 분들 모두에게 권하는 책이 권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저자가 지금 당장 쓰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일단 쓰다 보면 이야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거라고 끊임없이 응원을 전해주는 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부터도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항상 이야기해 왔거든요. 작가 아니면 예비 작가. 읽는 사람은 누구나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줄리아 캐머런은 글쓰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라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정경희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영주님께서 여러 세상과의 연결고리인 북카페 반디톡에 몇 글자라도 남기는 글 쓰는 행위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뭐 거창하게 노트북 모니터에만 글자를 적어 나가야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북카페 반디톡도 정말 백지와 같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그 모든 창을 채워주시는 카페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봄강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 목소리에 편안함이 느껴져서 처음으로 반디 남겨봅니다. 왠지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군요. 지금 저물두 통째 땄습니다. 계속 마시고 있고요. 목소리에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잠시 후에 2부 똑똑 인문학에서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합니다. 지금 김미향님께서도 2부 저와 미미님과의 케미스트리가 기대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월요 북클럽과 똑똑 인문학의 만남. 이게 사실 요일이 다르면요. 코너지기라고 하더라도 만나 뵐 기회는 없거든요. 저도 너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윤고은 작가님 계속해서 이제 근황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아, 윤고은 작가님 답습니다. 노트북은 갖고 왔는데 충전기는 빼먹었고. 바지는 갖고 왔는데 상의는 빼먹고 엉망진창 짐꾸리기였다고 하는데요. 마음과 식욕만은 잘 챙겨서 다니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끝곡으로 네, 이머전 레이의 러블리 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1: 만나요.

0: 성과 수도원, 기사와 십자군의 시대, 중세. 이 시대에도 여행을 떠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뚝뚝 인문학, 오늘은 옛사람들의 여행 따라가 봅니다. 뚝뚝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제가 이런 말을 또 불러보게 되네요.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퇴근입니다.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저도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1: 그쵸. 저희 서로 다른 여일에서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저는 윤고은 작가님 통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0: 아,
1: 들어가지고,
0: 그래요?

0: 네, 큰 힘이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요.
1: 네.
0: 미미님 게스트 1주년이라고요. 아. 지금 카페인 여러분들께서 축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쯤 벌써, 되었네요. 네.
0: 벌써 1년이 되셨군요.
1: 시간이 참 빠릅니다.
0: 네. 지난 1년간이 또 어떠셨나요?
1: 그러니까 1년이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이 인문 교양 책을 네. 소개하고 있으니까
0: 네. 50권이 넘게.
1: 그렇죠.
0: 네.
1: 저는 늘 책 이야기 나눌 때 이런 게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네. 어떤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경험이
0: 맞아요.
1: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뭐 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네. 친구랑 동료랑 그런 구체적인 책을 두고 얘기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0: 그렇죠.
1: 이렇게 카페인님들과 50권의 책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진짜 큰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인연이고 사실 굉장히 기념비적입니다. 1주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아, 의미가.
1: 작가님 훨씬 네. 선배이시죠?
0: 네. 제가 훨씬 선배이긴 한데요. 저도 매주 사실 감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정다감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디 게시판이나 문자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주시니까요. 너무 생동감 있는 대화라는 생각이 들고 기쁘죠.
1: 맞아요.
0: 네. 네. 그래서 1주년 저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1: 고맙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또 2주년, 3주년 계속해서 카페인 여러분들과 만나시기를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미미님 오신 지 1주년 됐다고 다들 축하 많이 해주고 있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즐겁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요.
1: 네.
0: 소개해 주실 책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1: 왜요?
0: 엄청 두꺼워요. 지금 550여 페이지가 넘는
1: 그렇습니다.
0: 아주 두툼한 우리가 이거 벽돌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그 경계에 서 있는 책이라고 할 텐데
0: 네.
1: 다행히 복잡한 이론이나 사상을 네. 담은 책이 아니고
0: 네.
1: 여행기입니다.
0: 아, 제목과 저자 말씀해 주시죠.
1: 네. 앤서니 베일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0: 네.
1: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책 제목은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이 책이 이제 왜 중세에 주목했느냐.
0: 네.
1: 여행자들은 이전에도 있었겠죠.
0: 그렇죠.
1: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또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기 시작한 때가 바로 중세였다고 합니다.
0: 아, 너무 놀랍습니다. 여행 기록자들이
1: 네.
0: 중세에서부터 출연했군요.
1: 그렇습니다.
0: 와.
1: 근데 재미난 게
0: 네.
1: 이 책의 구성인데요.
0: 네.
1: 이 책에는 수십 명의 중세시대 여행 기록자가 등장을 해요.
0: 네네네.
1: 그 사람들이나 여행기를 하나씩 소개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중세시대 때 많은 여행자들이 떠났던 대표적인 여행 루트가 있을 거잖아요.
0: 그거 오늘날에도 유효한가요?
1: 그럼요.
0: 와.
1: 왜냐하면 당시 뭐 성지순례도 그렇고.
0: 그럼요.
1: 뭐 요즘도 여행지로 각광받는 베네치아도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런 곳들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그 한 여행지나 여행 루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남긴 여행기가 있을 거잖아요.
0: 네네네.
1: 이걸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실제 여행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히는 책입니다.
0: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여행 기록지를 하나하나 분석했다는 거군요.
1: 그렇죠.
0: 가능한가요?
1: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
0: 네.
1: 중세 시대 여행기를 보면요. 절반은 거짓말인지 상상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옆에 도시까지만 갔다 왔어요.
0: 네.
1: 근데 나 저기 옆에 도시 건너 한 열 번째 도시까지 갔다 왔어.
0: 아니 이런 인간의 허세와 허영이 또 결부될 수도 있군요.
1: 그때는 그게 허영이 되던 시기였죠.
0: 용인 되던 시기.
1: 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써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0: 네.
1: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에
0: 네.
1: 뭐 60년대 70년대 해외 다녀온 사람 드물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사람들이 아 내가 미국 가봤는데 이랬다더라 하면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0: 믿을 수밖에 없죠.
1: 중세시대는 그게 더했던 거죠.
0: 더했겠네요.
1: 네.
0: 감히 뭐 상상도 안 되네요. 네.
1: 그리고 그런 여행기가 등장하기 전에 자리 잡았던 초창기 기록은 여행 안내서였는데 무려 12세기에
0: 네.
1: 코덱스

0: 칼릭스니 투스라는 그 안내서가 있었어요. 네. 이게 어디 안내서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 가시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1: 세상에, 그 모두의 워너비 여행지 아닌가요?
0: 네. 그런데 무려 1000년 전에 이미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리해둔 가이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1: 지금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이 저자에 의해서?
0: 그렇죠.
1: 와.
0: 그 가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네. 순례자들 거기 가면 여기선 이런 유물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있고요. 또 깨끗한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요즘 어머. 따지면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머. 알려주는 거죠.
1: 유효한데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말벌과 말파리를 피하는 법.
1: 어, 필요하다. 그런 정보.
0: 성인을 모신 성소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 이런 예의 범절까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14세기,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행기, 즉 그냥 기록이랑 안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드러나는 탐험기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양인 여행 안내서는 12세기부터 그렇죠. 발견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자아가 투영된 탐험기, 여행기는 14세기, 15세기부터
0: 놀랍죠.
1: 놀랍습니다. 뭐 현대는 너무나 자유로운 여행의 시대인데도 여행 다녀와서 개인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0: 아, 그리고 네.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내가 몸으로 겪었는데 그걸 글로 남겨야 한다? 어렵죠.
0: 요즘에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그때 소셜미디어에 바로바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1: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0: 그렇죠. 이제 곧 뭐 추석 연휴가 올 텐데 네네네. 그때 보면 나 빼고는 다 제주도나 일본 여행 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또 하나 네. 재미난 게 그런 여행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여행기를 쓴다면 독자를 상정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도시나 그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그때 여행기를 쓰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 독자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1: 그럼요.
0: 왜냐하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이걸 읽는 사람들도 내가 가볼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듯이 환상의 세계, 내가 못 가본 세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여행기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1: 우와.
0: 그러니까 독자를 그렇게 상정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상상과 허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겠어요.
1: 그랬네요.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했을까요?
0: 저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너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여행기들을 보면 앞부분에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막 쌓여 있어서
1: 정말요?
0: 이때 여행기들이 한국에도 번역된 게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맨더빌 여행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남긴 독자들의 리뷰를 제가 네. 며칠 전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여행기를 지금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1: 허무맹랑하던가요?
0: 네, 이런 네. 볼멘소리가 서평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1: 와, 지금 허기윤 님께서 아, 말씀 듣다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정보를 수집해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려면 그렇게 좀 수긍하고 계시고요. 또 정은숙 님께서 여행기 책을 찐 애정한다고.
0: 오.
1: 와, 귀쫑긋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재밌고요. 지금 카페인님들이 기억하는 여행이나 인상적으로 읽은 여행기도 위위님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 네, 네. 네. 지금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2부 똑똑 인문학, 인문학 길잡이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서해문집에서 펴낸 앤서니 베일의 책 중세의 여행자들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 재미있게 읽은 여행기 보내주세요. EBS 라디오 어플 반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오늘 제가 선곡해온 노래 흐름을 따라서 와보시면
1: 와.
0: 좋을 것 같은데 여행 떠날 때 우리가 뭐 타고 갈지도 고민하잖아요.
1: 그렇죠.
0: 탈 것을 중심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첫 곡 뭐죠?
0: 첫 곡은 스위스로의 드라이브입니다.
1: 네,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똑똑 인문학,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은 앤서니 베일의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최파일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는데요. 아, 지금 김현진님께서 미미님 선곡 방식도 센스 있으시다고 오늘 뭐 칭찬 릴레이입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또 사연 읽어볼까요?
1: 진창숙님께서 14세기부터 여행 작가가 존재했군요. 놀랍습니다.
0: 아,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와, 여행 작가. 작가라는 직업도 놀라운데 그것이 14세기부터 이어져 오다니요.
1: 우리에게도 네. 오래된 여행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 자국.
0: 그렇죠. 지금 방향순님께서도 열하일기 같은 것도 생각난다고.
1: 아, 그렇죠. 열하일기 네. 정말 재미난 여행기죠.
0: 네. 우리가 또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있었네요. 박미진님께서 벌써 미미님 1주년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부탁드린다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김정숙님도 미미님 덕분에 지난 1년간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퍼뜩 뜨는 궁금함인데 지난 1년간 이 북카페에서 소개해

0: 주셨던 책들 중에서
1: 네.
0: 가장 기억 남는 한 권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네. 때마다 네. 지금 하는 책이나 직전 책을 말씀드려요.
0: 아.
1: 지나가면 또 금방 잊히더라고요.
0: 그렇긴 하죠.
1: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했던 네. 무수면 사회가
0: 안 떠오르네요. 그래도 지금 무수면 사회 소개해 주셔서 직접 읽으셨다는 카페인 분들 지금 계속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0: 정말 좋은 책이었나 봐요. 네. 아,
1: 그 책 읽으면서 편안하게 수면에 드셔야 아, 할 텐데.
0: 네. 최준호님께서 북카페 일주일 사이클의 반대편에 우리가 있다고요. 월요일 소설 북클럽, 목요일에 똑똑 인문학이 지구 반대편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아닌가 최준호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염 작가님께서 미미님의 발랄함 한 스푼 얻어가시길.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발랄함의 대명사가 되신 거예요? 모두의 카페인 분들의 인식에 발랄함의 어떤 키워드가 있으신데요?
1: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단어일
0: 정말요?
1: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네. 진중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네. 직장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아까 어떤 반대 게시판 이 카페인 분께서는
1: 네.
0: 소년미가 있으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1: 아, 이제는 완연한 중년인데 참 민망합니다.
0: 네, 민망한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여행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1: 여행하면 네. 준비물이 많을 텐데
0: 네.
1: 예전에 여행 가보신 분들에겐 필수품이었지만
0: 네.
1: 지금은 필수품이 아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0: 바로 너무 궁금합니다.
1: 지도입니다.
0: 아.
1: 물론 지금도 스마트폰의 앱으로 준비해 가시지만
0: 그렇죠. 지도를 보죠.
1: 예전에는 실제로 접었다 폈다 하는 지도를 가져갔잖아요.
0: 네네네.
1: 해외여행 처음 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0: 네.
1: 그래서 우리의 여행 이야기도 지도로 시작을 할 텐데요. 때는 1491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닿기 한 해 전인데
0: 네.
1: 이때 독일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지구본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가 이 책의 출발입니다.
0: 세상에 지구본이요?
1: 네.
0: 와.
1: 이 지구본이 지도하고 또 다른 게
0: 네.
1: 이전에도 지도는 있었죠. 그런데 네.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지구본은 구로 되어 있잖아요.
0: 입체적이죠. 네.
1: 맞아요. 그래서 지구를 내가 한 바퀴 돌아보지 않았더라도 저 뒷면에를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 지구본에는 앞선 여행기의 특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구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행가이자 항해가인 마르틴 베하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0: 아.
1: 이 사람은 이제 궁정 지리학자로서
0: 네.
1: 포르투갈 제국이 무역 확장을 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고요.
0: 네.
1: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구본을 만들게 된 건데
0: 네.
1: 재미난 건 지금 뉘른베르크 독일 국립박물관에 가면
0: 네.
1: 이 지구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 세상에 너무 놀랍습니다.
1: 저는 독일을 안 가봤는데
0: 네네.
1: 이 이야기 읽고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아니 저는 독일을 헛다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요? 네.
1: 이 지구본 묘사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명이
0: 네.
1: 지구본이 한 2천 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지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파가 100여 개가 있고 그리고 설명문도 한 50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본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고
0: 네.
1: 사파들도 막 괴물 같은 거 그려놨을 것 같은데
0: 네네네.
1: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책 저자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다니.
1: 그러네요.
0: 그것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1: 지구본 만들고 여행기 남긴 사람이 있고
0: 네.
1: 또 이 책의 저자가 있고
0: 그러니까요.
1: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네요.
0: 맞네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구본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1: 일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지도나 여행기에 나온 설명들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풍문인지 이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재미로 느낀 거죠.
0: 네.
1: 근데 지금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여행 가기 전에 막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막 교차 검증 많이 안 해보시죠. 그러니까
0: 좀 믿고 싶어지죠.
1: 네, 갔다 온 사람 이렇다고 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참 재미난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1: 여행엔 용기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0: 맞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정말 타인들이 남긴 후기, 이용 후기나 여행자 경험.

0: 경험담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싶어져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상부상조입니다.
0: 네. 네, 그때 사람들이 좀 지구본을 보면서 느낀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지도를 보면서 얻는 것, 많은 차이가 있겠죠?
1: 우리는 일단
0: 네.
1: 지도를 볼때 이게 실제랑 부합한다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죠.
0: 그렇죠. 얼마나 이제 측량, 실제 측량에 가깝게
1: 네.
0: 그려졌는지.
1: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간 쌓아온 이제 문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0: 네.
1: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교해 볼 만한 검증의 대상, 모델, 뭐 경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행기든 지도든 지구본이든 그 자체를 읽는 행위로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행을 떠날 것도 아니니까.
0: 네.
1: 그래서 모든 지도나 여행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서사였고,
0: 서사.
1: 그래서 그 지구본에도 50여 개에 이르는 설명문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무슨 지명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가보지도 못했고 갈 수도 없을 곳이니까.
0: 네. 상상력에 또 단서가 필요하니까요.
1: 그렇죠.
0: 네.
1: 어느 위치에 그 도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이렇게 재미난 게 있다. 이게 그들한테는 훨씬 중요했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0: 맞네요. 맞네요.
1: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본에 보면 어느 지명은 그냥 배하임이
0: 네.
1: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0: 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죠?
1: 근데 뭐 예전에 생각해보면
0: 네.
1: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0: 네.
1: 이런 데 지명들이
0: 네.
1: 그곳을 발견하거나 찾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도 하잖아요.
0: 그러네요. 깃발 꽂기처럼.
1: 네,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얘기인가?
0: 그런가? 이게 설득되려고 하는데요.
1: 저도 계속
0: 네.
1: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정도의 차이 때문에 재미난 측면이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중세시대 여행기 읽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냥 그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낸 거라고 해도 난 재밌게 읽으면 그만이야
0: 오.
1: 이렇게 믿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여행기 재미나게 읽을 때
0: 네.
1: 이게 진짜야? 이런 물음표를 갖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다 그것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진실일 거라고 전제하고 빠져들어서 읽는
0: 네,
1: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죠. 이걸 의심해봤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네,
1: 다만
0: 네.
1: 이 베아임이란 사람은 지구본에다가 그 자기 이름을 넣음으로써
0: 네.
1: 내가 이 지구 전체를 경험해보고 얘기해줄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0: 오.
1: 이런 상징을 거기다 부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 지구본을 볼 때 우리가 왜 여행은 공간하고 시간 두 가지로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시간은 누구도 장악할 수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0: 네.
1: 공간은
0: 네.
1: 굉장히 여행가나 특별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더 많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차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베하임은 더 적극적으로 지구본에서 활용하고 드러냈던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네요. 어찌 보면 온 세상 지식이 베하임의 손 안에 있는 듯한
1: 그렇죠.
0: 그런 지위를 만끽한 거군요.
1: 네. 그런데 그 지식의 근거는 사실 그냥 나다.
0: 와,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뭐 사연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현진 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한번.
1: 어디론가 네. 떠나고 싶은 가을이에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우리 엄마와 떠난 여행이 생각나네요.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이 모두 다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맞아요. 이런 여행들 늘 기억이 나죠.
0: 그렇죠. 뭐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은데 누군가와 함께 했던 시간, 기억, 추억 이런 게 너무 소중해요. 네.
1: 저는 요즘 뭐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
0: 네.
1: 예전에 별로 안 믿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0: 네.
1: 그걸 많이 믿게 됐어요.
0: 어떤
1: 왜냐하면 때가 네. 되면 뭐 가을에 갔다 온 여행지 사진을 모여서 보여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 볼 때 지도를 열어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 지도 위에 모여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걸 보면 사진 정말 많이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0: 그렇군요.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저도 사진 찍는 거 그다지 큰 의미를 안 두는 편인데 좀 의식을 해야겠습니다.
1: 그러면 네. 그 시차들을 볼 수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네요.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시 우리 재미난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0: 또 어떤 곡 골라오셨죠?
1: 드라이브
0: 네.
1: 자동차였잖아요.
0: 네.
1: 이번에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기차입니다.
0: 너무 귀엽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베일의 중세의 여행자들 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장성준님 사연 함께 볼까요?
2: 아, 장성준님. 20대 초중반 돈 모아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 권 들고 해남, 강진, 제주까지 겁도 없이 혼자 여행 다녔던 거 생각납니다.
1: 이 여행기는 잊으실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해남, 강진, 제주까지요?
2: 이거 보니까 아마 해남, 네. 강진은 1, 2권 쪽이었던 것 같고 제주가 아마 한 7권 정도 될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 이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에게 여행기의 클래식 고전이 그렇죠.

0: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한국 사회에서 여행이라는 것을 네. 답사라는 것을 네. 본격적으로 알린 책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받잖아요. 네. 그 한가운데 저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나창수라는 친구와 함께
0: 창수 네. 네,
1: 이 나의 문화는 답사에게 읽고 나서 네. 거기 그 영주 부석사가 너무나 멋있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 이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0: 실제로
1: 네, 둘이 같이 기차 타고
0: 가셨어요.
1: 거길 다녀왔던 기억이 나죠.
0: 세상에.
1: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한 네. 2, 3년 동안 엄청난 무용담이죠. 왜냐하면 중학생들한테
0: 그렇죠. 어렸는데 뭐
1: 여행기 읽는 애들도 별로 없었지만 아, 책을 읽고 현장에 갔다 왔다?
0: 우와.
1: 이것은 어마어마한 마치 중세 여행기 쓴 사람들이 뽐내듯이
0: 이것은 마치 무용담
1: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야, 니네 가봤냐? 와. 이러면서
0: 아, 너무 좋은 시간이셨겠습니다. 진짜 이상섭님께서 그 당시 교통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가 중요했을 듯한데 체력이 어땠을지 궁금하다고.
1: 아, 정말 흥미로운 네. 질문인데 네. 이 책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이상섭님 말씀처럼 네. 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0: 아.
1: 일단 여행이 길어요.
0: 길군요.
1: 왜냐하면 뭐 걸어가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0: 아, 맞아요.
1: 배를 타도 마찬가지고
0: 네.
1: 그걸 견뎌야 되고 지금처럼 여행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대체로 싸들고 가야 됩니다.
0: 아,
1: 사실상 예, 이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였고요.
0: 그랬겠네요.
1: 그리고 뭐 전염병 지금은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도 뭐 공중보건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여행지라고 하면 내 좁은 도시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거기 모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보건에 대한 염려도 컸던 거예요.
0: 그랬네요.
1: 그래서 사실상 그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 체력은 당연히 왕이어야 됐고 네.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0: 와, 그러네요. 여기 정경희님께서도요.
1: 네.
0: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 6명이 전라도 섬 여행을 갔는데 밀물 시간을 모르셨대요. 그래서 섬에 갇혔는데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라서 모두 깜짝 놀랐을 때 누군가가 학생들 나와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기억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경험 이후로는 섬에 갈 때마다 밀물 썰물 시간을 꼭 확인하신다고.
1: 중요하죠.
0: 네, 아, 정말 중요하네요.
1: 섬 여행할 때 그 밀물 네. 썰물 시간하고요. 네. 일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일몰.
1: 이게 도시에서는
0: 일출보다 일몰.
1: 네, 해가 져도 네. 뭐 길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많잖아요.
0: 네네네.
1: 섬에는요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0: 그렇죠.
1: 그래서 큰일 납니다, 정말.
0: 정말 여행하더라도. 위험한 순간을 자초하지 않는 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오랫동안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0: 맞죠. 여행이 읽는 것도 좋은데 여행기에 감명받고 영감받아서 뇌가 또 훌쩍 떠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언젠간 또 이렇게 무모하다 할 정도로 용기를 내서 떠나볼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구나.
1: 네. 네.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여행지를 하나도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0: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이제 네. 떠나보겠습니다.
0: 네네.
1: 이 책에서 초반에 등장하는 중요한 여행지가 네.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0: 네.
1: 베네치아인데
0: 네네네.
1: 베네치아 자체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성지를 가는 데 있어서 네. 베네치아가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여기까지는 쭉 이제 육로로 가서 여기서 네. 배를 타는 건데
0: 네.
1: 항해 일정 예상표가 그때 여행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60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0: 와.
1: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같은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25일에서 60일이면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0: 네.
1: 왜 이렇게 크냐? 이 여행이 오늘날 같은 유람선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0: 네.
1: 가는 과정에 악천후, 해적, 또 화물을 선적하고 내리는데 지연되는 일들,
0: 아.
1: 배 위에서 벌어지는 전염병과 질병.
0: 그러네요.
1: 뭐 선주에게 사기당하는 일은 뭐 드문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0: 아이고야.
1: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 나는 행운을 믿는다. 이런 네. 사람은 25일로 짜고요. 나는 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60일로 짰다는 거죠.
0: 나는 꼭 여행만 가면 해적 만나더라.
1: 그렇죠.
0: 이런 거요.
1: 우리도 왜 날씨 요정
0: 네,
1: 있잖아요.
0: 네, 네, 네. 날씨
1: 내가 가면
0: 요정.
1: 해가 떠.
0: 오.
1: 저는 제가 첫 해외여행이 런던이었는데 네. 3박 4일 동안 해가 쨍쨍했어요.
0: 설마 비가 안 왔나요?
1: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네. 런던을 묘사하는 글들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글을 읽으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렇죠. 어두운 구름.

0: 아래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우산 하나 쓰지 않고 쓸쓸히 저벅저벅 걸어가는
1: 네.
0: 런던 사람들.
1: 이게 사람이
0: 네.
1: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너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0: 중요합니다. 하물며 해적과 전염병까지 어떻게 예상하고 여행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일정도 일정인데 치안도 불안정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 시대에 용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 용기의 바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인 거죠.
0: 신앙.
1: 네. 그래서 그때 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은 자연현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대기에서 전기장이 방전되면서 막 어둠 속에서 불빛이 나타나고 타닥타닥 소리가 발생하는 그런 자연현상이 있대요. 바다 위에서.
0: 네네.
1: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을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은 이게 성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길조다.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0: 어머나, 낭만적입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저는 행운이나 불행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은가?
0: 그러네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특히 여행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0: 네.
1: 그걸 만나러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일 하나하나가 재밌고 즐겁고 신선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흥이 나는 건데,
0: 와.
1: 아,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피곤한 일이 될 것도 같아요.
0: 그렇죠. 막 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멀미도 있었을 거고, 아, 얼마나 먹는 거, 자는 거, 얼마나 다 고생스러웠을까요?
1: 그때 그 가이드를 보면,
0: 네.
1: 그래서 뱃멀미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0: 네.
1: 첫째, 석류나 오렌지처럼 쓴 과일을 섭취해라.
0: 아하.
1: 둘째, 머리를 배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일 것.
0: 이거 뭐 꿀팁인가요? 네.
1: 정신머리 없어서 멀미가 안날것 같은데요.
0: 네.
1: 또 사탕을 빨거나 씨앗을 먹어서 트륨을 유발해라. 뭐 이런 것들도
0: 오.
1: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0: 네.
1: 당시 사람들이 배 여행을 할때 제일 무서워했던 건 멀미가 아니라 바람 없음, 즉 무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왜요?
1: 그때는 배가
0: 네.
1: 동력이 없고
0: 아.
1: 돛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0: 밀려서
1: 중에
0: 가야 되니까
1: 네,
0: 바람으로.
1: 바람이 없으면 정말 난망한 거예요.
0: 와.
1: 망망대해서 지금 배가 안 움직여요.
0: 너무 큰 위기네요.
1: 그런데 식량은 줄어들고
0: 와,
1: 있죠.
0: 와.
1: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1: 네.
0: 와, 흰 닻과 바람만 있으면 우린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이제 와서 공감이 되네요.
1: 그때 그 막막함을 남긴 여행기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0: 네.
1: 배는 무기력하게 정지되어 불안할 만큼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었다. 바다 자체가 닻이 되어버린 듯 했다. 지루함이라는 적나라한 공포가 들이닥칠 듯 했다.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0: 와, 지루함이라는 적나라한 공포.
1: 네.
0: 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배가 무기력하게 정지되어 있고, 불안한 만큼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 누구라도 무섭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막 배에 있는
0: 네.
1: 음식들은 부패해 가죠.
0: 네.
1: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니까 서로 싸우죠. 이러다 큰일
0: 그렇겠죠?
1: 나는 거 아닌가 두렵죠.
0: 와.
1: 정말 바람이 안 불면 보통 평화로움을 떠올리는데 이때
0: 그렇죠.
1: 사람들에겐 정말 막막했을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러다가 마침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의 희열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1: 그리고 또 하나는
0: 네.
1: 이건 역시 신앙심이 도움이
0: 네.
1: 되는데
0: 네.
1: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무풍 때문에 죽는다면
0: 오, 네.
1: 그래도 나는 그 성지에 가까이 와서 죽는 거니까 괜찮은 삶이다라고
0: 와.
1: 믿었다고 합니다.
0: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삼아도 되겠는데요? 와, 여기 김선화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1: 저는 여행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은데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동네 공원도 혼자 못 나가거든요. 용기 낼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아, 저 너무 이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뭐, 겁이 많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밤 늦으면 절대 뭐 나갈 생각 안 한다든가, 그리고 해외여행도 정말 마음을 먹고 먹어서 정말 이동하는데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어떻게 용기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이럴 땐 일단
0: 네.
1: 무섭지 않은 한낮의 동네 공원에 가보시는 거죠.
0: 일단 가라,
1: 사람들이
0: 한낮에.
1: 있을 때.
0: 네.
1: 그래서 그 공간이 친숙해지면 조금씩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가보시고, 그래서 그 공간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면 아마 저녁에도 가보실 수 있을 것
0: 익숙함이 중요하군요. 첫 발을 떼는 용기가
1: 같아요.
0: 이제 먼저 필요한 거군요.

0: 우리 노래 들어요.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가장 멀리 여행 떠날 때 타는 교통수단인데요. 마이 앤티 메리의 공항 가는 길 골라왔습니다.
0: 네, 이곡 듣고 올게요.

0: 똑똑 인문학 오늘 보고 있는 책 서해문집에서 펴낸 앤서니 베일의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지금 방향숙님께서 아까 미미님 말씀 들으시더니 런던은 350일이 비가 온다던데 요정 맞으시네요라고.
1: 아, 그 정도 확률이었군요.
0: 네, 요정이 여기 있었네요.
1: 지금 박주영님께서도 네. 저도 런던에서 비 한 번도 안 왔어요.
0: 아니, 요정이 또 있어요?
1: 네. 아, 이런 분들의 모임을 결성해 봐야겠습니다.
0: 아,
1: 런던에서
0: 너무 재밌겠어요.
1: 태양을 부른 사람들.
0: 와. 저도 런던에서 내내 비가 왔었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김정숙님께서는 여행광이라고 여행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0: 도전했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그래도 이번 추천 도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독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천천히 네. 오래 완독해볼 만한 가치 있는 책이죠.
1: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이분 바투타 여행기는 저도 상하로 나와 있는데 네. 학원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0: 그 정도군요. 아, 정숙님 용기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미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책 자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네.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그 해적, 질병, 전염병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풍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더 그리워지진 않을까요?
1: 사람마다 네.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당시에 사막을 여행할 때 준비해야 될 몇 가지 당시 여행기에 나온
0: 사막
1: 네 정보들을 네. 들려드려 볼 텐데 네. 이거 듣고 나서 난 가보고 싶다 이러면 여행에 좀 흥이 있는 분이고
0: 아.
1: 야, 그렇게까지 해서 힘든 사막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집이 편하신 분일 것 같아요.
0: 밸런스 게임입니다 지금.
1: 네. 네. 첫째, 벌레를 쫓을 레몬을 챙겨야 한다. 민간요법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렵고요.
0: 네.
1: 둘째, 반드시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빨리 이동할수록 힘을 많이 쓰니까 발바닥이 모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힘을 안 쓰고 살살 걸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셋째는 길고 뾰족한 쇠붙이, 막대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 뭐 나무 하나 없으니까 이 막대기도 없으면 짐승들을 메어놓을 곳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0: 아, 이거 자꾸 얘기 들을수록 저는
1: 만만치가 않죠.
0: 오늘 만만치 않은데요. 네.
1: 저는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네.
1: 근데 또 하나 여행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대부분 떠날 때 막 이제 즐겁고 막 활기차는데 결국에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0: 아, 네.
1: 이
0: 그렇죠.
1: 책의 뒷부분에 가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0: 귀환 서사.
1: 아,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0: 정말요?
1: 15세기에 펠릭스 네. 파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0: 네.
1: 이 사람이 오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데
0: 네.
1: 그 마을 어귀에 이제 들어왔어요. 다리를 건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0: 네네.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 너 돌아왔어. 내가 알리러 이제 동네를 먼저 뛰어갈 거야.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0: 네네.
1: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날 이렇게 기다렸다니. 이런 기대를 갖고 수도원에 간 거예요.
0: 네.
1: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는 형제 자매들이 다 그냥 저녁 예배 드리느라고 자기를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아, 이게 나에겐 너무 드라마틱한 출발과 귀환이었지만 여기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일상을 그 사람들은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였구나.
0: 그렇죠.
1: 내가 달라진 거지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었구나.
0: 그렇죠.
1: 이런 걸 불현듯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0: 이런 깨달음은 사실 절대 사소하지 않죠.
1: 네,
0: 너무 놀라운 통찰이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내가 달라졌다는 걸 내가 또 확인하고 증명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염을 깎습니다.
0: 오, 변화의 징표로.
1: 그렇죠.
0: 네.
1: 수염이 붙어 있을 때 나는 여행자로서의 모습.
0: 아.
1: 이제 수염을 제거하면서 나도 그 수도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나의 동료들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0: 어머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제가 네. 주말에 그렇게 합니다.
0: 아, 어떡해요?
1: 저는 주말에는 면도를 네. 하지 않습니다.
0: 아~
1: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면도를 하면서
0: 네.
1: 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0: 아, 두 개의 미미님을 나눠놓고
1: 그렇습니다.
0: 이동시키고 재우고 먹이고 하시는군요. 아, 좋은데요. 네. 이런 좀 여행기 자체가 들려주는 낭만도 있고 비극도 있고요.
1: 아, 그렇죠.
0: 그쵸? 깨달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1: 이 귀환 서사 중에
0: 네.
1: 결국 출발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얘기가 있는데
0: 있겠죠?
1: 이 사람 얘기 좀 네. 흥미로웠어요.
0: 네.
1: 이제 교황을 만나려고 아비뇽으로 네. 향하던 여행자였어요.
0: 네.
1: 그런데 여행을 한참 가다가 병에 걸렸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너 지금 이 병세로는 그 목적지에 가기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0: 시한부.
1: 네, 이런 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 네. 사람이 선택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나는 가는 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거냐.
0: 멈춘다.
1: 이 사람은 여행을.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0: 어떤 건가요?
1: 방향을 틀어서
0: 네.
1: 고향으로 갑니다.
0: 아.
1: 이게 묘한 귀환 서사인 거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 작은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출발했던 곳이 있지만
0: 네.
1: 내 삶이라는 긴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곳이 출발점이잖아요. 고향이.
0: 네.
1: 이 사람은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다.

0: 너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즐비하네요, 이책 안에. 결국 우리가 삶은 이 종착지가 다다를
1: 있죠.
0: 수 있는,
1: 네.
0: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사실은 섣불리 여행지에서, 여행의 여로에서 방향 전환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0: 네.
1: 그리고 중세 여행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0: 네.
1: 우리는 대부분 여행을 가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죠.
0: 그렇죠. 믿음이죠.
1: 그러니까 왕복표를 끊잖아요. 편도 끊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0: 네, 그쵸.
1: 중세 여행자들은 대체로 편도만 끊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0: 아,
1: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0: 그러네요.
1: 여행을 가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중세의 여행자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0: 네, 용기도 있고, 정말 어떤 일말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자신의 몸을 투신하듯이 이
1: 맞습니다.
0: 세상에 내던진 자들이었네요.
1: 그러네요.
0: 경이롭습니다. 박현진님께서 어찌해용 시간이 쑥 가는데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라고.
1: 네, 여행엔 끝이 있습니다. 박현진님.
0: 네, 여행에도 끝이 있고 똑똑 인문학 코너에도 끝이 있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앤서니 베일의 중세 여행자들 미미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박태근 편집자님 저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1: 저도요. 우리
0: 너무
1: 또 이런
0: 좋았습니다.
1: 시간이 있을 거라고
0: 아,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오늘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이틀간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쏜살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실수하고 서투르고 긴장 많이 했지만 너그럽고 다정하게 반겨주신 카페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PD님께서 제게 마지막 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조금 재미나게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곡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소설 쓰고 평론 쓰는 염승숙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그의 예명은 사공입니다. 그의 말 맞다나 목가적인 그의 음악은 고요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가느다란 줄 하나를 들이운 채 차분히 응시하는 낚시꾼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응시하는 건 물 저 너머의 일상, 뭐가 닳거나 깨진 그의 삶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선했지만 착각이나 오해 속에서 물음표로 남은 사랑, 모두가 무사한이란데 나 혼자만 지워지는 공포를 애써 웃어넘기려는 웃픈 리액션, 창밖 세상을 관찰하면서도 창 안에 갇힌 자신을 슬퍼하지 않는 고양이의 지혜를 순정하고도 겸허한 선율과 이야기로 건네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드리운 낚싯줄은 뭔가를 얻거나 포착하겠다라는 욕심의 발로는 아닙니다.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후 잉여로 남은 이들을 다정하게 부축해주는 운율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새음행 라운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0: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맥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과 함께합니다. 사공의 라이브 연주로 Dear Anne, Anne에게 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4년 전에 발표한 사공의 싱글이었고요. 오늘은 키보드 연주에 강승엽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식으로 소개 인사 나누기 전에요. 안내해드립니다.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새음행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또 우리 키보드 연주 도와주신 승엽 씨도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0: 예. 그뭐 이렇게 약간 첫 대면이고
1: 예.
0: 뭐 우리가 미팅 자리에서 남녀가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보는 게좀

0: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1: 예.
0: MBTI 소개를 특이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예. 섹시라고요.
1: 아, 그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 팬분들께서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0: 확실해요? 팬분들이 하신 거예요? 본인 게 아니라.
1: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0: 조금은 좀 네. 아, 섹시한 사람이다.
1: 그러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0: 아, 그러길 바래요?
1: 예.
0: 어, 그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좀 뭐 이성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1: 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0: 아, 예. 제가 한 30년 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 아닙니다.
0: 그 당시에는 블랙커피를 많이 마시면 섹시해진다라는 낭설이 있었어요.
1: 아,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0: 여하튼 오늘 예. 첫 연주부터 아주 훌륭한 뮤지션십이 느껴져가지고 녹음 경험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 아,
0: 네, 마이크 예. 앞에서 기타를 치거나
1: 네.
0: 노래하는 뭐 특히 기타 같은 경우 녹음을 많이 해본 그런 뮤지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아니에요?
1: 어,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제 음악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0: 아, 그러면 타 아티스트의 음악 예. 활동으로도 많이
1: 예
0: 우리가 얘기하는 세션 활동도 많이 하세요?
1: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0: 오늘 나오신 거는 정규 음반을 두 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1: 예.
0: 예. 2집. 예. 도피자.
1: 예. 도피자.
0: 영어 스포티땡에 가면은 영어로 다 제목이랑 앨범 제목 뭐 다 소개돼 가지고
1: 예.
0: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1: 아, 예, 예. 맞아요. 그 마지막까지 저도 그냥 이스케이피스트 이걸로 하려다가
0: 네.
1: 주변 지인분들께서 이제 한글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네. 권유를 받아서
0: 예.
1: 저도 그게 뭔가 좀 더 딱 세 글자로 끝내고 멋있는 것 같아서.
0: 그 근데 1집 제목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오늘 뭐 안 거지만 옵티미스트.
1: 예, 맞습니다.
0: 낙천 뭐 네. 희망 뭐 이런 거에서 도피로 간 이 간극이 어떻게 설명이 음악적으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1: 아,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0: 네.
1: 그다음 옵티미스트 앨범에서는 이제 제가 낙관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0: 아.
1: 그렇게 제목을 지은 거고
0: 네.
1: 이제 와서는 이제 되고 싶다도 아니고 그냥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피를 하자라는 마음에 짓게 됐습니다.
0: 그게 뭐 도피한다고 그게 그 평생 은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살짝 피해 있자 뭐 이런 의미예요.
1: 잠시 쉬자.
0: 잠시 쉬자.
1: 예. 어딘가로 떠나자.
0: 음악적으로는 어때요? 1집도 잘 들었고 2집도 잘 들었는데요.
1: 예.
0: 특이한 게 뭐 그냥 쓱 한번 봤을 때는 첫 트랙이
1: 네.
0: 2집도 그렇고 1집도 그렇고 새에 관련된 제목이더라고요.
1: 아,
0: 네.
1: 새를 새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새를 아. 좋아하진 않, 싫어하지도 않지만
0: 네.
1: 새에게 크게 관심이 없지만 새 소리 듣는 건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 온 집에
0: 네.
1: 제 방과 방 벽 사이에 참새로 추측되는 새가
0: 네.
1: 둥지를 틀어가지고
0: 아 둥지를
1: 예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0: 아 그랬나요?
1: 아 이제 뭐 기타 녹음을 집에서 하는
0: 아 예예 예, 예, 예. 예.
1: 그 친구들이 조용히 해야 녹음을 시작하고
0: 아
1: 예, 그게 방 안에 다 들려서
0: 홈 레코딩을 주로 하세요?
1: 네 홈 레코딩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0: 그럼 솜씨도 되게 좋으시네요. 네.
1: 잘 모르겠습니다.
0: 잘 모르겠어요. 1집도 혹시 홈레코딩의 결과물이었어요?
1: 네, 다 홈레코딩입니다.
0: 아, 그럼 그 단계 그 레코딩에서부터 믹싱, 마스터링까지.
1: 마스터링 빼고 이제 다 제가.
0: 아, 예, 그렇군요.
1: 또 드럼이나 좀 스튜디오가 필요한 악기가 있을 때만 이제 스튜디오를 대여를
0: 찾게 되시는
1: 예.
0: 거고. 참새와 함께 또 목가적이라는 의미가 확 다가오는데. 어,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을 목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거가
1: 네.
0: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뭔지는 알겠는데.
1: 네.
0: 예.
1: 일단 좀 어쿠스틱한 악기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제가
0: 네.
1: 그런 음악을 또 주로 듣기도 했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목 저는 처음에 제가 데뷔했을 때 목가족이란 말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예.

0: 근데 어느 순간 팬분이셨는지 어디선가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뜻을 찾아봤었는데, 아, 나랑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그때부터 써서 죄송해요.
1: 오늘도 지금 단촐하게 어쿠스틱 기타, 목가적인 악기죠. 예,
0: 예, 정말
1: 뭐
0: 죄송합니다.
1: 확성이 잠깐 되긴 하지만 전기 신호로
0: 네.
1: 그냥 그 단촐하게 기타 두 대에 마이크에 이제 노래하시는 그런. 그리고 전자악기 개입도 뭐 그렇게 막 벌어지고 있진 않은데. 근데 1, 2집 보면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살짝 또뭐 피처링 보컬 여성분들이 참여했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0: 아, 예, 그거 따로 의도하진 않았는데 꼭 정규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목소리를 좀 보강해야겠다.
0: 예, 또뭐한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예.
1: 1집에서도 그러셨고, 2집에도.
0: 예, 이 집에서 또 다른 곡에는 원래 남자분 싱어송라이터의 피처링도 받으려고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고요.
1: 아,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은
0: 네.
1: 없는데, 본인의 보컬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타로 먼저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1: 아,
0: 잘한다라는
1: 근데
0: 느낌은
1: 첫
0: 좀
1: 곡
0: 있습니다.
1: 퍼포먼스도 이게 보통 뭐 실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0: 아, 감사합니다.
1: 연습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0: 예, 뭐제 곡에 있어서는 또
1: 아, 자신의,
0: 예,
1: 예.
0: 누가 되면 안 되니까.
1: 보통 한세곡 쓰고 나서 공연 전까지 100번 이상?
0: 예, 거의 될 때까지. 예.
1: 아, 100번 하기도 참 힘든데, 그쵸?
0: 예, 그리고 또 녹음할 때 연습이 좀 돼서. 예.
1: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홈레코딩이라,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그것도 연습이 되나요?
0: 그래도 가사도 잘 외워지고요.
1: 오히려 혼자
0: 자꾸
1: 하시면.
0: 반복하고 다시 녹음하고 하다 보니까. 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1: 사공이라는 예명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여쭙게요. 강릉에서 태어나셨어요.
0: 예, 맞습니다.
1: 낚시광이라고 또 자신을 소개하시고, 요즘도 낚시를 즐기시나요?
0: 요즘은 이제 페스티벌 그 시기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 세션이나 이런 게 많아서,
1: 그렇구나.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0: 예,
1: 시즌.
0: 요즘은 가지 못했습니다. 좀.
1: 기타리스트로 출발하신 거, 그러니까 프로 데뷔 이전에 언제부터 그러니까 처음 기타를 잡은 나이는 언제였어요?
0: 정말 처음 잡았을 때는 초등학생 때인데요. 그 후로 이제 한동안 쉬다가 중학생 때 밴드부 한번 하고, 그때까지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입시를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쯤이었던 것
1: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입시를 생각할.
0: 같습니다. 다른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1: 아, 근데
0: 예.
1: 기타는 초등학교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으니 이건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였나 보네요, 그럼.
0: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
1: 아,
0: 예.
1: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로 일이 되면
0: 네.
1: 평생 일하는 게 아닌 삶을 살수 있는 거다, 뭐
0: 예.
1: 이렇게요.
0: 그런
1: 그럼 지금
0: 꿈을.
1: 좋아하시는 걸 하면서 평생 일하지 않으면서 돈도 벌면서 사시는 거네요.
0: 아, 근데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1: 어떤 의미가요?
0: 그냥 즐겁게만 할수 있는 거는 학창 시절까지였던 거, 대학교 때까지였던 것 같고,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발품을 팔아서 일을 만들어야 되고,
1: 그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영업적인 측면이 있네요.
0: 예. 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즐겁다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들어야 되고.
1: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공 씨의 음악을 이렇게 쭉 들면서 음악적인 그 어휘랄까요? 음악의 스타일, 뭐 장르 이런 것들의 어법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걸 상당히 잘 깨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음악적인 어휘가 요소가 이렇게 곡 안에서도 이렇게 막탁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세션 연주를 통해서도 습득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요?
0: 예,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제 쉽게

0: 돈 되는 건 다
1: 그건
0: 하던데.
1: 약간 뭐 비약일 수 있겠지만 싫어하는 건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아무리 세션 일이라도 아닌가? 해야
0: 만약에
1: 되나?
0: 이제 시간이 점점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드리기도 하는데, 아,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되겠다 싶으면은 웬만해선 다 하는 편입니다.
1: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 세션 예를 들어서 상황 뭐 그런 음악은 어떤 거였어요?
0: 그러게요.
1: 그럼 가장 좀 힘들었던 이 음악과 내가 잘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건 있었을까요? 아직도 현업에 종사하고
0: 예.
1: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건 실례인 것 같다. 예,
0: 다
1: 제가
0: 좋습니다.
1: 예, 다 좋아하시고 출중한 실력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신 그런 기타리스트, 뮤지션, 사공. 그런데 자신의 솔로 커리어를 2019년부터 그러니까 시작된 거죠, 이게.
0: 네, 맞습니다.
1: 예,
0: 2월
1: 그래서
0: 15일부터
1: 그러니까
0: 그랬습니다.
1: 지금 좀 5년도 넘어서 7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 5년 마크를 넘어가게 되면 좀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거 있죠? 있나요?
0: 그냥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밖에. 예.
1: 그러면 CD에서 한곡 들을 텐데요.
0: 네.
1: 그 1집과 2집의 발전이랄까? 뭐 혼자서 하는 그런 평가일 수도 있는데 1집에서 이런 것들이 2집에서는 뭐 이렇게 됐다든가 뭐 이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믹싱을 제가 하고 있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전작보다는 좀 나아진 것 아닐까?
1: 저도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되게 와, 뭔가 확실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예, 뭔가
1: 소리적인 거였군요.
0: 예, 소리적인 거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1: 그중에서 한곡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도피자 음반에서 타이틀곡이네요. 넌 무슨 생각을? 너 무슨 생각해? 피처링 가수 차울 씨는 어떤 분이세요?
0: 차울님은 제가 일단 세션을 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언젠간 꼭 부탁을 드려야지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1: 보컬리스트.
0: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실력도 출중하시고, 이번 곡에 정말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예, 보내주셔서.
1: 타이틀곡은 누가 골라요?
0: 제가 고르긴 하는데 주변 동료들한테 이제 조금씩 물어보기는 해요. 예.
1: 바다 유리 참 좋던데. 이것도 타이틀로 표기가 떠 있는 거 맞죠?
0: 네, 더블
1: 아, 더블.
0: 타이틀이었고 그게 성공개였습니다. 바다 유리가.
1: 성공기였군요.
0: 예.
1: 자, 일단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사공의 2집 도피자에서 넌 무슨 생각해? 피처링 차울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새음악 라운지.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두 번째 앨범 정규 음반입니다. 도피자 에스케이피스트에서 넌 무슨 생각해 피처링 차울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하와이안 느낌인지 약간 좀 뭐 네. 그런 휴양지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음악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도 잘 소화하시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질문이었습니다.
1: 아 질문인가요?
0: 아 어떤 계기로 아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첫 곡에 앤에게 쓴 편지처럼 Dear Ann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1: 네.
0: 뭐 개인사에서 소재가 나오는지 곡에 대한. 예.
1: 첫 데뷔쯤에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서 좀 상상에 의존해서 많이 썼었는데 그 Dear Ann쯤부터 이제 내 얘기를 써보자라는 생각에 쓰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 Dear Ann 설명을 드릴까요?
0: 예, 하고 싶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하셔도 예. 예, 상관없습니다.
1: 예, Dear Ann의 그 주인공은 이제 제가 전에 연애했을 때 그분이 이제 영국을 살다 오셨거든요. 한국 분이신데 예, 영국 이름이 N이었고 이제 어떻게 헤어지게 되고
0: 네. 실명 뭐 이런 것만 안 밝히시면 돼요. 예, 예. 헤어짐이 약간 뭐 슬프지 않은 헤어짐이 어디 있겠냐만 예.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그걸 담으신 거군요.
1: 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0: 네.
1: 아 그땐 그랬지 하는 정도로만 이제 치부가 되니까
0: 네.

0: 아, 시간이 약인가? 라는 들면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1: 시간이 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 내고 넌 무슨 생각해? 이렇게 다정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상은 또 새로운
0: 아,
1: 인연인가요?
0: 이건 이제 이 앨범의 흐름 자체가
1: 네.
0: 저 혼자 이제 도피를 하면서 게임 속이나 다른 낚시터라든지
1: 네.
0: 그런 곳으로 도피를 하다가 저 혼자 스스로 현타라고 하죠. 현실을 자각하고 제 고민을 이제 친구에게 약속을 잡고 가는 길에 길고양이를 만나서 캔 하나 까주면서 하는 생각을 쓰게 된 노래예요.
1: 다정한 모습이네요.
0: 예, 저 혼자 푸념을 하지만 고양이는 정작 저한테 해주는 말은 야옹 하나뿐이다. 예, 그래서 좀 거기에 발전돼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1: 자, 2019년부터 싱글 작업도 꾸준히 해오시고, 첫 정규도 21년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5년 만에 두 번째 음반 작업,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만드는 걸좀 즐기세요. 이게 보통 너무 힘들게 나왔어. 난산에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게 어떤 과정들이에요? 음악 만드는 거.
0: 항상 난산이 아닐 수 없는, 예. 그 앨범을 내면서 그 11곡이 실리기 전까지 거의 한 20곡 가량을 썼고, 그 중에,
1: 20곡.
0: 예, 한, 버리게 되는 곡이 막 9곡, 10곡이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또그 안에서도 이제, 아, 안 내야지 하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들으니 내고 싶어졌다 하면서 급하게 작업한 곡들도 있고요.
1: 몇년 만에 들으면 다시 좋아지는 곡들도 있고 그러던데,
0: 예, 맞아요.
1: 20곡에서 11곡을 추려내신 거다.
0: 네, 맞습니다.
1: 그 기타리스트로 데뷔하기 전에, 프로로 가기 전에 기타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치셨으니까,
0: 네.
1: 그러면 그 레파토리가 수백, 어쩌면 수천일 수 있잖아요.
0: 예,
1: 내가
0: 그렇죠.
1: 바로 메모리로 칠수 있는 것들.
0: 네.
1: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어린 나이에 기타를 쳤을 때는 하나, 둘씩 곡이 쌓일 때마다 그거를 뭐, 10곡 내려면 가능한 한 조금씩이라도 연습할 때 10곡을 다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연주를 해보거든요.
0: 아, 예.
1: 지금 사공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음악적인 어휘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자신의 기타 연주 레파토리를 매일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0: 네.
1: 어때요? 하루에 기타를 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곡 중에서 몇곡 정도를 이렇게 쭉한 번에 뭐 기억을 더듬어 본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요?
0: 아, 요즘 들어서는 많이 없고요. 이제 기타가 음계를 알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곡을 들으면 아, 이거 이쪽에서 쳤겠구나 하는 그게 이제 떠올라서 리마인드식으로 상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 그런 곡들도 있겠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약간 좀 애착을 가지고 간직하는 곡들 같은 경우는
0: 네.
1: 매일 쳐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곡들도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0: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없어요.
0: 예.
1: 기계적이네. 이렇게 쳤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럼 정말 세션맨으로 타고난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0: 아, 그래도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1: 어떤 게더 좋아요? 싱어송라이터 자신의 음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세션맨으로서 페스티벌 아니면 뭐 이런 짤막한 투어 녹음 이런 어떤 게 장단이 뭘까요?
0: 지금 저에게 처해진 상황으로는 제 음악 자체가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다 보니까 신나는 음악이나 이런 게 없어서 오히려 세션할 때 신나는 곡을 하는 분들 걸로 대리만족을 하고, 예, 그리고 편하게 제걸 하는 것
1: 대리만족.
0: 같아요. 네.
1: 분리해서 페스티벌에 예를 들어서 기타리스트 사공의
0: 네.
1: 뭐 멋진 솔로나 뭐 이런 실력을 보여주고.
0: 네네. 보여줄 때 보여주고, 제 음악 할땐 조용히 또 하고요.
1: 아니, 사공시 음악에는 페스티벌이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0: 예, 뭐, 사람들에게

0: 뛰어라고 할 수 없는 음악.
1: 그럼 음악가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질문 같습니다. 장르를 스펙트럼을 우리가 쭉 네. 얘기해 볼까요? 소화할 수 있는 장르 예를 들어서 컨트리부터 뭐 룸바 뭐 예를 들어 보사노바 뭐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네. 요구하는 가장 독특한 장르가 뭐가 있었을까요?
0: 거의 최근이었는데
1: 네.
0: 팀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1: 뭐 좋은 얘기면 미담이면 왜 하지 않을 일이 없? 네.
0: 욕은 아니라서.
1: 예, 욕은 아니.
0: 그 최근에 이제 산만한 시선이라는 포크 듀오 친구들이 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도 기타를 칠 수 있으면서 네. 제게 갑자기 세션 요청을 해서 네. 곡을 들어보고 했는데 완전 뮤지컬스러운 클릭도 없었어요.
1: 아.
0: 예, 그런 곡들이 좀 난해하지만 예. 지금은 끝냈으니 뿌듯한데요. 그 당시만 해도 엄청 난해해가지고 어떻게 예. 치지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접근이었나요?
0: 예, 그 집에도 놀러 와서 예. 여기서 이 연주를 치면 형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저는 계속 쏟아내야 돼요.
1: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계적인 그 레퍼토리 그 자판기처럼 쏟아낼 네. 수 있다라는 거를 클라이언트들은 10분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막 예. 뽑아내야겠다 막 이런.
0: 그래서 어떻게 잘 끝냈습니다. 예.
1: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0: 예, 다음 들려드릴 곡은 사랑이라 알고 있었네 모래성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가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제가 게시판에 청취자 코멘트들 몇 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차분한 바람 속을 그냥 그렇게 걷고 싶어지는 음악이다라는 평 느낌 김현우 청취자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공님의 노래를 듣는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멜로디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조용하면서도 반전에 반전이 있다. 뭐 이런 평이었습니다. 7108 문자로 고맙습니다. 좋은 느낌 아티스트를 알게 돼서 좋다. 하고 있는데 고향에 갔다라고 최은희님께서 더 반갑다. 앞으로 챙겨드릴게요. 음악 편안하고 참 듣기 좋아요. 최은희님은 강릉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더 반갑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사공의 연주로 사랑이라 알고 있었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스튜디오 라이브 오늘 새 음악 라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라이브 연주로 사랑이라 알고 있었네 듣고 왔습니다. 역시 강승엽 씨의 키보드 연주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곡 더 하나요?
1: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예. 이번에 들을 곡은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모래성이죠?
1: 예, 모래성. 예.
0: 그럼 바로 이어서 예, 모래성도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이죠. 세계음악 라운지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모래성 듣고 오셨습니다. 20년에 발표된 싱글이었고요. 이 곡은 앨범 버전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풀밴드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페스티벌용 아닌가? 제가 잘못 듣고 왔나? 이거 약간 풀밴드 곡 아니었어요? 드럼 나왔나? 이거 원래
1: 예,
0: 앨범 버전?
1: 두곡다 이제
0: 네.
1: 밴드셋
0: 왜?
1: 음악이고요. 예. 근데
0: 페스티벌 좀 약해요?
1: 뛰어 할 정도는
0: 아, 꼭 뛰어야 돼요? 페스티벌에서?
1: 페스티벌은 뛰어야 될 것만 같은
0: 아,
1: 부담이 있습니다.
0: 네. 뛰는 시간도 있지만 뭐 페스티벌 일렉 기타 안 치실 것 같은 느낌이라고 김정은님께서 써주셨는데 직접 답을 해주시죠.
1: 예, 일렉으로 대학 다 가고 통계 그랬습니다. 예, 일렉도 즐겨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032님께서 사공님 음악 특색 있습니다.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치유력이 있다.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뭐 답을 좀 하시죠.
1: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너무 영혼이 없는데요. 치유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뭐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유가 있다라는 게 좋은 거긴 하죠, 그렇죠?
1: 예, 너무
0: 음악
1: 감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본인에겐 치유가 돼요? 음악을 이렇게 만들면서
1: 저는 거의 제 감정을 배설하듯이
0: 아,
1: 쓰기 때문에,
0: 그 과격하게.
1: 그래서 제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다라는 느낌은 잘못 받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예.
0: 근데 그렇게 쏟아낸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데 노래 퍼포먼스 자체는
1: 네.
0: 그냥 쏟아내지 새 나오는 정도 이렇게 싹뭐 이렇게 조이선 청취자께서 전에 아림님이 소개해 주셨던 미노우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는 그런 아티스트였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그리고 토크 들으면서 점점 빠져듭니다. 기타도 기타지만 저항감 없이 슥 스며드는 목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라고 써주셨어요. 어떤 칭찬 더 반가워요? 기타 너무 잘 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1: 목소리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진짜요?
1: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정말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목소리 얘기는.
0: 우리 저기 강 선생님이 여기 마이크 앞에 있었으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예. 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라이브 한곡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 라이브 듣고 와서 또 토크를 더 하기로 하죠. 그럼 바다 유리 요곡곡 설명을 좀 하나 좀 살짝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작자의 입장에서 좀 재밌게 해주세요.
1: 이제 바다에 가보면 그 초록색 소주병으로 추측되는 유리들이 이제 파도에 휩쓸리고
0: 네.
1: 휩쓸려서 깎이고 깎여서
0: 맞아요.
1: 예쁜 보석처럼 되잖아요.
0: 그렇더라고요. 예.
1: 그게 이제 제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쓰게 된 노래고요. 어쨌든 이게 예쁘다고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지만은 언젠간 또 부딪히고 하면 다시 날카로워지고 예, 그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제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0: 오늘 인트로 어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그런 코멘트가 있었구나. 약간 이 세상에 이제 약간 달아서 이렇게 예.
1: 네.
0: 그런 표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라이브 한곡더 듣겠습니다. 바다 유리 또 연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나는 널

위로해 봐도 내 마음,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 나 스스로 벽에 세워 왜 그러냐 물어보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라 여기고 눈과 귀를 모두 닫은 날 뭐 이렇습니다. 앞 세 줄만 읽어봤는데요. 울고 있는 파도들이 뱉어낸 부드러운 유리, 그 누구의 손에서도 울리지 않을 자신 있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두고서 파도에게 떠넘기던 날 이리저리 부딪히는 나의 작은 마음들은 어느새 다듬어져 누군가의 품에 안긴 나는 바다 유리라네. 한때는 날카로웠던 유리의 노래. 뒤에까지 읽으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그렇죠? 자, 튜닝 다 하셨으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강승엽의 키보드 그리고 사공의 노래와 기타 연주로 바다 유리 듣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티스트의 특별한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주는 시간 새음악 라운지. 오늘은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사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집 앨범 도피자 에스케이피스트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또 많은 타 아티스트의 음반에서도 연주를 또 공연에서도 연주를 하고 있는 세션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한데 방금 도피자 음반에서 바다유리 듣고 왔고요. 오, 너무 멋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곡은 아주 옛날에 쓰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 쓰신 거예요?
1: 예, 이번 여름에 쓴 여름에 노래입니다. 예.
0: 사공님의 공연을 보려면 SNS 활동을 통해서

0: 그런 정보도 활발히 전하고 계신가요?
1: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SNS에 사공 이렇게 치면, 아, 뭐, 저건 뭐지? 저는 SNS를 잘 몰라가지고, 인스타 뭐, 그거 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뭐, 특이한 게 있다며, 대머리 뭐, 그건 뭐예요?
1: 아, 그건
0: 대머리
1: 이제
0: 밀어라? 대머리
1: 대머리
0: 깎아라?
1: 깎아라. 예, 그게 어쩌다 보니 이제 좀 밈처럼 쓰게 되는 건데요, 팬분들이랑. 제가 이제 초반부터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좀 했었는데,
0: 짧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1: 예,
0: 없어서.
1: 그때 이제 항상 끌 때마다 장난으로 대머리 깎아라 하고 껐는데, 예,
0: 아,
1: 그게 좀 이제,
0: 그냥 툭 튀어나온.
1: 예, 그냥 대머리 깎아라 하고.
0: 그 옛날 무슨 개그맨 유행어 같은 그런 거 느낌인데?
1: 저도 어릴 때부터 뭔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0: 그렇구나.
1: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아무튼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사공님, 그리고 같이 승엽님, 강승엽님 정보도 간략하게 좀 주세요. 밴드 활동하고 계신다는, 직접은 마이크가 없어서 안 되니까 본인이 해주셔야 돼요.
1: 예, 이름은 강승엽이고요. 그리고 키우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0: 키우카? 브라질 사람이에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키우카? 키우카?
1: 우카하.
0: 아,
1: 예,
0: 키우카하.
1: 키우카하입니다.
0: 예, 키우카하.
1: 예.
0: 강승엽님의 예명은 키우카하고,
1: 예.
0: 어떤 음악일까요? 뭐 본인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1: 싱어송라이터이고,
2: 네,
1: 예,
2: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1: 음악이 진짜 신기하게 멋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두분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공의 음악 한곡더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공의 도피자 앨범에서 나쁜 꿈입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미국의 작곡가이자 신스 음악의 또 구루 피아니스트 수잔 치아니의 1999년 앨범에서요. Turning 타이틀곡 듣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새롭게 저는 발견하는 게 많네요. 이 노래 피처링에는 얼마 전 세우면 키워드에서 교원민가 소개하면서 만나본 대만의 치위 79년도 올리브나무라는 음반을 소개했었잖아요. 그 치위가 이 노래를 했네요. 수잔 치아니의 Turning. 저에게는 대단한 발견,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시죠?
1: 네, 안녕하십니다.
0: 지난 시간에 좀 경무에 이게 그러니까 마치 길 막힌 것처럼.
1: 네네 맞아요.
0: 병목 막 이런 걸로.
1: 병목 현상으로 일어나서
0: 다 풀어내셨나요?
1: 네, 그래 하나씩 마음을 넘기면서 이 자리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0: 선곡도 잘 해보시고.
1: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0: 역시 성실한 분들하고 일하는 게 참 좋아요. 네.
1: 노력하는 거죠. 그냥 성실하려고 남들만큼이라도 하자 해서요.
0: 오늘 1부에서 굉장히 성실히 또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 한 분,
1: 너무
0: 아티스트 한 분 소개하고 왔는데 멋지죠?
1: 진짜 음악 듣다가 밖에서 눈물 떠오르고
0: 사공의 그 미노우라는 곡을 또 아립 씨가 예전에 추천 선곡했잖아요.
1: 그 노래 한 곡 선곡하기에 너무 어려웠어. 다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좋아하고 애정하는 뮤지션이 오셔가지고 개 탔습니다.
0: 밖에서 인사 또 잘 나누시죠?
1: 네네, 그 엔젤 헤어를 이렇게 실제로 영접하고
0: 저분 MBTI 섹시고 머리는 엔젤 헤어예요. 엔젤 파스타라고 있지 않나?
1: 엔젤 파스타 있죠. 네. 가는 면에
0: 아무튼 목소리가 의외로 엔젤릭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저 듣다가 엔젤 헤어라고 느꼈던 이유가 목소리 때문이었고 기타를 너무 좋아했는데 기타를 다 덮을 만큼
0: 엔젤릭 보이스
1: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0: 사공 씨도 노래 목소리 칭찬이 더 좀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1: 너무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라이브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0: 아무튼
1: 많은 칭찬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 음악 정

0: 추천의 메뉴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제가 오늘 고른 노래들이 좀 러닝 타임이 좀
0: 아,
1: 길어가지고.
0: 길어요?
1: 네,
0: 아,
1: 뭐
0: 옛날 노래 기준인데? 옛날
1: 맞습니다.
0: 평균.
1: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13분짜리 대곡을 한번 들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각자 노래들이 다 길어서 오늘의 주제가 응답하라 1980으로
0: 아하.
1: 돌아가는
0: 좋네.
1: 네,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요 컨셉으로 이어간다.
1: 네. 그래서 1990도 하고 싶고 한데 1980이 좀 저에게 특별했던
0: 그때는 뭐 코올리게 약간 국민학생
1: 그렇죠. 국민학생 시절이었죠. 초딩도 아니고 국딩일 때. 그때 제가 저의 음악 시절 저는 음악에 뭐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멍하니 진짜 멍때리기 대회 나가면 1등 할수 있는
0: 만화 영화 주제가도 싫어했어요.
1: 뭐 예, 그냥 음악 뭐 매체 뭐 아무것도 관심 없고 항상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 가족들의 증언이에요.
0: 중력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앉아 있는 건가?
1: 어디를 바라보는지 전혀 모르겠는 한저 3차원 세계를 바라보는 그 표정으로
0: 차원 이동이었구나.
1: 그러니까 항상 가만히 있었대. 그래서 막뭐 오빠도 깨우고 야 엄마도 야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오빠가 저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더블데크에 자신이 녹음한 그 테이프에 다 녹음한 그 빌보드 차트를 매일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외우기를 강요했었어요. 1위부터 자, 1985년
0: 85년
1: 4월 둘째 주 1위부터 10위 이거를 매일 외우기 강요를 하면서 이번에 12곡이 진짜 뭐 옛날엔 대박이 없었으니까 뭐랄까?
0: 캡숑이
1: 연락캡숑?
0: 연락캡숑 뭐 이런 거 그때는 85년도 표현이 아닌가?
1: 뭐라겠을까? 아, 너무 궁금하다.
0: 캐비아는 좀더
1: 캐비아, 그렇지. 오히려 캐비아.
0: 이후 캐비아
1: 뭐 데끼리야 이런 건 나중에 나왔고,
0: 예.
1: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짱이야란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0: 연락캡숑
1: 연락캡숑인 노래들을 막 진짜 줄줄줄 외우면서 거기에 거의 세뇌되었달까?
0: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에.
1: 네,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이건 너무 좋고 뭐 이건 되게 신나고 막 몸에 춤이 막 나오네 약간 이러면서 띄엄띄엄 배웠던 노래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뭔가 이 라디오 시대에 그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디오 앞에 옹기종이 모여서 리버스 버튼 누르고 막 뒤로 가는 버튼 누르면서 계속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듣던 그 시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꾸려봤습니다.
0: 이하립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은 오라버니셨네요.
1: 네, 사실은 오라버니가 맞습니다.
0: 이하립
1: 음악,
0: 씨, 네.
1: 네, 맞습니다.
0: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그 초기 음악 교육은 또 빌보드였고,
1: 빌보드였고요. 그때가 만약에
0: 교과서가,
1: 이제 빌보드가 아니라 막 브라질 삼바였으면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0: 삼바 좋아하는 오빠를 뒀으면,
1: 뒀으면
0: 브라질 이민
1: 그러니까
0: 갔겠다.
1: 하필 빌보드여가지고 네, 빌보드 곡들이 좀그 사이에 섞여 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오빠가 나는 음악을 할 거야. 그랬거든요.
0: 음악가십니까?
1: 아닙니다.
0: 오빠가?
1: 오빠는 그냥 회사원. 네,
0: 회사원.
1: 평범한 회사원이고 또 글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0: 산업 스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1: 아니
0: 아니요?
1: 산업 스파이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할 거야 그래서 오빠가 하는 거 나도 열심히 들어야겠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제가 음악을 하게 됐고 그래서
0: 대리만족을 좀 느끼시겠네요, 오라버니께서.
1: 그래서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 자신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네.
0: 요즘은 그래요. 아이, 그 쓸데없는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노래가 길어서.
1: 네,
0: 예.
1: 맞아요.
0: 바로 그럼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첫 곡은 Dire Straits. 너무 좋죠. Walk of Life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Brother in Arms라는 진짜 엄청난 이분들의 성공을 가져다 준 앨범 속에 1985년 앨범이고 여기에 뭐 Money for Nothing부터 해가지고 So Far Away 있고 막 1번부터 그냥 쭉 너무 좋아요.
0: 아, 그렇죠. 약간 초기에 이제 기타를 너무 잘 쳐가지고 저도
1: 맞아요.
0: 열광을 했던 아티스트가 음반인데
1: 네.
0: 음반 구성 자체가 너무 예술이었던
1: 네,
0: 느낌입니다.
1: 이 마크 노플러라는 이 기타리스트가 심지어 피크를 안 쓰시고 핑거로만

0: 클린톤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 오빠 그 얘기는 안 해줬거든요.
1: 오빠 모르셨겠죠, 그냥.
0: 그치.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이 팀 이름, 다이어 스트레치? 이 뜻이 그 극도의 궁핍함?
1: 아, 예, 네. 그렇죠. 예.
0: 백가중이 등에 예. 붙었다. 약간 이런 예, 느낌이라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니 포 나팅이 거기서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예. 들기도 하고.
1: 거의 대공황 수준의 그 예, 생활 그런 예, 공경이죠.
0: 그런 예. 공경을. 그래서 요즘에 정말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중에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 첫 번째 곡으로 다이얼 스트레치의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 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1: 이거 초반에 그 오르간 인트로가 맞아요. 너무 그냥 사람을 신나게 하잖아요.
0: 어떻게 이런 신스를 네. 85년에 네. 썼을까? 그리고 이런 인트로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충격. 그리고 보컬이 특히 네. 너무 매력적인 게 그냥 말하는 것 같거든요.
1: 네.
0: 툭툭 그냥 대충 대충 아니 말도 또박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대충 네. 말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약간 후덜대는 것처럼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이렇게
0: 궁시렁 보컬. 예예. 예.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이분 보통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들은 나 기타 치지만 노래 불러 하는 느낌이 있는데 예. 이분은 그 기타를 치는데 노래는 그냥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아 진짜 여러모로 멋있.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1: 아립 씨가 이게 85, 86 고즘에 이거를 막 리버스 하면서 이제 막 네. 되감기 하고 이거 외워야지 브라더스 인 남스 앨범에 워크 오브 라이프 할 때 저도 이걸 듣고 있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예.
0: 야, 진짜.
1: 야, 근데 좋지 않은
0: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1: 제가 질풍노도의 씨.
0: 뭐 때려쳐 막 네. 이럴 때.
1: 아 예. 예. 아무튼 추억과 함께 네. 빠져 들어가 볼게요.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워크 오브 라이프입니다.

0: 마크 노플러의 그룹이죠. 영국의 다이어 스트레이트스. 85년도 브라더스 인 암스 음반에서 워크 오브 라이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앨범에 실리지 못할 뻔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여기 또 있네요.
1: 워크 오브 라이프가요?
0: 네. 뭐 팝계에서는 그렇게 빼자고 했다가 실려서 살아난 곡이 막
1: 맞아요.
0: 와,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1: 그런 노래가 네. 타이틀이 되는 네. 경우들도 너무 많았죠.
0: 그 아티스트가 반대한 곡을 막 밀었는데 이게 네. 대박나고 뭐 이런
1: 맞아요.
0: 거 있잖아요.
1: 그래서 녹음이 네. 다 끝났는데 나중에 또 녹음해가지고 네. 완전 유명해진 노래가 또 두 번째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런 거 있나요?
1: 네.
0: 아. 자, 오늘 네. 응답하라 1980 볼륨 1 첫 번째 곡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두 번째 곡은 네. Tears for Fears.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네. Head Over Heels.
0: Head Over Heels.
1: 네, 진짜 이 노래도 뭐 그때도 뭐 Tears for Fears 막 영어 공부도 안 할 때니까 이거 막 한글로 써가지고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0: 그 약간 아까 다이어 Walk of Life도 그렇고 Head Over Heels도 그렇고 오라버니께서 약간 네. 너 이 수거 공부 좀 해라 이런
1: 아,
0: 건가?
1: 진짜?
0: 약간 그렇게 나오는 표현들인 것 같은데
1: 그때 국딩들은 네.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분명히 영어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0: 아 교과에 영어 없었죠.
1: 아 그때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0: 중학생이죠.
1: 중학생 영어를 네. 공부했을 수 있겠네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좀 읽을 수 있는 단어들로 이거를 골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0: Walk of Life는 뭐 삶의 여러 군상 뭐 이런 의미잖아요.
1: 네. 네.
0: 근데 Head Over Heels 같은 경우도 네. 그 단어 분리해서 이해하는 거는 가능해도 Head Over Heels라는 표현을 이렇게 수거로 네.
1: 이게 수거로 어떤 뜻이죠? 이게 홀딱 반한 이런
0: 그렇죠.
1: 그렇죠.
0: 거의 눈에 뭐가 씌웠네 이런 네. 느낌처럼 네. 거의 이게 전폭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면 거의
1: 홀라당.
0: 네, 홀라당.
1: 홀라당 반한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머리 위에 이제 그 뒤꿈치가 이렇게 위까지 올라간다 이래서 그냥 몸이 휙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0: 상상은 자유니까.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몸을 확 돌릴 만큼 이제 반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0: 그래요.
1: 아무튼
0: 음악으로 돌아가서 이게. 네. 데뷔 음반에 수록된 건가?
1: 이게 2집.
0: 아, 두 번째
1: 네,
0: 음반이군요.
1: 2집 앨범이고 커트 스미스와 롤랜드 오자발이 이렇게 흑백으로 얼굴에 딱
0: 아, 그 음반.
1: 되게 다정하게
0: 네, 오자발.
1: 네, 이렇게 사이먼 앤 가펑클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찍힌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영국의 뉴웨이브 듀오라고 그때 오빠가 얘기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뭔가 신스팝의 인기를 주도했던 팀 예. 는 분명하고 이 이름이 어린이들의 공포는 눈물로 극복할 수 있다.
0: 예.
1: 이런 그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 야노프의 치료법에서 차용한 이름이라고요.
0: 아 정말?
1: 네.
0: 아,
1: 그렇구나.
0: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
1: 그러니까
0: 김광한 팝스대에서도 안 해줄 거 아니야.
1: 맞아.

0: 누가 해줘 이걸.
1: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서야 찾아보고 예.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자체는 뭔가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화자를 만나는 연인을 향한 불안한 마음을 네, 그 쓴 곡으로 당신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내 동댕이 치지 말아요. 하면서 이제 네이클로바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끝나는 노래인데 지난주에 시간 낭비하는 노래들을 또 틀었는데 이 노래가 적격이었겠네.
0: 시간 낭비하기 적격인가요? 이것도?
1: 네. 적격이었겠네 하면서 오늘 또 옛날의 추억과 함께 이 노래를 가져가 봤습니다.
0: 1985년 발표곡 Tears for Fears의 Head Over Heels 듣고 오죠.

0: 영국의 듀오 Tears for Fears의 85년도 음반에서 Head Over Heels. 이게 그러니까 음반 정보는 일단 Songs from the Big Chair 음반 스튜디오 음반의 수록곡인데 오늘 들은 버전 약간 뒤에 그 환호성이 들려서
1: 네, 저도 이렇게 듣고 라이브
0: 라이브
1: 버전인가요?
0: 버전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스튜디오 녹음 그 스튜디오 앨범에도 이런 버전으로 실었는지는
1: 네,
0: 확실하지 않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아무튼 라디오에서 이 음악을 들으셨다면 저 뒤에는 분명히
1: 없었을.
0: 생략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1: 맞습니다. 네.
0: 0890님이 소싯적 좋아했던 노래들이 흘러나와 좋네요. 내한 공연 때 자칭 팝 음악계의 월레스 앤 크로밋
1: 너무 딱이다.
0: 몇 번이나 말했는데 관객도 저도 목미 하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월레스 앤 크로밋이 사람과 개 아니에요? 캐릭터. 네, 맞죠? 네, 월레스가 그 캐릭터의 이미지는 아는데 그 내용이나 그 설정을 잘 몰라서 근데 작가님이 찾아보셨는데 이게 약간 영국식 장학계 그러는데요. 네,
1: 그렇군요.
0: 이
1: 저는
0: 둘의
1: 약간
0: 관계가 좀
1: 외모적인 게 그렇다고 해서 이랬는데 아 그게 아니었군요.
0: 둘이 그냥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관계인 건지 한 명은 천재이고 한 명은 개란 얘기야 그럼? 아, 그 천재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뭐 일을 벌이면
1: 맞아요.
0: 그 다른 한 명이 그걸 다 뒤치다꺼리를 한다.
1: 아.
0: 뭐 이런 관계성을 뭐 이렇게
1: 얘기하신
0: 월레스 앤
1: 거군요.
0: 크로밋에서 빗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영국 유머를
1: 오,
0: 해버리면
1: 그러니까.
0: 얼마나 알아듣겠어.
1: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0: 예,
1: 네.
0: 뭐 남철 남성남 이렇게 뭐 미리 조사를 하든지 해서 좀
1: 맞아, 그렇게 수아진이라든가 약간 좀
0: 수화진.
1: 이렇게 우리나라의 캐릭터가 부여된 인물들로 얘기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0: 지금은 월레스 앤 크로밋 뭐 많이들 아시겠네.
1: 그러겠네요. 네.
0: 자, TMI 그만하고요. 세 번째 음악으로
1: 네,
0: 넘어가겠습니다.
1: 세 번째 음악은 제가 이 80년대를 응답하려고 부른 이유가 된 노래이기도 한데요. Prince and the Revolution의 Wind of Cry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나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노래죠.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거의 노래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노래를 야, 일단 조용히 해. 조용해. 여기에만 집중해. 그리고 노래를 일단 들어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래가 되게 납작하잖아요. 베이스가 없이
0: 이
1: 쭉
0: 곡, 이 곡이?
1: 네,
0: 예.
1: 이게 베이스 없이 쭉 진행돼서
0: 음역대가 이제 저음역대가 확 비어서
1: 비어가지고
0: 들린다.
1: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좀 납작하게 좀 시작이 돼서 신기한 인트로도 뭐 있고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듣는데 이제 3절쯤에 갑자기 베이스 같은 그 신스더라고요. 신스로
0: 저음
1: 네
0: 소리가 촥
1: 쫙 저음이 나오는데 그
0: 등장해요.
1: 저음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갑자기 똑같은 멜로디 1절, 2절, 3절 같은 멜로디가 나오는데 거기서 저음이 너무 막 너무 변화를 주면서 그냥 내가 아는 저음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닭살이 인생 첫 닭살. 닭살이 쫙 돋으면서 여기 3절 미쳤어. 그래가지고 그 같이 오빠랑 나랑 닭이 되면서 End of Sky 비둘기가 되어야 되는데 구구구 울어야 되는데 꼬꼬댁 꼬꼬댁 하면서

0: 와, 그래서 인생 처음에 닭살을 돋게 만들었던 음악. 정말 이제와 찾아서 다시 들어도 항상 그이 랜덤 스카이의 3절은 정말
1: 그러니까 이게
0: 네.
1: 성실한 청취자한테는 이런 복이 오죠. 1절에서 2절에서 그냥 그만둔 사람들한테는 뭐 10년 후에 발견할 수는 있어도 아니면 뭐한달 후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0: 그렇죠.
1: 모르는 거잖아요.
0: 그 아날로그 시대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스킵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노래가 시작되면 들어야 했어요.
1: 그냥 뭐성뭐 급하게 러시아 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0: 없었어요.
1: 아주 그냥 힘든 곡 아닌 이상
0: 맞아요.
1: 웬만하면 그냥 놔뒀던
0: 너무
1: 기억이 나네요.
0: 힘들면 중간에 자다가 깰 수도 있어도 노래는 당연히 끝까지 들어야 했었고, 그 시기가 그래서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뭐랄까 뼈에 새겨졌달까?
1: 네,
0: 이때 그
1: 그게 이
0: 3절이
1: 곡이군요.
0: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생 첫 닭살이 웬덤스 크라이였다. 그래서 지금 음악도 하게 됐고, 이렇게 또그 음악을 또 소개도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의 저의 시작과 같은 그런 노래여서, 오늘 또이 프린스 너무 아름다운, 진짜 어떻게 이름도 프린스야.
1: 아직도 숭배하시는군요.
0: 그냥 항상 들어도 정말 너무 앞서갔다. 이분 무슨 이렇게 얘기 보면 항상 그 자신의 컴퓨터에 미공개 곡이 막 천곡씩.
1: 그게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프린스 지금 사망한 지몇해 지났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미공개 막 쏟아져 나올
0: 나와야
1: 법도
0: 되는데.
1: 한데
0: 네.
1: 그런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서.
0: 잠금 번호를 너무 제대로
1: 타이머에서 내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사라지게 해놨나?
0: 그리고 정말 그의 진짜 사라짐도 뭔가 연기 같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함께 지내다 간그 느낌조차도 다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저에게 프린스를 또 회고하면서 오늘 또
1: 들어보죠.
0: 가져왔습니다.
1: 84년도 퍼플 레인 음반에서 2015년 리마스터 버전으로 음원 준비했습니다. Prince and the Revolution의 When Doves Cry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은 응답하라 1980 볼륨 1 첫 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프린스 앤드 레볼루션의 84년도 퍼플 레인 음반 수록곡 When Doves Cry 듣고 왔습니다. 80년대 음악들이 음악인 이하림님을 만든 것처럼 그때의 음악들도 아마 제 피속에 녹아서 흘러다니고 있겠죠. 내가 읽은 글과 들은 음악으로 나의 일부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신비로운 느낌이 늘 들어요. 라고 SMMFT4074님께서 써주셨습니다.
1: 맞아요.
0: 신비롭죠.
1: 네, 진짜.
0: 내 몸은 모르겠는데 내 뇌.
1: 맞아.
0: 뇌 어디에?
1: 영혼. 네.
0: 네. 영혼? 영혼?
1: 정신.
0: 뇌.
1: 아, 뇌 그냥. 네. 전두요?
0: 네. 아무튼. 네. 그러게요.
1: 진짜 귀로 먹는 밥과 같은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또 존재가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거를 또 언젠가 기억해내가지고 음악 만들 때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그리고 많은 음악가들 인터뷰를 봐도 어떤 음악가에게 영향을 받았다가 다 있잖아요. 누구를 너무 존경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도 너무

0: 많고 그래서 음악하는 존재들조차도 다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함께 영향을 주면서 네.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아까 그 사공 씨한테 질문을 못했는데 네. 원고상에는 질문이 있었죠. 자신의 음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뭐 누구냐? 저는 기타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스웨덴의 전자음악 하는 약간 편곡자로서 존경한다 하면서 뮤제트인가 뭐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그 아무것도 들을 게 없다 싶을 때 늘 돌아가게 되는 음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꼭 들어보고 싶네요. 네.
1: 자,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다음 곡은 이제 그 녹음 테이프에 이렇게 성우, DJ 목소리가 막 이렇게 시작되면서 뭐 들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네. 약간 섞여서 이제 이렇게 오버랩 되잖아요. 네, 첫 곡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DJ 목소리까지 다 녹음된 것 중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든 네.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유리스 맥스의 Sweet Dream 였고 이제 그때는 애니 레녹스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 커서 알게 되었죠. 애니 레녹스의 목소리였고 네네. 그때 또 한 분 목소리가 진짜 들으면서 너무 너무 묘해 너무 신기한 분이 또 샤데이셨어요.
1: 샤데이.
0: 샤데이님의 스무스 오퍼레이터도 이때 함께 네네네. 많이 이 노래와 들었는데 이 두 곡을 들으면 그렇게 너무 이상한데 너무 좋아. 설명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으로 빠져들었지만 그냥 좋다. 그냥 넋을 놓고 그 프린스 노래는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한편의 독립 영화처럼 네. 쫙 발단 전개 기승 이게 결말까지 다 있는데 유리 스미스랑 샤데이는 처음에 딱 들어올 때부터 그냥 와
1: 결말을 보여주고 시작하나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항상 좋아했던 음악이어서 오늘 유리 스미스의 Sweet Dream 이 노래 가져왔고요. 1983년
1: 네
0: 노래더라고요. 이게
1: 지금까지 나온 음악 중에서 소개하는 음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네.
0: 그러니까요.
1: 네, 83년 알겠습니다.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 부제의 Are Made of This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선곡 테마는 응답하라 1980첫 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네 번째 선곡으로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 Are Made of This 듣고 왔습니다. 애니 레녹스 오랜만에 좋네요. 이 네. 사람은 그러니까 저에게는 약간 어떤 이미지였어요. 영국의 그런 시크함, 충성적인데,
1: 네.
0: 뭐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1: 네.
0: 항상 그러니까 뭐 자선이든 뭐 어떤 특별한 모음 기획이든 그러면 항상
1: 앞장서서.
0: 기획에 참여하는 대표 아티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90년대 그런 이미지로. 그런데 이 곡만큼 유명한 어떤 히트곡이 떠오르진 않아서.
1: 네. 저희도 막 찾아봤는데, 항상 이렇게 숏컷 머리에 해가지고, 화장도 뭔가 약간 데이비 보이 같은 그런 눈빛도 약간 그런 눈빛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장신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목소리 듣다 보면, 너무 당당, 아, 실제로 데이비 보이를 숭배하셨군요.
0: 보이
1: 역시.
0: 교회
1: 보이
0: 교인이셨군요.
1: 교회에, 네. 같은 교인이었네.
0: 자, 오늘의 마지막 곡 기대됩니다.
1: 네,
0: 소개해
1: 오늘
0: 주십시오.
1: 그렇게 이제 더블데크 앞에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듣던 오빠와 함께 이제 이제 자자 그만 잘 시간이 됐네 이래서 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라디오를 딱 키면서 테이프를 딱 꺼내가지고 듣던 노래가 항상 이제 한국 가요였어요.
0: 빌보드를 배반하고.
1: 네, 그때 이제 가스라이팅, 빌스라이팅에서, 오빠의 빌스라이팅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만의 가요를 듣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듣던 거는, 1980에 듣던 거는 유재하님의 노래들이
0: 였어요.
1: 1번이었고요. 마음속의 첫사랑이라고 저는 부르는 유재하님의 노래들을 들었는데, 오늘 가져온 노래는 조화문님의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이분은 또 밴드 마그마로 출발을 한 사람
1: 네,
0: 아티스트잖아요.
1: 대한민국 최초 본격 헤비메탈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마그마의 프론트맨.

0: 제
1: 대학가 요제 출신인.
0: 네. 예. 그래서 막 진짜 막 고음이 진짜 아름답고 쭉쭉.
1: 네. 외모에 반하신 건 없어요?
0: 외모도 뭐 네.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막 외모에 반하고 이런 거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좋은 외모인지 약간 구별도 못하는.
1: 가만 있어봐. 10살 때는 그런 판단이 약간 좀 흐릿한 거?
0: 저는 좀 그게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아. 남들보다 많이 느렸던 아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와 목소리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그때 찾아보니까 외모도 아주 네. 수려했던. 네. 조화문님의 노래를 세금은 청취자분들이 못 들으셨을 것
1: 최초일
0: 같아서.
1: 최초일 겁니다.
0: 네. 네. 그래서 뭐 같은 하늘 아래 눈 오는 밤 사랑하는 우리 이런 좋은 노래들이 담겨있는 1집의 노래 중에 네. 이 밤을 다시 한 번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1: 아, 헤비메탈 아니네.
0: 헤비메탈 아니고 네. 되게
1: 그건 다음에 들려주세요. 헤비메탈.
0: 네, 그러니까요. 달콤한 벨소리로 시작되는데 후렴에서는 또 쭉 뻗는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자, 응답하라 1980 볼륨 2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빨리빨리 오늘 할 일이 몇 개나 남았는지 알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랩가사도 써야 되고 안무도 외워야 되고
3: 아 wait a second hold up 이샤 I can't breathe right now 우리 대화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2: 쉼표요? 쉼표는 글 쓸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 지금 글 쓰는 거 아닌데요?
3: 아 이샤 so cute 제 말은 우리 하루에 쉼표를 치고야 한다는 뜻이에요 When you write a sentence without commas you end up gasping for breath too, right? People get tired when they live too busily as well, Isha.
2: 오, 그러네요. 저는 바쁘게 살아야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서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리아 씨 말대로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제 잠시 쉼표를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멍도 때려보고
3: Isha, now that you've added a comma, you decided to take it slow and rest, right? 쉬는 것도 너무 급해요, 이샤 씨.
2: 제가 성격이 너무 급했네요. 좋아요. 오늘은 쉼표 찍고 천천히 쉬어보겠습니다. Hello, I'm DJ Isha, and I want to add a cute little comma to your busy day.
3: Hello, I'm DJ Aria, and I want to relax and listen to the radio with you.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스페셜 DJ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골 라이프를 전해주는 크리에이터이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 에밀리 도른입니다. 어서오세요.
1: Today's guest on Either 한국어 is Emily Dorn, a creator and TV personality who shares country life. Welcome!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4년 된 도른에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3: 네. 저 이제 친언니 요즘 한국에 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언니랑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언니는 저보다 한국을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0: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쉼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쉼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1: 저는 일단 바쁜 하루를 보내고 좀 일도 좀 바쁘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바쁘고 나서 텀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엄청 바쁘게 달렸다가 좀 쉬는 시간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쉬는 시간 약간 엄청 길어도 안 되고 적당히 적당히 길면서 그 시간에 제가 잘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쁘게 달릴 준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쉬는 시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에밀리는요?
3: 저는 이제 도시랑 시골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도시에서 오래 있었다가 뭐 바쁜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 필요할 때 시골 가면은 확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리세트 돼요.
1: 와 대박.
0: 진짜 그럴 것 같아요.
3: 네, 완전 자연이도 있고 조용조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와 휴식이다 이런 거 좀 느낄 때 있어요.
0: 너무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아리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또 쉬기만 하면 약간 불안해져가지고 또 바쁘게 달리다가 뭐 하루 이틀 쉬고 이럴 때가 제일 또 맞아, 쉬는 맞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그쵸. 오래 쉬면 또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1: 이래서 work-life balance 중요한 거죠.
0: 맞아요.
3: 진짜 맞아요.
0: 그럼 여러분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 뭐 하세요?
3: 저는 이제 너무 디테일한데 네. 시골에서 집 앞에서 평상이 있거든요. 이런
0: 약간 테이블? 낮은 테이블 같은
3: 낮은 큰 벤치 엄청 낮은 거 네네. 이런 아마 한강에서 네, 볼 맞아요. 수도 있었어요.
0: 맞아. 우리 같이 앉아서 라면 치킨, 먹었는데
1: 치킨 라면 그래, 먹었어요.
0: 이런 거
3: 맞아 이런 거 이런 거 맞아 제가 맞아요. 이거 집 앞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낮잠 자면 너무 좋아요.
0: 진짜 좋겠다.
3: 햇빛 이렇게 뜨뜻할 때
0: 너무 좋겠다.
1: 안 되겠다. 나 에밀리님 집 가야겠어.
0: 아니 들을 때마다 약간 시골 영업당하는 느낌이야.
1: 맞아.
0: 가서 살고
1: 약간
0: 싶어져.
1: 약간 여기서 혼자서 프리미엄 라이프를 살고 계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계속 얘기하는데 오세요. 진짜로 다 같이 오세요.
0: 진짜 날짜 좋아요. 한번 잡읍시다.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약간 쉴 때 진짜 내 몸을 완전히 충전을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완전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가 밥 먹어야 된다 일어나서 밥 먹고 나 씻어야 된다 일어나서 씻고 막 이렇게만 하고 계속 그냥 쉬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또 계속 몇 주 동안 바쁘게 달리다 보면 아 나 쉬는 거 딱 적당히 쉬어서 열심히 달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 두 분은 쉬는 날이 생기면 약간 움직이기보다는 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정말 말 그대로 쉬는 편?
1: 네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3: 진짜 뭔가 안 움직여야 몸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 같아요.
1: 이사 씨는 뭐 엄청 많이 바쁘게 움직이세요?
0: 아 저는 약간 불안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누워있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물론 중요해요. 저도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쉬는 날은 무조건 늦잠 자고 하긴 하는데

0: 그래도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면 밤이 되면 나 오늘 뭐 했지? 약간 좀 시간 아까운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진짜요.
0: 네, 그래서 좀 여기저기 혼자라도 그냥 바빠서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1: 근데
0: 같아요.
1: 그것도 뭔가 힐링 느낌 있을 것 같아요.
2: 그쵸.
0: 맞아요.
2: 각자의 스타일 따라, 네.
0: 네, 항공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선물 같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2: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노래 듣고 K탐구 생활 코너로 돌아올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한국인 여러분,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한국의 생활과 문화.
0: 케이
1: 탐구 생활!
0: 탐구 생활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탐구해보는 코너입니다.
1: K-탐구생활 is a segment that explores Korea's unique and fun culture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0: 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의 문화를 파헤쳐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K-탐구생활 첫 번째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한국에서

0: 봄과 여름을 나는 방법.
1: 오.
0: Yeah.
2: For the first topic of K-탐구 생활, we'll be talking about how Koreans spend spring and summer.
0: 네, 한국에는 따뜻한 봄과 더운 여름, 서늘한 가을과 추운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계절을 보내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사계절 중에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 먼저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에밀리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볼게요.
2: Let's get started with K-탐구 생활.
0: 한국의 사계절 중에 첫 번째 계절은 바로 따뜻한 봄인데요. 봄이 오면 알록달록 꽃이 또 많이 피잖아요.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벚꽃에 진심인 편입니다. 매년 벚꽃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 두 분은 한국의 벚꽃 구경 해본 적 있으세요?
2: 엄청 많죠. 저 회사 앞에 양재천 있는데 양재천 벚꽃 진짜 예뻐요, 여러분. 한번 맞아. 꼭 가서 구경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봄 때마다 벚꽃 구경하러 갔다가 사진도 많이 찍고 릴스도 무조건 한두 개씩 찍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봄 루틴이에요.
0: 그거 기억나요? 우리 다 같이 석촌호수 가가지고
2: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가서 구경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서울에서 이제 벚꽃 구경하긴 했는데 그 충청도에
2: 네.
1: 정확한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막 한국 가장 아름다운 길? 아니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이런 길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그래 그쪽에 가자 했는데 진짜 30분 동안 벚꽃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래서 자전거 아니면 차 타면 진짜 쭉 계속 벚꽃밖에 없어요.
0: 와, 너무 예쁘겠네요.
1: 다 벚꽃 양쪽은 그리고 이 길밖에 없고 양쪽은 벚꽃밖에 없으니까 진짜 완전
2: 아, 다른 세상.
1: 그러니까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우와. 아름답구나 막 깨달았어요.
2: 진짜 예쁜 거
1: 이렇게 였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뭐 짧게 그냥 있었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쭉
2: 약간 뮤직비디오의 장면 같은데요.
1: 진짜요.
0: 대박. 여기 차 타고 지나가면 진짜 예쁘겠는데요.
2: 진짜.
0: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1: 진짜요?
0: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2: 진짜요?
0: 여러분도 혹시 이루어지고 싶은 사랑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1: 한번 잡아보세요.
0: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나들이 소풍도 많이 떠나는데 한국에서 이런 소풍을 가본 있으세요?
1: 뭐 한강 소풍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1: 거기 이제 가서 뭐 도차리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 가져오거나 아니면 평상 이런 데서 앉아서 뭔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라면도 끓여보고 치킨도 시켜보고
2: 그쵸?
0: 맞아요.
1: 이런 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2: 저희는 그렇게 갔을 봄 때 갔을 때. 떡볶이랑 치킨이랑 라면이랑 다 한 번에 사서 진짜 그냥
0: 돼지 파티
2: 그냥, 그냥 그렇게 파티한 걸로 기억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 진짜 처음 경험이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아니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요즘 한강에 워낙 이제 또 많이들 가시니까 그 주변에 그 텐트부터 해서 돗자리랑 탁자랑 막 조명까지 세트로 빌려주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1: 대박.
0: 그래서 저희도 그거 하나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와, 너무 편리한 거 같아요.
2: 나트륨 파티하고 왔어요. 네,
1: 근데 그때는 그 풍경 보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멍 때리게 되고 멍 때리면서 그냥 계속 먹게
2: 맞아요.
1: 되니까
2: 맞아요. 기분 좋게 그냥 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 저희 최근에 갔을 때는 밤에 갔는데 치킨 한 마리 먹고 배부른 상태로 둘이 그냥 평상에 누워가지고
2: 누웠어요.
0: 멍 때리고 있었어요.
1: 그냥 너무 좋잖아요.
2: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요.
0: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겨울 동안 닫아뒀던 창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는 봄맞이 대청소 문화도 있는데요. 봄이 오면 두 분은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1: 창고입니다.
0: 창고?
1: 네. 이제 그동안 쌓였던 1년 동안 열심히 썼던 뭐 먹었던 약이나 뭐 샀던 제품이나 유통기간도 다 확인하고 이제 뭐 한 번 그냥 싹다 계속 미뤘던 정리를 한 번에 그냥 하는 편이에요.
0: 아 그럼 약간 조금씩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날 잡고 한 번에 하시는 스타일?
1: 네, 날 잡고 완전 꼼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정수하는 스타일이에요.
0: 아리아 씨는요?
2: 저는 옷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계절마다 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직업상 저희는 좀 옷을 좀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봄 때 못 입는 옷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안 입는 옷을 꺼내서 이번에 이걸 입어야

0: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렇게 정리하고 그냥 방도 딥클리닝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저는 항상 하루에 다 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90% 하고 뭐 책상 하나는 아 그거는 또 내일 해야겠다. 막 피곤해하면서 그 10%는 남아놓고 나머지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 그럼 다음날 그 10% 해요?
0: 해요.
1: 아, 진짜?
0: 그거 안
1: 오.
0: 하면 나머지 다 깔끔한데 그것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2: 찝찝하잖아요.
0: 맞아.
2: 응.
0: 그거는 꼭꼭 꼭 하긴 해요. 이 자신이요.
1: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옷이 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옷을 아예 계절마다 좀 넣어놓을 건
0: 정리를.
1: 넣어놓고, 꺼내놓고 꺼내놓고, 옷 정리도 하고, 저는 화장대가 진짜 거의 지금 터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나왔는데 그냥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0: 와,
1: 거기도
0: 대박.
1: 조만간 한번 치우긴 해야 될것
2: 그냥 필요
1: 같아요.
2: 없는 거 줘주세요.
1: 그럴까요?
2: 이제 안 쓰는 거 줘주세요. 저 화장 그렇게 많지 않아서.
1: 찾아볼게요. 네, 저희 봄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자, 이제 여름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덥잖아요. 이번 여름도 되게 더웠던 것 같은데,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시원한 물놀이가 필수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즐기는 게 좋으세요? 뭐, 계곡도 있고, 워터파크, 바다 등등 많잖아요.
0: 그래도 인도에 있을 때도 제가 바다를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여름 때 집에 이렇게 픽닉처럼 음식 이렇게 먹을 거다 차에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 그리고 공 같은 거 챙겨서 바닷가 가서 공으로 막 놀고 우리 가족끼리 놀고 맛있게 먹고 그냥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2: 저는 한국에서 다 해봤는데, 뭐, 바다,
1: 오.
2: 워터파크랑 계곡 해봤는데, 꼭 하는 곳은 이제 계곡이에요.
1: 아.
2: 너무 좋아요. 물.
0: 진짜. 한 번도 못
2: 아, 가야
0: 가봤어요.
2: 돼요, 진짜.
0: 저 가고
2: 여름,
0: 싶어요.
2: 내년 여름 때 무조건 가야 돼요.
0: 아, 안 되겠다. 나 잠깐 쉬고, 난 진짜 약간 중전도 가야겠다. 이게 맨날
2: 근데
0: 들으니까.
2: 계곡은 어디든 한국에서 너무 많으니까, 또 여러
1: 맞아.
2: 가지 계곡 갈 때는 계곡마다도 매력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뭐 엄청 깊은 수영할 수 있는 계곡도 있고 아니면 팔만 담가서 근데 거기 앞에서 먹는 밥이랑 디저트랑 수박이
1: 와,
2: 진짜
1: 수박도 이제 물에
2: 맛있어요.
1: 담가뒀다가.
2: 맞아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즐기는 것
1: 너무
2: 같아요.
1: 재밌겠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더운 날에 오히려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걸로 더위를 이겨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름에 뜨거운 보양식을 많이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삼계탕 같은.
2: 그쵸.
1: 혹시 드셔보셨나요? 삼계탕?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둘 다?
0: 저는 아니에요.
2: 삼계탕 안 먹어봤어요?
1: 당신 먹어보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1: 같이 먹었던 것 같은데?
0: 제가 아닐걸요? 노바 아닌가요?
1: 아닌데, 나의 기억에 아리아씨 있는 것
0: 저
1: 같은데?
0: 삼계탕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이샤 씨.
2: 근데.
0: 저한테 관심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1: 이 논쟁은 끝나고 대기실에서 마저 하는 걸로.
2: 이거 안
1: 이거,
2: 먹어봤어요?
0: 안
1: 답.
0: 먹어봤어요.
1: 진짜?
2: 오, 진짜요?
0: 네.
2: 이샤님 잘못하셨네요.
1: 죄송해요.
2: 보여줬어야 했는데요.
1: 안 되겠네. 이거 한번 먹으러
2: 이게
1: 가야겠네.
2: 진짜 여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0: 너무
2: 닭.
0: 맛있겠다.
2: 닭 무조건 먹어야 된단 말이 있거든요.
0: 그쵸.
2: 왜냐면
1: 맞아요.
2: 덥고 힘드니까 이제 힘내라고 초복,
1: 아!
2: 말복, 중복.
1: 와.
2: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먹어보기도
1: 오.
2: 했는데 그거 있잖아 이열치열 때는 막 시원하다. 왜냐면 뜨거운 거 이제 뜨거운 걸로 이렇게 뭔가 때리니까.
0: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느끼긴 했는데 이거 독일 제 독일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진짜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먹어야 됐다 했을 때는. 왜?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국 왔을 때는 그냥 따라와 봐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삼계탕 같은 거 이렇게 먹었는데 친구들도 와 갑자기 근데 더웠다가 막 몸이 시원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는 외국 분들한테 외국 친구들한테 그냥 보여줘야 돼요. 느끼게.
0: 아, 그쵸.
1: 아, 근데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제가, 저는 이열치열보다는 여름에는 좀 빙수를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2: 디저트로.
1: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2: 그쵸.
1: 있으니까요. 네, 한국의 계절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와서 한국의 계절 문화에 대해 더 탐구해볼게요.
0: 싸이의 어땠을까? 그리고 이어서 21의 I don't care 듣고 올게요.
3: 내가 그땐

0: 여러분은 지금 망고스틴 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 DJ이샤와
1: 삐약삐약 병아리 DJ 아리아 and
2: 시원한 게스트 에밀리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K탐구생활 이어서 다음 주제 공개해 볼게요. K탐구생활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인이 가을과 겨울을 보내는 방법!
1: For the second topic of K-탐구생활, we'll explore Korea's seasonal culture around how Koreans spend autumn and winter.
0: 네, 한국에서는 가을과 겨울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서늘한 가을과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을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오면 나무도 초록색 옷을 벗고 알록달록한 옷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을이 오면 단풍놀이를 떠나기도 합니다. 단풍놀이 두 분은 가본 적 있으세요?
3: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4: 진짜요?
3: 네.
4: 왜 이렇게 같이 이사님
0: 네, 죄송하지만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단풍놀이는.
3: 아니 제가 봤을 때 이샤씨보다 에밀리님이 더 한국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더잘 즐겨보신 것 같은데.
4: 그냥 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다가 가을에 설악산 가봤어요.
0: 엄청
4: 대박.
0: 유명하잖아요.
4: 진짜 유명한 가을 풍경이 거기서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등산하고 정상 올라가면 등산 올라가면서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정상 올라갈 때도 가을 풍경이 딱 한눈에 다 보이니까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좀 힘들어요. 원래 산은 악 들어가면은 조금 힘든 산으로 유명하니까 관악산,
3: 와,
4: 설악산.
3: 대박.
0: 우와, 완전
3: 그러면
0: 등산 전문가 같아요.
3: 한라산은 좀

0: 쉬워요? 한라산?
1: 한라산도 힘들어요.
0: 아 그래요?
1: 높아요.
0: 아기 없는데?
2: 한라산.
0: 한라산.
1: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모이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 한국 어르신들이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막 사과도 깎아주고
0: 아니면 귀엽겠다. 뭐
1: 사탕도 중간에 주고 힘드니까.
0: 저는
1: 꼭 챙기는 건 오이랑 쌈장.
0: 오이랑 쌈장? 수분 보충?
1: 그 약간 목 마르니까 물이 무겁고 오이 그렇죠. 가볍고
0: 대박.
1: 진짜 맛있어요.
2: 맞아, 보통 막 김밥이나 이런 거 싸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네, 있고.
1: 진짜 맛있어요.
0: 이샤 씨 오이 못 먹어요. 네. 이샤 씨 오이를 싫어하세요.
2: 저는 오이도 싫어하고 산도 싫어해가지고.
1: 아 진짜요? 아 그러면
0: 그러면 저랑 함께 하면 돼요.
2: 저랑은 다른 걸 함께 해주세요.
1: 미트 기다려주세요.
2: 아 네 좋아요. 아 그럼 단풍놀이 이렇게 가면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약간 이게 파가 좀 나뉘잖아요. 사진 엄청 찍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눈으로 이 풍경을 이렇게 싹 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느낌이세요?
0: 저는 그렇게 가본 적은 없지만 그냥 네. 길에서 이렇게 예쁜 노란색, 갈색, 밝은색 나무를 보면 사진은 몇 번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도의 가을 이렇게까지 알록달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알록달록한 곳이 있어요. 엄청 많으니까, 크니까 인도가 워낙. 근데 제가 산 도시에 이렇게까지 아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가을에 왔었거든요. 10월에 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 풍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엄마한테도 많이 보낸 기억이 있어요.
1: 전 그냥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든 한국에서든. 독일에서도 가을 풍경이 예쁜 거보다 저 그거 즐거웠어요. 이제 그 잎 떨어지고 이제 슥슥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을 이제 있었으니까 그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진짜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2: 인도랑 독일에서도 사계절이 약간 명확히 있나요?
0: 계절 우리는 그거 뭐지? 비 내리는 거
2: 우기.
0: 그 계절
2: 우기
0: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만순이라는 시즌으로 하나 있고 근데 가을은 제가 봤을 때 인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커서 이게 지역마다도 시즌도 달라요. 그래서 네
2: 그렇겠네요.
0: 하나 픽스는 없어요.
1: 독일 계절들 그냥 독일 날씨가
0: 비슷해요.
1: 엄청 덥지도 않고 엄청 춥지도 않으니까 비슷해요. 그래도 좀 봄, 가을, 겨울, 여름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2: 네, 저희 이제 또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이제 추운 겨울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내리잖아요.
0: 그렇죠.
2: 무엇보다 첫눈이 내리면 한국인들은 인증샷을 남기면서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첫눈 오면 무조건 사진 찍고 막 우리 팬들 보여주고 막 친구들한테도 와 드디어 첫눈 왔다고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한국에서 첫눈 보셨죠?
1: 아이, 그럼요. 맞아요. 얼마나 예쁜지.
2: 진짜 예쁘죠?
1: 네, 독일에서 눈 그렇게 자주 오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눈 자주 왔을 때 이제, 와, 첫눈이다 해서 밖에 나가서, 무조건 밖에 나가서 즐기는 편인데, 그게, 시골에서는 그 다음날은 이제 즐기다가 너무 아름다웠다가 이장님이, 자, 이제 다 같이 눈 치웁시다. 나가서 무조건 이렇게 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진감래도 있죠.
0: 저는 인도에 있을 때 눈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제가 인도에 완전 남쪽 살아가지고 눈 있어도 인도 엄청 위쪽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봤다가 살면서 한국 와서 처음으로 눈을 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아직 너무 잘 기억나는데 너무 신세계인 것 같았어요. 되게 하얗고 너무너무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그래도 좀 미끄럽고 넘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도 밖에 나갔는데 근데 제 예상대로 제가 넘어졌어요.
2: 아 진짜요?
1: 어떡해요?
0: 넘어졌는데 그래도 뭐 일어나서 연습하러 갔죠. 근데 그 첫날이 너무 엄청 좋았어요. 엄청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랬어요.
1: 진짜 평생 까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거.
0: 맞아요.
2: 아니 너무 귀여웠던 게 저희는 사실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는 게. 그래서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첫눈일 거란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 같이 눈싸움도 하고 있었거든요.
0: 저를 위해 멤버들 모여서 눈싸움을 해줘요.

0: 했어요.
1: 에밀리님은 눈싸움 해보셨어요?
2: 눈싸움 네, 해봤죠. 이제 아기 때도 뭐 언니랑 이렇게 눈싸움도 해보고 친구들이랑도 눈싸움 해보고 눈 사람도
0: 맞아요,
2: 만들어보고
0: 눈사.
1: 잘 만드세요?
2: 잘 만드는 게 뭐다. 그냥 작은 애가 잘 만들어요. 그냥 큰애는 모르겠는데 근데 무조건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러분 혹시 그것도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로망이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이 엄청 쌓인 그냥 이런 텅빈 데서 이렇게 딱 누워서 천사 만드는 거 있잖아요.
2: 이거
1: 저는 이게 로망이어서 초등학생 때 해봤거든요.
0: 어땠어요?
1: 완전 눈이 옷 속으로 다 들어와요.
2: 맞아요. 그냥 근데
1: 너무
2: 재밌긴
1: 현실이야.
2: 해요.
1: 맞아요.
0: 다음에 이번 겨울에 해봐야겠네요.
1: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춥다 보니까 한국의 겨울 문화에는 온돌 문화라는 게 있는데, 온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봤다 해야 되나? 느껴봤다 해야 되나? 온돌집이 요즘은 많이 없어가지고.
2: 맞아요. 저희 집도 아쉽게 시골집은 온돌이 아니고 이제 기름보일러이긴 한데 근데 느낌은 비슷해. 맞아. 이런 옛날 한옥 가면은 온돌이 와, 거기 담요 그냥 이렇게 이불 바닥에 놓으면은 그냥 바닥에서 자면은 진짜 잠이 잘 오고
1: 엄청
2: 와,
1: 따뜻하잖아요.
2: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다음날은.
1: 맞아, 맞아요.
2: 대박. 그 이제 추웠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 이불 밑에 이렇게 팔 놓으면은 진짜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요.
2: 와, 이렇게
1: 대박.
2: 진짜.
1: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아궁이에 나무로 불태워가지고 그 열로 이제 방 바닥이 되어지는 구조였거든요.
2: 맞아요. 제가
1: 지금도 아마.
2: 네. 이거 위에 소떡국이에요.
1: 맞아, 맞아.
2: 네.
1: 그
2: 이게 소떡국이에요.
1: 삼겹살
2: 삼겹살.
1: 해먹는
2: 그거 뒤집으면은
1: 소떡국.
2: 그거 이제
0: 제가 한옥 가본 적 있지만 밤을 못 보냈어요.
1: 맞아요.
0: 한옥에서. 그래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이거 저 진짜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네요.
2: 독일에서 난로 같은 거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2: 바닥이 따뜻하지 않고 벽에다가 히터 이렇게 와가지고 저 그거 바닥이 따뜻한 거는 한국에서 처음 느껴봤어요.
0: 대박.
2: 바닥이 따뜻할 수 있다고.
1: 그쵸. 보통은
2: 네,
1: 히터로 해서
2: 히터.
1: 공기가 따뜻해지는
2: 맞아요. 그리고 벽에
1: 느낌이니까.
2: 붙어 있어요. 독일에서 대부분. 그래서 그거 느꼈을 때는 약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난리 났어요.
1: 맞아요. 이번에는 겨울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 겨울이 오면 가족이나 이웃이 모여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장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에밀리님은 시골 라이프에서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2: 매년 해요.
1: 다
2: 대박.
1: 모여가지고?
2: 한번 다른 마을에서 다 모여서 해본 적이 있다가 두번 혼자 했다가 올해는 무조건 이제 온 마을 같이 이제 모여서 갈 예정이에요.
1: 모여서
2: 저도.
1: 하면은 또 스케일 크지 않아요? 약간
2: 네, 진짜
1: 포기도
2: 커요.
1: 엄청
2: 거의
1: 많고.
2: 수영장만큼 뭐 190폭 이런
0: 어떡해요.
2: 거는.
0: 저도 끼고
1: 와, 미쳤다.
2: 싶어요. 이거 진짜 거기 이제 이렇게 같이 해요, 이거. 그럼 이제
1: 네.
2: 수영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양념 만들었다가 배추에다가
1: 맞아,
2: 이렇게 발라.
1: 맞아요.
2: 되게 3일 걸려요, 이거. 왜냐면
1: 저요.
2: 배추도 절여야 되고 양념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진짜 온 가족이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1: 맞아.
2: 그런 거할 때.
1: 그쵸. 손이
2: 이제
1: 많이 가서.
2: 네, 그리고 이제 바르다가 그날에 같이 이렇게 고기 삶아서 수육을 먹어요.
1: 저 그거 진짜 좋아요.
0: 진짜
1: 저
2: 맛있겠다. 대박이에요,
1: 갓
2: 그거.
1: 담근 김치와 갓 삶은
2: 갓
1: 수육의
2: 절임.
1: 조합은 진짜 말해 뭐해.
0: 대박.
1: 아리아
0: 이렇게.
1: 씨도.
0: 저 김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김장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제가 한국 왔을
1: 맞아.
0: 때부터 김장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말한것 같은데 너무 하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2: 근데 멤버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면 되지 않아요?
1: 저희도 맨날 얘기는 하는데 또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한번 내려가서 같이 190포기 어때요?
0: 너무
1: 도전해보실래요?
0: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배우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1: 네,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계절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0: Let's take a music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NMIXX의 Blue Valentine. You always be my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지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다양하다입니다.
1: 다양하다 means to have many different shapes, colors, forms, or styles.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diverse or varied.
0: 네, 저희가 오늘의 한국어로 다양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나는 관심 있는 게 생길 때 한 우물만 깊게 파는 타입일까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타입일까요?
1: 저 이것저것 다양하게 깊게 오랫동안 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관심도 많은데 근데 하나에 쭉 빠지면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0: 뭐 해봤어요?
1: 저 진짜 한참 오일 페인팅에 빠져있을 때 인도에 있을 때 오일 페인팅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제가 펜으로 펜화를 시작하고 나서 오일 페인트를 아예 안 만져요. 그래서 계속 펜만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제가 관심 달라지는데 근데 좀 오래 가요. 저는 금방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2: 신기해요.
0: 에밀리님은요?
2: 저는 깊게 파는 타입인 것 같아. 이것저것. 왜냐면 한국 문화한테도 이제 12살 때 알게 되고 빠졌을 때는 막 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 깊게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옛날 문화도 알고 싶고 지금 현대 문화도 알고 싶고 그래서 조금 지금도 아직 한국 문화 좋아하니까 아직도 빠지진 않았어요.
0: 그러게요. 되게 깊게 오래 파는 타입인 것 같아요.
1: 이사 씨는요?
0: 저는 깊게 짧게 파요. 하나 꽂히면 그것만 막 하다가 그 좀 빨리 질리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하나 빡 하고 또 관심 있는 거 생기면 그거 완전 빡 하고 약간 좀 옮겨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한창 막 집에 오래 있고 이럴 때는 뭐 뜨개질, 비즈 이런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다 해본 것 같은데 지금은 잘안 쳐다봅니다. 네, 방송인 에밀리 도르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1: 안 돼요.
0: 어떠셨나요?
1: 그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슬퍼지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저희 3주 동안 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토크도 나눴으니까 너무 새로운 것도 배웠고
2: 그쵸, 그쵸.
1: 너무 재밌었어요. 또 오늘은 앞으로 뭐 계절 때는 제가 뭘할수 있을지도 덕분에 배웠으니까 진짜 너무 뜻깊었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2: 너무
1: 맞아.
2: 재밌었어요. 저도 진짜 꼭 중촌도 한번 내려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조건요.
2: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조이의 안녕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2: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

0: 분위기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How do you relieve stress when it builds up? 이 맛있는 걸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푹 자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태평양 바다를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생활비 걱정, 고용 불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쏟아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함께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묘한 위로와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끔은요, 이렇게 가슴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것들을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놓는 것도 필요한가 봅니다. 물론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시면 좀 곤란하지만요. 자, 대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릴렉스.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 털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he Tips, You Know It's About You.

0: 아니고요. 이게 guttural scream at the sea라는 행사였는데 이 행사 기획자가 이제 정말 크게 한번 소리 지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 요즘에는 소리 지를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비명에 앞서서 개인전도 있었는데요. 우승자 비명이 121.9dB, 우승 상품으로 뭐 준 줄 아세요? 작은 확성기 줬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여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브닝 스페셜 진행해야 되거든요. 내 목소리 지켜.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소리 지르기 이벤트 참여해서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못 이겨 The Power of Love를 불러버릴 것 같은 일산 셀린 디온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아니 쌤은 진짜 노래도 잘하시는데 목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왜냐면 성우일을 하셨잖아요.
1: Yes, 그렇죠? That's right.
0: 그리고 in-flight announcements도 굉장히 녹음을 많이
1: oh,
0: 하시고.
1: Oh, for an airlines, I have an in-flight announcement. Dear passengers.
0: Oh my. 저 완전 goosebumps 돋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리를 막 지르다 자기도 모르게 노래로 이게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1: Possibly. Okay. Possibly.
0: 아 쌤의 The Power of Love를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1: Oh, 네. one day, one
0: 아,
1: day.
0: 네네. Mm-hmm.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The U.S. government has urged its citizens to think twice about travel to Saudi Arabia, citing threats from Iranian drones and missile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utbreak of the Iran war, Saudi authorities issued an air raid warning in the holy city of Mecca, putting the country on high alert.
0: 미국 정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제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 성지 메카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는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 New research revealed that Tyrannosaurus rex, the apex predator of the late Cretaceous period, maintained an average body temperature of about 36.3 degrees Celsius, comparable to that of modern elephants. Researchers explained that the dinosaur likely exhibited endothermy, the ability to regulate its body temperature internally.
0: 새 연구에 따르면 백악기 후기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평균 약 36.3도의 체온을 유지했으며 이는 오늘날 코끼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인 내온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1: Rats measuring around 40 centimeters in length have been turning up across UK city centers in growing numbers. Experts attribute the trend to milder winters and longer intervals between garbage collections, both of which have left rodents with a more abundant food supply.
0: 영국 도심 곳곳에서 몸 길이 약 40cm에 이르는 대형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화해진 겨울과 길어진 쓰레기 수거 간격 때문에 쥐들이 더 풍부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 Health experts advise going easy on coconut oil when cooking eggs for the sake of heart health. Coconut oil is high in saturated fat, which can send LDL cholesterol levels soaring, a change that, over time, may put a strain on cardiovascular health.
0: 심장 건강을 위해 달걀을 조리할 때는 코코넛 오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건강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런 변화가 장기간 이어지면 심

0: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The U.S. government has urged its citizens to think twice about travel to Saudi Arabia, citing threats from Iranian drones and missile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utbreak of the Iran war, Saudi authorities issued an air raid warning in the holy city of Mecca, putting the country on high alert.
0: 미국 정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 성지 메카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는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의 이 무력 충돌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여행 경보에서 사우디를 기존 2단계였는데 3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사우디가 여행 재고, reconsider travel이라고 하죠. 그것에 해당하는 3단계 국가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1: Right. Right. An important thing to know is that Saudi Arabia is an ally to the U.S. Right. So of course it makes sense that the U.S. would have this alert for its citizens. And this, apparently on the 15th, the Saudi military said that it had shot down a drone that was launched by the Houthis toward Mecca.
0: 아, 그러니까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한 대를 지금 사우디군이 격추했다 이렇게 밝혀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 이슬람의 발상지이자 최고 성지잖아요. 이 메카. 근데 거기를 지금 거기에다 공격을 한다. 이거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1: Absolutely. And so, of course, the Houthis, and they are Muslims, but they are a different type. They're the Shia. There are two types of Muslims, the Shiites and the Sunnis.
0: Right.
1: Saudi Arabia is Sunni, and the Houthis are the Shiites. So they're more of the extreme Muslims.
0: Right, right.
1: And so they're saying, oh, no, we didn't do that.
0: No.
1: Yeah, the Houthis are saying, no, no, no. We didn't do that.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후디 반군에서는 아, 우리가 메카를 겨냥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우디 측의 주장을 또 부인했다고 해요.
1: Yeah.
0: 오케이.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The US government has urged its citizens to think twice about travel to Saudi Arabia, citing threats from Iranian drones and missiles.
0: 미국 정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the U.S. government has urged its citizens. 이 시민들한테 뭔가 권고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to think twice about about travel to Saudi Arabia라고 했는데 두 번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이렇게 ban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죠?
1: Right. So basically, it's saying, well, don't if you have plans, they're not saying cancel, but they are saying please reconsider.
0: Reconsider.
1: Yeah. Think about it carefully before you go ahead with your plans.
0: Right.
1: Yeah.
0: So 다시, 그러니까 결국 두 번 생각하는 거니까 뭐 다시 생각하거나 신중히 재고하거나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 할 때 hey, think it over 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럼 조금 뉘앙스가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1: Think it over. It's very similar. I do feel that think it over is like a little bit lighter than think twice because it's just like, oh, think about it more.
0: Okay.
1: Yeah, think about it more. Think it over. Yeah, 뭐, give it some thought.
0: 아, 그러니까 think twice는 완전 새롭게 다시 생각해보라라는 마음을 바꾸려는 게 강력한데 think it over는 조금 더 생각해봐, 거기에다가.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약간 수정을 해봐. 될 수 있겠네요.
1: I think that's a very good way to put it. Yeah.
0: Okay. So, 그리고 이제 여기에 missi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Missile, missile 발음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국가별 차이이기 때문에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utbreak of the Iran war, Saudi authorities issued an air raid warning in the holy city of Mecca, putting the country on high alert.
0: 사우디 당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 성지 메카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는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since the outbreak of the

0: Iran War. Outbreak이라고 하는 것은 발발, 전쟁 발발을 얘기를 하겠죠. 그때 이후로 지금 Saudi authorities가 뭔가를 이슈를 했대요. 그렇죠? 뭐냐면 an air raid warni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eah. 어떤 경고는 경고인데 air는 아무래도 뭐 공중 관련돼 있겠고요. Mm-hmm. raid가 뭘까요?
1: Well, it is an attack, mm-hmm. but it is a very sudden and forceful attack. Mm-hmm. So it's kind of like they just come in there and mm-hmm. like drop
0: okay.
1: bombs or missiles mm-hmm. or in this case, you know, the drones,
0: right.
1: you know, throwing.
0: Right, right. 그러니까 뭐 충분한 뭐 어떤 공격을 할 때, 자 저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을 할게요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1: no.
0: 이거는 더욱 더 기대치 못한 갑작스러운 습격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1: Yeah, totally. And so you know, I mean, when I see this, I think of like World War II, City of London,
0: right.
1: and it's like the sirens go off and it's an air raid. They all go underneath the bunkers.
0: 아, 그러니까 레이드한다는 것 자체가 어택을 하긴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택을 한다.
1: And it's forceful.
0: 아,
1: it's very forceful. Like it just like it's just coming. Right at you.
0: 폭탄을 막 떨어뜨린다던가.
1: Yeah.
0: 그 영화 Tomb Raider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Oh yeah.
0: Right?
1: Right.
0: 거기서도 그것을 갑자기 치고 들어온 누군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ou could also have a police raid as well. Maybe they're doing a drug bust police raid.
0: Okay. So 여기서는 air가 붙었기 때문에 공습 경보라고 할 때 우리가 an air raid warning이 되겠습니다. 공중으로 뭔가 확 들어올 수 있다. 그거
1: yeah.
0: 경계해라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아 근데 이게 putting the country on high alert 하면서라고 연결이 됐어요.
1: Now this word alert is interesting. In this case, it's used very seriously. It's like warning of danger. But to be alert actually means to kind of be awake and pay attention.
0: Right.
1: You know, like you're paying close attention. You're quick to react to something. If you're alert, usually we're not really alert in the morning.
0: Right.
1: Yeah, because we're kind of like, until we have our coffee, then we could be a little alert. So the word alert, it does not always have that sort of like danger, danger, warning, warning. But depending on the context, if the government is using high alert or you know whatever alert you know that is a serious warning.
0: 그러니까 alert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무슨 강력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라 정도의 원래 느낌인데 여기 high가 들어가면서 아주 긴장하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So someone or something is on high alert 하면 고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put the country, put을 써서 put the country on high alert 하면 그 country를 alert인 상황에 놓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you're putting the country and telling the country to be extra careful, extra watchful, and extra aware.
0: 아, 그럼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뭐, on, be on alert, 그리고 put someone else on
1: alert.
0: 뭐 alert로 해가지고 하면은 남을 그렇게 경계태세를 갖추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U.S. government has urged its citizens to think twice about travel to Saudi Arabia, citing threats from Iranian drones and missile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utbreak of the Iran war, Saudi authorities issued an air raid warning in the holy city of Mecca, putting the country on high aler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teven Sanchez with Until I Found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New research revealed that Tyrannosaurus rex, the apex predator of the late Cretaceous period, maintained an average body temperature of about 36.3 degrees Celsius, comparable to that of modern elephants. Researchers explained that the dinosaur likely exhibited endothermy, the ability to regulate its body temperature internally.
0: 새 연구에 따르면 백악기 후기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평균 약 36.3도의 체온을 유지했으며 이는 오늘날 코끼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인 내온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 UCLA 연구팀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치아 화석 3개를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차가운 티라노사우루스가 차가운 파충류보다 조류나 포유류처럼 스스로 좀 열을 내는 그런 따뜻한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쌤은요.
1: Did you just say UCLA?
0: I did.
1: That's my school.
0: Yeah, oh, UCLA. Oh. 우클라.
1: See, all right. 네. Yeah, that's right.
0: 아, 좋은 일을 하는 곳이네요. 네.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1: Good. Go Bruins. Okay. That's right. So they found that they regulated their body temperature. And this word is endothermy.
0: Right.
1: Obviously, I don't know what that really means, but that's what it means.
0: Right.
1: So basically, they had an average body temperature of about 36.3 degrees Celsius,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temperature of elephants, like a mammal.
0: 아, 코끼리와 비슷하다.
1: Yeah, 네네. That's right. And so it kind of, what this is saying is that it gave them an advantage. So they could kind of like live in colder areas or warmer areas. They had some flexibility.
0: 아, 그러니까
1: they could adjust.
0: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체온 조절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뭐 오늘날의 소형 조류보다는 낮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끼리 체온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사람의 평상시 체온대와도 겹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간이랑도 좀 비슷하고.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런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빨 세 개의 추정 체온 막 이런 걸 하잖아요.
1: Yeah.
0: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거예요?
1: Yeah, that's a very, and I thought the same thing with their teeth.
0: Right.
1: How did they figure this out?
0: UCLA is... 대단합니다.
1: Go Bruins.
0: 다시 한번 인정해 주면서.
1: Okay.
0: Alright,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1: New research revealed that Tyrannosaurus rex, the apex predator of the late Cretaceous period, maintained an average body temperature of about 36.3.

0: 3 degrees Celsius, comparable to that of modern elephants.
1: 새 연구에 따르면 백악기 후기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평균 약 36.3도의 체온을 유지했으며 이는 오늘날 코끼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지금 그 Tyrannosaurus Rex라고 돼 있는데 이거 엄청 스펠링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T-Rex라고 불러버리죠.
0: Oh, yeah. Yeah,
1: right?
0: We often don't say Tyrannosaurus Rex. It's too long.
1: T-Rex 하면 딱 이거예요. 이 친구.
0: That's
1: 이 친구 그죠?
0: Right. Yeah, that's right.
1: EBS 앞에도 아마
0: We have
1: 한 친구
0: T-Rex.
1: 있지 않나요?
0: You're right. That
1: 동상이
0: is a T-Rex.
1: 같은 게 있어요.
0: Yeah,
1: 그거 right. 있는데 이 모습 자체는 약간 강아지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친구 강력하잖아요.
0: He is, but you know, for someone, right. for an apex predator, uh-huh. those hands are very small.
1: 이게 이렇게 했는데 꼬리 힘이 센가 봐요. Okay.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테레 이러면서 출발을 하잖아요, 발음이. 근데 tyra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폭군,
0: oh.
1: right?
0: Yeah.
1: 거기서 뭔가 좀 나오지 않았나.
0: Oh, okay.
1: 강력하니까, right? 자, 그런데 지금 T-Rex에 대해서 설명이 좀 들어갑니다.
0: My Sam, I'm yeah? sorry. You're too cute. That was
1: 아, 이거,
0: not, it was not scary. It was
1: 비켜.
0: too cute. Okay.
1: 아, 이건 아니, 꼬리.
0: Yeah.
1: Okay, so 그게 지금 the apex predator이라고 mm-hmm. 얘기를 하게 됩니다.
0: Okay, so apex means the highest point, the top, the peak. So when you use that with the word predator, of course, predator is like the one who does the killing in the animal world. You have the prey and the predator. Predator eats the prey.
1: Right, right.
0: But the apex predator is there at the very top of the food chain. So no one is going to eat T-Rex. T-Rex eats everything else.
1: 와, 그러면은... 그 얘가 지금 최고의 최상 포식자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0: Yeah.
1: 저 아래 이제 prey들이 있어요. 먹이들이 있는데 그 위에 predators들이 있습니다. 포식자들이
0: yeah.
1: 있는데
0: sure.
1: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0: right.
1: 최상위. apex 자체가 실제로 정점 꼭대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일리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apex 친구들이 있어요.
0: Oh, yeah.
1: 얘네들은 자기네들 에일리언 동료들도 다 막 잡아먹어요.
0: Well, that's right. That's the whole idea of this word apex.
1: Apex. Mm-hmm. 강력한 느낌이 듭니다.
0: Yeah.
1: 제제님이요. 마유 선생님은 공룡이 아니라 강아지 같은데요 하셨는데요.
0: I agree.
1: 공룡도
0: I
1: 이렇게
0: agree.
1: 합니다. 이렇게 해요. 네, 손이 짧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Cretaceous period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백악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체온 얘기를 했는데요. They maintained an average body temperature of about 36.3 degrees more Celsius.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comparable to that of modern elephants라고 표현을 했네요. Comparable.
0: Yeah. Comparable. So we know the word compare. You are comparing two things. They could be similar. So comparable means to be similar to. However, in addition to that, you are being very specific about what is similar.
1: Oh, okay.
0: So like here, we're being specific about the body temperature.
1: 아, 그러니까 comparable 한다는 거가 compare에서 나온 거고. So comparable to something 하면 뭐와 비슷한, 뭐
0: yes.
1: 비교될 만한이지만 그렇게 되면 similar to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0: yeah.
1: 생각이 드는데 둘 다 비슷한이라는 뜻이 될 수 있지만 similar to는 그냥 약간 좀 그냥 닮았다,
0: yeah.
1: 비슷하게 생겼다 정도라면은 comparable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거나 뭐,
0: right.
1: 뭐 25% 뭐 비슷하며 뭐 아니면은 뭐 you know, 온도 차이도 뭐 몇 퍼센트 뭐 몇 도 차이가 나며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0: right.
1: 비교할 때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So 그렇죠. 오늘날의 코끼리와 굉장히 비교될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연결해 볼게요.
0: Researchers explained that the dinosaur likely exhibited endothermy, the ability to regulate its body temperature internally.
1: 연구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인 내온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the dinosaur likely 뭐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exhibited 보여줬다. 그죠? endothermy라는 게 나왔어요. endothermy라고 하는 거가 뭔지 지금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Mm-hmm. 그래서 친절하게 뒤에 설명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0: That's right.
2: The ability to regulate its body temperature internally. 라고
0: yeah.
2: 합니다.
0: Yeah. So the key word here is regulate. Mm-hmm. The body temperature is the temperature that we have.
1: 체온. Yeah.
0: Yeah, yeah, mm-hmm. that's right. So

0: if you regulate it, it means to control it.
1: Mm.
0: But the idea is to control it so that it remains steady, mm-hmm. that it is in a balanced state.
1: Okay.
0: So if it gets too hot, mm-hmm. ooh, you got to regulate mm-hmm. and bring it down a little bit. Mm-hmm. If it gets too cold, regulate, bring it up a little bit. 아. That is the idea of regulating.
1: 아, 단순하게 uh-huh. 이렇게 뭔가를 그 조절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mm-hmm. 정도의 control이 아니라 regulate 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유지가 되도록 조절을 하는 거네요.
0: Yeah.
1: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regular하게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 것처럼
0: oh, yeah.
1: mm-hmm.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0: Yeah.
1: 너무 체온이 높으면 좀 낮춰줘. 너무 추워. 올려 올려 yeah. 끌어올려. 막 이런 식으로.
0: In the world of psychology, we also use this word regulate one's emotions.
1: Mm-hmm.
0: Meaning, like, you know, some people have a hard time
1: right.
0: regulating their emotions. Mm-hmm. It's like, and then, you know, it goes like way up and then
1: mood swing이 심하죠.
0: Yeah, yeah, yeah, right. So that would be in the psychology world, a person who has a hard time regulating their emotions.
1: 아, 뭔가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데 애를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0: Yeah.
1: Okay, so regulate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조절하지만 일정한 상태로 좀 정상 수준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하다가 yeah. 맞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New research reveals that Tyrannosaurus rex, the apex predator of the late Cretaceous period, maintained an average body temperature of about 36.3 degrees Celsius, comparable to that of modern elephants. Researchers explained that the dinosaur likely exhibited endothermy, the ability to regulate its body temperature internally.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Rats measuring around 40 centimeters in length have been turning up across UK city centers in growing numbers. Experts attribute the trend to milder winters and longer intervals between garbage collections, both of which have left rodents with a more abundant food supply.
1: 영국 도심 곳곳에서 몸길이 약 40cm에 이르는 대형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화해진 겨울과 길어진 쓰레기 수거 간격 때문에 쥐들이 더 풍부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Sam?
0: Oh.
1: I know you love animals, right?
0: I'm sorry.
1: But what about this one?
0: I'm sorry. Like, I think even mouse?
1: A 40 centimeter long
0: or, okay, mouse
1: rat.
0: And... Mouse and, you know, hamsters okay. are kind of cute. We had them, my
1: yeah,
0: son.
1: Yeah.
0: But rodents? I stop it at rodents.
1: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면 어떡해요?
0: I'm sorry.
1: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귀엽잖아요.
0: Oh, no.
1: 네, 아니,
0: they're too
1: 아닙니까?
0: big.
1: 아, 그거 너무 커요?
0: Well, and that's the thing about rodents. Mm-hmm. That it's not, they're not mouse. I mean, mm-hmm. they're of the same family, mm-hmm. but they're much bigger.
1: Rat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분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좀 이따 좀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사이즈가 생각해보세요. 어딘가를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40cm면요.
0: How big is that? It's about this big. Yeah.
1: 이 정도 돼요.
0: Right, right, right.
1: 안긴다고 생각해보세요.
0: Oh.
1: 끔찍하죠. 네.
0: Okay.
1: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All right. Rats measuring around 40 centimeters in length have been turning up across UK city centers in growing numbers.
1: 영국 도심 곳곳에서 몸길이 약 40cm에 이른 대형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rats measuring. Measure 자체가 뭔가를 잰다도 되지만 그만큼 길이가 되다가 될 수 있어요. So rats measuring around 40 centimeters in length have been turning up. 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rat이라고 하는 게 있고 mouse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가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Rat은 비교적 좀 크고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좀 작죠. 그래서 생쥐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미지 자체도 Rat은 하수구, 그렇죠? 뭔가 병을 옮긴다는 느낌이 있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생쥐이면서 좀 집에서 키우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귀염귀염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미키 마우스는 있지만 미키 Rat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마우스 좀 이렇게 움직여봐가 하지 rat 좀 움직여봐 하지
0: that
1: 않잖아요.
0: That is so true. We never have the word rat. Oh, that is so true.
1: So rat 하면 뭔가 이 생각이 들면 rat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turning up 하고 있대요.
0: Yeah, right. If they turn up, it means to appear, but appear.

0: suddenly and like out of nowhere. Mm. It's like, where do they come from?
1: Right.
0: Huh? Huh? Oh, uh-huh. They're over there and they're over here. Oh my gosh. They're everywhere. Mm-hmm. So turning up here and there, and it does feel like they keep appearing.
1: 계속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나요?
0: Yes.
1: 아, 그럼 something turns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뿅 하고 보이게 눈에 띄게 나타난다거나 이럴 때 turn up 한다. 얘기 쓸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in growing numbers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Experts attribute the trend to milder winters and longer intervals between garbage collections, both of which have left rodents with a more abundant food supply.
1: 전문가들은 온화해진 겨울과 길어진 쓰레기 수거 간격 때문에 쥐들이 더 풍부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 요거 하고요. 요게 아마 문제일 겁니다. 라고 이유를 대는 것 같은데 여기 experts attribute the trend to milder winters, 그게 number one, and longer intervals between garbage collections. That's right. number two. Mm-hmm.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the trend라는 건 아, 요즘 유행이야. 그 트렌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추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이렇게 계속 출현하는 거를
0: right.
1: 얘기를 합니다.
0: Mm-hmm.
1: Right.
0: So, if you attribute the trend why this is happening to milder winters, it's attribute A to B. So, it's giving you the reason, the cause for why this is happening.
1: Right.
0: So, for example, here, if you attribute the trend, all these rats are everywhere turning up. The reason for that is to milder winters.
1: Okay, so attribute A to B 하면은 이 A라고 하는 거가 이것 때문이에요.
0: Yeah.
1: 라고 이유를 돌리는 거네요.
0: That's
1: 그렇죠?
0: Right. Mm-hmm.
1: 그리고 좋은 상황에서도 좀 쓰지 않나요? 아, 이거는 누구 덕분입니다.
0: Yeah.
1: Thanks to로도, 그렇죠?
0: That's right. So usually, you know, when you have these like Oscar Academy Award ceremonies and someone wins and they do a speech and like, I just, you know, like, this is not me. I didn't do anything. I attribute my success to my mother and my father who helped me. And you know, that is the
1: 진짜
0: idea.
1: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A lot.
1: 그렇죠? 그래서 나의 success를, 제 성공을요, I attribute my success to my co-host Kristen Sam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 크리스틴 쌤에게 돌립니다라는 느낌. 그래서 고마워한다는 느낌도 될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혹은
0: right.
1: 아, 이거 때문이다라고 because of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쌤. Experts attribute the trend to milder winters라고 얘기를 했네요, 일단.
0: Okay. So, you know, we've talked about the word mild. Mild.
1: Yeah.
0: Yeah. Which means it's not too hot or not too cold. But so what it's saying is that it's not a mild winter is not a warm winter.
1: Okay.
0: Because if you say warm, it's like it's higher in temperature.
1: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0: Yes. But a mild winter is saying that it's not as cold. That's what it's
1: 차이가
0: saying.
1: 있네요.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warm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mild하다는 거는 그렇게 막 죽을 정도로 춥지는 않은 그래도 견딜만한 그래서 온화한이라는 뜻을 또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Yeah. Right. So when we talk about this word mild is a good word and we use it in many contexts, even with food.
1: Oh yeah.
0: You know, it's not so spicy. It's mild. It's pretty mild.
1: That's we not say. My style. 전 마일드한 거 안 좋아해요.
0: 안 좋아해.
1: 전 스파이시 해야 되거든요.
0: Must 네. have spicy.
1: Right. So 겨울이 조금 더 온화해진 거 그리고 이제 garbage collections. So 쓰레기 수거 간격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Right? 그런 interval 자체가 길어진 거. 이것 때문이다 라고 attribute 하는 거네요. 그렇죠?
0: You know what? They used to come once a week.
1: Yeah.
0: Now they come once every 2 weeks. Can you imagine all the trash that is there?
1: Buffet now.
0: It's, right a the, it's a buffet for the rodents.
1: For them.
0: Yeah.
1: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Rats measuring around 40 centimeters in length have been turning up across UK city centers in growing numbers. Experts attribute the trend to milder winters and longer intervals between garbage collections, both of which have left rodents with a more abundant food supply.
1: 네, 여기서 세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쥐 한 마리는

0: 영어로 mouse라고 하죠. 그러면 mouse의 복수형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nice. Number two, mice. Number three, mouses.
0: 이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mouse의 복수형 뭐라고 할까요?
1: Number one, nice. Number two, mice. Number three, mouses.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Plain White Tees, Rhythm of Lov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의 복수형은 무엇일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mice.
1: 마이스가 mm-hmm. 되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2126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s!
1: 안녕하세요. 아는 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마이스입니다. Yay. 하셨습니다. 조이님이요. 마이스는 어감이 귀엽네요. 레스는 좀 징그럽고요. 하셨고요. 조여원 님이요. 저는 마우스를 닮은 햄스터 푸딩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 이름이 푸딩인가 봐요.
2: That's cute.
1: 세상 제일 깜찍 귀여운 울집 막내랍니다. 좋습니다. 아, 귀여울 것 같아요.
2: They are cute actually. Yeah, I for my son too. Uh-huh. He had hamsters when he was younger.
1: 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2: And they, you know, you get attached.

0: Like they're this small though.
1: They're
0: right?
1: very
0: like
1: small. Fit in your, and they're very yeah? cute, and you know, yeah, yeah, yeah. and they turn on that wheel, the hamster wheel.
0: 굉장히 귀여우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Health experts advise going easy on coconut oil when cooking eggs for the sake of heart health. Coconut oil is high in saturated fat, which can send LDL cholesterol levels soaring, a change that, over time, may put a strain on cardiovascular health.
0: 심장 건강을 위해 달걀을 조리할 때는 코코넛 오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건강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런 변화가 장기간 이어지면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간단하게 또 조리할 수 있어서 달걀 요리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도 정말 달걀 요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달걀 요리를 할 때 심혈관 건강을 좀 생각한다면 이게 기름 종류에 신경을 또 써야 한다고 합니다.
1: Well, you know, coconut oil is made up of about 80 to 90% saturated fat. It is almost like pure fat.
0: Right.
1: But it's a good kind of fat, they
0: yes,
1: say.
0: Yes.
1: But they say that if you use this, and especially when you're frying eggs, that it could really raise your LDL cholesterol levels.
0: Right.
1: And so they advise that you use canola or, you know, sunflower oil or even olive oil
0: okay.
1: and avocado oil.
0: 그러니까 가면 요즘에는 오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1: Yes.
0: Right? 그래서 이걸 뭘 해야 되지? 근데 뭔가 예전엔 그냥 식용유 이런 거였는데 식용유 뒤에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잖아요. 방금
1: sure.
0: 말씀하신 뭐 카놀라유, 뭐 해바라기유, 뭐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기존에 막 먹던 거는 안 좋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게 되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용유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8, 90%가 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좀 그 콜레스테롤 수치 관련해 가지고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거네요. 저는 요즘에 사실은요. boiled eggs를 먹는 게 너무 질렸어요.
1: Really?
0: 아, 그래 가지고 프라이드 에그스를 먹어요.
1: Oh, really?
0: 근데 제가 들었는데 왠지 그거 하면 살찌는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단백질을 지켜주고 오히려
1: sure.
0: 몸에 괜찮다고 해서 저는 한 번 하면 한 네 개씩 먹어요.
1: I eat about three.
0: Three?
1: Not fried eggs, but I do three boiled eggs.
0: 아, boiled요?
1: And I have a little mayonnaise.
0: 아, 그건 또 안 됩니다.
1: Okay.
0: 그래서 이게 또요. 약한 불에서 짧게 익히는 게 더 낫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sunny side up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Oh, good for you.
0: 아, okay.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Health experts advise going easy on coconut oil when cooking eggs for the sake of heart health.
0: 심장 건강을 위해 달걀을 조리할 때는 코코넛 오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건강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건강 전문가들이 advise를 한다고 했어요. 뭔가 조언을 하는데요. 뭐 하는 걸요? Going easy on coconut oil 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가라고요.
1: Yeah, yeah. Doesn't make sense.
0: Yeah.
1: But when you're talking about a food context, go easy on something,
0: right.
1: it means don't use too much.
0: Mm-hmm.
1: But if you go heavy, it means put a lot.
0: Right.
1: So there is that go easy and go heavy.
0: 약간 이게 take it easy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Yeah, kind of. So, you know, when you're ordering something, you know, easy on the onions or easy on the mustard, whatever it is, like, don't do too much.
0: 아, 그러면 이건 너무 좋은 게 go easy on something 한다는 게 원래 사람한테 hey, go easy on him 이렇게 하면
1: yes.
0: 좀 살살 대해라 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음식 관련해서는 많이 쓰지 말고 좀 적당히 써라. 좀 조금 써라에 가깝겠네요.
1: Yeah.
0: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샌드위치 같은 데 가가지고
1: Yeah. You're getting very excited, Sam.
0: Oh, yeah.
1: yeah.
0: 왜냐면 어제 제가 샌드위치를 못 먹고 샐러드 먹었거든요.
1: Yeah.
0: 한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거 아, 요건 좀 적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두시고 아, 저건 또 적게 넣어주세요. 할 때 please go easy on 뭐뭐뭐
1: That's right.
0: 를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Because usually when in America, a lot of these sandwich places, they take you step by step.
0: Right, right.
1: And they're like, oh, do you want this? Or like, you don't want this and you want that like so even with a burrito too same concept so oh easy on the beans just a little bit yeah
0: 뭐 go를 원래 쓰는 게 맞지만 그냥 go 안 쓰고 easy on 뭐뭐뭐 하면
1: right.
0: 그거 조금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진짜 좋은 게 샌드위치 가게 가는 거예요 가면 다 뭔가 커스터마이즈 하듯이 하잖아요.
1: Absolutely. What kind of bread do you want?
0: I want that. Sourdough. I want this. I want a little bit of this. Mm-hmm. And then go easy on whatever.
1: Yeah. Heavy on the onions.
0: Uh-huh. And double meat, please.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뭔가를 적당히 하다, 뭐 줄이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코코넛 오일을 좀, you know, 줄여서 넣는 것을 추천을 한다. When cooking eggs.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For the sake of heart health.
1: Yeah.
0: Hold on. 그냥 for heart health라고 해도 문장상 이해는 되는데요.
1: Yeah.
0: 왜 굳이 for the sake of 라고 썼을까요?
1: So you're highlighting it. You're like, this is the key reason why.
0: Okay.
1: So when you say for the sake of heart health, it simply means for the purpose of having heart health or for the benefit of having heart health.
0: 그러면 for the sake of something이나 for something이나 결국에는 뭐뭐를 위해서인데 우리말로 치면은 for the sake of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좀 해주면서 이거를 잘 챙기기 위해서라는 뉘앙스가 좀 많이 들어있겠네요.
1: Absolutely.
0: 그렇죠?
1: And also this expression, Sam, is often used that you are kind of making some sacrifice. Now this is for just simply heart health. But if you do something for the sake of your children, it's almost like you're sacrificing something, you're compromising something, you're doing it just for them and not for you.
0: So you basically sacrifice yourself, you know.
1: For the sake
0: of. Yeah, for the sake of your children. I mean, for their benefits, right?
1: That's right.
0: So,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So, 그냥 for something이 아니라 for the sake of something 한다면 뭔가를 위해서는 마찬가지지만 뭔가 유익, 보호를 위해 그리고 어떨 때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 그런 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진짜 for the sake of는 나쁜 뜻으로 쓸 일은 거의 없겠어요.
1: Almost
0: right?
1: never.
0: Okay. So 여기서는 heart health를 위해서 제발 좀
1: 제발 좀
0: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Coconut oil is high in saturated fat, which can send LDL cholesterol levels soaring. A change that over time may put a strain on cardiovascular health.
0: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런 변화가 장기간 이어지면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Saturated fat이 포화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high in saturated fat이라고 돼 있는데 high in something 하면 그 뒤에 게 굉장히 높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높다 보면 LDL 콜레스테롤 levels들이 soaring 하게 만들 수 있다. 솟게, 치솟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변화가 바로 a change that over time may put a strain on cardiovascular health. 뭔가 심혈관 건강에 strain, 부담을 줄 수 있는 변화다, 그런 것들은. 근데 over time이라는 걸 중간에 꼭 넣어줬네요.
1: Yeah,
0: right.
1: So over time means really gradually as the time goes. So little by little, it starts to accumulate.
0: 아, over time.
1: Not at once. But over time.
0: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뭔가가 쌓여간다라고 할 때 어울릴 것 같아요.
1: Right.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Health experts advise going easy on coconut oil when cooking eggs for the sake of heart health. Coconut oil is high in saturated fat, which can send LDL cholesterol levels soaring, a change that over time may put a strain on cardiovascular health.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중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think twice.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너무 높죠. 다시 생각하다, 신중히 재고하다.
1: I think twice before buying something that expensive.
0: 그렇게 비싼 걸 사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했고요. 자, apex predator. 뭔가 멋진 이름 같은데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1: The sharks are considered the apex predator of the ocean.
0: 상어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집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Turn up 한다는 것은 뭔가 나타나거나 출몰하다라는 뜻이었죠.
1: He has a habit of turning up late to every meeting.
0: 그는 모든 회의에 늦게 나타나는 습관이 있어요.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것도 하나 직접 만들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 어떤 곡 들을까요?
1: Let's listen to Paula Cole's I Don't Wanna Wait.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뉴욕에서 어떤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디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수상한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에서 귀중품, 값나가는 물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세요.
1: Please keep your valuables in the safe. Please keep your valuables in the safe.
0: 네, 자, 귀중품, 값나가는 물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되겠는데요. Please keep your valuables in the safe. 이거는 힌트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게 벌써 느낌이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I think so.
0: 네,
1: I think so.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People keep sneaking into New York City sewers. No one knows why.
0: 한글 제목으로 옮겨보면 뉴욕시 하수도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무슨 소설 같은데요. 그렇죠? 동이특이 몇 시간 전 맨해튼 미드타운 펜실베니아역 맞은편 7번가 보도의 한 하수구에서 가슴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방수복을 입은 한 사람이 맨홀 밖으로 기어 올라온 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같은 차림에 헤드램프를 착용한 두 번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불쑥 올라와 열린 맨홀에 걸터 앉은 뒤에 무거운 맨홀 뚜껑을 끌어당겨 다시 제자리에 덮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막 되면서 지하에 비밀 집단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난 5월 이후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맨홀을 통해 하수도를 드나드는 모습이 최소 5차례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In July, officers arrested two men who they said were sewer diving in Brooklyn and charged them with criminal trespass. But the motives of those who have descended into the 7,500-mile network of pipes have not yet been determined, the police said. Theories range from scavenging for valuables to undertaking risky urban exploration.
0: 지난 7월 경찰은 브루클린에서 이른바 하수도 다이빙을 하던 남성 두 명을 체포해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총 길이 7,500마일에 이르는 배관망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다닌다는 추측부터 위험한 도심 탐험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추측까지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닌자 거북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온라인에서 실제로 농담이 막 쏟아졌대요. 그래서 닌자 거북이처럼 무슨 지하에 사는 캐릭터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혹시 이게 UFO 관련된 게 아닐까?
1: Well, I mean, you know? So this is, it's interesting because even police, you know, I'm sure they asked these guys, what were you doing there? But I guess they couldn't figure out exactly what it was. Oh, we just wanted to see,
0: 그러니까요.
1: You know, what it was like down there. But who knows?
0: 뭐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막 UFO 얘기 나오면 하늘이 아니라 뭐 바다 속에서 벌어진다, 뭐 뭔가
1: really?
0: 아래서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해본 거예요. 혹시 그... 저기 뭐야, 저 아래에 있나?
1: UFO가? UFO is in the sewer system.
0: 이상한 생각을 해봤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In July, officers arrested two men who they

0: said were sewer diving in Brooklyn and charged them with criminal trespass.
1: 지난 7월 경찰은 브루클린에서 이른바 하수도 다이빙을 하던 남성 두 명을 체포해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두 명을

0: 그래서는 실제로 그 하수도에 있는 뭐 그런 물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그 아래 뛰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1: That's right. It's
0: 그렇죠?
1: kind of like entering. They're not literally diving, but they are entering kind of a risky place.
0: Okay.
1: And of course, you know, free diving, skydiving, any word that has diving does feel like it's a little risky. Like falling from the sky or like going in the water and not breathing, you know, without.
0: 근데, sewer diving도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0: So, sewer이라는 게 하수도를 얘기라고요. Diving은 진짜 뛰어드는 행위인데요. 꼭 이게 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어도 그만큼 몸을 던져서 위험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찰이 그들을 charge 했대요. charge 한다는 것은 돈 내세요라고 청구한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죄 혐의 같은 것으로 기소를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Charge them with criminal trespass 라는 게 나왔어요.
1: Okay, everyone, this is a really important word to know. If you ever visit the U.S., the spelling is T-R-E-S-P-A-S-S. And usually the sign is no trespassing.
0: 맞아요. No
1: you trespassing. Have to know what this means.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enter because this is private property and or government property, whatever it may be, but it is a place that you cannot enter.
0: 그러니까 이 trespass라고 하는 거가 무단 침입 혹은 무단 침입을 하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criminal이라고 하니까 거의 범죄, 형사상해 정도로 심각해지는 그런 느낌인 건데요.
1: Right.
0: 진짜 쌤 말씀대로 이제 미국에서 보면 no trespassing이라는 거가 붙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1: Yes.
0: 근데 그게 무슨 엄청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military base 이런 거에만 있겠지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고요. 어디 가다 보면 사람들 사는 동네에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trespass를 해버리면 실제로 You know, they might call the police on you.
1: Well, what's even more scary is that they may have a gun.
0: Oh.
1: And this has happened.
0: 그리고 protected도 안 돼요.
1: Oh, 왜냐면, you cannot. Because you're in their 그렇죠. property, they have the right to shoot you. 그게, That's why.
0: 그게 it's...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왜냐면은 그게 불법 침입이라고 하면 말로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경찰을 부르거나 심하게는 진짜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의 private property이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1: They have a
0: 이거는,
1: right.
0: 예, 이게 그냥 억울하게 뭔가 당할 수도 있는 That's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criminal trespass, 불법 침입, 무단 침입죄로 그들을 charge, 기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But the motives of those who have descended into the 7,500-mile network of pipes have not yet been determined, the police said.
0: 하지만 총 길이 7,500마일에 이르는 배관망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Motive라고 하는 게 이제 동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The motives of those who have descended, 하강한 거, 그러니까 내려간 사람 into the 7,500-mile network of pipes. 엄청 기네요. 자, 그 사람들의 동기가 have not yet been determined라고 했는데 determine 한 것은 확정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ories range from scavenging for valuables to undertaking risky urban exploration.
0: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다닌다는 추측부터 위험한 도심 탐험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추측까지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각자 이론이 많은데 자, theories range from 뭐 A to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여기서 scavenging for valuables 라고 돼 있습니다. Scavenging.
1: Okay. So this originally comes in the animal kingdom. When animals, when they get hungry, they search for food. And sometimes they look for, you know, leftovers.
0: Right.
1: Like vultures scavenge.
0: 뭔가 쓰레기 있는 데를 막 뒤져본다든가
1: yeah,
0: 길에 뭐 뭐가 있으면
1: bears,
0: 했다든가.
1: Yeah, that's right. So here, though, in the context, scavenging for valuables. So in this case, they're kind of looking for, they're searching for something that is, you know, worth some money.
0: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왜 그런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무슨 backyard를 파봤더니 뭐가 나왔더라. 그런 것처럼 혹시 이 아래 발견되지 않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이

0: 있지 않을까?
1: So we have like kids. Right. We have an activity called the scavenger hunt.
0: 오, 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1: Right. Yeah. 네. It's like, okay, kids, you know there are like little treasures everywhere, uh-huh. and so go find it.
0: 찾는 거, 숨은 물건 찾는 거. Yeah. 전 게임 같은 데서도 그런 걸 이렇게 찾아서 아이템 yeah. 획득하는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1: For video games right. too. Yeah.
0: So scavenge 한다는 거 자체가 뭔가를 뒤지며 찾다. 특히 버려진 것들을 찾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valuable이라는 게 뭐 형용사로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값나가는 물건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는 거 아니야? 라는 뭐 이론이 있는 거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n July, officers arrested two men who they said were sewer diving in Brooklyn and charged them with criminal trespass. But the motives of those who have descended into the 7,500-mile network of pipes have not yet been determined, the police said. Theories range from scavenging for valuables to undertaking risky urban exploration.
0: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s Yael Naim with New Soul.

0: keep sneaking into New York City sewers. No one knows why.
1: 송 X님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진짜
0: Good
1: 저희도
0: question.
1: 영상 보면서 진짜 왜 저러지?
0: What is the reason?
1: I don't know.
0: I feel like, you know, they're kind of young boys, kind of, you know, wanting some sort of excitement. I don't know.
1: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0: That's true.
1: 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영상 속 사람들을 보고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은퇴한 교통경찰 토니 에르난데스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이번 달 지상으로 올라온 이들의 능숙한 모습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의 말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0: The way that last guy popped out was too smooth. Definitely not his first time, Hernandez said in a comment on a video of the men emerging near Penn Station. City officials have warned against more copycats, calling the conduct dangerous and illegal. It is also a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said Deja Stewart, a spokesperson for the cit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1: 에르난데스는 펜역 인근에서 남성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마지막 남자가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능숙했어요. 분명 처음이 아닙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시 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위험하고 불법이라며 이를 따라하는 모방 행위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 대변인 데자 스튜어트는 이런 행동이 우리 핵심 기반시설의 안전과 보안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이런 걸 두고 있다는 거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나 그 맨해튼 같은 경우는 테러리즘이 큰 테러리스트 액트가 있었잖아요.
0: Oh, well, they just celebrated the memorial of the 9/11.
1: Right. Mm-hmm. 근데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strict했단 말이에요. 엄청났어요.
0: Yeah.
1: 진짜 mm-hmm.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0: right.
1: 그걸 실제로 몸으로도 느꼈는데 보통 이런 일이 조금만 의심이 돼도 경찰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0: Yeah. 근데
1: 또 제 생각해보면 제 친구 중에 그 NYPD 친구가 한 친구가 있는데
0: oh, wow.
1: 그 친구가 이게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0: Really?
1: 언젠가부터 한순간부터 그냥 뭔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놔두는 추세로 또 변했대요.
0: Really?
1: 이걸 컨트롤하기가 너무 이제 미국이 힘들어져서 뭐
0: You mean there's too many things
1: right,
0: to
1: 뭐 팩트 체크는 안 되겠지만 뭔가를 뭐 예를 들어 훔쳤다면 그거를 뭐 얼마 아래면 그걸 봐주기도 하고 막 그건 사실 원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0: Really, I did not know that. Right. We're getting first-hand experience.
1: 그래서
0: wow.
1: 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아무튼 이거를 둔다는 거가 조금 물론 이제 뭐 체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까 그런 영상이 그냥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게 너무 yeah. 놀랍.
0: It is very surprising, very much.
1: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The way that last guy popped out was too smooth. Definitely not his first time, Hernandez said in a comment on a video of the men emerging near Penn Station.
1: 에르난데스는 펜역 인근에서 남성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마지막 남자가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능숙했어요. 분명 처음이 아닙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진짜 탁 하고 튀어나와서 딱 짚고 올라와서 싹 사라졌잖아요.
0: Yeah.
1: So the way that last guy popped out was too smooth라고 이제 이 사람은 하면서 아, 이건 분명 처음 아니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은데요. Pop out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냥 came out이 아니고요.
0: No, that's right. Because if you looked at the video, they kind of like bloom, come out. Of this hole.
1: Right.
0: And that is the idea of popping out. It's like suddenly appearing out of nowhere. Very similar to turn up, but I do feel turn up is like more everywhere and it's kind of ongoing.
1: 어떤 현상이 그냥 벌어진다는
0: yes,
1: 느낌.
0: Yes, that's right. But the idea of pop out is really like 뿅.
1: 뿅.
0: It just, yeah.
1: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sneak out이랑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0: Yes.
1: Sneak out은 몰래 몰래 눈치 보고 누가 나 보나 하고 몰래 나온다면 pop out은 진짜 뭐 쿨하게 팍 튀어나오는 느낌.
0: That's right. Much like a pop-up store, you know, that's where the whole idea comes up, you know.
1: Right.
0: The whole idea of popping out or popping up is that it just appears suddenly.
1: 그러니까 pop은 터지다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갑작스러운 동작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All right. City officials have warned against more copycats, calling the conduct dangerous and illegal.
1: 시 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위험하고 불법이라며 이를 따라하는 모방 행위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고

0: 경고했습니다. 자, so city officials have warned against more copycats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카피하는 고양이들이라고요?
1: Yeah, copycats. Basically, these are people who copy what other people do.
0: Right, right. Mm-hmm. 이거 약간 따라쟁이 같은 거 아니에요? 따라하는
1: yeah,
0: 거?
1: Yeah, like copycat. You know, little kids say that. Uh-huh. But also, too, when you see these thriller, uh-huh. like crime dramas, it's like, oh, we've got a copycat. Is it a copycat or is he the original? That's what they say.
0: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남을 따라하는 정도를 넘어서 만약에 이게 범죄적으로 이어진다면 모방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남이 하는 범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1: yes.
0: 범죄도 얘기가 될 수
1: 있습니다. Yes. They
0: 범죄자.
1: do use that in that context.
0: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힙합 노래 같은 데도 들으면
1: yeah.
0: 이게 이상하게 많이 써요.
1: Copycat?
0: 네. Oh. So 뭐 you copy my styl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hat a copycat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고양이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아 따라쟁이 뭔가 모방범 따라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copycat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warn을 했다 경고를 했다 calling the conduct. Dangerous하고 illegal이다. 위험하고 불법이다. 이 conduct는 code of conduct, right?
1: We just talked about it.
0: Right. Mm-hmm. So 어떤 행위, 이런 행위가 위험하고 불법이다라고 하면서요. 연결해 볼게요.
1: It is also a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said Deja Stewart, a spokesperson for the cit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0: 뉴욕시 환경보호국 대변인 데자 스튜어트는 이런 행동이 우리 핵심 기반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그쵸? 안전, safety and security, 보안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이것의 threat. 이거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ah.
0: Critical infrastructure, right?
1: So critical in this context means very important, mm-hmm. essential. Absolutely.
0: Right.
1: And infrastructure in Korea, people say infra.
0: Infra.
1: Yeah, yeah that's right.
0: 근데 영어에서 infra.
1: Infra.
0: 이거 안 no, 되죠?
1: 안 돼요.
0: 안 되겠습니다.
1: No, cannot do.
0: Okay, okay.
1: So, you know, of course, everybody knows what infra is, uh-huh. right? So here, it's like power grid, water uh-huh. systems, communication networks, all of those things.
0: Right.
1: Part
0: 뭐
1: of
0: 전기,
1: infrastructure.
0: 그러면 뭐 전기, 수도, 뭐 통신망 같은 거, 이런 필수 기반 시설을 기반 시설을 critical infrastructure이라고
1: right.
0: 할 수 있겠고 그게 위험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way that last guy popped out was too smooth. Definitely not his first time, Hernandez said in a comment on a video of the men emerging near Penn Station. City officials have warned against more copycats, calling the conduct dangerous and illegal. It is also a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said Deja Stewart, a spokesperson for the cit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에서 귀중품, 값나가는 물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주세요.
1: Please keep your valuables in the safe. Please keep your valuables in the safe.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Fitz and the Tantrums with Foo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People keep sneaking into New York City sewers. No one knows why.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시에서 20년 동안 도시 탐험 활동을 해온 스티브 던컨은 이 하수도 탐험자들이 지하 탐험에 익숙한 사람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헤드램프를 착용하고 있었고 맨홀 뚜껑을 여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들킬 가능성이 적고 하수량도 적은 밤에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The episodes captured in May also came shortly after a summer storm. A perfect time to take the plunge, he said. When it rains, that has the effect of flushing out the nasty stuff, added Duncan, who said he lowered himself into his first sewage maintenance hole in 2004 after tracking down 19th century schematics of the system.
0: 그는 지난 5월 포착된 사례들도 여름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벌어졌다며 그때가 하수도로 뛰어들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덩컨은 비가 오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9세기에 만들어진 하수도 시설의 설계도를 찾아낸 뒤 2004년 처음으로 하수도 맨홀 안에 몸을 내려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알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Mm-hmm. 뭔가 조직된 느낌. Mm-hmm.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1: Yeah, right, right. Totally.
0: 네. 그래서 덩컨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도에 왠지 돈이 될 만한 물건 때문에 가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본인도 진짜 100번 넘게 배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봤는데 가장 valuable 한 게 이거였대요. 크레딧 카드인데 이미 expired 된 거. 네, 그거 빼고는 없더라 별게. 근데
1: so 이 사람 why are they going there?
0: I don't know. 그게 우리가 뭔가 알아봐야겠죠.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episodes captured in May also came shortly after a summer storm. A perfect time to take the plunge, he said.
0: 네, 그는 지난 5월 포착된 사례들도 여름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벌어졌다며 그때가 하수도로 뛰어들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the episodes captured in May, 뭐 5월에 이렇게 딱 포착된 그런 사례들도 말이죠. Also came shortly after a summer storm이라고 했네요.
1: Yeah.
0: 이 여름 폭풍 바로 후에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냥 after 안 쓰고 shortly after이라고 했습니다, right?
1: So it's just another way of saying soon after.
0: Soon after.
1: Yeah. I mean, immediately sounds a little too quick.
0: Mm-hmm.
1: So soon after means, okay, there was not that much time gap in
0: okay.
1: between.
0: 아, 그 사이에 별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summer storm 있고 나서 바로 뒤에 벌어졌다라는 걸 강조해 줄 때 soon after보다 shortly after가 더 짧은 느낌이 들까요?
1: Well, shortly after feels like you know, there's a little bit of time in between, mm-hmm. but it was very soon after that.
0: Soon after.
1: But if you said immediately after, mm-hmm. it would be like right after it happened.
0: 그냥 뿅뿅 이렇게
1: yeah,
0: 벌어진
1: 뿅뿅.
0: 느낌이네요.
1: Yeah.
0: 이 shortly라는 게 그 영화관 같은

0: 영화관은 아니겠네요.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면은 The show is starting shortl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Right. 그러면 아, shortly 나왔으니까 오케이, soon이니까 들어가야겠다
1: right.
0: 생각하면 되겠네요.
1: Yes.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아, 그게 어떤 식이냐면 a perfect time to take the plunge. 라고 얘기를 했어요. Plunge를 take하기에 딱 좋은 때다라고 했네요.
1: Okay, so literally taking the plunge means to jump into the water. And so here what it's saying is that it is the perfect time, the ideal time to enter the sewer.
0: Okay.
1: Now also take the plunge figuratively. We also use this a lot, which means that you are finally committing to something. So even like your decision to get married can also be described as taking the plunge.
0: Okay. So 원래 plunge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이나 뭐 기타 등등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plunge 그러면 좋아. 왜냐면 급락이잖아요. 훅 떨어지는 거.
1: Yeah.
0: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 뭔가 뛰어들기, 갑자기 떨어지기라고 볼 수 있는데 take the plunge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는 뭐 물속이나 이런 곳으로 갑자기 뛰어들다가
1: like
0: 되겠지만 여기서는 약간 그런 느낌일
1: yeah,
0: 수도
1: right.
0: 있겠는데 지금 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 말고도 항상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나 할 때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1: That's right.
0: 이러면서 결정을 내려서 과감히 뛰어드는 것. 어떤 행동에
1: yeah, that's
0: 그런
1: right.
0: 것도 take the plunge.
1: That's right. So you want to start your own business?
0: Mm-hmm.
1: Ah, you'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10 years.
0: Right.
1: All right, you quit your job and you take the plunge.
0: Okay,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네. Hey, here goes nothing. 하면서
1: yeah.
0: 뭔가 해보는 느낌입니다.
1: Yeah.
0: So take the plunge. 실제로 뭐 물이든 아래쪽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도 되고요. 중요한 결정을 과감히 내리는 거. 실제로 어떤 행동에 뛰어드는 것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딱 좋은 시기가 그때다.
1: Yeah,
0: 막 이렇게 얘기를
1: that's
0: 했네요.
1: Right.
0: 연결해 보겠습니다.
1: When it rains, that has the effect of flushing out the nasty stuff, added Duncan, who said he lowered himself into his first sewage maintenance hole in 2004 after tracking down 19th century schematics of the system.
0: 덩컨은 비가 오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9세기에 만들어진 하수도 시설의 설계도를 찾아낸 뒤 2004년 처음으로 하수도 맨홀 안에 몸을 내려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뭔가 능숙한 것 같아요. So when it rains, 비가 오면 that has the effect of flushing out the nasty stuff라고 했네요. 뭔가를 nasty stuff를 flush out하는 그런 효과를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1: Okay. So nasty stuff is just really disgusting.
0: Okay.
1: I mean, come on. The sewer. It's
0: yeah.
1: got a lot of waste.
0: Right.
1: So it flushes it out just like a toilet flushes the water down.
0: Flush 자체가 물을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1: Yeah.
0: 그래서 바깥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1: right.
0: 거.
1: That's right.
0: Okay.
1: So that is the idea of flushing out the sewer, because you know the water will carry all of that dirty stuff. And then it's clean.
0: Right.
1: Well, temporarily.
0: Yeah, yeah. Mm-hmm. I mean, cleaner. I'll
1: yeah,
0: say.
1: Cleaner.
0: right?
1: Yeah, right.
0: So flush out 한다는 거는 물을 내리다인데 바깥쪽으로 뿜어내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엔진 오일 같은 것도 갈면은 더러운 그런 오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Yeah.
0: Burnt oil, right?
1: Mm-hmm.
0: So the new oil flushes out. The burnt oil 뭐
1: yeah.
0: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잠깐만요 그렇게 넣어서 빼는 건 아니겠지만 순서는 그건 아니겠지만
1: they flush out the old oil
0: 먼저 하고
1: and then they put
0: and
1: the
0: then, yes.
1: that's right
0: 그리고 여기서 stuff는 결국엔 thing과 같아요 그래서 nasty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dirty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엄청
1: really
0: 더러운
1: disgusting.
0: 역겨운 이런 느낌 so 그 더러운 nasty stuff 더러운 것들을 flush out 하는 효과가 있다. Okay.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episodes captured in May also came shortly after a summer storm. A perfect time to take the plunge, he said. When it rains, that has the effect of flushing out the nasty stuff, added Duncan, who said he lowered himself into his first sewage maintenance hole in 2004 after tracking down 19th century schematics of the system.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Lucas Graham with Call My Name.

0: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ster Eugene and Kriste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퀸스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필 웡, 뉴욕 시의원은요,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맨홀 뚜껑이 사라지거나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파손됐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케이블 작업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돈 될 만한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오래된 구리 전선을 훔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1: There are also broader concerns about sabotage and infrastructure damage, Wong said. If there are some ill-intentioned people that are looking for things to steal, like copper cables, or even looking for networks to disrupt, he added, then we have a problem here.
0: 웡은 시설 파괴 행위와 기반 시설 훼손에 대한 더 큰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구리 케이블처럼 훔칠 만한 것을 찾고 있거나 심지어 기반 시설망을 교란하려는 것이라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뚜껑이 열린 맨홀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실제로 지난 5월에 56세 여성이요. 맨해튼 그 미드타운에서 차량에서 내리다가 열린 맨홀로 추락을 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대요.
1: 그래서, That is inc- right. Oh,
0: 근데 이게
1: wow.
0: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약간 젊은 친구들이 그거 보고서 아까 그 카피캣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1: Yeah.
0: 그래서 약간 트렌드처럼 해버렸다가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1: yeah.
0: 같기도 하고요.
1: Yeah. Right? Bunch of stupid yeah. kids doing stupid things.
0: oh,
1: That's what it is.
0: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막 약간 도전 yeah. 정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ere are also broader concerns about sabotage and infrastructure damage, Wong said.
0: 웡은 시설 파괴 행위와 기반 시설 훼손에 대한 더 큰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are also broader concerns, 더 큰 뭔가 염려가 있는 거예요. About sabotage and infrastructure damage 라고 했는데요. Sabotage 라는 단어가 은근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액션
1: yeah.
0: 영화 같은데.
1: Yeah, this is a good word. S-A-B-O-T-A-G-E. Mm-hmm. Sabotage. And when you sabotage something, mm-hmm. you are purposely destroying Mm-hmm. or ruining something so that it doesn't work out.
0: 그러면 이거는 oh. intentional 하다라는 거, 의도적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 있나요?
1: Absolutely. Mm-hmm. So, you know, it's intentional damage to this infrastructure.
0: Okay.
1: And what is the reason? Well, maybe because they think it's fun or maybe it's because it could be terrorist, you know,
0: 그렇죠.
1: intentions. We don't know.
0: 진짜 일부러 뭔가 테러리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좋은 게 아닌 상황인 건데 So sabotage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noun으로 써도 되고 verb으로 써도 되는
1: yes.
0: 거죠. 그렇죠? So 고의적 파괴 행위, 방해 공작 혹은 그런 행위를 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더 있는 거예요. 연결해 볼게요.
1: If there are some ill-intentioned people that are looking for things to steal, like copper cables, or even looking for networks to disrupt, he added, then we have a problem here.
0: 그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구리 케이블처럼 훔칠 만한 것을 찾고 있거나 심지어 기반 시설망을 교란하려는 것이라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intention이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1: Yeah.
0: 근데 그 앞에 갑자기 ill 나오면서 ill-intentioned people가 있다면 뭐 이런 copper cables, 구리 케이블들을 뭐 훔치려고 하는인데 ill을 원래는 아픈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Yeah, that is
0: right.
1: true. That's true. But it also has the meaning of bad.
0: Oh, bad.
1: Yeah.
0: Okay.
1: So it's not like sick people, you know, but Bad people who have bad intentions.
0: Okay.
1: People who have a certain purpose that you know to harm or to destroy.
0: Right, right.
1: These are ill-intentioned people.
0: 굉장히 특이한 게 ill이나 비슷하게 우리가 sick이라는 게 있잖아요.
1: Mm-hmm, mm-hmm.
0: 그걸 쓰면 나쁜 의미로 쓸 때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친구한테
1: yeah.
0: 예를 들어, oh, that's sick, man. 이러면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너 그건 못된 거야.
1: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근데 여기서도 ill도 나쁜 의미로 좀 진짜 말 그대로 나쁜이라는 뜻으로
1: It
0: 썼고
1: is.
0: 그게 intentioned와 함께 붙으면서 악의를 가진 정도가 단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단어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ill-natured 이러면 원래 심보가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서 ill 나쁜 겁니다. Right? 근데 또 요즘에는요. ill 또 반대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Oh, yeah. that's ill. 이러면 죽여준다. 멋지다.
1: Well, I mean, that's a whole also too. Oh, that's sick.
0: That's sick.
1: It's like positive. Yeah.
0: 아,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okay.
0: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people looking for networks to disrupt라고 했어요.
1: Yeah. So again, not sabotage, but here in this case, disrupt.
0: Disrupt.
1: Meaning they want to kind of interfere or break down this sort of network.
0: Okay.
1: You know, they want to interfere.
0: To create some kind of chaos and stuff, right?
1: Yeah. Because if they do interfere with the cables, then something can be shut down.
0: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So 여기서 disrupt는 사실 disturb랑 뭐가 달라요 하실 수 있는데요. Disrupt는 진짜 심한 아주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게끔 방해를 하는 거고요. Disturb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좀 깨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가볍겠죠. 그렇죠?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There are also broader concerns about sabotage and infrastructure damage, Wong said. If there are some ill-intentioned people that are looking for things to steal like copper cables or even looking for networks to disrupt, he added, then we have a problem here.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에서 귀중품, 값나가는 물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주세요. 였는데요.
1: The answer would be valuables. Please 그렇죠. keep your valuables in the safe.
0: 너무 중요하죠. So valuables가 정답 되겠고요.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351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s!
0: Right,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Nicki Yanofsky with Something New.
2: Ladies and gentlemen,
3: you have a

0: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사람들이 계속 한밤중에 뉴욕시 하수도로 몰래 들어가고 있대."
0: 어, 소름 돋네. 아니, 그 아래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1: 아무도 모르지. 그냥 스릴을 찾아다니는 도시 탐험가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0: 잠깐, 전에 내가 말했던 밀수되고 학대당한 거북이들이 진짜 닌자 거북이가 돼서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럴 수도 있겠다.
0: 닌자 거북이 한번 뉴스에 나오고 나서 한 10번은 재탕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But it's so appropriate.
0: 왠지 그 아래 들어가면은 거기서 거기서 피자 먹고 있을 것 같아요.
1: I know. Right? I know.
0: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그 아래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를 영어로 바꿔볼 텐데요. 어떤 표현을 써 보도록 할까요?
1: How about this expression? What are they up to down there?
0: Oh, what are they up to down there? 저 아래에서 어디에 up to인가? Up to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Up to는 maximum 같은 느낌이잖아요.
1: Yeah,
0: 원래
1: right.
0: up to 50%.
1: 찌찌뽕.
0: 어째찌뽕. 뽕찌찌. Right. So 50%까지 원래는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라고 할 때 up to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1: Yeah, totally not. And this expression to be up to something. Very easy words, but put it together and they make a very fun definition.
0: Right,
1: so basically, if you're up to, if somebody is up to something, it's kind of like they're secretly planning to do something. And usually there is that feeling of doing something naughty, mischievous, or even suspicious.
0: 약간 의심스럽고 뭔가 나쁜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갖고 있고 꾸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 someone is up to something 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1: So it's often when you expect something but they do something else. And you're like, okay, like he's not that nice.
0: Okay.
1: What is he up to?
0: 잠깐만요. 예를 들어 남편분이 평소에 무슨 꽃 한번 두지 않았는데 꽃다발을 막 이렇게 안겨주면서 이랬을 때 oh,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도 그런 걸 안 하던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요?
1: What are you up to?
0: What are you up to?
1: Right. Like you're like what is your real intention? Sometimes too, Sam, when you have kids and you know, usually they're like really loud and like they make a lot of commotion.
0: Right, right.
1: But they're really quiet. And you're like, wait a second.
0: 불안함이
1: What is he? Where is he? What is he up to?
0: What is he up to? 무슨 꿍꿍이야? 뭐를 작당하고 있는 거야?
1: They're usually it's some sort of 사고.
0: Some sort of 사고 right there. Oh, he must be up to something.
1: Yeah, he's up to something.
0: Right? So, okay. So, be up to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여기서는 what are they up to down there? 이라고 하는 것은 down in the sewage를 얘기를 sewer가 되겠고요. So, 그들은 그 아래서 뭘 꾸미고 있는 것일까?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 표현 중에 제가 아까 sneak out이라는 걸 하나 얘기를 했었는데 몰래 기어 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몰래 들어간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 Well, you sneak out and you can sneak in or into.
0: 아, sneak into somewhere. 그래서 크리스틴 쌤이 뉴욕시 하수도로 몰래 들어가고 있대. 들어갈 때는 당연히 팝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1: No.
0: 몰래. So sneak into somewhere. 쓸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 쌤이 아무도 모르지. 누가 알아? 라고 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1: Could you say I don't know?
0: I don't know.
1: Oh, that's boring. That's absolutely boring.
0: Okay.
1: So no one knows.
0: No one knows.
1: Yeah. Or you could say who knows.
0: Who knows.
1: Yeah.
0: 그 누가 알아는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So 뭐 only God know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저 결국에 아무도 모르나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 That's right.
0: Alright.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People keep sneaking into New York City sewers in the middle of the night.
2: That's creepy. What are they up to down there?
1: No one knows. Some think they're just urban explorers looking for a thrill.
2: Wait, What if those smuggled and abused turtles I told you about actually turned into Ninja Turtles and are out for revenge?
1: Oh my gosh, that could be possible, right? Yea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2260님 says, 마유쌤, 화면으로 보니 정말 반쪽이 되셨네요.
0: 아유, 반쪽이라뇨. 이러면서 더 반쪽으로만 이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1: It's true though.
0: 아,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 이 중에서 반의 반쪽 돼야 정상입니다. 정은숙 님이요. 어머나, 저녁 산책 중인데 뜬금없는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왠지 반갑고 어색하네요. 그래도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걸으니 선물 같은 저녁 산책길이에요.
1: Oh, we walked with you. Thank you.
0: 어, 너무 좋네요. 이거 들으면서 막 매미 소리 나면서. That's nice.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템,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Twisted Sister. It's an oldie. We're not gonna take it.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
0: Bye.

0: EBS 라디오 마음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5:20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국어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
2: 지금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This is Catch Up Week.
0: Catch Up Week. 뭐, 케첩을 쫙 짜서 먹는 그런
1: 먹는
0: 주인가요?
1: 먹는 케첩 아닙니다.
0: 그렇죠. 발음은 똑같은데, 뭐 비슷한데 다르죠. Catch Up. 요거를 Catch Up 이렇게 뭐 연음시켜서 발음할 수 있는데요. Catch Up Week라고 하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한 주다. 뭐 이런 뜻인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catch up expressions를 mm-hmm. 우리가 배우고 있죠. What is today's catch up expression?
1: Well, on Monday, our expression wa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Mm-hmm.
1: So maybe your friend changed a lot. But the opposite is sometimes true. Your friend didn't change. They look the same. So you could say, you haven't changed a bit.
0: 자, 우리가 월요일에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내가 못 알아볼 뻔했어 라는 표현을 배우면서 많이 외형이 좀 변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을 배웠죠. 근데 오늘은 반대로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우리 잭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멋있고 잘생기고 네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그럴 때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You haven't changed a bit.
0: You haven't changed a bit.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잭쌤을 길거리에서 본다. 잭쌤, 10년 전에도 봤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1: 그렇군요.
0: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일단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you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So you, 당신은 you. 자, 하나도 안 변했다. 일단 안 변했다라는 동사 표현이 먼저 오겠네요. 그렇죠? 자,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어요라는 표현을 말하고 싶을 때는 have not changed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요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줘요. So haven't changed.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haven't changed. 요거를 뭐 문법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you haven't changed. 문장 자체로 외워두는 게 조금 더 초보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쵸?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다시 한번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haven't changed. You haven't changed. 여기까지만 말해도 사실 당신은 안 변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조금도, 전혀라는 말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a bit, 조금이라는 뜻의 a bit을 뒤에 넣어주면 됩니다. a bit은 두 개의 단어예요, 여러분. a 띄고 bit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전히 똑같아 보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You haven't changed a bit 이 표현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You haven't changed a bit.
0: You haven't changed a bit.
1: You haven't changed a bit.
0: You haven't changed a bit.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is, you haven't changed a bit.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verb part at the end. So, you haven't 뭐뭐.
0: Mm-hmm. You haven't 뭐뭐라는 형태를 배워볼 텐데요. 자, 아까 우리가 you haven't changed ed 형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1: Mm-hmm.
0: 거기에서는 과거 형태가 아니라 과거 분사 pp라고 mm-hmm. 불리는 그 형태, past participle 형태입니다.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동사는 세 가지 네. 변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맨 마지막 거, 세 번째 거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신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네요 라는 말로 한번 넣어볼 텐데 요 문장 패턴은 약간 놀랍거나 칭찬할 거나 아니면 좀 걱정하거나 요럴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 You haven't aged at all.

You haven't aged at all. 자, aged라고 하면 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이런 뜻인데 나이는 뭐

0: 뜻이죠. To 뭐뭐는 뭐에 대해서 답장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You haven't replied to my email. 제 이메일에 아직 답장을 안 하셨네요. 라는 말이 됩니다. I'll reply as soon as I can.
1: You haven't opened your gift yet.
0: 아직 선물을 안 열어보셨네요. 라는 말이에요. Open, 열다 라는 뜻이고요. Gift가 선물이죠. Yet는 아직이고요. 그래서 You haven't opened your gift. 당신은 선물을 아직 안 열었네요. Yet. 아직. 아, 아직을 제가 두 번 얘기했나요? 네. 자, 아직은 뒤에 yet로 뉘앙스를 주시면 됩니다.
1: Oh? I told you to clean your room an hour ago.
0: 한 시간 전에 그쵸? 아빠가 방 청소하라고 하긴 했죠.
1: You haven't started yet. 아직 시작을 안 하셨네요.
0: I'm going to start now. 지금 시작할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존댓말 쓰시면 무서워요. 네, 꼭 부부 사이에도 반말하다가 갑자기 존댓말하면 뭔가 네. 화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you haven't started yet. 아직 시작을 안 하셨네요. 네, 이런 의미였습니다.
1: You haven't lost hope.
0: Lost hope. 자, lose가 잃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PP 형태가 lost이고요. Hope가 희망이죠. Lost hope는 희망을 잃었다이고요. You haven't lost hope. 아직 희망을 잃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1: You haven't disappointed me.
0: 그래요? 다행이네요. 절 실망시키지 않으셨네요. 라는 말이에요. 자,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ed가 PP 형태고요. You haven't disappointed me. 당신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 Now, so far, all of our verbs, the past and the PP, have been the same.
0: Mm-hmm.
1: So let's do one that has a special PP.
0: Oh, special PP. 예외요. 그렇군요.
1: You haven't eaten lunch, right?
0: 네, eat. Eat 동사가 먹다잖아요. 과거는 ate, PP는 eaten이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Eat, ate, eaten. Eat, ate, eaten. 근데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You haven't eaten lunch?
1: Right.
0: Yeah. All right. 질문이네요. 네, you haven't eaten lunch.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당신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인데, right? 그쵸? 이렇게 되물을 때 쓰는 표현이네요.
1: You haven't paid yet.
0: 제가 돈을 아직 지불 안 했나요? 네, 그래서 you haven't paid yet. Pay는 돈을 내다이고요. 과거 형태는 paid. PP도 paid입니다. 근데 스펠링이 P-A-Y-E-D인가요?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P-A-I-D.
0: 그렇죠. 그래서 스펠링이 예외죠. P-A-I-D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You haven't paid yet. 손님이 돈 안 내고 나갈 때 excuse me, you haven't paid ye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Let's do one more bonus special PP.
0: Okay.
1: You haven't given me any reason to worry.
0: You haven't given me any reason to worry. 좀 길지만 청크볼로 볼게요. You haven't, 자, give 동사의 과거는 뭐죠?
1: Gave.
0: PP는?
1: Given.
0: 그렇죠. Give, gave, given. 다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given 써서 You haven't given me.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뭘 안 줬죠? Any reason. 그 어떤 이유도 주지 않았어요. To?
1: Worry.
0: Worry. 걱정할. 당신은 저에게 걱정할 그 어떤 이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보너스 1까지 우리 열심히 연습해봤고요. 같이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1: You haven't aged at all.
0: You haven't aged at all.

0: You haven't replied to my email.
1: You haven't replied to my email.
0: You haven't opened your gift yet.
1: You haven't opened your gift yet.
0: You haven't started yet.
1: You haven't started yet.
0: You haven't lost hope.
1: You haven't lost hope.
0: You haven't disappointed me.
1: You haven't disappointed me.
0: You haven't eaten lunch, right?
1: You haven't eaten lunch, right?
0: You haven't paid yet.
1: You haven't paid yet.
0: You haven't given me any reason to worry.
1: You haven't given me any reason to worry. Very good.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와, 너 하나도 안 변했네.
3: 정말? 난 더 나이 든 것 같은데.
2: 전혀 아니야. 정말 좋아 보여.
3: 아이, 너무 칭찬해주네. 너도 멋있어 보여.
1: 네, 칭찬은 오고 가야 되죠, 그쵸? 자, 처음에 우리 친구가 놀랬어요. 그러면서 와, 너 하나도 안 변했니? 라고 얘기를 했죠.
0: 아하.
1: 이 문장은 여러분 영어로 하실 수 있죠. 정말? 난 더 나이 든 것 같은데. 자, 정말? 요거 물어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나는 나이가 더 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로 영어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아우, 전혀 아니야. 자, 우리가 절대 뭐 그런 표현 배웠었죠. At all. 그 앞에 부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정말 좋아 보여. 좋아 보인다. 최고로 보인다? 뭐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아이, 너무 칭찬해주네.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칭찬은 compliment이니까 그걸 꼭 넣어야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도 멋있어 보여. 자, 멋있다. 남자한테 멋있다라고 할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네, 뭐 cool도 있을 것 같고, wonderful, great, fantastic, 맞네요. 어떤 걸 쓸까요? 그러면 영어로 오늘의 대화를 듣고 올게요.
4: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5: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4: Not at all. You look great.
5: Aw, you're too kind. You look wonderful too.
1: 자, 처음에 우와,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시작했죠.
4: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0: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1: 네,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네요. 앞에 wow만 넣었고요. You haven't changed a bit. 그랬더니 우리 여자친구가 정말? 난 더 나이 든 것 같은데.
5: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0: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1: 정말? Really? 라고 하면서 난 더 나이 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0: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1: I feel like 뭐뭐는 나는 뭐뭐처럼 느껴져 라는 뜻이고요. I've gotten older. 자, 여기서도 PP가 나왔네요. 그렇죠? Get, got, gotten. 요거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I have gotten older.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져. 난 더 나이 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죠. 전혀 아니야. 정말 좋아 보여.
4: Not at all. You look great.
0: Not at all. You look great.
1: Not at all. 요거는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지만 네, 세 개의 단어입니다. Not at all. Not at all.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전혀 아니야 라는 말이고요. 정말 좋아 보여는
0: You look great.
1: You look great. 네, great는 아주 좋아 보인다, 뭐 최고로 좋아 보여. 이렇게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You look great. 아이, 너무 칭찬해주네. 너도 멋있어 보여.
5: Aw, you're too kind. You look wonderful too.
0: Aw, you're too kind.
1: 자, aw, 이 표현은

0: 상대방을 봤을 때도 엉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아유 뭐 뭘 그렇게 말을 해 약간 이럴 때 쓸 수 있는 또 감탄 표현이고요. You are too kind.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칭찬해준 애로 의역이 됐어요. 당신은 너무 착하네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이잖아요. 아이 너무 좋게 말해주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너도 멋있어 보여. 요거는
1: You look wonderful too.
0: Great 대신에 wonderful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mm-hmm. to까지 넣어서 너도의 의미를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3: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2: Not at all. You look great.
3: Aw, you're too kind. You look wonderful too.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You haven't changed a bit.
0: 자, 여기 연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haven't의 T가 잘 들리셨나요? 네, 요거 잘 안 들리죠? changed. 여기 연음되는 것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Fantast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오늘도 역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꼭 식당에서만 쓰는 그런 문장이다. 이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right. 예, 그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1: Exactly.
0: 네,
1: right.
0: 오늘도 그렇기를 바라는데요. 자, 식당에서 여유 있게 메뉴를 고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보영쌤은 식당 가셨을 때
0: 네.
1: 딱딱 아, 나 이거 먹고 싶어. 바로바로 바로 결정이 되시나요?
0: 맨날 웬만하면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1: 그래도 뭐 다른 다양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뭐 파스타, 뭐 멕시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때
0: 네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when it comes to eating out or even eating at home, I'm not that adventurous. I'm not an adventurous eater.
1: So you know exactly what to eat. Whether it's Italian, Chinese,
0: sort of.
1: Mexican.
0: 왜냐면 잘 몰라요. 잘 많이 못 먹어봤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새로운 거 먹어봐야지라고 조금 겁나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적이지 못해요. I'm not that adventurous.
1: You should try.
0: I think I should.
1: You never know.
0: 그러니까.
1: 이럴 때 you never know what you might like.
0: Exactly. I never know what I might like. 그러니까 I should be more adventurous when it comes to eating, right. you know, out.
1: 근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메뉴를 딱 보고 다 맛있어 보여.

0: 결정을 못 해.
1: 네.
0: 뭐 결정 이제 좀 어려워, 못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1: 네, 네.
0: 그런 다른 표현이 있지만 영어로도 네. 어, 결정을 못 해. decide를 못 해.
1: 어.
0: They are indecisive.
1: Indecisive.
0: So you're not indecisive.
1: I don't think I am that indecisive, but yeah, but there are times that I'm very indecisive. 하지만 그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I think I know what I want.
0: Oh, that's good.
1: 그 별로 이렇게 그 picky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 대충 맛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0: 저도 picky하지는 않는데 네. 다 먹어보고 싶은데 다 못 먹잖아요. 네. 어떻게 다 먹어? 네. 그래서 어, 이거, 오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계속 앉아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1: 아 그렇군요.
0: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1: 자 이럴 때 쓰는 말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 Yes.
1: 자 다 맛있어 보여서 어떤 음식을 주문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이럴 때 직원에게도 우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0: That's right.
1: 네 온 국민이 잘하는 표현 이 집 뭐 잘해요? 라는 말 뭐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Recommend 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오늘 대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0: 아, 결정을 못 하겠네요.
1: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게 있나요?
0: 아, 솔직히 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먹어보고 싶은데요.
1: 어머, 어머. 아, 그렇다면 단연코 오늘의 특선 요리를 추천해 드릴게요.
0: 어, 딱 좋은데요. 그걸로 먹을게요.
1: 네. 네.
0: 뭐 딱 내 얘기 같은데.
1: 아, 그렇죠?
0: 제가 이렇게 잘해요, 솔직히. 아. 어, 이거 다 먹고 싶은데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이 서브분이 잘할 거 아니에요.
1: 네.
0: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어. So sometimes I ask, what's your favorite menu in this menu? What's your favorite dish?
1: What's your favorite dish? 바로 저겁니다.
0: Yeah.
1: 자, 제가 아까 어머어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서 어떤 그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0: yes, that's right.
1: 사실은 지금 어떤 그, 어, 그 뭐랄까 그 작업을 걸어보려고 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0: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1: 아니고요. 네. 방금 주치생의 말씀처럼 당신이 서버로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로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아주 아주 흔하다는 겁니다.
0: 네. 전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래요.
1: 어머나.
0: 딱 메뉴를 봤을 때 다 맛있어 보여. 근데 오늘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1: 네.
0: So I asked the server, what is your favorite dish? What is your favorite menu on this list?
1: 아, what is your favorite menu? I mean, of dish in this right. menu, in this list가 되겠군요. 이 리스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0: 그럼 서버분들이 솔직히 대부분 되게 좋아하세요. 어. 나한테 물어봤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럼 막 뭐 이런 게 이렇게 맛있고 이런 게 저렇게 맛있고 Are you good with spicy food?
1: Right.
0: 물어보고 이제 이럴 때 대화가 되더라고요. So they give me a really good recommendation.
1: 하, yeah. 저건 정말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0: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나 서양에서는 아주 아주 흔한 그런 상황이라는
0: That's
1: 거죠.
0: Right. That's
1: 네.
0: right.
1: 저는 만약에 이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서버 오신 분한테 What I'd like to try your favorite.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먹어봅시다.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0: 어, 이건 좀.
1: 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는.
0: 처음부터 물어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예. 오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예스. 하나의 옵션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0: 이것도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게 네. 메뉴를 한참 보다가 아, 결정하기 힘들어.
1: 아.
0: 뭐가 막 고민 하다가 Excuse me. What's your favorite? What's 와. your favorite dish? 그러면
1: 네.
0: 아 이분이 결정하기 힘드시구나. And then you begin the conversation. This is good. That 어. is good. This is my favorite.
1: 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0: 네. 다들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죠.
1: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우 정말 내가 뭘 먹겠다고 결정을 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라는 말을요.
0: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1: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꼭 그 식당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일 텐데요.
0: Sure.
1: 어떤 걸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거나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무거운 의미는 아니고요.
0: Sure.
1: 아, 이거 쉽지 않네요. 라고 할 때 I'm having a hard time 이란 말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0: That's a good expression. 네. I'm having a hard time.
1: I'm having a hard time.
0: 제가 그냥 이 상황을 떠나서 요새 너무 힘들어.
1: 어.
0: 일이 힘들고 뭐 개인적으로

0: 힘든 일들이 많아. I'm having a hard time.
1: I'm having a hard time.
0: 그건 좀 차원이 조금 다르죠.
1: 그렇죠. 네.
0: But here 결정하기가 힘들다. 다 맛있어 보여. 응.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m having a hard time. 나는 하드한 타임을 요즘 가지고 있어요. I'm having a hard time. 끝. 이렇게만 말하면 요즘 좀 사는 게 쉽지 않아. 퍽퍽해. I'm having a hard time. 이런 뜻이 되는 건데
0: sure.
1: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까지 말하게 되면 난 딴 건 다 괜찮은데 지금 이 순간 이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애를 먹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I'm
0: right.
1: having a hard time deciding.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라고 할 때 I'm having a hard time remembering her name. 이렇게 말한다든지
0: Right. 네. Oh, I'm having a hard time remembering his name, her name. Right.
1: 그렇죠. Oh, I cannot remember.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도직입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0: sure.
1: 되고 I'm having a hard time remembering her name. 하면은 그녀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아우 안타깝네 뭐 이 정도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이라고 하니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군요.
0: 근데 제가 메뉴를 딱 보면서
1: 네.
0: 아주 심플하게 I can't decide. I can't decide.
1: I can't decide.
0: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결정 못하겠다. 힘들다라는 뜻이죠.
1: 그렇죠. I cannot decide. 결정을 할 수 없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indecisive라는 단어를 말씀 주셨어요.
0: Diane is indecisive.
1: Indecisive. 그렇죠. 아주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이
0: That's
1: 되겠습니다.
0: Right. Can't decide.
1: 그렇죠. 평소에 어떤 성향에 대해서 말할 때 indecisive라는
0: right.
1: 단어를 특히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심각하게 여기서 많이 나간 표현인 것 같죠.
0: 그렇죠.
1: 이런 예. 상황에서는 그냥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아우 deciding이 쉽게 안 되네 이런 뜻으로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자 그랬더니 혹시 뭐 특별히 땡기는 게 있으세요? 라는 말로 특별히 드시고 싶은 게 있나요?
0: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1: 네, is there anything you are in the mood for? 자 이렇게 문장을 말할 수 있으려면 in the mood for라는 것을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I'm in the mood for dancing이라는 날은 Nolens라는 그룹의
0: wow.
1: 그 예,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0: A long time ago
1: 갑자기 in the mood for 나는 왠지 춤을 추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자 I am in the mood for spicy food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매운 음식이 땡겨요 이런 말이잖아요.
0: Yeah, I'm in the mood for spicy food. I'm in the mood for pasta.
1: I'm in the mood for pasta.
0: I'm in the mood for
1: kimbap,
0: kimbap 네. or pizza.
1: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많이 당겨 이렇게
0: yeah.
1: 말할 때 I am in the mood for 뭐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Is there anything 뭐라도 있나요?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뭐라도 있나요? 라고 묻네요.
0: That's right.
1: 네. 자,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까지 들어볼까요?
2: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3: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1: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일단 뭐뭐인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서 Is there anything 그 다음에 당신이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 You're in the mood for가 뒤에 이어졌습니다.
0: 이거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1: 네.
0: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1: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0: You can say that way.
1: 아, 그렇다. 무엇을 먹고 싶은 기분이 드나요?
0: 그쵸.
1: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0: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1: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0: 이거 조금 큰 틀에서 like 뭐 장르를 이제 먼저 뽑아야 되는 것처럼 Do you prefer like pasta or rice or something like a soup? So and then you work your way down.
1: 아,
0: right?
1: yeah.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갔거나 혹은 뭐 영화를 뭐 어디서 보겠다고 할 때
0: sure.
1: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특별히
0: yeah.
1: 어떤 영화가 끌려요?
0: Right.
1: 그럴 때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라고 물을 수 있어요?
0: Yeah, what kind of movie are you in the mood for?
1: 그런데 sure. 다 저 이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 컨텍스트는 이미 영화라는 걸 알고 있을 때
0: okay.
1: Let's go watch a movie. 그럴 때 Okay,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라고 할 수
0: yeah.
1: 있잖아요.
0: That's the context of what genre are you in the mood for?
1: 아,
0: 그러니까 장르, 그렇죠?
1: What are you in the mood for?는 너무 스페시픽하구나.
0: Right, right.
1: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보고 싶어요? What kind of genre or what genre are you in the mood for?
0: Right, you could say that way. About movies.
1: About movies.
0: That's
1: 그렇죠.
0: right.

0: 영화에 대해서 말할 때,
1: yeah.
0: 그러니까 in the mood for는 꼭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그 취향이라든지
1: yeah.
0: 그 순간에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아 그렇군요. 무슨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그렇게 뭔가 끌리는 그게 뭐 있긴 있나요? 했더니 솔직히
1: right.
0: 저는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먹고 싶은데 먹어보고 싶은데요.
1: Honestly,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0: Honestly. 솔직히 말하면요, I'd love to try. 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Your favorite.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1: Yeah, honestly, you know, because I can't decide,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0: 아,
1: what is your favorite?
0: What is your favorite?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 중에 뭔가요?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그냥 I'd like to도 아니고 I'd love to라고 하니까 몹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뜻이 강조되네. 그죠?
1: That's right.
0: 네.
1: 근데 가끔 이제 서버한테 제가 물어볼 때는 혹시 다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물어봐요. Have you tried this? Have you tried that? 몇 가지 제가 선택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싶은데 근데 본인이 다 먹어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I tried A and B. 그 중에 recommend me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해요.
0: 아.
1: I have to make sure.
0: 네.
1: Yeah. It's simple. 그 상황에서는 심플한데
0: 네.
1: 이거 몇 개 중에 드셔보신 거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Right?
0: 그러면 드셔보셨어요? 이거? Have you tried this?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1: 메뉴 같이 보면요. Have you tried this?
0: Have like, you tried this?
1: Have you tried that?
0: Have you tried that?
1: Like,
0: 자,
1: yes.
0: 이거 먹어봤어요? 저거 먹어봤어요? 라고
1: right.
0: 했다면 What would you, which one is your favorite? 뭐
1: right,
0: 그렇게
1: right.
0: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Absolutely.
0: 그렇구나.
1: It works. You
0: 네.
1: should try it next time.
0: Okay, I will. I will. 자, 솔직히 저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먹어보고 싶다. 이 말은 추천해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commend 그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래서 뭐 honestly, I'd like to try what you recommend. 당신이 추천하는 것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좀 더 돌려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정답게 하는 말이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이 되겠군요.
1: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0: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네, 이 부분 들어보죠.
2: Honestly,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0: Honestly, 솔직히 I'd love to 전 꼭 해보고 싶거든요. Try your favorite.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는 거. 자, 이렇게 말했더니요. 아, 그러시다면 단연코 오늘의 특선 요리를 저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 Then I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0: Then I'd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그렇군요. 이때 이제 recommend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자, I would recommend. 저라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I'd recommend. 그런데 확실하게 단연코 이것으로 I'd definitely recommend라고 시작합니다.
1: Definitely.
0: Definitely.
1: 100%.
0: 그러니까 yeah. 확신을 가지고 사는 말이 되겠군요.
1: Yeah, definitely means for sure. I definitely,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What is today's special?
0: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1: 네, 오늘의 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Today's special.
0: 네, 특선 요리 뭐 이렇게 말할 때 I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방금 들으신 것처럼 definitely라는 이런 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힘을 줘서 발음하게 되죠.
1: Right.
0: 네.
1: Definitely.
0: Definitely.
1: I definitely recommend.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definitely란 말을 꼭 내가 써봐야지라고 하신다면 자신 있게 I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이라고 발음하시는 것을 네. 꼭 권해드려요.
1: 영어에서는 주로 이제 부사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네.
1: Definitely.
0: 거의 늘
1: positively,
0: 그렇죠.
1: Positively. Negatively. 그렇죠. Right?
0: 그러니 강조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쓰는 거죠. 사실. 그죠?
1: Exactly.
0: 안 써도 굳이 되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이 단어를 쓰겠다라고 할 때는 힘을 줘서 자신 있게
1: right.
0: 쓰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나는 정말 생각해서 이 단어를 썼지만 자신이 없는 거야 막판에 이게 맞게 쓴 건가 내 발음이 맞나 그래서 약간 우물거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1: Right.
0: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나는 위축이 될 수 있죠.
1: That's right.
0: Don't let that happen, please.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1: definitely.
0: 네 자신 있게 I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자 그랬더니 아 그거 좋겠는데요.
1: Sounds perfect.
0: 네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다. Sounds perfect.
1: Sounds perfect.
0: 저 그거로 먹을게요.
1: I'll have that.
0: I'll have that.
1: Mm-hmm.
0: 네, 나 그거로 먹겠습니다. I'll have that.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1: Mm-hmm.
0: 들어보죠.
3: Then I'd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2: Sounds perfect. I'll have that.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1: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2: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1: Honestly,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2: Then I'd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1: Sounds perfect. I'll have tha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 보세요.
4: Let's go.
0: 결정을 못 하겠어요.
2: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3: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0: 특별히 드시고 싶은 게 있나요?
2: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3: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0: 솔직히 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먹어보고 싶은데요.
2: Honestly,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3: Honestly,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0: 그렇다면 단연코 오늘의 특선 요리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 Then I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3: Then I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0: 딱 좋은데요. 그걸로 할게요.
2: Sounds perfect. I'll have that.
3: Sounds perfect. I'll have that.
0: 여기까지입니다.
3: Good job, everyone.
2: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0: 정말 스스로 선택이 잘 안 될 때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3: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5: English.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ombat, 뜻은 맞서다, 대응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Greek officials are seeking tighter travel restrictions, including potential daily capacity limits and mandatory online booking systems to combat severe overtourism and environmental strain at popular destinations.
2: 여기서 combat이라는 표현은 문제나 위협에 적극적으로 맞서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The government launched a campaign to combat air pollution.
2: 정부는 대기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combat climate change, combat pover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mbat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전 이호재예요. 이름이나 알고 지내자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둔 건 아니었는데 형은 고개를 찡긋거리곤 대번에 머리를 내저었다. 그냥 스쳐가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굳이 이름 알고 전화번호 나눠 갖고 왜 그래야 해? 부탁인데 여길 떠나면 내 얼굴도 꼭 잊어줘. 형은 실실거리고 그런 형을 보며 호재도 웃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아하하, 아하하. 무안함을 감추려고 어색한

하고 열 없이 두 번, 세 번 웃었다. 염승숙 소설집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에 수록된 단편 소설 작가와 그의 문제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카페지기 염승숙이고요. 첫 곡은 사라강의 비포 앤 애프터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자리를 비운 윤고은 작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실수 연발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또 하하하하가 좀 너무 어색했네요. 문학 동네에서 나온 저의 소설집이고요.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 작가와 그의 문제들에서 한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호재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사투리로 호재가 혼자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상태가 작가가 아닌가. 작가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고요와 평화의 전부가 있다면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등장인물에게 호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공무원인 호재가 소설 쓰기에 점차 매력을 느껴가는 과정을 담았거든요. 근데 한 부분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량진 고시원에서 만났던 그냥 정말 아는 형을 회상하는 대목이었어요. 조금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통성명 하자고 했는데 그 형이 단번에 거절한 거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이름 알아서 뭐해? 뭐 이런 거였는데 학원 건물로 돌아와서 독서실로 올라가면서 호재가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해합니다. 너무너무 서운하고 지나치게 서운해서 울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을 담았는데요. 아, 뭐 시간을 나눠 쓰고 추억이란 걸 공유할 만한 단어 사이도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서운해하는 그 호,

아하, 연기 잘하셨어요. 웃을 수 없이 웃는 연기. 반갑습니다. 오, 오늘은 굿 애프터눈이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수영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밤방송을 들어주셨군요.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리네요. 오늘도 맑은 목소리 좋아요라고. 우와. 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요. 물이 목까지 차올라 있는 그런 기분 아시나요? 네,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도경님께서 어제 승숙 작가님 방송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오전 일정 후딱 해치우고 여유롭게 들어왔어요. 기대하며 들어봅니다.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더 긴장합니다. 네, 너무너무 따뜻한 말씀, 다정한 말씀들 감사하고요. 북카페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반디는 무료이니까요. 활짝 열어두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일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펀의 위아영입니다.

네,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펀의 위아영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기덕의 러빙 유 케임 이지였습니다. 최기덕까지는 들으셨죠? 네. 아, 윤고은 작가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승숙 작가님, 오늘도 설렘으로 오셨지요? 덕분에 먼 곳에서도 카페인 모드로 눕청입니다. 반말 응원 신청하신 적 없지만 그냥 할게요. 승수가 힘이라고 하시셨는데, 아, 이거 너무 저는 지금 반가운 밤, 반, 좀 서운한 반입니다. 제가 좀 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엄청 투덜거렸거든요. 윤구원 작가님께. 아니, 왜 월요일에는 분명히 문자를 보내주시더니 어제는 왜 문자를 안 보냈냐. 제가 막 투정을 부렸더니 또 이렇게 메시지 주셨네요. 네.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 김미애님, 작가님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너무 귀여워. 저도 모르게 하하하 했답니다. 와, 웃음을 들여서 어제 오늘 좋긴 한데요.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네. 아, 이게 하루 했다고 뭐 바로 적응되고 잘 하는 게 아니네요. 너그럽게 부디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백지윤님, 오늘 둘째 나연이가 생일이에요. 마침 오늘 고2 중간고사 첫날, 기쁘고 행복한 생일 축하, 기운 받아서 문제 잘 풀어내는 럭키 중간고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만 17살 생일 세상 최고 아주 많이 축하한다. 안산 송호고 2학년 9반 친구들도 화이팅! 와, 축하할 일도 화이팅 할 일도 많다는 것은 정말 하루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나연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네, 안산 송호고 친구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기쁜 소식, 다정한 소식 많이 알려주시고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일간 카페인 함께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물과의 산책을 주제로 유물이 품은 이야기, 그것과 함께 살아온 옛 사람들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애 유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만나볼 이 유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만나보시죠.

1969년 도굴꾼 최종호는 경주 교동의 한 집에 방을 얻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집을 얻은 목적은 단 하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폐고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집에 살면서 낮에는 평범한 주민 행세를 하다가 밤이면 담장 밑으로 굴을 파고 고분으로 들어가는 교묘한 수법을 씁니다. 그렇게 무려 3년의 삽질 끝에 무덤 내부의 부장품 칸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 범행은 1972년 발각되었고 그가 도굴에 숨겨둔 600점이 넘는 유물들 중에는 교동 금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동 금관은 현재까지 발견된 6개의 신라 금관 중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모습을 지닌 금관입니다. 하지만 정식 발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금관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었는지, 출토지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서 한동안 진위 논쟁에 휘말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교동 금관뿐 아니라 신라 금관을 비롯한 황금 유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그 찬란한 가치만큼이나 많은 도굴과 도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금관총 금관 절도 미수 사건입니다. 1927년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금관총의 유물들을 임시 보관하던 경주 금관고에 도둑이 들어서 금 허리띠와 팔찌, 반지 같은 순금 유물들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피가 컸던 금관만은 건드리지 못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무덤 속 황금을 집에 두면 변고를 당한다. 고대 순금은 녹여도 요즘 금과 달라서 금방 들통난다. 이런 유언비어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범인은 6개월 뒤 경찰서장 관사 앞에 보자기째로 유물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해요. 유물은 모두 기적적으로 회수되었지만 범인은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치안이 불안정했던 광복 직후와 6.25 전쟁 직후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금관을 직접 노린 절도 사건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이 훔쳐간 것은 모두 모조품이었죠. 전 세계에 13점밖에 남지 않았다는 고대 순금 금관. 그중 6점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6점 중 황남대 총금관, 금령 총금관, 서봉 총금관은 모두 일제시대에 발굴된 금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다른 유물들이 수없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음에도 금관만은 모두 우리나라에 남았습니다. 드라마틱한 금관의 순환사 속에서도 스스로 있을 자리를 지켜온 건 금관에 담긴 어떤 염원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EBS 북카페 두 번째 달에 꽃잎이 내린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신라 금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년 국립경주박물관에 서울, 청주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웠다고 했던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전시가 있었다고 해요. 관람객이 너무 몰려서 기간이 연장됐다고까지 들었는데요. 카페인 분들 보셨을까요? 언제 봐도 화려하고 정교하고 신기하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네요. 박주영님께서 작년 에이펙 때 교동 금관을 봤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1545님도 영화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자리에 볼 수 있다니 현존하는 신라 금관 6점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관만 모인 것도 아니었대요. 금 허리띠 6점까지 함께 모은 것도 최초였다고 하네요. 1921년에 금관총 금관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104년 만의 일이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놀랍죠. 네. 오현주님이 좀 다정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 염 작가님 목소리 계속 듣는 이번 주는 저한테 한과의 선물이네요. 혼자 싱글벙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이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실까 윤고은 작가님의 빈자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수아님께서 물이 목까지 차셨지만 찰랑찰랑한 그 물목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고 더더욱 좋다고 해주셨는데 물목소리 계속 물이 먹히고 있습니다. 제가 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윤건이 건반을 쳤습니다. 에고트립의 걷는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두 곡입니다.

0: 뜨부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읽기의 기쁨에서 읽고 있는 책은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입니다. 박성혜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 책은 글을 기술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작가로 태어났다. 글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은 너무 귀엽기까지 합니다. 너무 믿고 싶어지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작가에 대한 환상, 글쓰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변명들, 그래서 결국에는 글쓰기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마음들을 하나씩 깨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볼 부분도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예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a body of work이다.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기 쉬운 표현이지만 문자 그대로 body, 즉 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글쓰기 하면 보통 육체와 분리해 정신적인 활동으로 인식한다. 글쓰기를 통해 실제로 만나고 마주하는 행위를 경험하지만 그걸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생각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글쓰기란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체화하는 경험이라는 걸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구상하는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 걷는다.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한다. 정확히 내가 쓰고 있던 이야기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정신은 이미 내 몸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신보다도 깊은 통찰을 지닌 몸은 예술가이자 한 개인으로서 답을 준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신은 다재다능한 힘을 발휘할 줄 안다. 그런데도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 헤매다 보면 거울의 집이나 막다른 미로에 갇힐 때가 있다. 작곡가 마이클 호펜은 매일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달리며 멜로디를 찾으려 한다. 호페가 찾는 멜로디는 로스앤젤레스를 구불구불 지나 이 푸른 행성을 두루 흐른다. 자기 몸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찾으면 느낄 수 있다. 하나하나로 이루어지는 멜로디는 단어 하나하나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와 비슷하다. 작가이자 화가인 친구 네털리 골드버그는 세이지 덤불숲을 가로지르며 오래 하이킹하는 일을 즐긴다. 네털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보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작가이자 사진가, 생태학자인 또 다른 친구 존 니컬슨은 매일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면 나지막한 산으로 하이킹을 나선다. 산을 오르며 자기 몸에 집중하고 자기 작품 세계에 몰입한다. 알다시피 영국의 자연주의 시인들은 열렬한 산책가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가 발로 쓰였으며 그들에게 걷는 일이 시를 짓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연결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라는 시구를 읽으면서도 걷기가 프로스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프로스트가 묘사한 숲은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치며 봤을 법한 숲이 아니다. 숲의 풍경, 무너진 돌담, 자작나무 등 프로스트의 가장 유명한 시 속에 담긴 이미지와 통찰은 모두 그의 눈높이에서 얻은 것이다. 우리는 몸의 기억을 저장한다. 열정과 상실을 저장한다. 기쁨과 초월적인 평화의 순간을 저장한다. 이 저장고로 들어가 그 안을 돌아보고 싶다면 우리 몸에 몰입해야 한다.

네, 조금 아까 전해드렸던 읽기의 기쁨에서 마이클 호페의 곡 골드 리브스 들어봤습니다. EBS 북카페 1부 읽기의 기쁨에서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고 있고요. 노래 전에 만나본 글의 소제목은 경험의 집합체였습니다. 글쓰기는 물론 경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걷는 일이 시를 짓는 과정이다 라는 저자의 말에 카페인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지금 최은희 님께서 산책하며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걷는 내가 뭔가 훌륭하게 느껴져요. 시인이라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걷는 내가 훌륭하게 느껴진다. 이 말 자체가 제게는 또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걸으면서 북카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시인이 된 기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뿐 아니라 철학자들도 산책을 즐겼다고 해요. 뭔가를 하다가 막히면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작가들도 쓰다가 막히면 잘 쓰여지지 않으면 일단 나가서 산책한다라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뇌과학에서도 뭐 걷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글은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쓰기와 외로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읽어볼게요.

작가의 운명적 외로움이 워낙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진실을 말하려니 이단의 교리라도 퍼뜨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내 경험에 따르면 글을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로운 일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균형을 찾는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글을 쓰고 나면 거리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정말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째서 작가는 외로운 늑대와 같다라는 인식이 이토록 널리 퍼져 있고 설득력을 얻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유명한 작가 가운데 꽤 사교적이었던 사람들도 있다. 젊은 시절의 헤밍웨이는 거트루드 스타인, 존 더 스페서스 등과 교류하며 광범위한 친구 관계를 맺었고 다양한 관심사에 열정을 보였다. 작가 대부분이 실제로 동료회를 나누며 지내는 편이다. 카페에 모여 떠들거나 전화로 상대의 불평을 들어준다. 그런데도 작가의 삶이 외롭다는 인식을 둘러싼 왈가왈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나조차도 가끔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참 불쌍하지. 혼자 방에 틀어박혀 글을 써야만 한다니. 하지만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방 안은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우정, 성취, 상실이 천장까지 들어차 있다. 오늘 내가 외로운 이유는 어제 글쓰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쓰지 않으면 의식의 흐름을 놓치고 자아가 길을 잃는다.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나 자신이며 나의 의식이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향한 것처럼 위장되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 방금 내 친구 로라가 전화했다. 외로움을 토로하기 위해서였다. 로라는 몇 달째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내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알아? 로라가 내게 말했다. 글쓰기로 견뎌내고 있어. 글을 쓰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차단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차단된다. 글쓰기는 내면의 나침반을 들여다보는 행위와 같다. 스스로 확인하고 바늘의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열린 마음으로 올바르고 온화하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글 쓰는 삶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되어준다고 믿는다. 글쓰기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행위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행위다.

앤소니 라자로의 Want to be high 함께 불렀네요. How to write a love song. 네, 읽기의 기쁨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어봤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 또 나는 글은 못 쓰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시간이 좀 나면 글을 쓸 거야 라고 계속해서 미루시는 분들 모두에게 권하는 책이 권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저자가 지금 당장 쓰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일단 쓰다 보면 이야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거라고 끊임없이 응원을 전해주는 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부터도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항상 이야기해왔거든요. 작가 아니면 예비 작가. 읽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줄리아 캐머런은 글쓰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라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정경희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영주님께서 여러 세상과의 연결고리인 북카페 반디톡에 몇 글자라도 남기는 글 쓰는 행위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뭐 거창하게 노트북 모니터에만 글자를 적어나가야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북카페 반디톡도 정말 백지와 같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그 모든 창을 채워주시는 카페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봄강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 목소리의 편안함이 느껴져서 처음으로 반디 남겨봅니다. 왠지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군요. 지금 저 물 두 통째 땄습니다. 계속 마시고 있고요. 목소리의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잠시 후에 2부 똑똑 인문학에서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합니다. 지금 김미향님께서도 2부 저와 미미님과의 케미스트리가 기대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월요 북클럽과 똑똑 인문학의 만남. 이게 사실 요일이 다르면요. 코너지기라고 하더라도 만나 뵐 기회는 없거든요. 저도 너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윤고은 작가님 계속해서 이제 근황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아 윤고은 작가님 답습니다. 노트북은 갖고 왔는데 충전기는 빼먹었고 바지는 갖고 왔는데 상의는 빼먹고 엉망진창 짐꾸리기였다고 하는데요. 마음과 식욕만은 잘 챙겨서 다니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끝곡으로 네 이머전 레이의 러블리 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0: 삼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성과 수도원, 기사와 십자군의 시대, 중세. 이 시대에도 여행을 떠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뚝뚝 인문학, 오늘은 옛사람들의 여행 따라가 봅니다. 뚝뚝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제가 이런 말을 또 불러보게 되네요.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미미 박태근입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0: 그렇죠. 저희 서로 다른 여일에서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저는 윤고은 작가님 통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좀... 항상 설레고 들을 때마다 목요일 설레고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미미님을 실제로 뵙게 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지금 감동이라서 네, 이렇게 모두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 윤고은 작가님 덕분입니다.
0: 아, 네. 근데 항상 윤고은 작가님께서 너무 잘 진행해 주시는데 또 서툰 저와 오늘 좀 중세 유럽 여행기 이야기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셔서 네. 지금 그 능숙한. 네. 여행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제가요?

0: 네, 큰 힘이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요.
1: 네.
0: 미미님 게스트 1주년이라고요. 아. 지금 카페인 여러분들께서 축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감사드립니다. 그쯤 벌써, 되었네요. 네.
0: 벌써 1년이 되셨군요.
1: 시간이 참 빠릅니다.
0: 네. 지난 1년간이 또 어떠셨나요?
1: 그러니까 1년이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이 인문 교양 책을 네. 소개하고 있으니까
0: 네. 쉰 권이 넘게.
1: 그렇죠.
0: 네.
1: 저는 늘 책 이야기 나눌 때 이런 게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네. 어떤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경험이
0: 맞아요.
1: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뭐 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네. 친구랑 동료랑 그런 구체적인 책을 두고 얘기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0: 그렇죠.
1: 이렇게 카페인님들과 50권의 책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진짜 큰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인연이고 사실 굉장히 기념비적입니다. 1주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1: 작가님 훨씬 네. 선배이시죠?
0: 아, 네. 제가 훨씬 선배이긴 한데요. 저도 매주 사실 감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정다감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디 게시판이나 문자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주시니까요. 너무 생동감 있는 대화라는 생각이 들고 기쁘죠.
1: 맞아요.
0: 네. 네. 그래서 1주년 저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1: 고맙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또 2주년, 3주년 계속해서 카페인 여러분들과 만나시기를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미미님 오신 지 1주년 됐다고 다들 축하 많이 해주고 있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즐겁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요.
1: 네.
0: 소개해 주실 책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1: 왜요?
0: 엄청 두꺼워요. 지금 550여 페이지가 넘는
1: 그렇습니다.
0: 아주 두툼한 우리가 이거 벽돌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그 경계에 서 있는 책이라고 할 텐데
0: 네.
1: 다행히 복잡한 이론이나 사상을 네. 담은 책이 아니고
0: 네.
1: 여행기입니다.
0: 아, 제목과 저자 말씀해 주시죠.
1: 네. 앤서니 베일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0: 네.
1: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책 제목은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이 책이 이제 왜 중세에 주목했느냐.
0: 네.
1: 여행자들은 이전에도 있었겠죠.
0: 그렇죠.
1: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또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기 시작한 때가 바로 중세였다고 합니다.
0: 아, 너무 놀랍습니다. 여행 기록자들이
1: 네.
0: 중세에서부터 출연했군요.
1: 그렇습니다.
0: 와.
1: 근데 재미난 게
0: 네.
1: 이 책의 구성인데요.
0: 네.
1: 이 책에는 수십 명의 중세시대 여행 기록자가 등장을 해요.
0: 네네네.
1: 그 사람들이나 여행기를 하나씩 소개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중세시대 때 많은 여행자들이 떠났던 대표적인 여행 루트가 있을 거잖아요.
0: 그거 오늘날에도 유효한가요?
1: 그럼요.
0: 와.
1: 왜냐하면 당시 뭐 성지순례도 그렇고.
0: 그럼요.
1: 뭐 요즘도 여행지로 각광받는 베네치아도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런 곳들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그 한 여행지나 여행 루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남긴 여행기가 있을 거잖아요.
0: 네네네.
1: 이걸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실제 여행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히는 책입니다.
0: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여행 기록지를 하나하나 분석했다는 거군요.
1: 그렇죠.
0: 가능한가요?
1: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
0: 네.
1: 중세 시대 여행기를 보면요. 절반은 거짓말인지 상상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옆에 도시까지만 갔다 왔어요.
0: 네.
1: 근데 나 저기 옆에 도시 건너 한 열 번째 도시까지 갔다 왔어.
0: 아니 이런 인간의 허세와 허영이 또 결부될 수도 있군요.
1: 그때는 그게 허영이 되던 시기였죠.
0: 용인 되던 시기.
1: 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써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0: 네.
1: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에
0: 네.
1: 뭐 60년대 70년대 해외 다녀온 사람 드물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사람들이 아 내가 미국 가봤는데 이랬다더라 하면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0: 믿을 수밖에 없죠.
1: 중세시대는 그게 더했던 거죠.
0: 더했겠네요.
1: 네.
0: 감히 뭐 상상도 안 되네요. 네.
1: 그리고 그런 여행기가 등장하기 전에 자리 잡았던 초창기 기록은 여행 안내서였는데 무려 12세기에
0: 네.
1: 코덱스 칼릭스

0: 스니투스라는 그 안내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1: 네.
0: 어디에 안내서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 가시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1: 세상에, 그 모두의 워너비 여행지 아닌가요?
0: 네. 그런데 무려 1000년 전에 이미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리해둔 가이드가 있어요.

0: 14세기,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행기, 즉 그냥 기록이랑 안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드러나는 탐험기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양인 여행 안내서는 12세기부터
0: 그렇죠.
1: 발견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자아가 투영된 탐험기, 여행기는 14세기, 15세기부터
0: 놀랍죠.
1: 놀랍습니다. 뭐, 현대는 너무나 자유로운 여행의 시대인데도 여행 다녀와서 개인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0: 아, 그리고
1: 네.
0: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도
1: 아,
0: 합니다.
1: 맞습니다. 내가
0: 그런데,
1: 몸으로 겪었는데 그걸 글로 남겨야 한다? 어렵죠.
0: 요즘에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그때 소셜미디어에 바로바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1: 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0: 그렇죠. 이제 곧뭐 추석 연휴가 올 텐데,
1: 네네네.
0: 그때 보면 나 빼고는 다 제주도나 일본 여행 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또 하나
1: 네.
0: 재미난 게, 그런 여행기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 여행기를 쓴다면 독자를 상정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도시나 그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것 같거든요.
1: 아,
0: 그쵸?
1: 그렇죠.
0: 근데 그때 여행기를 쓰는 사람들은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독자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1: 그럼요.
0: 왜냐하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이걸 읽는 사람들도 내가 가볼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듯이 환상의 세계, 내가 못 가본 세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여행기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를 그렇게 상정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상상과 허구를 자유롭게 쓸수 있었겠어요.
1: 그랬네요.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했을까요?
0: 저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너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0: 그래서
1: 같아요.
0: 이 여행기들을 보면 앞부분에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막 쌓여 있어서
1: 정말요.
0: 이때 여행기들이 한국에도 번역된 게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맨더빌 여행기라는 책인데,
1: 오.
0: 이 책에 남긴 독자들의 리뷰를 제가
1: 네.
0: 며칠 전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1: 네네네.
0: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여행기를 지금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1: 허무맹랑하던가요?
0: 네, 이런
1: 네.
0: 볼멘 소리가 서평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1: 와, 지금 허기윤님께서 아, 말씀 듣다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정보를 수집해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려면 그렇게 좀 수긍하고 계시고요. 또, 정은숙님께서 여행기 책을 찐 애정한다고.
0: 오.
1: 와, 귀쫑긋.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재밌고요. 지금 카페인님들이 기억하는 여행이나 인상적으로 읽은 여행기도
0: 오.
1: 위위님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네.
1: 네. 지금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인문학 길잡이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서해문 집에서 펴낸 앤서니 베일의 책 중세의 여행자들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 재미있게 읽은 여행기 보내주세요. EBS 라디오 어플 반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오늘 제가 선곡해온 노래 흐름을 따라서 와보시면
1: 와.
0: 좋을 것 같은데, 여행 떠날 때 우리가 뭐 타고 갈지도 고민하잖아요.
1: 그쵸.
0: 탈 것을 중심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와, 너무 기대됩니다. 첫곡 뭐죠?
0: 첫 곡은 스위스로의 드라이브입니다.
1: 네, 이곡 듣고 우리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똑똑 인문학,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은 앤서니 베일의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최파일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는데요. 아, 지금 김현진님께서 미미님 선곡 방식도 센스 있으시다고 오늘 뭐 칭찬 릴레이입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또 사연 읽어볼까요?
1: 진창숙님께서 14세기부터 여행 작가가 존재했군요. 놀랍습니다.
0: 아,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와,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놀라운데 그것이 14세기부터 이어져 오다니요.
1: 우리에게도 네. 오래된 여행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해초의 왕호천축국 전자국.
0: 그렇죠. 지금 방향순님께서도 열하일기 같은 것도 생각난다고.
1: 아, 그렇죠. 열하일기 네. 정말 재미난 여행기죠.
0: 네. 우리가 또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있었네요. 박미진님께서 벌써 미미님 1주년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부탁드린다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김정숙님도 미미님 덕분에 지난 1년간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퍼뜩 뜨는 궁금함인데 지난 1년간 이 북카페에서 소개해 주셨던 책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 남는 한 권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네. 때마다 네. 지금 하는 책이나 직전 책을 말씀드려요.
0: 아.
1: 지나가면 또 금방 잊히더라고요.
0: 그렇긴 하죠.
1: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했던 네. 무수면 사회가
0: 안 떠오르네요? 그래도 지금 무수면 사회 소개해 주셔서 직접 읽으셨다는 카페인 분들 지금 계속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0: 정말 좋은 책이었나 봐요. 네.
1: 그 책 읽으면서 편안하게 수면에 드셔야 아, 할 텐데.
0: 네. 최준호 님께서 북카페 일주일 사이클의 반대편에 우리가 있다고요. 월요일 소설 북클럽, 목요일에 똑똑 인문학이 지구 반대편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아닌가 최준호 님께서 지금 말씀해

0: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염 작가님께서 미미님의 발랄함 한 스푼 얻어가시길.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발랄함의 대명사가 되신 거예요? 모두의 카페인 분들의 인식에 발랄함의 어떤 키워드가
1: 아마
0: 있으신데요?
1: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단어일
0: 정말요?
1: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0: 네.
1: 진중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0: 네.
1: 직장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아까 어떤 반대 게시판 이 카페인 분께서는
1: 네.
0: 소년미가 있으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1: 이제는 완연한 중년인데 참 민망합니다.
0: 네. 민망한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여행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1: 여행하면
0: 네.
1: 준비물이 많을 텐데,
0: 네.
1: 예전에 여행 가보신 분들에겐 필수품이었지만,
0: 네.
1: 지금은 필수품이 아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0: 너무
1: 바로
0: 궁금합니다.
1: 지도입니다.
0: 아.
1: 물론 지금도 스마트폰의 앱으로 준비해 가시지만,
0: 그렇죠. 지도를 보죠.
1: 예전에는 실제로 접었다 폈다 하는 지도를 가져갔잖아요.
0: 네.
1: 해외여행 처음 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여행 이야기도 지도로 시작을 할 텐데요. 때는 1491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닿기 한해 전인데,
0: 네.
1: 이때 독일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지구본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가 이 책의 출발입니다.
0: 세상에 지구본이요.
1: 네.
0: 와.
1: 이 지구본이 지도하고 또 다른 게,
0: 네.
1: 이전에도 지도는 있었죠. 그런데
0: 네.
1: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지구본은 구로 돼 있잖아요.
0: 입체적이죠. 네.
1: 맞아요. 그래서 지구를 내가 한 바퀴 돌아보지 않았더라도 저 뒷면에를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지구본에는 앞선 여행기의 특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구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행가이자 항해가인 마르틴 베하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궁정 지리학자로서 포르투갈 제국이 무역 확장을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구본을 만들게 된 건데, 재미난 건 지금 뉘른베르크 독일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 지구본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0: 세상에 너무
1: 저는
0: 놀랍습니다.
1: 독일을 안 가봤는데 이 이야기 읽고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아니, 저는 독일을 헛다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요?
1: 이 지구본 묘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명이 지구본이 한 2,0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지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파가 100여 개가 있고, 그리고 설명문도 한 50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본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고, 사파들도 막 괴물 같은 거 그려놨을 것 같은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책 저자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 정보들을 알
1: 아,
0: 수 있게 되다니,
1: 그러네요.
0: 그것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1: 지구본 만들고 여행기 남긴 사람이 있고,
0: 네.
1: 또이 책의 저자가 있고, 그
0: 그러니까요.
1: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네요.
0: 맞네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구본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1: 일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지도나 여행기에 나온 설명들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풍문인지 이걸 알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재미로 느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행 가기 전에 막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막 교차 검증 많이 안 해보시죠. 그러니까
0: 좀 믿고 싶어지죠.
1: 갔다 온 사람이 이렇다고
0: 네.
1: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0: 맞아요.
1: 이런 믿음이 참 재미난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1: 여행엔 용기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0: 맞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정말 타인들이 남긴 후기, 이용 후기나 여행자 경험담,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싶어져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상부상조입니다.
0: 네. 네, 그때 사람들이 좀 지구본을 보면서 느낀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지도를 보면서 얻는 것, 많은 차이가 있겠죠?
1: 우리는 일단
0: 네.
1: 지도를 볼때 이게 실제랑 부합한다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죠.
0: 그렇죠. 얼마나 이제 측량, 실제 측량에 가깝게
1: 네.
0: 그려졌는지.
1: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간 쌓아온 이제 문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0: 네.
1: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교해 볼 만한 검증의 대상, 모델, 뭐 경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행기든 지도든 지구본이든 그 자체를 읽는 행위로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0: 내가 여행을 떠날 것도 아니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모든 지도나 여행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서사였고.
1: 서사.
0: 그래서 그 지구본에도 50여 개에 이르는 설명문이 붙어 있었던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무슨 지명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가보지도 못했고 갈 수도 없을 곳이니까. 네.
1: 상상력에도 단서가 필요하니까요.
0: 그렇죠. 네. 어느 위치에 그 도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이렇게 재미난 게 있다. 이게 그들한테는 훨씬 중요했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1: 맞네요. 맞네요.
0: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본에 보면 어느 지명은 그냥 배하임이
1: 네.
0: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1: 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죠? 네.
0: 근데 뭐 예전에 생각해보면
1: 네.
0: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1: 네.
0: 이런 데 지명들이
1: 네.
0: 그곳을 발견하거나 찾았다고 믿었던 오.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도 하잖아요.
1: 그러네요. 깃발 꽂기처럼.
0: 네,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얘기인가?
1: 아, 그런가? 이게 설득되려고 하는데요.
0: 저도 계속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정도의 차이 때문에 재미난 측면이 있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중세 시대 여행기 읽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냥 그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낸 거라고 해도 난 재밌게 읽으면 그만이야.
1: 오.
0: 이렇게 믿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여행기 재미나게 읽을 때
1: 네.
0: 이게 진짜야? 이런 물음표를 갖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다 그것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진실일 거라고 전제하고 빠져들어서 읽는 네,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렇게
1: 네.
0: 보면 또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그렇죠. 이걸 의심해봤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네,
0: 다만
1: 네.
0: 이 베아임이란 사람은 지구본에다가 그 자기 이름을 넣음으로써
1: 네.
0: 내가 이 지구 전체를 경험해보고 얘기해줄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1: 오.
0: 이런 상징을 거기다 부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 지구본을 볼 때 우리가 왜 여행은 공간하고 시간 두 가지로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시간은 누구도 장악할 수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1: 네.
0: 공간은 네. 굉장히 여행가나 특별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더 많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차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1: 아.
0: 그런 걸 베아임은 더 적극적으로 지구본에서 활용하고 드러냈던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네요. 어찌 보면 온 세상 지식이 베아임의 손 안에 있는 듯한
0: 그렇죠.
1: 그런 지위를 만끽한 거군요.
0: 네. 그런데 그 지식의 근거는 사실 그냥 나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뭐 사연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현진 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한번.
0: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이에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우리 엄마와 떠난 여행이 생각나네요.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이 모두 다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맞아요. 이런 여행들 늘 기억이 나죠.
1: 그렇죠. 뭐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은데 누군가와 함께 했던 시간, 기억, 추억 이런 게 너무 소중해요. 네.
0: 저는 요즘 뭐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
1: 네.
0: 예전에 별로 안 믿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1: 네.
0: 그걸 많이 믿게 됐어요.
1: 어떤
0: 왜냐하면 때가 네. 되면 뭐
1: 아.
0: 가을에 갔다 온 여행지 사진을 모여서 보여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볼 때 지도를 열어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 지도 위에 모여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걸 보면
1: 아,
0: 사진 정말 많이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1: 그렇군요.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저도 사진 찍는 거 그다지 큰 의미를 안 두는 편인데 좀 의식을 해야겠습니다.
0: 그러면 네. 그 시차들을 볼 수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네요.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시 우리 재미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1: 또
0: 어떤 곡 앞에는 드라이브
1: 네.
0: 자동차였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기차입니다.
1: 너무 귀엽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베일의 중세 여행자들 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장성준님 사연 함께 볼까요?
2: 아, 장성준님. 20대 초중반 돈 모아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 권 들고 해남, 강진, 제주까지 겁도 없이 혼자 여행 다녔던 거 생각납니다.
1: 이 여행기는 잊으실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해남, 강진, 제주까지요?
2: 이거 보니까 아마 해남, 네. 강진은 1, 2권 쪽이었던 것 같고 제주가 아마 한 7권 정도 될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 이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에게 여행기의 클래식 고전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한국 사회에서 여행이라는 것을, 네. 답사라는 것을, 네. 본격적으로 알린 책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받잖아요. 네. 그 한가운데 저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나창수라는 친구와 함께
1: 창수, 네. 네,
2: 이 나의 문화는 답사기를 읽고 나서, 네. 거기 그 영주 부석사가 너무나 멋있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 이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1: 실제로
2: 네, 둘이 같이 기차 타고
1: 가셨어요.
2: 거길 다녀왔던 기억이 나죠.
1: 세상에.
2: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한, 네. 2, 3년 동안 엄청난 무용담이죠. 왜냐하면 중학생들한테
1: 그렇죠. 어렸는데 뭐
2: 여행기 읽는 애들도 별로 없었지만 아, 책을 읽고 현장에 갔다 왔다?
1: 우와.
2: 이것은 어마어마한 마치 중세 여행기 쓴 사람들이 뽐내듯이
1: 이것은 마치 무용담
2: 그랬던 기억이

0: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야, 니네 가봤냐? 아. 이러면서.
1: 아, 너무 좋은 시간이셨겠습니다, 진짜. 이상섭님께서 그 당시 교통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가 중요했을 듯한데 체력이 어땠을지 궁금하다고.
0: 아, 정말 흥미로운 네. 질문인데 네. 이 책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상섭님 말씀처럼 네. 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 일단 여행이 길어요.
1: 길군요.
0: 왜냐하면 뭐 걸어가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1: 아, 맞아요.
0: 배를 타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견뎌야 되고 지금처럼 여행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대체로 싸들고 가야 됩니다.
1: 아,
0: 사실상 예, 이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였고요.
1: 그랬겠네요.
0: 그리고 뭐 전염병 지금은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도 뭐 공중보건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여행지라고 하면 내 좁은 도시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거기 모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보건에 대한 염려도 컸던 거예요.
1: 그랬네요.
0: 그래서 사실상 그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 체력은 당연히 왕이어야 됐고 네.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 와, 그러네요. 여기 정경희님께서도요.
0: 네.
1: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 6명이 전라도 섬 여행을 갔는데 밀물 시간을 몰리셨대요. 그래서 섬에 갇혔는데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라서 모두 깜짝 놀랐을 때 누군가가 학생들 나와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기억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경험 이후로는 섬에 갈 때마다 밀물 썰물 시간을 꼭 확인하신다고.
0: 중요하죠.
1: 네. 아우, 정말 중요하네요.
0: 섬 여행할 때 그 밀물 네. 썰물 시간하고요. 네. 일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일몰.
0: 이게 도시에서는
1: 일출보다 일몰.
0: 해가 져도 네. 뭐 길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많잖아요.
1: 네네네.
0: 섬에는요.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1: 그렇죠.
0: 그래서 큰일 납니다. 정말.
1: 정말. 여행하더라도 위험한 순간을 자초하지 않는 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오랫동안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1: 맞죠. 여행기 읽는 것도 좋은데 여행기에 감명받고 영감받아서 뇌가 또 훌쩍 떠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언젠간 또 이렇게 무모하다 할 정도로 용기를 내서 떠나볼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구나.
0: 네. 네. 제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여행지를 하나도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서
1: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이제 네. 떠나보겠습니다.
1: 네네.
0: 이 책에서 초반에 등장하는 중요한 여행지가 네.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1: 네.
0: 베네치아인데
1: 네네네.
0: 베네치아 자체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성지를 가는 데 있어서 네. 베네치아가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여기까지는 쭉 이제 육로로 가서 여기서 네. 배를 타는 건데
1: 네.
0: 항해 일정 예상표가 그때 여행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1: 네네네.
0: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60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 와.
0: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같은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25일에서 60일이면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1: 네.
0: 왜 이렇게 크냐? 이 여행이 오늘날 같은 유람선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0: 가는 과정에 악천후, 해적, 또 화물을 선적하고 내리는데 지연되는 일들,
1: 아.
0: 배 위에서 벌어지는 전염병과 질병.
1: 그러네요.
0: 뭐 선주에게 사기당하는 일은 뭐 드문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1: 아이고야.
0: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 나는 행운을 믿는다 이런 네. 사람은 25일로 짜고요. 나는 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60일로 짰다는 거죠.
1: 나는 꼭 여행만 가면 해적 만나더라.
0: 그렇죠.
1: 이런 거요.
0: 우리도 왜 날씨 요정
1: 네,
0: 있잖아요.
1: 네, 네, 네. 날씨
0: 내가
1: 요정.
0: 가면 해가 떠.
1: 오.
0: 저는 제가 첫 해외여행이 런던이었는데 네. 3박 4일 동안 해가 쨍쨍했어요.
1: 설마 비가 안 왔나요?
0: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네. 런던을 묘사하는 글들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글을 읽으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죠.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우산 하나 쓰지 않고 쓸쓸히 저벅저벅 걸어가는 네. 런던 사람들.
0: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네.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너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1: 중요합니다.
0: 것 같아요.
1: 하물며 해적과 전염병까지 어떻게 예상하고 여행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일정도 일정인데 치안도 불안정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 시대에 용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 용기의 바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인 거죠.
1: 신앙.
0: 네. 그래서 그때 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은 자연현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대기에서 전기장이 방전되면서 막 어둠 속에서 불빛이 나타나고 타닥타닥 소리가 발생하는 그런 자연현상이 있대요. 바다 위에서.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을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0: 그때 사람들은 이게 성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길조다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어머나, 거예요.
1: 낭만적입니다.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행운이나 불행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은가?
1: 그러네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특히 여행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만나러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일 하나하나가 재밌고 즐겁고 신선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흥이 나는 건데
1: 와.
0: 아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피곤한 일이 될 것도 같아요.
1: 그렇죠. 막 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멀미도 있었을 거고 아 얼마나 먹는 거 자는 거 얼마나 다 고생스러웠을까요?
0: 그때 그 가이드를 보면 네. 그래서 뱃멀미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1: 네.
0: 첫째, 석류나 오렌지처럼 쓴 과일을 섭취해라.
1: 아하.
0: 둘째, 머리를 배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일 것.
1: 이거 뭐 꿀팁인가요?
0: 정신머리 없어서 멀미가 안 날 것 같은데요.
1: 어, 네.
0: 또 사탕을 빨거나 씨앗을 먹어서 트륨을 유발해라. 뭐 이런 오. 것들도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네. 당시 사람들이 배 여행을 할 때 제일 무서워했던 건 멀미가 아니라 바람 없음, 즉 무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 왜요?
0: 그때는 배가
1: 네.
0: 동력이 없고
1: 아~
0: 돛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
1: 밀어서 가야 되니까 바람으로.
0: 네, 바람이 없으면 정말 난망한 거예요.
1: 와.
0: 망망대해서 지금 배가 안 움직여요.
1: 너무 큰 위기네요.
0: 그런데 식량은 줄어들고
1: 와.
0: 있죠.
1: 와.
0: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 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0: 네.
1: 와, 흰 닷과 바람만 있으면 우린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이제 와서 공감이 되네요. 네,
0: 그때 그 막막함을 남긴 여행기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
1: 네.
0: 배는 무기력하게 정지되어 불안할 만큼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었다. 바다 자체가 닻이 되어버린 듯했다. 지루함이라는 적나라한 공포가 들이닥칠 듯했다.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1: 지루함이라는 적나라한 공포.
0: 네.
1: 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배가 무기력하게 정지되어 있고 불안한 만큼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 누구라도 무섭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막 배에 있는 네. 음식들은 부패해 가죠.
1: 네.
0: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니까 서로 싸우죠.
1: 그렇겠죠?
0: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두렵죠.
1: 와.
0: 정말 바람이 안 불면 보통 평화로움을 떠올리는데
1: 그렇죠.
0: 이때 사람들에게는 정말 막막했을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러다가 마침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의 희열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는
1: 네.
0: 이건 역시 신앙심이 도움이
1: 네.
0: 되는데
1: 네.
0: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무풍 때문에 죽는다면
1: 오, 네.
0: 그래도 나는 그 성지에 가까이 와서 죽는 거니까 괜찮은 삶이다
1: 와.
0: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1: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삼아도 되겠는데요. 와, 여기 김선화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0: 저는 여행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은데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동네 공원도 혼자 못 나가거든요. 용기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아, 저 너무 이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뭐 겁이 많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밤 늦으면 절대 뭐 나갈 생각 안 한다든가 그리고 해외여행도 정말 마음을 먹고 먹어서 정말 이동하는데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어떻게 용기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이럴 땐 일단
1: 네.
0: 무섭지 않은 한낮의 동네 공원에 가보시는 거죠.
1: 일단 가라.
0: 사람들이
1: 한낮에.
0: 있을 때.
1: 네.
0: 그래서 그 공간이 친숙해지면 조금씩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가보시고
1: 아.
0: 그래서 그 공간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면 아마 저녁에도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익숙함이 중요하군요. 첫 발을 떼는 용기가 이제 먼저 필요한 거군요. 우리 노래 들어요.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이번에는 가장 멀리 여행 떠날 때 타는 교통수단인데요. 마이 앤티 메리의 공항 가는 길 골라왔습니다.
1: 네, 이 곡 듣고 올게요.

0: 똑똑 인문학 오늘 보고 있는 책 서해 문집에서 펴낸 앤서니 베일의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지금 방향숙님께서 아까 미미님 말씀 들으시더니 런던은 350일이 비가 온다던데 요정 맞으시네요라고.
1: 아, 그 정도 확률이었군요.
0: 네, 요정이 여기 있었네요.
1: 지금 박주영님께서도 네. 저도 런던에서 비 한 번도 안 왔어요.
0: 아니, 요정이 또 있어요?
1: 네. 아, 이런 분들의 모임을 결성해 봐야겠습니다.
0: 아,
1: 런던에서 태양을 부른 사람들.
0: 와. 저도 런던에서 내내 비가 왔었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김정숙님께서는 여행광이라고 여행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븐바투타 여행기를 도전했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그래도 이번 추천 도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독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천천히 네. 오래 완독해볼 만한 가치 있는 책이죠.
1: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이분 바투타 여행기는 저도 상하로 나와 있는데 네. 학원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0: 그 정도군요. 아, 정숙님 용기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미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책 자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네.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그 해적, 질병, 전염병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풍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더 그리워지진 않을까요?
1: 사람마다 네.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당시에 사막을 여행할 때 준비해야 될 몇 가지

0: 당시 여행기에 나온
1: 사막
0: 네, 정보들을 네. 들려드려 볼 텐데 네. 이거 듣고 나서 난 가보고 싶다 이러면 여행에 좀 흥이 있는 분이고 아. 야, 그렇게까지 해서 힘든 사막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집이 편하신 분일 것 같아요.
1: 밸런스 게임입니다 지금.
0: 네. 네. 첫째, 벌레를 쫓을 레몬을 챙겨야 한다. 민간요법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렵고요.
1: 네.
0: 둘째, 반드시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빨리 이동할수록 힘을 많이 쓰니까 발바닥이 모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힘을 안 쓰고 살살 걸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길고 뾰족한 쇠붙이, 막대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 뭐 나무 하나 없으니까 이 막대기도 없으면 짐승들을 메어놓을 곳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1: 아, 이거 자꾸 얘기 들을수록 저는
0: 만만치가 않죠.
1: 오늘 만만치 않은데요. 네.
0: 저는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1: 네네.
0: 근데 또 하나 여행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대부분 떠날 때 막 이제 즐겁고 막 활기차는데 결국에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1: 아, 네. 그렇죠.
0: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1: 귀환서사.
0: 아,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1: 정말요?
0: 15세기에 펠릭스 네. 파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이 사람이 오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데
1: 네.
0: 그 마을 어귀에 이제 들어왔어요. 다리를 건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 너 돌아왔어. 내가 알리러 이제 동네를 먼저 뛰어갈 거야.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1: 네네.
0: 그래서 너무 이제 아, 사람들이 날 이렇게 기다렸다니. 이런 기대를 갖고 수도원에 간 거예요.
1: 네.
0: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는 형제 자매들이 다 그냥 저녁 예배 드리느라고 자기를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아, 이게 나에겐 너무 드라마틱한 출발과 귀환이었지만
1: 아.
0: 여기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일상을 그 사람들은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였구나.
1: 그렇죠.
0: 내가 달라진 거지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었구나.
1: 그렇죠.
0: 이런 걸 불현듯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1: 이런 깨달음은 사실 절대 사소하지 않죠.
0: 네,
1: 너무 놀라운 통찰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내가 달라졌다는 걸 내가 또 확인하고 증명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염을 깎습니다.
1: 오, 변화의 징표로.
0: 그렇죠.
1: 네.
0: 수염이 붙어 있을 때 나는 여행자로서의 모습.
1: 아.
0: 이제 수염을 제거하면서 나도 그 수도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나의 동료들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1: 어머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제가 네. 주말에 그렇게 합니다.
1: 아, 어떡해요?
0: 저는 주말에는 면도를 네. 하지 않습니다.
1: 아~
0: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면도를 하면서
1: 네.
0: 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1: 아, 두 개의 미미님을 나눠놓고
0: 그렇습니다.
1: 이동시키고 재우고 먹이고 하시는군요. 아, 좋은데요. 네. 이런 좀 여행기 자체가 들려주는 낭만도 있고 비극도 있고요.
0: 아, 그렇죠.
1: 그쵸? 깨달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이 귀환서사 중에
1: 네.
0: 결국 출발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얘기가 있는데
1: 있겠죠?
0: 이 사람 얘기 좀 네. 흥미로웠어요.
1: 네.
0: 이제 교황을 만나려고 아비뇽으로 네. 향하던 여행자였어요.
1: 네.
0: 그런데 여행을 한참 가다가 병에 걸렸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너 지금 이 병세로는 그 목적지에 가기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1: 시한부.
0: 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 네. 사람이 선택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나는 가는 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거냐.
1: 멈춘다.
0: 이 사람은 여행을.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1: 어떤 건가요?
0: 방향을 틀어서
1: 네.
0: 고향으로 갑니다.
1: 아.
0: 이게 묘한 귀환 서사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 작은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출발했던 곳이 있지만
1: 네.
0: 내 삶이라는 긴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곳이 출발점이잖아요. 고향이.
1: 네.
0: 이 사람은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던 거죠.
1: 아. 너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즐비하네요. 이 책 안에. 결국 우리가 삶은 이 종착지가
0: 있죠.
1: 다다를 수 있는 네.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사실은 섣불리 여행지에서 여행의 여로에서 방향 전환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0: 쉽지 않죠.
1: 네.
0: 그리고 중세 여행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1: 네.
0: 우리는 대부분 여행을 가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죠.
1: 그렇죠. 믿음이죠.
0: 그러니까 네. 왕복표를 끊잖아요. 편도 네. 끊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1: 네, 그렇죠.
0: 중세 여행자들은 대체로 편도만 끊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내가 여행을 가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0: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중세의 여행자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1: 네, 용기도 있고 정말 어떤 일말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자신의 몸을 투신하듯이
0: 맞습니다.
1: 이 세상에 내던진 자들이었네요.
0: 그러네요.
1: 경이롭습니다. 박현진님께서 어찌해요? 시간이 수용 가는데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라고.
0: 네, 여행엔 끝이 있습니다. 박현진님.
1: 네, 여행에도 끝이 있고 똑똑 인문학 코너에도 끝이 있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앤서니 베일의 중세 여행자들 미미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박태근 편집자님 저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0: 저도요. 우리
1: 너무
0: 또
1: 좋았습니다.
0: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1: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이틀간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쏜살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실수하고 서투르고 긴장 많이 했지만 너그럽고 다정하게 반겨주신 카페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PD님께서 제게 마지막 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조금 재미나게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곡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소설 쓰고 평론 쓰는 염승숙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가끔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심장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억이랑 추억은 머리에 저장되니까 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뇌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뇌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참 잘도 처리를 하는데 내 마음 하나 이렇게 다루는 걸 이렇게 서툴러 하니까 아, 이거 뇌가 아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그 정승재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들으면서 9월 17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바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럼 뇌에서 분명히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는 걸 거예요. 야, 너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이렇게. 그렇다면 감정이 생겨나는 곳은 뇌인데 그 감정이 표현되는 것은 심장인가? 이렇게 한번 생겨난 마음은 또 계속해서 심장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지. 예전에 우리 수요일에 마음 공부할 때 안주현 선생님이 그랬는데 심장이 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게 피가 이렇게 막 몰리면서 세게 뛰는 거래요. 큰일 날수 있으니까 진짜. 마음에 어디 있는지 이렇게 좀 알아야지 속상할 때 슬플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참 어루 만져주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건 좀더 건강하길 바라면서. 이준우님이 생선님 오늘 발매하신 음악 너무 좋다고.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헉, 대박. 노래 좋다고 생각하고 제목 알려고 보니까 생선님 노래네. 오, 정말? 우와, 생선님 노래 정말 좋아요. 지나 슈퍼 스트롱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글름 보이스네 애절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젠 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디렉 봐주시는 분이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질러보라 그래서 이젠 더 어떻게 어? 마음껏 창법을 바꿀 수 있는 가수가 대한민국에 몇명 있겠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우와, 팽수리님은 가수가 진행하는 라디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루리님은 늘 한결같이 10시가 되면 맞이해주는 생선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할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유튜브에 경청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 DJ 생선님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 반디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그쵸?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유튜브에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풍성한 선물 타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절대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준비되셨나요? 장르 불문 생선물. 우리 아까 마음은 도대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님들 혹시 속담 중요한데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신경이 쓰이는 상태를 이르르는 표현. 마음이 어디에 있다. 두 글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바다님들의 현재 상태를 고백해 주셔도 됩니다. 바다님들이 현재 가장 열중하고 있는 것. 제 마음은 지금 게임에 있어요. 제 마음은 생선님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가져가버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최예나가 부릅니다. 캐치 캐치.

다른 곳은 뭐 어떡하면 좋지? 정답을 얘기해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마음이 콩밭에 있다. 콩밭. 밭을, 밭, 밭을 쓸 때 밤이테 시옷을 쓰거나 디귿을 쓰면 틀립니다. 콩밭. 옛날 어른들은 딴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콩밭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는 바다님들의 마음은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바다님들 바다님들 마음 나와라. 어우 나 오늘 왜 이렇게 오바해요. 바오탕님 곧 중학교에 가서 저의 마음은 중학교 예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예습에 훌륭한데 초등학생인데 바오탕님에게 치킨 드리죠. 치킨 드리겠습니다. 6769님 먹을 것 우울할 때 아 먹을 것에 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 학생 우울할 때도 그렇고 공부에 지칠 때 엄마한테 혼날 때 마음은 먹을 것에 가 있어. 어우 귀여워서 어떡하죠. 6769님에게도 드려야 되겠는데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수리님 제 마음은 배고픔에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콩이 있는 그곳이 정답인데 배고파서 그만. 어우 이렇게 해석이 안 되죠. 제가 싫어하는 콩이 있는 그곳이 정답이라고요. 이해 안 돼요. 그럼 넘어갈게요. 나유림님 마음이 승재쌤 신곡에 있다고 노래 진짜 좋다고 생선님의 보컬은 진짜 해외 진출해야 될 정도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래 연습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안님 제 마음은 경청에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god817님 요즘 저의 마음은 국가대표 농구선수단에 있다고 내일 있을 이란과의 중결승 경기가 너무 기대된다고 이현중 선수 화이팅. 농구 좋아하시는구나. god817님에게 농구 드시면서 드시라고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랑 정답 콩밭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총 네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방송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이디 이름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이 순간부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새로운 코너 바다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코너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효리수의 Low Key in Love 이 두 곡 듣고 산지직송 질문 맛집을 만나보겠습니다.

최예나의 캐치캐치 들었습니다. 참 사운드도 좋고 그쵸? 신나는 노래 들었네요. 오늘의 장르불문 생선물. 바다님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아니면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아이고, 건져올린 질문이 여기 있네요. 레전드 바다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야식 참는 거 진짜 힘들어요. 콤부차 마시거나 커피 마시면서 참아보고 있는데 생선님은 야식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참으시나요? 뿍! 이런 소리가 살짝 났네요. 못 참아요. 못 참는데 진짜 살 빼야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갑자기 몇 킬로 확 쪘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몇 입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양을 줄여서 그걸 통째로 먹는 게 제일 위험하고 배달이 올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몇 개를 좀 살짝 덜어내서 맛만 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쉽나.

어렵지 당연히 제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얼리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드리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달을 시키다 할 때 한 36분에서 47분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먹어야 합니다. 뭘 먹냐? 잘 들으세요. 마트에 가면 평상시 사놔야 돼. 멸치 종류에는 조림용 멸치, 볶음용 멸치, 국물용 멸치,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멸치를 마트에서 판매합니다. 그 중에서 조림용을 사야 됩니다. 가장 중간 크기입니다. 그거를 1000W 전자레인지에 넓게 깔아야 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쇠로 되어 있는 그 그릴처럼 생긴 거에 하면 안 되고요. 멸치를 담아야 되니까 전자레인지 사면 가장 큰 접시같이 생긴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조림용 멸치를 쫙 깝니다. 쫙 스프레드 시킨다는 얘기죠. 그 직사각형 모양일 테니까 이렇게 촥촥촥촥 옛날에 그 고추 말리듯이 쫙 펼친 다음에 1000W에 4분을 돌립니다. 그러면 한 30초 지날 때부터 멸치 냄새가 막 날 텐데 그거 끄면 안 됩니다. 4분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야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오래 필요해요. 그걸 딱 꺼내. 4분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수분이 다 날아가고 과자가 됩니다. 뭐가? 멸치가. 그 멸치를 김통 같은 거 있죠. 집에 김통 하나씩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쪽에 그러니까 반만 채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잘 들으세요. 국산으로 사야 됩니다. 중국산은 안 좋아요. 중국산은 먹어봤는데 거의 실패했고 국산용 볶음땅콩을 마트에서 사야 됩니다. 볶음땅콩을 한쪽에다가 그러니까 절반 김통의 절반은 멸치 4분 말린 거 절반은 볶음땅콩인데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볶음땅콩을 냉동실에서 얼려야 됩니다. 냉동실에서. 냉동 아주 차가운 볶음땅콩을 이렇게 넣고 그 상태로서 그러니까 볶음탕물 넣은 다음에 그 상태로 잘 들어봐요. 냉동실에 넣어야 돼. 그럼 멸치 말린 거와 땅콩이 냉동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주문한 다음에 야식으로 선택한 걸 주문한 다음에 그걸 꺼냅니다. 그래서 일단 누워요. 어떻게? 소파에 누워. 그대로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땅콩을 이렇게 딱 볶음땅콩이니까 껍질은 살짝 있잖아. 그거 딱 한 다음에 껍질은 그대로 그 통에다가 버려. 딴 데다 버리지 말고. 딱 먹으면 얼려있기 때문에 되게 딱딱하거든. 그러면 되게 고소함이 확 밀려올 때 멸치 하나를 딱 입에 넣으면 짭짤함과 이게 쫙 오면서 되게 맛있거든. 그거를 올 때까지, 뭐 올 때까지? 야식 올 때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야식이 도착한 다음에 딱 하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이미 불러놓은 상태라서 견과류 때문에 참기가 저는 많이 참아봤는데 제일 좋은 건 아무튼 그거. 그렇다고 야식을 쉽게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 49년 10개월 동안 살아본 결과 그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의 답변 어떠셨나요?

윤혜정 선생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라는 표정으로 부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정승재 크로스 바로 시작합니다. 비욘세가 부릅니다. 헤일로우.

0: 여러분, 지금 경청나라 주얼리 여왕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길을 터주시길 바랍니다.
1: 아, 여왕이라뇨. 너무 과찬이십니다.
0: 과찬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영상 찍는다고요? 주얼리인으로는 모자랐는지 지난주부터 여왕으로 데뷔하셨습니다. 유래정생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죠.
1: 해정!

0: 야, 이제 완전히 주얼리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 영상에서
1: 그래요?
0: 진짜 딱 여왕이 그 표정까지도 선생님 연기하셨으면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작가님이랑 PD님이 다 준비를 해주셔서 예. 그거 보셨죠?
0: 예, 봤어요.
1: 하나하나 다 한땀 한땀 붙여주셔서
0: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 걸어요?
1: 아, 저는 좀 마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0: 와, 이런 댓글이 경청나라 주얼리 여왕님, 여왕님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럼 저는 호의무사 할게요.
1: 아, 저도 그 댓글 봤어요.
0: 어, 진짜? 네. 이 영상 너무 재밌어서 저 인별그램 시작하고 처음으로 댓글 달아요. 저도 이 댓글 본 것 같아요. 와, 이 댓글의 주인공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0: 아, 주얼리 윤, 이제 주얼리 킹, 퀸 여왕님, 야, 언제 찍으신 거죠? 그러면 저번 주에.
1: 네, 맞아요. 끝나고 선생님은 다시 이제 또 진행하시잖아요. 아,
0: 11시 반에 찍은 거네.
1: 어, 여기 복도에서 우리 작가님이랑 피디님이랑 같이.
0: 진짜요? 그렇게, 어, 제가 무슨 여왕이에요. 그러면서 사양은 안 하셨고요.
1: 어, 네.
0: 자, 줘보세요. 막 이러면서.
1: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근데 진짜 네, 그런 거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이제 선생님이 찍으셔야죠.
0: 저요?
1: 네.
0: 저는 아우 저는 좀 지금 아우 그렇죠 찍어야죠. 뭐 여왕님이 찍으라면
1: 찍으셔야죠.
0: 저는 예 뭐든 다 시키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너무 선생님 덕분에 원래 우리 경청의 그 인별그램의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렸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경청을 알게 되신 것 같아서
1: 그러면 좋겠어요.
0: 중간에 한 번씩 진짜 이런 홍보 영상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1: 생각이 재밌어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0: 그렇죠. 그러면 둘이 어디 가서 뭐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홍대에서 버스킹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한번 해볼까?
1: 아니요.
0: 해보실래요?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1: 아, 선생님 가수시니까.
0: 음? 아니 뭐 좀 그렇긴 하지 좀 약간 급이 맞지는 않는데.
1: 급이요?
0: 어, 너무 놀라면서 급이요? 어, 그러셨습니다. 어, 이제 혼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요. 혜정 승재 크로스는요 바다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나눠서 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오늘은 와 또 댓글이 지금 아앙님이 오늘은 윤스데이 박수진님이 혜정쌤 오늘도 너무 예쁘시다고 god817님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인별그램 영상도 너무 잘 봤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까 효리수 노래가 나왔는데 요즘 유리가 너무 예쁜데 혜정쌤 닮았다고 맞아요. 아이고 클로버님까지 아이고 다음에 계속 얘기해보세요.
1: 아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바다님들의 고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진희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기숙형 명문고 진학을 목표로 준비해왔는데요. 막상 원서 접수 시기가 다가오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합격하더라도 막상 가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요. 현재 고2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 정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학교에 가면 내신을 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차라리 집 근처 일반고에 진학해서 1등급을 노리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공부 방식과 학습량에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시험이 쉬운 편인데도 준비 기간이 3주 정도 걸려요. 친구들에 비해 긴 편입니다. 국어는 작년 8월부터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를 듣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느려서 이제야 문법 파트에 들어갔어요. 수학은 공통수학 1은 3회 독재지만 중상 난이도 문제에서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공통수학 2는 이제 겨우 개념 1회 독 마쳤고요. 학원을 옮기거나 아예 끊어버리고 혼자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모의고사 보고 멘탈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이 과한 걸까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말이에요.
0: 사연만 들어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오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진짜 잘하고 싶나 봐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보고 와 멘탈이 좀 흔들려서 중학교 3학년인 박진희 학생인데 지금 또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또 전화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네요.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진희 학생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자기 소개 먼저 한번 해줄래요?

0: 저는 지금 중3이고 좀 좋은 학교, 한민고라고 좀 좋은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1: 박진희 학생. 한민고등학교는 전잘 알아요. 저그 학생들 그 프로그램 찍으면서 한민고 준비했었던 학생이랑 같이 했었던 적이 있고, 그 학생이 한민고 합격해가지고, 예, 다닌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었는데, 맞아요. 되게 어려운 학교잖아요.
0: 네.
1: 그쵸? 윤혜정 선생님이랑도 인사 한번 할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귀여워.
2: 진희바다님 안녕하세요.
1: 아유, 왜? 선생님 너무 좋아하나 보다, 윤혜정 쌤. 막 목소리가 막 떨리네, 정말. 응? 그래요. 어떤 과목이 지금 가장 불안해요? 목표하는 한민고등학교 들어가는데.
0: 수학이랑 국어요, 일단.
1: 아이고, 또 그렇구나. 혹시 아버지가 군인 쪽에 계세요?
0: 네.
1: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을
2: 네.
1: 거예요.
2: 아마
1: 맞아.
2: 70% 정도 학생들을 이제
1: 맞아.
2: 그렇게 특별 전형으로 뽑죠.
1: 맞아요. 맞아요. 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학교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한번 고2 거. 근데 왜 고2 거 봤어요? 고1 거 뭐지?
0: 왠지 공통사기까지 끝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1: 아, 그랬었구나. 근데 그걸로 힘들어요. 그걸로 힘들고, 한번 이렇게 개념 공부 쫙 한번 해본 걸 가지고는 많이 힘들고, 거기에 따른 연습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냄새도
2: 맞아요.
1: 많이 맡을 줄 알아야 되고.
2: 고등학교 지금 재학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도 이제 그 높은 등급 받기가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걸로 너무 막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0: 감사합니다.
1: 정말 가고 싶은가 보다. 여기에 이렇게 남겼네. 막상 합격하더라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내 공부량이 적당한 건지도 궁금하고, 차라리 그냥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가서 1등급을 노릴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음은 그래도 한민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죠.
0: 네.
1: 그 이유는 대학이에요? 아니면 고등학교라는 그 한민고라는 데를 가서 부모님도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전략이에요? 대학에 대한 전략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0: 막 대입 이결로만 보면 되게 막 좋은 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중1 때까지는 그거 보고 좀 가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막 밑에 못 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될것 같기도 했었는데, 대학은 가고 싶거든요.
1: 장단이 있어요. 모든
0: 네.
1: 일에는 그런 게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윤혜정 선생님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일단 제가 먼저 짧게 얘기하면, 좋은 장점은 분명히, 잘 들어봐, 진이가 그냥 지역 학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 절대적인 공부량은 훨씬 많아질 거야. 난 그거는 확신해.
0: 네.
1: 그런데 나쁜 점은 요즘은 내신 잘 따놓으면 정말 대학교 가기가 훨씬 수월한데, 내신 따기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문제 수준도 되게 높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거 엄청 해야 돼요.
0: 아,
1: 그런 전략적으로 좀 힘든 과정도 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잘 해야 될것 같은데, 현직에 계시는 우리 윤혜정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2: 자, 우리 진희 바다님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0: 네.
2: 이 학교 보니까 막 서울대를 20, 30명씩 보내. 막이 학교는 뭐 어느 학교를 많이 가. 이렇게 결과로만 보는 것보다 그 한민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그거 보는 게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민고등학교는 선생님도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0: 네.
2: 이 학교는 공립학교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궁금하고 배워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프로그램들, 다양한 활동들, 내가 교사로서 경험하고 또 내가 갖춰야 되는 역량들을 이제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거라고요.
1: 정말.
0: 그래서 우리 우리 진희 바다님이 나는 무조건 대학 결과 이것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보여.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실 우리 수시에서 종합전형으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좋은지 대학들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무조건 성적 등급. 그리고 진희바다님이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성적을 잘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많이 성장할 거거든요. 기숙사 학교인 거 알고 있죠?
2: 네.
0: 사교육을 못 받아요, 거기 가면.
2: 아, 맞아요.
0: 학교 안에서 다 채워주세요. 와. 정말 열심히 하면.
1: 야, 선생님 무조건 가야겠는데요. 근데, 더 가고 싶은 마음 장난
0: 근데
1: 아니겠다. 예.
0: 승재쌤 말대로 내신 성적 받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오고, 선생님 저희가 작년에 그 EBS 다큐 찍었을
1: 맞아요,
0: 때
1: 맞아요,
0: 만났던 그 친구가
1: 맞아요.
0: 한민구 학생이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 너무 힘들어했어.
0: 정말 열심히 하고.
1: 맞아.
0: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르네. 그러니까 대학만 가지고 간다라는 느낌이면 일반 고등학교를 갈지 여길 갈지 뭐 장단은 있는 거지만 지금 윤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학교만의 그런 공립인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0: 그 3년 동안에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의 가치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와. 거고 그냥 고등학교 3년이 내가 대학 잘 가기 위해서 뭐가 제일 유리할까 이렇게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다양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진희 바다님의 담임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니까 지금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희 바다님의 성향이라거나 특징이라거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랑도 깊이 한번 상담해보고 야. 그리고 많이 찾아보고.
1: 봐봐. 그러니까 내가 생선님이랄까 선생님이 아니라 깊이가 다르잖아. 깊이가. 나는 천박하게 대학 가는 방법만 계속 생각해서 야 좀 이리. 그런데 그 3년 동안 다른 프로그램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0: 네, 특히
1: 난 진짜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거든.
0: 꿈이 교사이기 때문에.
1: 아, 진짜. 아 꿈이 교사라 그랬나요? 우리 진이?
2: 네.
1: 무슨 과목 교사가 되고 싶어요?
2: 아직은 못 정했는데 약간 좀 문과 쪽으로 가고 싶은데.
1: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지금 뭐 공부하는데 가장 즐거운 거 그래도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거.
2: 저 지금은 사회요.
1: 사회? 사회 재밌죠?
2: 네.
1: 어떤 게 제일 재밌어?
2: 저 지금 그 학교에서 지리, 인구 이런 거 배웠는데 지금 그게 너무 재밌어요.
1: 너무 재밌어요.
0: 진짜 사회 과목은 너무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1: 맞아. 공부도 열심히 하겠네. 공부 양은 만족스러워요? 아니면 1부터 10까지 10은 정말 열심히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야를 10이라고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걸 0이라고 하면 지금 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어요?
2: 한 5, 6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5, 6 정도 된다. 그러면 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겠네.
2: 네.
1: 그치. 그리고 어차피 한민고등학교 들어가면 거기서는 강제적으로 그치.
0: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1: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살짝 아까 고등학교 2학년 거 한 바퀴 돌렸었는데 수학이 5등급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2: 네.
1: 국어도 5등급 나왔고 그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거의 겉핥기 정도니까 한번 그냥 냄새만 맡는 수준이라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그 공통수학 상에 대해서 세 바퀴를 돌렸는데도 아직까지 중상 난이도가 모른다는 건 뭐냐면 아직은 지금 진이가 이 수학을 공부한다기보다 문제 푸는 거에 관심이 좀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이 좋아야 돼. 문제를 잘 풀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수학을 좀 깨우치고 싶어서 안달이 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막 연습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요거를 남들보다

0: 보다 조금 잘 풀어야지 이런 마음에서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좀더 깊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깊게 공부하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그 잡으라는 게 아니라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른 식으로 접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빠져드는 게 수학 공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국어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2: 아니,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내가 1등급을 받는, 이거는 진짜
0: 말도 안
2: 쉬운 일이
0: 되지.
2: 아니에요.
0: 맞아.
2: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도 개념 탄탄하게 잡고 지문 읽는 방법, 처음 보는 시를 내가 읽어내는 방법.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처음 보는 시를 내가 읽고 문제를 다 맞힌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 모의고사 공부를 해본 적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까지 국어는 내신 공부만 해봤잖아요.
1: 네.
2: 그쵸? 그러니까 자신감 잃을 필요 전혀 없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1: 네.
2: 국어는 차근차근 해나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그 방학 때 이제 개념 공부 탄탄하게 하면서 처음 보는 지문도 선생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읽어내는 방법들을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 나가면 되거든요.
1: 네.
0: 선생님, 왜 갑자기 모두가 여왕이 되더니 막 이렇게 자상해지셨어요?
2: 아, 그래요? 아니, 지니 바다님 너무 예쁘고 귀엽고 막잘 얘기해주고 싶어요.
0: 정말 너무 잘 얘기해주고 싶으시구나. 와, 우리, 어렵게 전화 연결됐는데
1: 네.
0: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또 기특하게. 어떤
1: 네.
0: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지 선생님 성함도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1: 일단 저희 수업 들어오신 저희만 수업 들어오시는 거의 모든
0: 모든
1: 쌤들이요.
0: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1: 네.
0: 얘기해 보세요.
1: 일단은 제가 되게 텐션이 높은데 그런 거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또 근데 저희가 또 학습 분위기가 좋은 편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도 열심히
0: 뭐라고, 뭐라고? 우리 차분히 얘기해야지. Calm down, please. 아니, 뭐인 편인데,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
1: 그 뭐지?
2: 텐션이 높은
0: 아,
2: 편인데.
0: 텐션이 높아서. 그래서, 그런데 아주 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반이 애들이 많이 떠드는데도 열심히 해주신다라는 그 고마움을 느꼈구나.
1: 네.
0: 아이고. 그러면 또 엄마한테도 또 한마디 할까? 엄마, 아빠한테도?
1: 엄마 아빠요?
0: 응.
1: 엄마 아빠 낳아줘서 고마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볼게. 앞으로도.
0: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어떤 노래예요?
1: 그 서린님의 그 페이크 해피라고 있어요, 노래가.
0: 그게 왜? 어떤 점이 되게 좋았어요?
1: 약간 그 평소에 그 TV에서 보던 사람들 되게 막 행복해 보이는데 그 노래는 되게 그 화면 밖에서의 아티스트의 약간 삶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약간 보여주는
0: 그래서
1: 노래였었거든요.
0: 페이크 해피구나. 와, 이 노래가 되게 인상 깊었나 보다. 그쵸?
1: 네.
0: 그랬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진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물어보고 싶은 거한 2분 정도 얘기, 1분 30초 정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1: 해장쌤한테 혹시 물어봐도
0: 그럼, 그럼,
1: 좋은가요?
0: 그럼.
1: 제가요,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 시험이 좀 쉬운 편인데, 그거를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가 제일 낮거든요.
2: 그래?
1: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선생님이 거의 자리 깔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선생님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니 바다님 시험 내용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그치? 그럼 지니 바다님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스스로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 틀렸지? 그리고 내가 3번이 답인데 왜 2번으로 골랐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거 다한 번씩 봤어요?
1: 무슨 문제가 틀렸는지까지는 봤어요.
2: 그쵸.

0: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도 이제 우리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데 내신 시험지 문제를 다시 푸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걸 왜 틀렸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내셨을까? 나는 수업은 잘 들었는데 내가 이거 왜 틀렸을까? 내 시험지를 내가 다시 풀어보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니까 계속 성적이 잘안 오르는 걸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꼭 지난번 1학기 때 시험지 틀렸던 문제들 설마 버리진 않았겠지?
1: 네, 안 버렸어요.
0: 그거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 문제가 교과서나 학습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 네.
2: 우리 진희 학생 만나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1: 네.
2: 한민고등학교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더 사연 남겨주세요. 궁금하니까.
1: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선생님들 다들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2: 아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자. 화이팅, 우리 진이.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진이, 안녕.
1: 안녕히 계세요.
2: 박진이 바다님의 신청곡 서리의 Fake Happy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I read an old diary that I had lost. Seemed happier then. Now I read to people's face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이비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좀 약간 절제하는 여왕님이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고 살짝 절제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요일의 코너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커버님이 바다님 웃음소리가 너무 청량해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박진희 학생 그쵸? 너무
2: 귀여웠죠.
1: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같이 기분이 좋아졌다고. 네. 이향규님은 안녕하세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잠깐 들으러 왔다고.
2: 훌륭합니다. 진짜.
1: 맞아 맞아. 찌조님 올해 고3인 08이에요. 응원 한마디. 야 이제 두 달 남았잖아. 찌조나. 쌤이 한마디 해주세요.
2: 할 수 있어.
1: 맞아.
2: 할 수 있어.
1: 지금이 가장 성적 많이 오르는 두 달이라고 생각하면
2: 맞아요.
1: 돼요.
2: 맞아요. 맞아.
1: 그렇게 하면 되니까 혹여나 막 지금 해도 안 될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자야지. 보통 공부 열심히 한 날 보면 잘 때 웃으면서 자. 진짜 나도 기억나. 도서관 내려올 때도 웃으면서 내려오잖아요. 너무 뿌듯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하루 종일 컵라면 먹고 막 자다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겠다라는 마음 가지면 잘할 수 있습니다. 윤혜정 쌤과 제가 바다님들의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친구 고민도 있고 성적 고민, 학교 고민, 연애 고민도 있었고 마음을 막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다른 바다님들 고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응원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 바다님들이 이거 들으면서 학생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얘기나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 바다님들도 고민 있으시면 우리 애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많이 보내주세요.
1: 예,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와, 대화명이 너무 예뻐요. 콩자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 고민을 용기 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이제부터는 일하러 나가셔야 해요. 친구네 집을 보면 일하는 엄마가 많지만 저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집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학교 가기도 전에 나가셔야 한대요.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있을 거라고 하고요. 생각만 해도 집이 너무 허전해요. 엄마가 안 계시는 집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해서 일하러 나가시는 거라서요. 엄마가 힘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속상하실까 봐 엄마가 집에 없는 거 싫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요. 불평하지 않고 잘 지내야 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0: 중학교 1학년이면 2013년에 태어났을 텐데 어쩜 이렇게 마음이 깊어요. 나 정말 엄마한테 와 선생님은 엄마가 어땠어요? 일하셨어요? 아니면 안 하셨어요?
1: 저희 엄마도 이제 예. 가정주부셨어요.
0: 가정주부셨죠. 네네. 저는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게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집에만 계시다가 그러더라고. 집안이 좀 어려워져서 엄마가 이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바다님인 게 저는 안 나가면 안 돼! 너무 기억나.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난 알거든. 맨날 우리 엄마 집에 있었는데 이제 집에 없고 막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그런 마음에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엄마도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런 얘기하고 하면 그랬었는데 난 그래도 불평불만 다 했었는데 우리 콩자반님은 아이고 엄마가 그래도 속상하실까봐 집에 없는 거 싫다는 말씀도 못 드렸고 불평하지 않고 잘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컸다 너무 잘 컸다라는 생각이 너무 막 드네요.
1: 그쵸? 너무 기특한 게 엄마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해서 이 얘기가 중학교 그치. 1학년인데 너무
0: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늦게 태어났는데 벌써 이런 거를 다 생각할 줄 알까 엄마가 이 얘기 딱 들으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1: 너무 기특해 하실 거예요 그쵸? 진짜
0: 나 그래도 잘 키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난 너무 대견하고 막 그러네요 선생님 학교에 계시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 우리 때는 거의 아빠가 나가서 돈 벌고 일했었는데 네. 요즘 많이 달라졌죠 선생님
1: 그럼요 요즘에는 일하는 어머님들 너무나 많으시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는 이렇게 가정주부로 있다가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동생들이나 이런 경우 보면 또 그 나가서 일하는 게 너무 또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가정에만 있다가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이면 많이 자랐잖아요.
0: 맞아.
1: 정말 예전처럼 너무 어렸을 때처럼 막 손이 일일이 가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낮에 아이들 학교 갈 시간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게 이게 자기 어떤 뭐 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거기에서 내가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0: 맞아요.
1: 예,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 일을 내가 잘해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고생할 거라고 마음만 맞아. 아파하지 말고
0: 그러지 마요.
1: 엄마도 또 사회생활을 또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응원해 드리고 또 많이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0: 맞아 그래야겠다 그치 맞네 조금만 이렇게 뭐 아주 크게 뭐 집안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도와드리면 엄마 금방 안다
1: 아유
0: 우리 애기 다 컸구나 이런
1: 그럼요.
0: 생각 들고 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씩씩하게 얘기해요 엄마 너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엄마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치 엄마 돈 많이 벌었으면 나 치킨 좀 사줘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요 나는 그런 얘기 한번 못 해드리는 게 지금 되게 좀 되게 후회되고 막 그렇거든 계속 불평만 했다니까 엄마 나가지 마 왜 나가 막 그랬었던 게 그러니까 되게 잘 컸 너무 좋다. 그렇죠?
1: 너무 예쁘네요. 정말.
0: 너무 예쁘죠. 우리 바다님들도 이 사연 듣고 어떠셨는지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또래 친구로서 이 사연을 듣고 우리 엄마도 일하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같은 공감 가는 얘기 있으면 보내주셔도 좋고 응원을 해주셔도 좋고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는 무료고요. 문자로 보내실 분은 샵1045예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문자를 보내면 이게 엄마 번호로 보내게 되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게 문자 유료 문자면.
1: 네. 우리 바다님도 다 휴대폰 있잖아요.
0: 휴대폰 있어요?
1: 그럼요.
0: 거기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샘킴의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ama Don't Worry라는 와, 딱 이 노래에 맞는 얘기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0: 샘킴의 마마 돈 워리. 마치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중학교 1학년 바다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은 마마 돈 워리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홍정우님이 아빠인 아저씨가 눈시울이 시큰해졌다고. 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따뜻하다고. 바다님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야, 너무 좋아. 무슨 꿈자각생 하는 것 같이 이게 눈물이 날라 그러고. 쌤도 약간 눈시울이 아까 조금 전에 되게 붉어졌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똑같은 마음으로 느꼈을 거야.
1: 네,
0: 짠함을. 그쵸?
1: 맞아요.
0: 아이고, 너무 좋다, 정말. 중학교 1학년 콩자반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집에 계셨는데, 이제 일하러 나가야 돼서 싫어요. 이런 얘기일 줄 알았더니,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 씨, 그쵸? 뭐야? 반칙이잖아, 반칙. 이렇게 늦게 태어나가지고 벌써

0: 서부터 세상을 읽을 줄 알면 바다님들의 그래서 부모님도 좋으신 분임이 느껴진다고 루리님이. 그런데 혜정쌤 말씀처럼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집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을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힘들 날도 있지만 더 활기차지셨다고.
1: 맞아요.
0: 맞아. 그게 또 활기가 있을 수 있다니까. 무조건 꿈이 아니고 돈 벌러 나간 거라고 그게 힘들고 괴롭기만 한 일은 절대 아니야. 거기에서 또 보람 느끼면서 또 새로움도 느끼시면서 네, 그렇게 맞아요. 일하실 테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가우디 가우스님, 저 어릴 땐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뒹굴뒹굴 할 수 있어서 마냥 좋았는데 바다님의 깊은 마음이 부끄러워지네요. 이렇게 또. 어른인 가우디 가우스님도 남겨주셨고 5743님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했었는데 엄마 퇴근하시는 거 너무 반가워서 문 열고 들어오는데 달려나갔더니 되게 좋아하셨다고. 아이고 그렇게 엄마를 맞이해보세요. 화이팅. 이렇게 강아지들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강아지한테 배워야 돼.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맞이하는 방법은 강아지들이 정확해요.
1: 너무 반가워지죠.
0: 너무 막 한 바퀴 계속 돌잖아. 반갑다고. 그렇게 해주면 엄마 아빠들 일하고 들어오셨을 때 힘이
1: 나죠.
0: 완전 날 거예요. 정말 꼭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라라라 3333님 정말 경청 온돌반 같다고 따숩다고 따숩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참 이 홍자반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일주일 그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따뜻한 생각하는 게 저는 다 그냥 종교에 가서 딱 한 시간 그리고 저는 경청 한 시간 딱 이러는 것 같아. 경청에서의 이 특히 해정승제 크로스 한 시간이잖아요.
1: 네.
0: 그 딱 두 시간 동안 저는 그런 생각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1: 힐링이죠. 힐링.
0: 힐링이야 정말. 이거는 바다님들이 힐링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힐링하는.
1: 맞아요.
0: 그쵸?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짧은 고민 사연도 하나 만나볼게요. 최은우 바다님인데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문예창작과를 희망 진로로 결정했습니다. 성적도 그렇고 실기 준비 등을 이유로 검정고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느슨해질 것 같아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차게 성실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평상시에 저는 글쓰기, 작품 감상, 독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그쵸?
1: 네.
0: 특히 난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근데 그거를 어쩔 생각... 그런데 그런 제도가 또 그러는데 어떡하냐는 생각도 들고
1: 내신 성적 때문에
0: 맞아.
1: 자퇴하는 학생들 많아진 거.
0: 그런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참 많은 학생들이 아우 나 이럴 바에야 지울래 지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요즘 많죠. 학교에서 선생님 학교에도 많아요.
1: 저희 학교에는
0: 그렇게
1: 많지
0: 않아요.
1: 네.
0: 다행이다 그래도. 그런데 후회하는 자퇴한 다음에 후회하는 것도 많이 보셨어요, 쌤?
1: 제 주변에는 사실 이제 그런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오늘 바다님처럼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고 또 이걸 위해서 자기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서 이제 자퇴를 한 학생들은 또 잘 그 생활을 또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이고 그리고 사실 2학년까지 마치고 자퇴를 하게 되면 사실 수능 보고 대학 진학까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0: 맞죠.
1: 그래서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아침 하루의 시작 시간을 정말 고정적으로
0: 예.
1: 네,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이 이제 10시나 11시에 시작된다 이러면 정말 안 되고요.
0: 맞아.
1: 그래서 뭔가 내가 아침 이 시간에는 딱 이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딱 못 박아둘 수 있는 그런 스케줄 목표를 딱 정해놓고
0: 정말
1: 그렇게
0: 맞아.
1: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집에 있다라고 편한 옷 입고 그냥 아무 때나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1: 네.
0: 그래서 나는 그 얘기도 하고 싶다니까 양말까지 난 다 신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학교 가듯이 시간표 딱 만들어놓고 지금 뭐 글쓰기 작품 감상 독서하면서 보내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시간들 그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들 다 짜놓고
1: 해야죠.
0: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안 하면
1: 네.
0: 크게 나중에 후회

하니까 그렇게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실시간 사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사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로로의 노래 듣고 오죠. 나침반.

0: 정승재의 경청, 한로로의 나침반 듣고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이라서 나침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다빈님도 지금 방금 실시간 사연 올려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생선님, 혜정쌤. 특성화고등학교 보건 간호과 다니는 고3 여학생입니다. 내일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 치는 날인데 너무 떨립니다. 떨리겠다 정말. 처음으로 국가고시잖아 정말. 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시험 준비했었고 올해는 모의고사 많이 쳤는데 계속 70, 80점대 유지하다가 지금은 90점대 유지라고.
1: 아우, 잘했네요.
0: 합격권이 63점 이상이라서 와 무조건 합격이네요. 그래. 너무 떨린다 그러는데 응원해달래요. 아, 우리 다빈이 잘할 거예요.
1: 그럼요.
0: 걱정하지 마.
1: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어요.
0: 그러니까 저거 걱정해요. 수석했을 때 어떻게 인터뷰할까 이런 거 걱정해야지. 지금 90점 넘는 사람이 63점 이상에서
1: 잘할
0: 걱정하지
1: 수 있어요.
0: 마요. 자신감만 가지고 잘 볼 생각하지 말고 실수만 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험 보면 괜찮을 거야.
1: 그냥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하는 거고 실전은 모의고사 때처럼.
0: 맞아.
1: 그렇게 하면 돼요.
0: 그렇게 가야 돼요. 맞아. 너무 떨지 말고. 김하린 바다님의 또 실시간 사연이네요. 선생님, 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키가 131이라서 제일 작아요. 힘들어요. 어, 귀여워. 어떡하지? 131이에요. 하린이. 어떡해.
1: 근데 선생님 이거 말해줄 수 있어요.
0: 예.
1: 선생님 그 아들이 작년부터 키가 확 컸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잠.
0: 잠 많이 자면 돼요?
1: 네. 잠을 일찍 자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0: 일찍 자는 게 중요하구나. 네.
1: 그리고 고기 먹는 거.
0: 고기.
1: 고기 단백질.
0: 맞아요. 지금 근데, 선생님들 아들 저도 아는데 갈비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1: 근데 진짜 일찍 자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너무 늦게 자면 안 되고 일찍 자고 잠을 충분히 자는 거
0: 맞아.
1: 한번 해보세요.
0: 성장기 때는 잠 조금 자고 그러면 다 나빠져요. 성장에도 나쁘고 그렇죠.
1: 그리고 밤에 그 밤늦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0: 아, 진짜?
1: 자면서 소화를 시키느라 에너지가 다 거기로 간대요.
0: 그리고 언제 클지 몰라.
1: 맞아요.
0: 선생님 아들이 몇 살 때 컸어요 그러면?
1: 6학년 때.
0: 6학년 때야. 그러니까 네. 아직 언제 클지 모르고. 그리고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확 크는 애들 있고 고1 때 확 크는 애들. 아니 진짜 모른다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미안해. 이런 얘기밖에 못해줘서. CX원이님의 또 얘기.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의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이과로 틀었다고 고1 때부터 공부하라는 걸 시작해서 막막한 것들이 정말 많다고. 미적분을 저는 여름방학 때 처음 했는데 대수랑은 많이 달라서 제가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고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미적분을 마저 처음 보는 거라서 그래. 시작할 때 막 LIM 리미트 나오고 막 무한대로 가는데 뭐 어떻다고 0이라는데 또 0은 아니래고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좀 그렇거든. 그런데 그거 한 바퀴 두 바퀴 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약간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대충 훌린다는 느낌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느낌은 갔대 한 바퀴 돌아오면 그때서야 극한의 느낌을 오고 그때서야 미분이 뭔지 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면 돼. 그런데 대수 파트는 함수라는 얘기 예전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봤고 지수 함수 얘기할 때 지수 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들어봤고 다 배웠었던 내용. 그런데 미분 적분은 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그런 거니까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죠? 안 그렇다? 그 노력하는 거는 천천히 올라오다가 한순간에 팍 느낌이
1: 맞아요.
0: 오는 거니까.
1: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0: 국어도 그래요 선생님?
1: 국어는 더 그렇죠.
0: 더 그렇구나.
1: 수학은 내가 어떤 범위를 끝냈다 이게 있잖아요.
0: 예.
1: 뭐 몇 해독을 했다가 있는데
0: 맞다 안 국어가, 보이지.
1: 국어는 범위가 어딨어요.
0: 맞네.
1: 그러니까 진짜 티가 안 나고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틀려야지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0: 맞네.
1: 국어 과목이다 이 얘기를
0: 아,
1: 하는
0: 그러네.
1: 거예요.
0: 그러네. 오답이 더 훨씬 중요한 게 국어겠다.
1: 그럼요. 뭐 현대시의 처음과 끝이 어디예요? 모르죠.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0: 그러니까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뭘 모르는 건지 진짜 모를 그쵸? 것 같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늘은 되게 저랑 선생님이 좀 많이 힐링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된 것 같고 네.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힐링된 것 같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칠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선생님 신청 방법 좀 얘기해 주실래요?
1: 네. 우리 경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는 비밀 글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별그램 DM 반디에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하고 싶은 바다님들은요 홈페이지 비밀글이나 인별그램 DM처럼 전화번호 노출되지 않는 곳을 이용해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선물도 드리죠. 이제.
0: 맞아요. 선물도 드리네요. 생각해보니까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가 또 풀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게 꼭 계기가 된다. 또 삶에 뭐라 그러지?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고.
1: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바다님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도 너무 좋았고요. 네. 바다님들 덕분에 저도 행복하고 힘을 얻고 갑니다. 또 일주일 또 열심히 살고 또 오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지의 파도,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정은지의 파도,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은유124님이 오늘 읽은 국어 지문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음은 뭘까? 어디에 있을까? 하고 잠시 고민했었는데 경청에서도 같은 질문을 들으니까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침마다 저를 챙겨주시는 엄마의 손끝에서도 매일같이 태워주시는 아빠의 눈짓에서도 와, 온통 사랑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와, 그래서 마음은 온몸에 있는 것 같다고. 와, 어쩜 이런 표현을, 그쵸? 눈짓에서, 손끝에서 모두 다 느끼니까 모든 곳에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장미희님의 사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에서 아픔을 겪고 1학기 수업을 거의 못 들었어요. 혼자 힘을 내서 2학기 때는 수업에도 참여하고 처음으로 공부를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생선님 강의를 듣고 수학이 재밌다고 하네요. 축하도 받고 싶네요. 김채원, 도전해주고 힘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딸 이름은 김채원. 우리 엄마 이름은 장미희 바다님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도 어떤 아픔의 종류인진 모르겠지만 거의 이겨냈네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쵸, 우리 채원이도 너무 기특하고 그런 아픔이 나중에는 또 좋은 자양분이 될 거예요. 자양분 좀 어려운 말인가? 좋은데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하나하나 겪는 게, 허투루 겪는 게 한계도 없다. 나중에 다 쓰인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와, 이게 이렇게 쓰인다고?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기특하고 아픔 잘 겪어낸 거, 수학 재밌다 그랬으니까 재밌는 김에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난 수학은 꾸준히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엄마가 그러네요. 도전해주고 힘내줘서 고맙다고. 생선님도 고마워요. 우리 채원 학생 학교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졌으면 좋겠고 즐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od817님이 학교 가는 길에 이 노래를 들었더니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가을아침.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떨어져도 즐거울 수 있다 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한 대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유물로 기가 막히게 분장한 이야기. 저 그 얘기 전해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해도 그 대회가 열렸나 봅니다. 인기가 정말 많아져서 지역 예선이랑 본선을 거쳐야지 결선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름이 낙선전. 심사에서 떨어진 작품들을 위한 전시라는 뜻이겠죠. 이런 이벤트를 연 이유는 떨어졌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통과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칭찬도 해주고 분발할 점도 얘기해주고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0: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 이어서 안예은의 달까지 가자, 도경수의 나답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이제 9월 17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1988년 9월 17일에 대한민국은 서울올림픽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9월 17일만 되면 와, 오늘 올림픽 개막한 날인데, 이거를 88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어떡하죠? 병원에 갈까요, 저? 정짱구님. 생선님 신곡 말이에요. 완전 관록 있는 30년 된 베테랑 가수 같아요. 퇴근하고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가사도 좋고 마음을 뺏겼다고. 정말요? 어떡해요, 저? 큰일 났네. 또 인생이 또 한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저? 주리아님. 생선님, 그동안 냈던 좋은 곡도 많은데 콘서트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 꼭 가고 싶어요. 저는 콘서트를 상암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콘서트 때 제가 저거를 할 거예요. 한 3만 명 정도 오실 테니까 그분들 이렇게 주황색 저의 얼굴 담겨져 있는 이렇게 선물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드리고 할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피사라님. 생선님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작년 9월 8일부터 저는 새로운 느낌의 행복. 오늘도 해정승제 크로스 했지만 웃다가 짠하다가 이렇게 힐링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다가, 그쵸, 일하다가 또 이렇게 힐링하면서 이거 끝나고 저 감자탕 먹고 집에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다 바다님들이랑 함께해서 이런 행복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6465님. 저희 집 라디오는 돌려서 주파수를 맞춘다고요. 오, 생선님 목소리 들려서 이제 고정해놨다고. 거기에 고정했다고 이게 이렇게 이게 어디 이렇게 먼지 닦다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요. 거기 그 순간 접착제라 그러거든요. 거기 살짝 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 이동하지 않을 테니까 살짝 두 방울 떨어뜨리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이디랑 비번 찾아서 사연도 썼다고. 어우, 대견하십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경청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 아시죠? 라이프타임 이 노래 들으면서 9월 17일 목요일 문을 닫을 시간인데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바뀐 것 같으세요? 시작을 정승재의 노래로 시작했잖아요. 끝은 정승환의 노래로 끝나는 것도 우리 저스틴 비버 미안해요. 다음번에 형이 틀어줄게요. 너무 노여하지 말고 정승환의 노래 너의 내일로부터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의 예명은 사공입니다. 그의 말 맞다나 목가적인 그의 음악은 고요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가느다란 줄 하나를 들이운 채 차분히 응시하는 낚시꾼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응시하는 건 물 저 너머의 일상, 뭐가 닳거나 깨진 그의 삶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선했지만 착각이나 오해 속에서 물음표로 남은 사랑, 모두가 무사한이란데 나 혼자만 지워지는 공포를 애써 웃어넘기려는 웃픈 리액션, 창밖 세상을 관찰하면서도 창 안에 갇힌 자신을 슬퍼하지 않는 고양이의 지혜를 순정하고도 겸허한 선율과 이야기로 건네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들이운 낚싯줄은 뭔가를 얻거나 포착하겠다라는 욕심의 발로는 아닙니다.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후 잉여로 남은 이들을 다정하게 부축해주는 운율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새음행 라운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0: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맥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과 함께합니다. 사공의 라이브 연주로 Dear Anne, Anne에게 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4년 전에 발표한 사공의 싱글이었고요. 오늘은 키보드 연주에 강승엽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식으로 소개 인사 나누기 전에요. 안내해드립니다.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새음행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또 우리 키보드 연주 도와주신 승엽 씨도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예, 예.
0: 그 뭐 이렇게 약간 첫 대면이고 예. 뭐 우리가 미팅 자리에서 남녀가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1: 예.
0: MBTI 소개를 특이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예, 섹시라고요.
1: 아, 그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 팬분들께서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0: 확실해요? 팬분들이 하신 거예요? 본인 게 아니라?
1: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0: 조금은 좀 네. 아, 섹시한 사람이다.
1: 그러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0: 아, 그러길 바래요?
1: 예.
0: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좀 뭐 이성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1: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0: 아. 예. 제가 한 30년 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 아닙니다.
0: 그 당시에는 블랙 커피를 많이 마시면 섹시해진다라는 낭설이 있었어요.
1: 아,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0: 여하튼 오늘 예. 첫 연주부터 아주 훌륭한 뮤지션십이 느껴져가지고 녹음 경험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 아,
0: 네, 마이크 예. 앞에서 기타를 치거나
1: 네.
0: 노래하는 뭐 특히 기타 같은 경우 녹음을 많이 해본 그런 뮤지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1: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제 음악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0: 아, 그러면 타 아티스트의 음악 예. 활동으로도 많이
1: 예,
0: 우리가 얘기하는 세션 활동도 많이 하세요?
1: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0: 오늘 나오신 거는 정규 음반을 두 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1: 예,
0: 예, 2집

0: 도피자.
1: 예, 도피자.
0: 영어 스포티땡에 가면은 영어로 다 제목이랑 앨범 제목 뭐다 소개돼 가지고
1: 예.
0: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1: 아, 예,
0: 예. 네.
1: 맞아요. 그 마지막까지 저도 그냥

0: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 옵티미스트 앨범에서는 이제 제가 낙관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은 거고, 이제 와서는 이제 되고 싶다도 아니고 그냥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피를 하자라는 마음에 짓게 됐습니다.
1: 그게 뭐 도피한다고 그게 그 평생 운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살짝 피해 있자 뭐 이런 의미예요.
0: 잠시 쉬자.
1: 잠시 쉬자.
0: 예. 어딘가로 떠나자.
1: 음악적으로는 어때요? 1집도 잘 들었고 2집도 잘 들었는데요.
0: 예.
1: 특이한 게뭐 그냥 쓱 한번 봤을 때는 첫 트랙이 2집도 그렇고 1집도 그렇고 새 관련된 제목이더라고요.
0: 아,
1: 예. 네.
0: 새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1: 아.
0: 새를 좋아하진 싫어하지도 않지만,
1: 예.
0: 새에게 크게 관심이 없지만, 새 소리 듣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 온 집에, 제 방과 방벽 사이에 참새로 추측되는 새가 둥지를 틀어가지고,
1: 아, 둥지를.
0: 예,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 그랬나요?
0: 아, 이제 뭐 기타 녹음을 집에서 하는데,
1: 아,
0: 예. 그 친구들이 조용히 해야 녹음을 시작하고, 예, 그게 방 안에 다 들려서,
1: 홈 레코딩을 주로 하세요?
0: 네, 홈레코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 그럼 솜씨도 되게 좋으시네요.
0: 잘 모르겠습니다.
1: 잘 모르겠어요. 1집도 혹시 홈 레코딩의 결과물이었어요?
0: 네, 다 홈레코딩입니다.
1: 그럼 그 단계 레코딩에서부터 믹싱, 마스터링까지.
0: 마스터링 빼고 이제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 그렇군요.
0: 또 드럼이나 좀 스튜디오가 필요한 악기가 있을 때만 이제 스튜디오를 대여를
1: 찾게
0: 하고,
1: 되시는
0: 예.
1: 거고. 참새와 함께 또 목가적이라는 의미가 확 다가오는데,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을 목가적이라고 설명하는 거가
0: 네.
1: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뭔지는 알겠는데.
0: 일단 좀 어쿠스틱한 악기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음악을 또 주로 듣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처음에 제가 데뷔했을 때 목가적이란 말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팬분이셨는지 어디선가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뜻을 찾아봤었는데, 아, 나랑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그때부터 써서 죄송해요.
1: 오늘도 지금 단촐하게 어쿠스틱 기타 목가적인 악기죠.
0: 예, 정말
1: 뭐
0: 좋아합니다.
1: 확성이 잠깐 되긴 하지만 전기 신호로
0: 네.
1: 그냥 그 단촐하게 기타 두 대에 마이크에 이제 노래하시는 그런, 그리고 전자악기 개입도 뭐 그렇게 막 벌어지고 있진 않은데, 근데 1, 2집 보면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살짝 또뭐 피처링 보컬 여성분들이 참여했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0: 아, 예, 그거 따로 의도하진 않았는데 꼭 정규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1: 목소리를 좀 보강해야겠다.
0: 예, 또뭐한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예.
1: 1집에서도 그러셨고 2집에도.
0: 예. 이 집에서 또 다른 곡에는 원래 남자분 싱어송라이터의 피처링도 받으려고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고요.
1: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은
0: 네.
1: 없는데 본인의 보컬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타로 먼저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1: 아니,
0: 잘한다라는
1: 근데
0: 그건
1: 첫
0: 잘
1: 곡
0: 모르겠습니다.
1: 퍼포먼스도 이게 보통 뭐 실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0: 아, 감사합니다.
1: 연습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0: 예, 뭐제 곡에 있어서는 또 예,
1: 자신의
0: 누가 되면 안 되니까.
1: 보통 한세곡 쓰고 나서 공연 전까지 한 100번 이상?
0: 예, 거의 될 때까지. 예.
1: 100번 하기도 참 힘든데, 그쵸?
0: 예, 그리고 또 녹음할 때 연습이 좀 돼서. 예.
1: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홈 레코딩이라,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그것도 연습이 되나요?
0: 그래도 가사도 잘 외워지고요.
1: 오히려 혼자
0: 자꾸
1: 하시면.
0: 반복하고 다시 녹음하고 하다 보니까. 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1: 사공이라는 예명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여쭙게요. 강릉에서 태어나셨어요.
0: 예, 맞습니다.
1: 낚시광이라고 또 자신을 소개하시고.

0: 요즘도 낚시를 즐기시나요?
1: 요즘은 이제 페스티벌 그 시기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 세션이나 이런 게 많아서.
0: 그렇구나.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예. 시즌.
1: 요즘은 가지 못했습니다.
0: 네. 기타리스트로 출발하신 거 그러니까 프로 데뷔 이전에 언제부터 첫 그러니까 처음 기타를 잡은 나이는 언제였어요?
1: 정말 처음 잡았을 때는 초등학생 때인데요.
0: 네.
1: 그 후로 이제 한동안 쉬다가 중학생 때 밴드부 한번 하고
0: 예.
1: 그때까지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입시를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입시를 생각할
1: 다른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0: 아 근데 기타는 예. 초등학교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으니 이건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였나 보네요. 그럼
1: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예.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
0: 아 예.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로 일이 되면
1: 네.
0: 평생 일하는 게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뭐 예. 이렇게요. 그럼 지금 좋아하시는 걸 하면서 평생 일하지 않으면서 돈도 벌면서 사시는 거네요.
1: 아 근데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0: 어떤 의미가요?
1: 그냥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거는 네. 학창 시절까지였던 거, 대학교 아. 때까지였던 거 같고
0: 네.
1: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발품을 팔아서 일을 만들어야 되고
0: 좀 그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영업적인 측면이 있네요.
1: 예, 예. 예. 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즐겁다기보다는
0: 예.
1: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들어야 되고.
0: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공 씨의 음악을 이렇게 쭉 들면서 음악적인 그 어휘랄까요? 음악의 네. 스타일, 뭐 장르 이런 것들의 어법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걸 상당히 잘 깨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네. 음악적인 어휘가 요소요소가 이렇게 곡 안에서도 이렇게 막 딱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예.
0: 그런 거는 세션 연주를 통해서도 습득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요?
1: 예,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제
0: 예.
1: 쉽게 말해 돈 되는 건
0: 다 그건 약간 예. 뭐 비약일 수 있겠지만 예. 싫어하는 건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아무리 세션 일이라도 아닌가?
1: 만약에 되나? 이제 시간이 점점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드리기도 하는데.
0: 아,
1: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되겠다 싶으면은 웬만해서 다 하는 편입니다.
0: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 세션 예를 들어서 상황 뭐 그런 음악은 어떤 거였어요?
1: 그러게요.
0: 그럼 가장 좀 힘들었던 이 음악과 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건 있었을까요? 아직도 현업에 종사하고 네.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건 실례인 것 같다.
1: 예, 다 제가, 좋습니다.
0: 예, 다 좋아하시고 출중한 실력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신 그런 기타리스트, 뮤지션, 사공. 그런데 자신의 솔로 커리어를 2019년부터 그러니까 시작된 거죠, 이게?
1: 네, 맞습니다. 예, 2월 15일.
0: 그러니까 지금 좀 5년도 넘어서 7년 정도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그 5년 마크를 넘어가게 되면 좀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거 있죠? 있나요?
1: 그냥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밖에. 예.
0: 그러면 CD에서 한 곡 들을 텐데요.
1: 네.
0: 그 1집과 2집의 발전이랄까? 뭐 혼자서 하는 그런 평가일 수도 있는데 1집에서 이런 것들이 2집에서는 뭐 이렇게 됐다든가 뭐 이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믹싱을 제가 하고 있지만
0: 네.
1: 항상 드는 생각이 전작보다는 좀 나아진 것 아닐까?
0: 저도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와 뭔가 확실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뭔가
0: 소리적인 거였군요.
1: 예, 소리적인 거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0: 그 중에서 한 곡 골라 주셨는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도피자 음반에서 타이틀곡이네요.
1: 예.
0: 넌 무슨 생각해?
1: 예.
0: 피처링 가수 차울신.

0: 어떤 분이세요?
1: 차울님은 제가 일단 세션을 하고 있는 네. 분이시기도 하고 언젠간 꼭 부탁을 드려야지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0: 보컬리스트?
1: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실력도 출중하시고 네. 이번 곡에 정말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예, 해주셔서
0: 타이틀곡은 누가 골라요?
1: 제가 고르긴 하는데 네. 주변 동료들한테 이제 조금씩 물어보기는 해요. 아, 예.
0: 바다 유리 참 좋던데 이것도 타이틀로 표기가 떠 있는 거 맞죠?
1: 네, 더블 타이틀이었고 더블. 네. 그게 성공개였습니다. 바다
0: 성공개였군요.
1: 예.
0: 자 일단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사공의 2집 도피자에서 넌 무슨 생각해 피처링 차울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세음행 라운지.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두 번째 앨범 정규 음반입니다. 도피자 에스케이피스트에서 넌 무슨 생각해 피처링 차울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하와이안 느낌인지 약간 좀 뭐 네. 그런 휴양지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음악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도 잘 소화하시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질문이었습니다.
1: 아, 질문인가요?
0: 아, 어떤 계기로 아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첫 곡에 앤에게 쓴 편지처럼 Dear Anne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1: 네.
0: 뭐 개인사에서 소재가 나오는지 곡에 대한. 예.
1: 첫 데뷔쯤에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서 좀 상상에 의존해서 많이 썼었는데 그 Dear Anne쯤부터 이제 내 얘기를 써보자라는 생각에 쓰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 Dear Anne 설명을 드릴까요?
0: 예, 하고 싶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하셔도 예. 예, 상관없습니다.
1: 예, Dear Anne의 그 주인공은 이제 제가 전에 연애했을 때 그분이 이제 영국을 살다 오셨거든요. 한국 분이신데 예, 영국 이름이 N이었고 이제 어떻게 헤어지게 되고
0: 네. 실명 뭐 이런 것만 안 밝히시면 돼요. 예, 예. 헤어짐이 약간 뭐 슬프지 않은 헤어짐이 어딨겠냐만 예.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그걸 담으신 거군요.
1: 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0: 네.
1: 아, 그땐 그랬지 하는 정도로만 이제 치부가 되니까
0: 네.
1: 아, 시간이 약인가? 라는 들면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예.
0: 시간이 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2집 내고 넌 무슨 생각해 이렇게 다정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상은 또 새로운 아, 인연인가요?
1: 이건 이제 이 앨범의 흐름 자체가
0: 네.
1: 저 혼자 이제 도피를 하면서 게임 속이나 다른 낚시터라든지
0: 네.
1: 그런 곳으로 도피를 하다가
0: 네.
1: 저 혼자 스스로 현타라고 하죠.
0: 네.
1: 현실을
0: 예.
1: 자각하고
0: 예.
1: 제 고민을 이제 친구에게 약속을 잡고 가는 길에
0: 예.
1: 길고양이를 만나서 캔 하나 까주면서 하는 생각을
0: 아.
1: 쓰게 된 노래예요.
0: 다정한 모습이네요.
1: 예, 저 혼자 푸념을 하지만
0: 예.
1: 고양이는 정작 저한테 해주는 말은 야옹 하나뿐이다. 예, 그래서 좀 거기에 발전돼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0: 자, 그 2019년부터 싱글 작업도 꾸준히 해오시고 첫 정규도 21년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5년 만에 두 번째 음반 작업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1: 네.
0: 이 만드는 걸 좀 즐기세요? 이게 보통 너무 힘들게 나왔어 난산에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어떤 과정들이에요? 음악 만드는 거
1: 항상 난산이 아닐 수 없는
0: 예.
1: 예. 그 앨범을 내면서 그 11곡이 실리기 전까지 거의 한 20곡 가량을 썼고
0: 네.
1: 그 중에
0: 20곡?
1: 예, 한 버리게 되는 곡이 막 9곡
0: 예.
1: 10곡이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0: 예.
1: 겨우겨우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아, 안 내야지 하다가
0: 예.
1: 갑자기 오랜만에 들으니 내고 싶어졌다 급하게 작업한 곡들도 있고요.
0: 몇 년 만에 들으면 다시 좋아지는 곡들도 있고 그러던데.
1: 예, 맞아요.
0: 예. 20곡에서 11곡을 추려내신 거다.
1: 네, 맞습니다.
0: 그 기타리스트로 데뷔하기 전에 프로로 가기 전에 기타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치셨으니까.
1: 네.
0: 그러면 그 레퍼토리가 수백 어쩌면 수천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바로 메모리로 칠 수 있는 것들.
1: 네네.
0: 네. 그거를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어린 나이에 기타를 쳤을 때는 하나 둘씩 곡이 쌓일 때마다 그거를 뭐 열 곡 내면 가능한 한 조금씩이라도 연습할 때 열 곡을 다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연주를 해보거든요.
1: 아, 예예.
0: 지금 사공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음악적인 어휘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자신의 기타 연주 레퍼토리를 매일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0: 어때요? 하루에 기타를 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곡 중에서 몇 곡 정도를 이렇게 쭉 한 번에 뭐 기억을 더듬어 본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요?
1: 아, 요즘 들어서는 많이 없고요. 이제 기타가 음계를 알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그냥 곡을 들으면 아 이거 이쪽에서 쳤겠구나 하는 그게 이제 떠올라서 리마인드식으로 상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예. 그런 곡들도 있겠지만 내가 내 마음 속에 약간 좀 애착을 가지고 간직하는 곡들 같은 경우는
1: 네.
0: 매일 쳐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곡들도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1: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없어요? 예. 기계적이네. 이렇게 쳤구나. 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정말 세션맨으로 타고난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1: 아, 그래도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0: 네. 어떤 게 더 좋아요? 싱어송라이터 자신의 음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세션맨으로서 페스티벌 아니면 뭐 이런 짤막한 투어 녹음 이런 어떤 게 장단이 뭘까요?
1: 지금 저에게 처해진 상황으로는 제 음악 자체가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다 보니까 신나는 음악이나 이런 게 없어서
0: 네.
1: 오히려 세션할 때 신나는 곡을 하는 분들 걸로 대리만족을 하고 예, 그리고 편하게 제 걸 하는 것 같아요.
0: 대리만족.
1: 네.
0: 분리해서 페스티벌에 예를 들어서 기타리스트 사공의 네. 뭐 멋진 솔로나 뭐 이런 실력을 보여주고
1: 네네 보여줄 때 보여주고 제 음악 할 땐 조용히 또 하고요.
0: 아니 사공 씨 음악에는 페스티벌이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1: 예, 뭐 사람들에게 뛰어라고 할 수 없는 음악. 예.
0: 그럼 음악가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질문 같습니다. 장르를 스펙트럼을 우리가 쭉 네. 얘기해 볼까요? 소화할 수 있는 장르 예를 들어서 컨트리부터 뭐 룸바, 뭐 예를 들어 보사노바, 뭐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1: 네.
0: 요구하는 가장 독특한 장르가 뭐가 있었을까요?
1: 거의 최근이었는데
0: 네.
1: 팀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0: 뭐 좋은 얘기면 미담이면 뭐야 하지 않을 일이 없. 네.
1: 욕은 아니라서.
0: 예, 욕은 아니.
1: 그 최근에 이제 산만한 시선이라는 포크 듀오 친구들이 네.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도 기타를 칠 수 있으면서
0: 네.
1: 제게 갑자기 세션 요청을 해서 네. 곡을 들어보고 했는데 완전 뮤지컬스러운 클릭도 없었어요. 예, 그런 곡들이 좀 난해하지만
0: 예.
1: 지금은 끝냈으니 뿌듯한데요.
0: 그
1: 당시만 해도 엄청 난해해가지고 어떻게 네. 치지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접근이었나요?
1: 예, 그 집에도 놀러 와서
0: 네.
1: 여기서 이 연주를 치면 형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저는 계속 쏟아내야 돼요.
0: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계적인 그 레퍼토리 그 자판기처럼 쏟아낼 네. 수 있다라는 거를 클라이언트들은 10분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막
1: 예.
0: 뽑아내야겠다 막 이런.
1: 그래서 어떻게 잘 끝냈습니다. 예.
0: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1: 예. 다음 들려드릴 곡은 사랑이라 알고 있었네 모래성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가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제가 게시판에 청취자 코멘트들 몇 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차분한 바람 속을 그냥 그렇게 걷고 싶어지는 음악이다라는 평 느낌 김현우 청취자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공님의 노래를 듣는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멜로디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조용하면서도 반전에 반전이 있다. 뭐 이런 평이었습니다. 708 문자로 고맙습니다. 좋은 느낌 아티스트를 알게 돼서 좋다. 하고 있는데 고향에 갔다라고 최은희님께서 더 반갑다. 앞으로 챙겨드릴게요. 음악 편안하고 참 듣기 좋아요. 최은희님은 강릉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더 반갑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사공의 연주로 사랑이라 알고 있었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스튜디오 라이브 오늘 새 음악 라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라이브 연주로 사랑이라 알고 있었네 듣고 왔습니다. 역시 강승엽 씨의 키보드 연주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곡 더 하나요?
1: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예. 이번에 들을 곡은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모래성이죠?
1: 예, 모래성. 예.
0: 그럼 바로 이어서 예, 모래성도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이죠. 세계음악 라운지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모래성 듣고 오셨습니다. 20년에 발표된 싱글이었고요. 이 곡은 앨범 버전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풀밴드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페스티벌용 아닌가? 제가 잘못 듣고 왔나? 이거 약간 풀밴드 곡 아니었어요? 드럼 나왔나? 이거 원래 예, 앨범 버전?
1: 두 곡 다 이제 네. 밴드 셋 네. 음악이고요. 예. 근데
0: 페스티벌 좀 약해요?
1: 뛰어 할 정도는 아니.
0: 아, 꼭 뛰어야 돼요? 페스티벌에서?
1: 페스티벌은 뛰어야 될 것만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네.
0: 뛰는 시간도 있지만 뭐 페스티벌 일렉기타 안 치실 것 같은 느낌이라고 김정환님께서 써주셨는데 직접 답을 해주시죠.
1: 예, 일렉으로 대학 다 가고 통계 그랬습니다. 예, 일렉도 즐겨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032님께서 사공님 음악 특색 있습니다.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치유력이 있다.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뭐 답을 좀 하시죠.
1: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너무 영혼이 없는데. 치유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뭐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유가 있다라는 게 좋은 거긴 하죠, 그렇죠?
1: 예, 너무 감사한 말인 네.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본인에겐 치유가 돼요? 음악을 이렇게 만들면서
1: 저는 거의 제 감정을 배설하듯.

0: 지.
1: 아, 그게 때문에 그리고 가격하게.
0: 예, 그래서 제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다라는 느낌은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1: 근데 그렇게 쏟아낸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데 노래 퍼포먼스 자체는 네. 그냥 쏟아내지 아, 새 나오는 정도 이렇게 싹 뭐 이렇게 조이선 청취자께서 전에 아림님이 소개해 주셨던 미노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는 그런 아티스트였다. 아. 오늘 이렇게 라이브 그리고 토크 들으면서 점점 빠져듭니다. 기타도 기타지만 저항감 없이 슥 스며드는 목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라고 써주셨어요. 어떤 칭찬 더 반가워요? 어, 기타 너무 잘 치세요. 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0: 어, 목소리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진짜요?
0: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목소리 얘기는
1: 우리 저기 강 선생님이 여기 마이크 앞에 있었으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예. 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라이브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 라이브 듣고 와서 네. 어, 또 토크를 더 하기로 하죠. 그럼 바다 유리 이 곡 곡 설명을 좀 하나 좀 살짝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작자의 입장에서 좀 예. 재밌게 해주세요.
0: 예, 이제 바다에 가보면 그 초록색 소주병으로 추측되는 유리들이 이제 파도에 휩쓸리고 휩쓸려서 예. 깎이고 깎여서 맞아요. 예쁜 보석처럼 되잖아요.
1: 그렇더라고요. 예.
0: 그게 이제 제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쓰게 된 노래고요. 어쨌든 이게 예쁘다고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지만은 언젠간 또 부딪히고 하면 다시 날카로워지고 예, 그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제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1: 오늘 인트로 어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그런 코멘트가 있었구나. 약간 이 세상에 이제 약간 달아서 이렇게 예 네. 어, 그런 표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멋진 라이브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바다 유리 어, 또 연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나는 널 위로해 봐도 내 마음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 나 스스로 벽에 세워 왜 그러냐 물어보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라 여기고 눈과 귀를 모두 닫은 날 뭐 이렇습니다. 앞 세 줄만 읽어봤는데 울고 있는 파도들이 뱉어낸 부드러운 유리 그 누구의 손에서도 울리지 않을 자신 있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두고서 파도에게 떠넘기던 날 이리저리 부딪히는 나의 작은 마음들은 어느새 다듬어져 누군가의 품에 안긴 나는 바다 유리라네 한때는 날카로웠던 유리의 노래 뒤에까지 읽으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그렇죠? 자, 어, 튜닝 다 하셨으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강승엽의 키보드 그리고 사공의 노래와 기타 연주로 바다 유리 듣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티스트의 특별한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주는 시간 세음행 라운지. 오늘은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사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집 앨범 도피자 에스케이피스트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또 많은 타 아티스트의 음반에서도 연주를 또 공연에서도 연주를 하고 있는 세션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한데 방금 도피자 음반에서 바다 유리 듣고 왔고요. 오, 너무 멋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곡은 아주 옛날에 쓰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 쓰신 거예요?
1: 예, 이번 여름에 쓴 여름에 노래입니다. 예.
0: 사공님의 공연을 보려면 SNS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정보도 활발히 전하고 계신가요?
1: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SNS에 사공 이렇게 치면 아, 뭐 저건 뭐지? 저는 SNS를 잘 몰라가지고 인스타 뭐 그 하면서 네. 마지막 인사말이 뭐 특이한 게 있다며 대머리 뭐 그건 뭐예요? 아, 대머리 밀어라? 대머리 깎아라?
1: 대머리 깎아라. 예, 그게 어쩌다 보니 이제 좀 밈처럼 쓰게 되는 네. 건데요. 팬분들이랑 제가 이제 초반부터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좀 했었는데
0: 짧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예, 없어서.
1: 그때 이제 항상 끌 때마다 장난으로 대머리 깎아라 하고 껐는데. 아. 예, 그게 좀 이제
0: 그냥 툭 튀어나온.
1: 예, 그냥 대머리 깎아라 하고.
0: 그 옛날 무슨 개그맨 유행어 같은 그런 거 느낌인데.
1: 어, 저도 어릴 때부터 뭔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렇구나.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아무튼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사공님 그리고 같이 승엽님, 강승엽님 정보도 간략하게 좀 주세요. 밴드 활동 하고 계신다는 직접은 마이크가 없어서 안 되니까 예. 본인이 해주셔야 돼요.
1: 예, 이름은 강승엽이고요. 예. 그리고 키우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0: 키우카? 브라질 사람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의 키우카? 키우카?
2: 키우카하.
0: 아, 예. 키우카하.
1: 키우카하입니다.
0: 예, 키우카하. 예. 강승엽님의 예명은 키우카하고 예. 어떤 음악일까요? 뭐 본인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1: 싱어송라이터
2: 네, 싱어송라이터 예.
1: 음악이 진짜 신기하게 멋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공의 음악 한 곡 더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공의 도피자 앨범에서 나쁜 꿈입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1: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미국의 작곡가이자 신스 음악의 또 구루 피아니스트 수잔 치아니의 1999년 앨범에서요. Turning 타이틀곡 듣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키워드를 통해서 새롭게 저는 발견하는 게 많네요. 이 노래 피처링에는 얼마 전 세우면 키워드에서 교원민가 소개하면서 만나본 대만의

치위 79년도 올리브나무라는 음반을 소개했었잖아요. 그 치위가 이 노래를 했네요. 수잔 티아니의 Turning. 저에게는 대단한 발견,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시죠.
1: 네, 안녕하십니다.
0: 지난 시간에 좀 네. 경무에 좀 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길 막힌 것처럼.
1: 네네 맞아요.
0: 병목 막 이런 걸로
1: 병목 병상으로 네. 일어나서
0: 다 풀어내셨나요?
1: 네, 그래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네. 넘기면서 네. 이 자리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0: 선곡도 잘 해보시고 아,
1: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0: 역시 성실한 분들하고 일하는 게 참 좋아요. 네.
1: 아휴, 노력하는 거죠. 그냥 성실하려고 남들만큼이라도 네. 하자 해서요.
0: 오늘 1부에서 굉장히 성실히 또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 한 분.
1: 네.
0: 아티스트
1: 멋졌어요.
0: 한 분 소개하고 왔는데
1: 네.
0: 멋지죠?
1: 진짜 음악 듣다가 밖에서 눈물 떠오르고
0: 사공의 그 미노우라는 곡을 너무, 또 아립 씨가 예전에 네. 추천 선곡했잖아요.
1: 그 노래 한 곡 선곡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다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좋아하고 애정하는 뮤지션이 오셔가지고
0: 네,
1: 네 개탔습니다.
0: 아, 밖에서 인사 또 잘 나누시죠?
1: 네네 그 엔젤 헤어를 이렇게 실제로 영접하고
0: 아 저분 MBTI 섹시고 뭐 머리는 엔젤 헤어예요. 엔젤 파스타라고 있지 않나?
1: 파스타. 엔젤 파스타 있죠. 네. 가는 면에 네, 네.
0: 아무튼 목소리가 의외로 엔젤릭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저 예. 듣다가 엔젤 헤어라고 느꼈던 예. 이유가 목소리 때문이었고 기타를 너무 좋아했는데 기타를 다 덮을 만큼
0: 네. 엔젤릭 보이스
1: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0: 사공 씨도 노래 목소리 칭찬이 더 좀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1: 너무 그러실 네. 것 같다는 생각을 라이브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0: 네. 네. 아무튼
1: 많은 칭찬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오늘 음악 정찬의 메뉴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제가 네. 오늘 고른 노래들이 좀 러닝 타임이 좀 길어가지고.
0: 아, 길어요?
1: 네.
0: 아, 뭐 옛날 노래 기준인데?
1: 맞습니다.
0: 옛날 평균.
1: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13분짜리 대곡을 한번 들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각자 노래들이 다 길어서 네. 오늘의 주제가 응답하라 1980
0: 아하.
1: 으로 돌아가는.
0: 좋네.
1: 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요 컨셉으로 이어간다.
1: 네. 그래서 1990도 하고 싶고 한데 1980이 좀 저에게 특별했던
0: 그때는 뭐 코올릭의 약간
1: 그렇죠.
0: 국민학생.
1: 그렇죠. 국민학생 시절이었죠. 초딩도 아니고 국딩일 때. 네. 그때 제가 저의 음악 시절 저는 음악에 뭐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네. 멍하니 진짜 멍때리기 대회 나가면 1등 할 수 있는.
0: 만화 영화 주제가도 싫어했어요?
1: 그, 뭐, 네. 네. 그냥 음악, 뭐 네. 매체. 뭐 아무것도 관심 없고 항상 네.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 가족들의 증언이에요.
0: 중력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앉아있는 건가요?
1: 어디를 네. 바라보는지 전혀 모르겠는 네. 한 저 3차원 세계를 바라보는 그 표정으로
0: 아, 차원 이동이었구나.
1: 그러니까 항상 가만히 있었대. 그래서 막 뭐 오빠도 깨우고 야 엄마도 야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오빠가 저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더블데크에 자신이 녹음한 네. 그 테이프에 다 녹음한 그 빌보드 차트를 매일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외우기를 강요했었어요. 1위부터 자

0: 1985년 4월 둘째 주 네. 1위부터 10위 이거를 매일 외우게 강연을 하면서 이번에 12곡이 진짜 뭐 옛날에 대박이 없었으니까 뭐랄까
1: 캡숑이에요. 연락 캡숑 뭐 이런

0: 전에 약간 이러면서 띄엄띄엄 배웠던 노래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뭔가 이 라디오 시대에 그때 살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라디오 앞에 옹기종이 모여서 리버스 버튼 누르고 막 뒤로 가는 버튼 누르면서 계속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듣던 그 시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꾸려봤습니다.
1: 이하립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은 오라버니셨네요.
0: 네, 참 사실은 오라버니가 맞습니다.
1: 이하립 씨.
0: 네. 네, 맞습니다.
1: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그 초기 음악 교육은 또 빌보드였고요.
0: 네. 그때가 교과서와. 만약에 이제 빌보드가 아니라 브라질 삼바였으면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 삼바 좋아하는 오빠를 뒀으면. 브라질 이민 갔겠다.
0: 하필 빌보드여가지고 네, 빌보드 곡들이 좀 그 사이에 섞여 있다.
1: 네네.
0: 그리고 그때 오빠가 나는 음악을 할 거야 그랬거든요.
1: 음악가십니까? 아닙니다. 오빠가?
0: 오빠는 그냥 회사원.
1: 회사원. 네,
0: 평범한 회사원이고 또 글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네.
1: 음악... 산업 스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0: 아니.
1: 아니요?
0: 산업 스파이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할 거야. 그래서 오빠가 하는 거 나도 열심히 들어야겠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제가 음악을 하게 됐고, 그래서
1: 대리만족을 좀 느끼시겠네요, 오라버니께서.
0: 그래서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 자신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네.
1: 아, 요즘은 그래요. 아이, 그 쓸데없는 얘기 제가 안 할게요. 노래가 길어서.
0: 네, 맞아요. 네.
1: 바로 그럼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첫 곡은 Dire Straits. 너무 좋죠. Walk of Life라는 노래를 가져와봤습니다. 브라더 인 암스라는 진짜 엄청난 이분들의 성공을 가져다 준 앨범 속에 1985년 앨범이고 여기에 뭐 Money for Nothing부터 해가지고 네네네네. So Far Away 있고 막 1번부터 그냥 쭉 너무 좋아요.
1: 아, 그렇죠. 약간 초기에 이제 기타를 너무 잘 쳐가지고
0: 맞아요.
1: 저도 열광을 했던 아티스트고 음반인데
0: 네.
1: 음반 구성 자체가 너무 예술이었던 네. 느낌입니다.
0: 이 마크 노플러라는 이 기타리스트가 네. 심지어 피크를 안 쓰시고 핑거로만 네, 네. 이 클린 톤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 오빠 그 얘기는 안 해줬거든요.
1: 오빠 모르셨겠죠. 그냥.
0: 그치.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이 팀 이름 다이어 스트레치 이 뜻이 그 극도의 궁핍함?
1: 아, 예, 네. 그렇죠. 예.
0: 백가중이 등에 붙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oney for Nothing이 거기서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1: 거의 대공황 수준의 그 생활 그런 공경이죠.
0: 그런 공경을. 그래서 요즘에 정말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1년 중에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 첫 번째 곡으로 다이얼 스트레치의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이거 초반에 그 오르간 인트로가
0: 맞아요.
1: 너무 그냥 사람을 신나게 하잖아요.
0: 어떻게 이런 신스를 85년에 썼을까? 그리고 이런 인트로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충격. 그리고 보컬이 특히 너무 매력적인 게 그냥 말하는 것 같거든요.
1: 네.
0: 툭툭 그냥 대충 대충 아니 말도 또박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대충 네. 말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약간 후덜대는 것처럼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이렇게
0: 궁시렁 보컬.
1: 예, 예.
0: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 보통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들은 나 기타 치지만 노래 불러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분은 그 기타를 치는데 노래는 그냥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아 진짜 여러모로 멋있.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1: 아립 씨가 이게 85, 86 고즘에 이거를 막 리버스 하면서 이제 막 되감기 하고 이거 외워야지 브라더스 인 암스 앨범에 워크 오브 라이프 할 때 저도 이걸 듣고 있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예.
0: 야, 진짜.
1: 야, 근데 좋지 않은
0: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1: 제가 질풍노도의 씨.
0: 뭐 때려쳐 막 이럴 때.
1: 아 예. 아무튼 추억과 함께 빠져 들어가 볼게요.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워크 오브 라이프입니다.

0: 마크 노플러의 그룹이죠. 영국의 다이어 스트레이트스, 85년도 브라더스 인 암스 음반에서 워크 오브 라이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앨범에 실리지 못할 뻔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여기 또 있네요.
1: 워크 오브 라이프가요? 네. 와.
0: 뭐 팝계에서는 그렇게 빼자고 했다가 실려서 살아난 곡이 막
1: 맞아요.
0: 와,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1: 그런 노래가 네. 타이틀이 되는 경우들도 네. 너무 많았죠. 그
0: 아티스트가 반대한 곡을 막 밀었는데 이게 네. 대박나고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1: 그래서 녹음이 네. 다 끝났는데 나중에 또 녹음해가지고 네. 완전 유명해진 노래가 또 두 번째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런 거 있나요?
1: 네.
0: 아. 자, 오늘 네. 응답하라 1980 볼륨 1 첫 번째 곡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두 번째 곡은 네. Tears for Fears.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네. Head Over Heels.
0: Head Over Heels.
1: 네, 진짜 이 노래도 뭐 그때도 뭐 Tears for Fears 막 영어 공부도 안 할 때니까 이거 막 한

0: 한글로 써가지고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1: 그 약간 아까 다이어 워크 오브 라이프도 그렇고 헤드 오브 힐스도 그렇고 오라버니께서 약간 네. 너 이 수거 공부 좀 해라 이런
0: 아,
1: 건가?
0: 진짜?
1: 약간 그런 그렇게 나오는 표현들인 것 같은데.
0: 그때 국딩들은 네.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분명히 영어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1: 아 교과에 영어 없었죠.
0: 아 그때 오빠는 저보다 세 살이 많으니까
1: 중학생이죠.
0: 중학생 영어로 네. 공부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영어 공부 할 수 있는 좀 읽을 수 있는 단어들로 이거를 골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1: Walk of Life는 뭐 삶의 여러 군상 뭐 이런 의미잖아요.
0: 네. 네.
1: 근데 Head Over Heels 같은 경우도 네. 그 단어 분리해서 이해하는 거는 가능해도 Head Over Heels라는 표현을 이렇게 수거로 네.
0: 이게 수거로 어떤 뜻이죠? 이게 홀딱 반한 이런
1: 그렇죠.
0: 그렇죠.
1: 거의 눈에 뭐가 씌웠네 이런 네. 느낌처럼
0: 네.
1: 거의 이게... 전폭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면 거의
0: 홀라당.
1: 네, 홀라당.
0: 홀라당 반한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머리 위에 이제 그 뒤꿈치가 이렇게 위까지 올라간다 이래서 그냥 몸이 휙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1: 상상은 자유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몸을 확 돌릴 만큼 이제 반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1: 그래요.
0: 아무튼
1: 음악으로 돌아가서 이게 네. 데뷔 음반에 수록된 건가?
0: 이게 2집.
1: 아, 두 번째
0: 네,
1: 음반이군요.
0: 2집 앨범이고 커트 스미스와 롤랜드 오자발이 이렇게 흑백으로 얼굴에 딱.
1: 아, 그 음반.
0: 되게 다정하게.
1: 네, 오자발.
0: 네, 이렇게 사이먼 앤 가펑클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찍힌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영국의 뉴에이브 듀오. 라고 그때 오빠가 얘기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뭔가 신스팝의 인기를 주도했던 팀은 예. 분명하고 이 이름이 어린이들의 공포는 눈물로 극복할 수 있다.
1: 예.
0: 이런 그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 야노프의 치료법에서 차용한 이름이라고요.
1: 아 정말?
0: 네.
1: 아.
0: 어 그렇구나.
1: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
0: 그러니까
1: 김광한 팝스대에서도 안 해줄 거 아니야.
0: 맞아.
1: 누가 해줘 이걸.
0: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서야 찾아보고 예. 그래서 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자체는 뭔가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화자를 만나는 연인을 향한 불안한 마음을 네. 그 쓴 곡으로 오, 당신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내 동댕이 치지 말아요. 하면서 이제 네이클로바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1: 네.
0: 이렇게 끝나는 노래인데 지난주에 시간 낭비하는 노래들을 또 틀었는데 아, 이 노래가 적격이었겠네.
1: 시간 낭비하기 적격인가요? 이 곡도?
0: 네. 적격이었겠네 하면서 아, 오늘 또 옛날의 추억과 함께 이 노래를 가져가 봤습니다.
1: 1985년 발표곡 Tears for Fears의 Head Over Heels 듣고 오죠.

0: 영국의 듀오 Tears for Fears의 85년도 음반에서 Head of Heels. 이게 그러니까 음반 정보는 일단 Songs from the Big Chair 음반 스튜디오 음반의 수록곡인데 오늘 들은 버전 약간 뒤에 그 환호성이 들려서
1: 네, 저도 이렇게 듣고 라이브
0: 라이브
1: 버전인가요?
0: 버전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스튜디오 녹음 그 스튜디오 앨범에도 이런 버전으로 실었는지는
1: 네,
0: 확실하지 않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아무튼 라디오에서 이 음악을 들으셨다면 저 뒤에는 분명히
1: 없었을.
0: 생략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1: 맞습니다. 네.
0: 0890님이 소싯적 좋아했던 노래들이 흘러나와 좋네요. 내한 공연 때 자칭 팝 음악계의 월레스 앤 크로밋
1: 너무 딱이다.
0: 몇 번이나 말했는데 관객도 저도 몽미 하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월레스 앤 크로밋이 사람 그개 아니에요? 캐릭터.
1: 아무튼.
0: 맞죠? 월레스가 그 캐릭터의 이미지는 아는데 그 내용이나 그 설정을 잘 몰라서 근데 작가님이 찾아보셨는데 이게 약간 영국식 장학계 그러는데요.
1: 그렇군요.
0: 이
1: 저는 약간
0: 둘의 관계가 좀
1: 외모적인 게 그렇다고 해서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0: 둘이 그냥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관계인 건지 한 명은 천재이고 한 명은 개란 얘기야 그럼.

0: 아, 그 천재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뭐 일을 벌이면
1: 맞아요.
0: 그 다른 한 명이 그걸 다 뒤치다꺼리를 한다.
1: 아,
0: 뭐 이런 관계성을 뭐 이렇게 월레스 앤
1: 얘기하셨군요.
0: 그롬에서 빗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영국 유머를 해버리면
1: 그러니까
0: 얼마나 알아듣겠어.
1: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0: 예,
1: 네.
0: 뭐 남철 남성남 이렇게 뭐 미리 조사를 하든지 해서 좀
1: 맞아, 그렇게 수아진이라든가 약간 좀
0: 수화진.
1: 이렇게 우리나라의 캐릭터가 부여된 인물들로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0: 지금은 월레스 앤 그롬이 뭐 많이들 아시겠네.
1: 그러겠네요.
0: 자, TMI 그만하고요. 세 번째 음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세 번째 음악은 제가 이 80년대를 응답하려고 부른 이유가 된 노래이기도 한데요.
0: 네.
1: Prince and the Revolution의 Wind Doves Cry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나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노래죠.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거의 노래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노래를, 야, 일단 조용히 해. 조용해. 여기에만 집중해. 그리고 노래를 일단 들어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래가 되게 납작하잖아요. 베이스가 없이
0: 이
1: 쭉
0: 곡, 이 곡이?
1: 네,
0: 예.
1: 이게 베이스 없이 쭉 진행돼서
0: 음역대가 이제 저음역대가 확 비어서
1: 비어가지고,
0: 들린다.
1: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좀 납작하게 좀 시작이 돼서 신기한 인트로도 뭐 있고,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듣는데, 이제 3절쯤에 갑자기 베이스 같은 그 신스더라고요. 신스로
0: 저음
1: 네
0: 소리가 촥
1: 쫙 저음이 나오는데 그
0: 등장해요.
1: 저음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갑자기 똑같은 멜로디 1절, 2절, 3절 같은 멜로디가 나오는데 거기서 저음이 너무 막 너무 변화를 주면서 그냥 내가 아는 저음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닭살이, 인생 첫 닭살. 닭살이 쫙 돋으면서 여기 3절 미쳤어. 그래가지고 그 같이 오빠랑 나랑 닭이 되면서 End of Sky 비둘기가 되어야 되는데 구구구 울어야 되는데 꼬꼬댁꼬꼬댁 하면서 와. 그래서 인생 처음에 닭살을 돋게 만들었던 음악. 정말 이제와 찾아서 다시 들어도 항상 그이 Wind of Sky의 3절은 정말
0: 그러니까 이게
1: 네.
0: 성실한 청취자한테는 이런 복이 오죠. 1절에서 2절에서 그냥 그만 듣는 사람들한테는 뭐 10년 후에 발견할 수는 있어도 아니면 뭐한달 후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1: 그렇죠.
0: 모르는 거잖아요.
1: 그 아날로그 시대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스킵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노래가 시작되면 들어야 했어요.
0: 그냥 뭐성뭐 급하게 러시 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 없었어요.
0: 아주 그냥 힘든 곡 아닌 이상
1: 맞아요.
0: 웬만하면 그냥 놔뒀던
1: 너무
0: 기억이 나네요.
1: 힘들면 중간에 자다가 깰 수도 있어도 노래는 당연히 끝까지 들어야 했었고 그 시기가 그래서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뭐랄까 뼈에 새겨졌달까 이때 그
0: 그게 이
1: 3절이
0: 곡이군요.
1: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생 첫 닭살이 Wind Doves Cry였다 그래서 지금 음악도 하게 됐고 이렇게 또그 음악을 또 소개도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의 저의 시작과 같은 그런 노래여서 오늘 또이 프린스 너무 아름다운 진짜 어떻게 이름도 프린스야
0: 아직도 숭배하시는군요.
1: 그냥 항상 들어도 정말 너무 앞서갔다. 이분 무슨 이렇게 얘기 보면 항상 그 자신의 컴퓨터에 미공개 곡이 막 천곡씩.
0: 그게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프린스 지금 사망한 지몇해 지났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미공개 막 쏟아져 나올
1: 나와야
0: 법도
1: 되는데.
0: 한데
1: 네.
0: 그런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서.
1: 잠금 번호를 너무 제대로 잡아.
0: 타이머에서 내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사라지게 해놨나?
1: 그리고 정말 그의 진짜 사라짐도 뭔가 연기 같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함께 지내다 간그 느낌조차도 다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저에게 프린스를 또 회고하면서 오늘 또
0: 들어보죠.
1: 가져왔습니다.
0: 84년도 퍼플 레인 음반에서 2015년 리마스터 버전으로 음원 준비했습니다. Prince and the Revolution의 When Doves Cry.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은 응답하라 1980 볼륨 1 첫 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프린스 앤드 레볼루션의 84년도 퍼플 레인 음반 수록곡 When Doves Cry 듣고 왔습니다. 80년대 음악들이 음악인 이하림님을 만든 것처럼 그때의 음악들도 아마 제 피속에 녹아서 흘러다니고 있겠죠. 내가 읽은 글과 들은 음악으로 나의 일부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신비로운 느낌이 늘 들어요. 라고 SMMFT4074님께서 써주셨습니다.
1: 맞아요.
0: 신비롭죠.
1: 네, 진짜.
0: 내 몸은 모르겠는데 내 뇌.
1: 맞아.
0: 뇌 어디에?
1: 영혼.
0: 네. 네. 영혼? 영혼?
1: 정신.
0: 뇌.
1: 아, 뇌 그냥. 네. 전두요?
0: 네. 아무튼. 네. 그러게요.
1: 진짜 귀로 먹는 밥과 같은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또 존재가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거를 또 언젠가 기억해내가지고 음악 만들 때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그리고 많은 음악가들 인터뷰를 봐도 어떤 음악가에게 영향을 받았다가 다 있잖아요. 누구를 너무 존경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음악하는 존재들조차도 다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함께 영향을 주면서 네.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아까 그 사공 씨한테 질문을 못했는데 네. 원고상에는 질문이 있었죠. 자신의 음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뭐 누구냐? 저는 기타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스웨덴의 전자음악 하는 약간 편곡자로서 존경한다 하면서 뮤제트인가 뭐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그 아무것도 들을 게 없다 싶을 때 늘 돌아가게 되는 음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꼭 들어보고 싶네요. 네.
0: 자,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다음 곡은 이제 그 녹음 테이프에 이렇게 성우, DJ 목소리가 막 이렇게 시작되면서 뭐 들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네. 약간 섞여서 이제 이렇게 오버랩 되잖아요. 네, 첫 곡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DJ 목소리까지 다 녹음된 것 중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든 네.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유리스 맥스의 Sweet Dream이었고 이제 그때는 애니 레녹스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 커서 알게 되었죠. 애니 레녹스의 목소리였고 네네. 그때 또 한 분 목소리가 진짜 들으면서 너무 너무 묘해 너무 신기한 분이 또 샤데이셨어요.
0: 샤데이.
1: 샤데이님의 스무스 오퍼레이터도 이때 함께 네네네. 많이 이 노래와 들었는데 이 두 곡을 들으면 그렇게 너무 이상한데 너무 좋아. 설명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으로 빠져들었지만 그냥 좋다. 그냥 넋을 놓고 그 프린스 노래는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한편의 독립 영화처럼 네. 쫙 발단 전개 기승 이게 결말까지 다 있는데 유리스믹스랑 샤데이는 처음에 딱 들어올 때부터 그냥 와
0: 결말을 보여주고 시작하나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항상 좋아했던 음악이어서 오늘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 이 노래 가져왔고요. 1983년
0: 네
1: 노래더라고요.
0: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음악 중에서 소개한 음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네.
1: 그러니까요.
0: 네, 83년 알겠습니다.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 부제.

0: 여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 요리 이아립의 음악 정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선곡 테마는 응답하라 1980 첫 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네 번째 선곡으로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 Are Made of This 듣고 왔습니다. 애니 레녹스 오랜만에 좋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에게는 약간 어떤 이미지였어요. 영국의 그런 시크함, 중성적인데,
1: 네.
0: 뭐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1: 네.
0: 항상 그러니까 뭐 자선이든 뭐 어떤 특별한 모음 기획이든
1: 네.
0: 그러면 항상
1: 앞장서서
0: 기획에 참여하는 대표 아티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그런 이미지로. 그런데 이 곡만큼 유명한 어떤 히트곡이 떠오르진 않아서
1: 네. 저희도 막 찾아봤는데 네. 항상 이렇게 쇼컷 머리에 해가지고 네. 화장도 뭔가 네. 약간 데이비 보이 같은 그런 눈빛도 약간 그런 눈빛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장신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목소리 듣다 보면 너무 당당. 아 실제로 데이비 보이를 숭배하셨군요.
0: 보이 교회 교인이셨군요.
1: 네. 네. 같은 교인이었네.
0: 자 오늘의 마지막 곡 기대됩니다.
1: 네,
0: 소개해 주십시오.
1: 그렇게 이제 더블데크로 네. 더블데크 앞에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듣던 오빠와 함께 이제 자자 그만 잘 시간이 됐네 이래서 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0: 네.
1: 그때 라디오를 딱 키면서 테이프를 딱 꺼내가지고 듣던 노래가 항상 이제 한국 가요였어요.
0: 아 빌보드를 배반하고.
1: 네 그때 이제 가스라이팅, 네. 빌스라이팅에서 오빠의 빌스라이팅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만의 가요를 듣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듣던 거는 1980에 듣던 거는 유재하님의 노래들이
0: 였어요.
1: 1번이었고요. 마음속의 첫사랑이라고 저는 부르는 유재하님의 노래들을 들었는데 오늘 가져온 노래는 조화문님의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이분은 또 밴드 마그마로 출발을 한 사람 네. 아티스트잖아요.
1: 대한민국 최초 본격 헤비메탈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마그마의 프론트맨으로 이제
0: 대학가요제 가요계 출신인데.
1: 네. 네. 그래서 막 진짜 막 고음이 진짜 아름답고 쭉쭉.
0: 네. 외모에 반하신 건 없어요?
1: 외모도 뭐 네.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막 외모에 반하고 이런 거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0: 아.
1: 어떤 게 좋은 앱문제 약간 구별도 못하는.
0: 가만있어봐. 10살 때는 그런 판단이 약간 좀 흐릿한가?
1: 저는 좀 그게 좀 느렸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많이 느렸던 아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와 목소리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그때 찾아보니까 외모도 아주 네. 수려했던 네. 조화문님의 노래를 새음은 청취자분들이 못 들으셨을 것
0: 최초일
1: 같아서
0: 최초일 겁니다.
1: 네, 네, 그래서 뭐 같은 하늘 아래 눈 오는 밤 사랑하는 우리 이런 좋은 노래들이 담겨 있는 1집의 노래 중에 네. 이 밤을 다시 한 번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가져와봤습니다.
0: 아, 헤비메탈 아니네.
1: 헤비메탈 마그마. 아니고 네. 되게
0: 그건 다음에 들려주세요. 헤비메탈.
1: 네, 그러니까요. 달콤한 벨 소리로 시작되는데 후렴에서는 또 쭉 뻗는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자, 응답하라 1980 볼륨 2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

나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비주쉐진 장학금이 되는 거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有篇论文说，稳定的人际关系更容易给人提供幸福感，比如稳定的婚姻。所以，论文的意思是人一定要结婚？那倒也没有。就是啊，现在觉得一个人过也挺幸福的人越来越多了。可是，我爸妈那代人
2: 总是说到了年龄就该结婚。论文不也说了吗？稳定的婚姻才能提供幸福。现代的生活、工作环境不像老一辈那么稳定了，所以想要稳定的婚姻哪那么容易？有道理。大家只是希望自己想清楚了再做选择吧。
0: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68쪽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선택이 있다.
3: 每个人都有自己的选择.
0: 당연, 모든 사람들마다 都요 다 있습니다. 自己的选择, 자신의 선택.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따라 변해야 해.
3: 时代变了，想法也要跟着变。
0: 时代变了，时代，시대가 변了，想法 생각이죠. 要跟着变，跟着따르다 따라서 변한다，跟着变. 행복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3: 幸福没有固定的答案.
0: 幸福, 행복에는 没有固定, 고정된 정해진 答案, 답안이 없다. 월급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할까?
3: 工资高就一定幸福吗?
0: 工资高 월급이 많다. 공즈가 월급이죠. 즉, 이딩 싱푸마. 쉬어 이딩 더 가오.
3: 네.
0: 이딩 더 가오.
3: 在 이딩 范围 내 쉬어的.
0: 네. 돈은 필요하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야.
3: 钱是 쉬어的, 但不是 唯一 条件.
0: 당연, 钱是 쉬어的, 돈은 쉬어的, 필요합니다. 但不是 아닙니다. 唯一 条件, 유일한 방법, 그냥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그 정도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3: 나도也没有.
0: 상대방의 말을 부럽게 부정하거나 완곡하게 정정할 때 나도也没有. 그래서 약간은 좀 부드러운 말투. 나도也没有. 이거보다는 나도也没有.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죠? 你是不是讨厌那个新同事?
3: 那倒也没有，就是不太熟。
0: 그다 좀 找你 帮忙, 你不烦?
3: 不烦呐，都是顺手的事儿。
0: 오, 厉害啊！厉害啊！
3: 善良的一个人，有耐心，善良的人。对，
0: 단어 보겠습니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3: 讨厌.
0: 동료.
3: 同事.
0: 친하다, 잘 알다.
3: 熟.
0: 귀찮다, 성가시다.
3: 烦.
0: 하는 김에 겸사겸사.
3: 顺手.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 파트 5와 6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막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Let's get started라는 분이 지금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인증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보내주셨어요. Let's get started. 잘 듣고 계시죠? 네,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교재 101 쪽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옵니다. 110번 같이 보시죠. Ms. Chen은 began her blank career in public relations. 여러분, public relations 번역 못하는 친구 많아요. 한번 주변에 물어봐요. 야, public relations가 뭐냐? 그 공공관계 아니야? 뭐 이렇게. 홍보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PR. PR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홍보 분야에 그녀의 어떤 경력을 시작했다. As an assistant coordinator로서 at the Hale Communications라는 회사에서. 여기 아직 힌트가 안 나왔어요.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드디어 나와요. For more than 20 years ago. 20여 년 전에. 그러면 20여 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긴 직업이 됐죠. 그래서 lengthy, B번, lengthy가 정답이 돼요. 여러분, 길이라는 명사는 length, L-E-N-G-T-H까지 쓰죠. Y 붙이면 형용사. 그래서 B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서는 more than 20 years ago예요. 문장 안에서 단서를 잡자. A번 temporary는 일시적인, C번 financial, 재무의, annual, 해마다 하는 내용이 안 맞죠? B가 정답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Ms. Choi began her lengthy career in public relations as an assistant coordinator at Hale Communications more than 20 years ago.
0: 예, 우리 이 원어민이 발음 잘했는데 Ms. Choi, 이 최 발음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 원어민 중에. 여러분은 최자 발음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 나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좀 약하다, 부족하다 싶을 때는 우린 어쨌든 우리 발음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접근하십시오. 111번 보겠습니다. New servers at Calan Bistro. Calan Bistro의 새로운 서버들은, 신입 서버들은 will work alongside a blank manager와 함께 일을 할 겁니다. During their first three shifts, 첫 세 번의 근무 기간 동안. 여러분 물론 이제 낮 교대 근무조를 day shift, 밤 교대 근무조를 night shift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대 담당 감독을 뭐라 그럴까요? 교대 담당 감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shift supervisor예요. shifting supervisor예요. shifted supervisor예요. 그냥 shift 쓰면 돼요. 파트 6에 그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이 ing인가 과거분사인가 갖고 괴로워해. 정답은 shift인데 그냥 shift supervisor입니다. 그런 걸 토익이네요. 그 여기서는 assistant manager입니다. assistant manager가 뭐죠? 이것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대리가 영어로 assistant manager입니다. 막 보조하는 매니저. 물론 뭐 그래도 대강 의미는 통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리가 영어로 assistant manager라는 거. 이거 올해 나왔어요. 2026년에 출제.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틀리지 마십시오. 111번 들어볼까요?
2: New servers at Calan Bistro will work alongside an assistant manager during their first three shifts.
0: 112번입니다. Orita Electronic sales of smartphone sensors. 이 스마트 홈 센서네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 홈 센서의 이 오리타의 그 매출이 have increased blank. 상당히 늘었다. 여기는 이제 increased 동사 수식 부사자리죠. 그런데 매출이 늘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상당히 이런 게 어울리니까 A번이 답이죠. During the last four years,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늘었다. 자, B번 볼까요? 이건 separately, 별도로는 내용이 방향이 전혀 안 맞고 세 번 manually 수동으로 손으로 하는 거 수동으로 안 되고 urgently 이게 급격하게인데 이거는 일이 급하거나 용무가 급하거나 이럴 때 쓰이지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substantially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significantly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dramatically 그런 단어가 이 빈칸에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2번 들어볼까요?
3: Orita Electronics sales of smart home sensor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4 years.
0: 113번입니다. Mr. Alvarez는 introduced a proposal, 어떤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Blank the city library renovation, 시 도서관 혁신을 위한 제안을 소개했겠죠. At the planning committee meeting, 이 회의 때. 여러분, 이때 뭐를 위한 제안이니까 이 proposal for를 씁니다. 근데 또 이걸 뭐 대단한 수거로 여기지 않으셔도 뭐를 위한 제안, 이게 딱 맞죠. 뭐로부터의 제안은 안 돼요. 뒤에 뜻이 뭐 출처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노베이션을 위한 제안이지 레노베이션으로부터 제안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뭐 때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듀어링과도 안 어울리고 얼롱도 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4가 파트 5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1등 전치사예요. 접속사는 뭐가 있죠? 올드오가 있죠. 올드오. 그런 얘기 해도 되겠죠?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야, 우리 저 9월 6일 토익 시험에 그 올드오가 나왔어. 너희는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8월 30일. 8월 30일에 올드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9월 5일 토요일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올드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교류하는 건 아니고 생각난 대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8월 30일에 나왔는데 너희는 9월 5일에 나왔구나. 이 정도는 교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얘기 왜 하냐? 올드오가 또 접속사로 파트 5의 1등 접속사예요. 1등 전치사는 4.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공부하고 이제 분석해 보면 나오는 사실이에요. 아, 전치사 4. 애정을 갖고 암기하십시오. 함께 들어볼까요?
2: Mr. Alvarez introduced a proposal for the city library renovation at the planning committee meeting.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 같이 보시죠. Starting an online booking service.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Introducing an online booking service. 이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can be a promising opportunity. 매우 장래가 유망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For small business owners,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But 그러나, it should not be done without preparation. 이게 준비 없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런 문맥이에요. 준비도 안 하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뭐가 좋을까요? 시작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부터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131번 ABCD 읽어보시고 답을 골라보시면 뭐예요? 바로 B죠. Beginning with a clear strategy.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is highly recommended. 매우 강력히 추천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전략을 갖고 시작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The first thing to do. 그래서 처음 해야 될 일은 is select a suitable reservation platform. 적합

0: 한 예약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영어입니까? 이거 토익킹 틀렸다. 이거 is 다음에 어떻게 동사원형 옵니까? 물론 is to select죠. is to select죠. 근데 to를 생략해서 요즘 많이 써요. 실제 영어에서 토익에도 이렇게 들린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 저 틀린 영어 아니에요. 이렇게 요즘 씁니다. 이거 안 쓴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Choose one that is simple to manage. 그래서 관리하기 단순한 것을 택하십시오. And 그리고 can be revised without difficulty. 어려움 없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을 택하세요. 다 이제 choose one, 원의 이제 수식어구죠.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If you do not have much blank experience, 만약 당신이 충분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온라인 예약하는 거면 이게 뭔가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술적인 전문 지식 같은 게 없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이나 테크니컬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132번 정답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시험에는 테크니컬도 나왔어요. 그거 좀 비슷하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C가 정답이 됩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In addition, 게다가 think carefully about the customers. 고객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세요. You want to reach. 당신이 도달하고자 원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So that you can develop messages. 당신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That appeal to them 해야죠. 이게 왜 그렇죠? 왜 됨일까요? Customers잖아요. Customers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이제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 당신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고객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33번 정답이 D번, them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finally, 마지막으로 remember that 기억하십시오. 여기 디지털이 나오잖아요. Digital marketplace, 이 디지털 시장은 changes constantly, 계속해서 바뀌어요. So keep a close watch on the latest blank.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게 맞죠? 그래서 이 빈칸이 트렌드 같은 게 들어가면 딱 맞아요. 트렌드 비슷한 말은 뭘까요? 최신 발전 상황. 그러니까 development가 정답이에요. 알았죠? 트렌즈나 development가 이 빈칸에 들어가면 딱 맞는 것이죠. 됐죠? development가 134의 정답이에요. Consult experienced professionals. 이 경험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And 그리고 be ready to adjust your plans as customer needs change. 고객의 이런 필요가 변할 때 바로 당신의 그런 계획을 조정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볼까요?
1: Starting an online booking service. Introducing an online booking service can be a promising opportunity for small business owners, but it should not be done without preparation. Beginning with a clear strategy is highly recommended. The first thing to do is select a suitable reservation platform. Choose one that is simple to manage and can be revised without difficulty.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f you do not have much digital expertise. In addition, think carefully about the customers you want to reach so that you can develop messages that appeal to them. Finally, remember that the digital marketplace changes constantly. Keep a close watch on the latest developments. Consult experienced professionals and be ready to adjust your plans as customer needs change.
0: 110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단서는 문장 안에 있다. More than 20 years ago를 근거로 110번 정답은 B. Lengthy가 답.
1: Ms. Choi began her lengthy career in public relations as an assistant coordinator at Hale Communications more than 20 years ago.
0: 111번, 대리가 영어로 뭐라고요? Assistant Manager입니다.
2: New servers at Kellan Bistro will work alongside

0: and an assistant manager during their first three shifts.
1: 112번은 상당히 올랐다 할 때 substantially A번이 정답.
2: Orita Electronics' sales of smart home sensor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4 years.
1: 113번 1등 전치사, 파트 5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전치사는 뭐라고요? 4, 여기서도 4입니다.
0: Mr. Alvarez introduced a proposal for the city library renovation at the planning committee meeting.
1: 131에서 134, 문맥을 잘 파악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3: Starting an online booking service. Introducing an online booking service can be a promising opportunity for small business owners, but it should not be done without preparation. Beginning with a clear strategy is highly recommended. The first thing to do is select a suitable reservation platform. Choose one that is simple to manage and can be revised without difficulty.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f you do not have much digital expertise. In addition, think carefully about the customers you want to reach so that you can develop messages that appeal to them. Finally, remember that the digital marketplace changes constantly. Keep a close watch on the latest developments. Consult experienced professionals and be ready to adjust your plans as customer needs change.
1: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거기 200선 단어 계속 보고 있죠. 123번 할 차례입니다. A temporary exhibition featuring blah blah. 모모를 선보이는 임시 전시회. The museum announced a temporary exhibition featuring local artists. 하면 이 박물관은 현지 아티스트를 선보이는 이들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 전시회를 발표했다. 여러분 이럴 때 featuring 자리에 ing의 동그라미 이런 게 문제에 나와요. 완전한 문장이 명사로 끝날 때 exhibition까지 완전한 문장이죠. 그때 빈칸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를 자기 목적으로 취하면서 ing형이 앞에 exhibition을 꾸미는 형태로 맞아서 이 ing형이 정답이 돼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featuring 자리에 빈칸 만들어서 feature, featured, featuring, features 하면은 바로 이 featuring을 정답으로 넣을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be unusual among one's works. 작품들 중에 아주 독특하다 이런 얘기인데 the paintings are unusual among her works. 그녀의 작품들 중에 그 그림들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subdued and contemplative. 이 subdued가 이게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고 사색적인 Her newer paintings, 그녀의 새로운 그림들은 are subdued and contemplative. 차분하고 사색적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파트 7 독해 중에 나왔던 그 subdued and contemplative 가지고 짧은 문장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런 거부터 잘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compared to earlier pieces, 초기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작품은 비교되니까 compared가 돼요. 그래서 these works are calmer, 이 작품들은 좀 차분합니다. Compared to earlier pieces, 초기 작품들과 비교돼 볼 때 이 자리도 이 compared가 과거 분사형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This week we've been talking about customer service, especially in America.
1: Right. Mm-hmm. 미국 고객 서비스 센터 관련해가지고 불만 얘기가 나왔어요, 뉴스로.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 98에 보시면 그것에 질려버린 고객과 실제 상담원의 대화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너무 기다리고 uh-huh. 별거 아닌 걸로 전화를 했는데 uh-huh.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0: Okay, all right. Here is a customer is fed up with customer service in America.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To confirm your identity,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followed by the pound sign. Thank you for waiting. My name is Ariana. How may I assist you today?
3: I'm calling to inquire about my credit card and...
2: Let me put you on hold so I can pull up your information. Okay, you should receive your replacement card within 60 to 90 business days.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원과 고객 사이의 대화인데 상담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0: Okay.
1: 네.
0: 그리고 선생님은 고객이죠?
1: 그렇죠.
0: 네.
4: 신원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세리아나입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저의 신용카드에 관해서 문의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4: 고객님의 정보를 불러오는 동안 대기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고객님의 재발급 카드를 영업일 기준 60에서 90일 내에서 받으실 것입니다.
1: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안 잃어버렸어요. 지금 고객의 의견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듣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 지금 상담원 이름이 세리아나였죠.
0: 세리아나. 맞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세리아나가 파트타임 job 찾았다고 했어요.
1: 그랬군요. 네. 그게 여기였군요. 네. 결국 본인 마음대로. 자, 이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물정자 눌러주세요라든가 뭐 대기 상태로 돌려놓겠다. 뭐 영업일 기준. 와. 생활 영어 많이 들어가 있죠?
0: 네.
1: 자, 영어로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사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요.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이거 사실 너무 항상 듣는 말이잖아요.
0: 맞아요.
1: 자, 이런 식으로 A 뒤에 B. 그러니까 전화번호 뒤에 우물정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0: 네, A followed by B입니다. 그래서 A가 있는데 A 뒤에 B가 following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A가 B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문법을 공부하면요, by가 들어가면 아 이게 수동사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뒤집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따라온다.
0: 네.
1: 정말 직관적이죠, 그렇죠?
0: Yes.
1: 네, 그래서 A followed by B.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하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회보장번호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우물정자가 쫓아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신의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0: Please enter your social security number.
1: 그 우물정자에 의해 쫓기는.
0: Followed by the pound sign. Please enter your social security number. Followed by the pound sign.
1: 네,
0: 네, 우물정자.

0: pound 혹은 pound sign이라고 표현합니다.
1: 맞습니다. 진짜 우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여기서는 사실 followed by 앞에 that is 정도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Right.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는 이건 미국에서 쓰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한국어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볼 수 있겠죠.
0: 맞아요. Right.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1: 캐나다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나요?
0: We use our SIN number, which stands for Social Insurance Number.
1: 아, yeah. 거기는 사회보험번호라고
0: 네.
1: 표현을 오, 굉장히 특이하네요.
0: Yeah.
1: 그렇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우린 저녁 식사를 하고 긴 산책을 했어. 자, 우린 저녁 식사를 했어.
0: We had dinner.
1: 자, 근데 어떤 dinner냐면 긴 산책에 의해 쫓기는
0: followed by a long walk. Mm-hmm. We had dinner followed by a long walk.
1: 네.
0: 이게 건강에 진짜 좋대요.
1: 아, 식사를 하고 나서 산책을
0: 네.
1: 쭉 하는 거요?
0: Yeah.
1: 오, mm-hmm.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긴 잠을 자죠.
0: Try it out today, 선생님.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 예문은요. 그는 그 질문을 터뜨렸어. 그리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
0: 혹시 그 질문은 그 proposal였을까요?
1: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오, 맞네요.
0: Will you marry me?
1: Marry me? So long. 자, 그는 그 질문을 터뜨렸어.
0: He popped the question.
1: 자, 어떤 question이죠? 바로 어색한 침묵에 의해 쫓기는.
0: Which was followed by an awkward silence. He popped the question, which was followed by an awkward silence.
1: 네, 진짜 맞네요. 여기서 질문을 터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 버전이고요. 실제로는 pop the question이 청혼하다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0: Yeah, that's right.
1: right. 그리고 나서 정말 어색한 분위기.
0: Oh no.
1: I'm not ready. 막 이런 분위기죠.
0: Oh no. Oh. So sad.
1: Okay. So 핵심 표현으로 A followed by B. A 뒤에 B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Alright,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확인하다 어떻게 쓸까요?
0: Confirm.
1: Uh-huh.
0: Confirm.
1: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Check이랑은 다릅니다. Check은 진짜 실제로 처음으로 확인하는 딱 그 행동을 얘기라고요. Confir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구나라고 해서 거의 확신을 주는 것.
0: 맞아요.
1: 그것을 confirm 해준다고
0: 네.
1: 얘기를 하죠. 확정이죠, 확정.
0: 맞아요.
1: Right.
0: Yeah.
1: 자, 다음은요. 어, 또 나왔네요. 우물정자를 영어로 하면.
0: 네. Pound sign.
1: Aha.
0: Pound sign. 이 책에 보면 괄호로 이게 한문이나요?
1: 한문이나요? 네, 한문입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네, 그리고요. 그럼 쌤, 옆에 우리가 별표도 있잖아요.
0: 네.
1: 전화기 보면 우물정자도 있지만 그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Star.
1: Aha.
0: Because it's a star.
1: Oh, yes.
0: yes.
1: 이거는 뭔가 특이한 게 있을 줄 알고 기대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star이라고 합니다.
0: 네.
1: 자, 다음은요. 돕다, 거들다.
0: Assist.
1: Uh-huh.
0: Assist. 이거는 assist. 어떻게 보면 help보다 더 격식 있는 단어죠. 그래서 특히나 customer service에서는 조금 더 격식 있게 말할 수 있죠.
1: 아, assist 한다는 거. Help랑 의미는 거의 같지만
0: 네.
1: 조금 더 formal하게 쓸 수 있다.
0: 맞아요.
1: 그리고 거들다란 뉘앙스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뭐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help me라고 해야지 assist me 이건 어색합니다.
0: 네.
1: Okay? 자, 다음은요. 문의하다.
0: Inquire.
1: Mm-hmm.
0: Inquire.
1: Inquire.
0: 저번에 저희가 ask 배웠잖아요.
1: 네.
0: 그래서 ask보다 좀 더 격식 있게 문의하다 그럴 때는 inquire 쓰시면 돼요.
1: 아, 그럼 이것도 inquire about something
0: yeah.
1: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요. 대체, 교체.
0: Replacement.
1: Mm-hmm.
0: Replacement.
1: Replacement.
0: 이거는 단어가 조금 기니까 강세에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1: Mm-hmm.
0: 그래서 place에 조금 강하게 해주세요. Replacement.
1: Replacement. 오늘 같은 경우에는 replacement card를 얘기를 하겠죠.
0: Mm-hmm.
1: 자, 마지막으로 어떤 기간이나 뭐 시간 내에
0: within
1: mm-hmm.
0: 뭐 within 5 days within
1: 아하.
0: 10 business days
1: 그것도 안 돼서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
1: So in less than과 비슷한 표현이죠.
0: Yeah.
1: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불러오다, 꺼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뭐 당신의 정보를 꺼내올게요.
0: 네,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pull up 명사라고 합니다.
1: 아,
0: pull up.
1: Pull up이라고 하는 거. 정말 당겨서 위로 올려 가져가는 거네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뭔가 컴퓨터 안에서 정보를 이렇게 올려 당겨서 스크린에 보이게.
1: 아.
0: Pull up someone's information.
1: 아, 컴퓨터에서 information을 끌어올려서 화면에 보이게.
0: 네.
1: 그래서 pull up 한 다음에 보통 정보 관련돼 있는 게 나오게 되겠죠. 뭔가를 불러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고객님 계정을 좀 불러올게요. 자, 제가 당신의 계정을 꺼낼게요.
0: Let me pull up your account.
1: 먼저.
0: First. Let me pull up your account first.
1: 네. 두 번째는요. 그녀는 내가 그 영수증을 잃어버린 후에 나의 주문 내역을 꺼냈어. 자, 그녀는 내 주문 내역을 꺼냈어.
0: She pulled up my order history.
1: 내가 그 영수증을 잃어버린 후에.
0: After I lost the receipt, she pulled up my order history. After I lost the receipt.
1: 네.
0: 아, 이 order history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1: 아, 맞네요. 주문 내역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receipt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뭔가를 조회해 볼 수 있겠죠.
0: 네.
1: 자, 두 번째 조회 표현은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아마 동사원형 할 거예요.
0: Should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
1: 네. 이거는 100% 확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은 확신도 아니에요.
0: 네.
1: 이거는 그래도 경험에 의해서 꽤나 잘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세리나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아, 아마 세리나는 지금 아직은 깨 있을 거야. 뭐 그거는 제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0: 네.
1: 아, 세리나는 8시 넘어야 잔다.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 식으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0: Yes.
1: Yeah.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아마 내일 언젠가 소파를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서 이게 보통 며칠 안에 도착한다는 걸 경험상 아는 겁니다. So, 당신은 아마 당신의 소파를 받을 거예요.
0: You should receive your sofa.
1: 내일 언젠가.
0: Sometime tomorrow. You should receive your sofa sometime tomorrow.
1: 네.
0: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확신 있고 가능성이 높을 때 쓰면 되겠네요.
1: Yes. 자, 두 번째는요. 그 소포 아마 목요일까지는 도착할 거예요. 자, 그 소포는 아마 도착할 거예요.
0: The package should arrive.
1: 목요일까지는.
0: By Thursday. The package should arrive by Thursday.
1: 네. 자, 주요 표현 세 번째는요. 어떤 영업일. 뭐 예를 들어서 3 영업일, 뭐 5 영업일.
0: 숫자 business day. 숫자 business day.
1: 네. 이거는 진짜 우리말이랑 똑같죠. 영업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이나 주말을 뺀 날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business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넣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0: 맞아요.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 환불은 3영업일 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자, 그 환불은 처리될 것입니다.
0: The refund will be processed
1: 3영업일들 내에
0: within 3 business days. The refund will be processed within 3 business days.
1: 네, 두 번째는요. 배송은 5 영업일이 걸릴 겁니다. 걸립니다. 보통 걸립니다. 자, 배송은 보통 걸립니다.
0: Shipping normally takes
1: 5 영업일들이
0: 5 business days. Shipping normally takes 5 business days.
1: 네. 그래서 중간에 business 넣는 거 영업이라는 다른 단어를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업하면 또 뭐 sales인가 이러는데 아닙니다.
0: 맞아요.
1: 오케이. 자, 오늘의 어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0: Let's go. Al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01.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상담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암기해도 될 정도로 자주 쓰이는 문장입니다. 자,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0: To confirm your identity
1: 당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0: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1: 그 우물정자에 의해 쫓기는
0: followed by the pound sign. To confirm your identity,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followed by the pound sign.
1: 네. 물론 뭐 예를 들어 star를 나중에 눌러달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다양하게 응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phone number 대신 뭐 다른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Like your social security number.
1: That's right.
0: Right?
1: Yeah. The last four digits of your 무엇.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0: Yeah.
1: 자, 상담원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세리아나입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기다린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0: Thank you for waiting.
1: 제 이름은 세리아나입니다.
0: My name is Seriana.
1: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0: How may I assist you today? 아, 첫 번째 문장 제가 세리아나 목소리로 안 했네요.
1: 아우.
0: Thank you for waiting. My name is Seriana. How

0: assist you today?
1: 갑자기 다른 분으로 바꿨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how can I가 아니라 how may I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예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Okay. 자, 고객이 제 신용카드에 관해

0: writing
1: okay.
0: to inquire about so and so.
1: Okay. 여기서는 근데 무슨 카드 분실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갑자기 처리를 시작합니다. 상담원이 고객님의 정보를 불러오는 동안 대기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제가 당신을 놓겠습니다.
0: Let me put you
1: 홀드 상태로
0: on hold.
1: 제가 당신의 정보를 꺼낼 수 있게
0: so I can pull up your information. Let me put you on hold so I can pull up your information.
1: 그랬을 때 왜 이랬을 수도 있어요. So put someone on hold라는 게 hold 상태로 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mm-hmm. 만약에 내가 hold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는 I am on hold라고 쓸 수도 있어요. 물론 yeah. 그렇게 쓸 일은 많이는 없지만
0: 맞아요. 뭐 보통 이제 duration에 대해서 얘기하죠. I've been on hold right. for 30 minutes.
1: Yes. 자, 마지막으로 상담원이 네. 고객님의 재발급 카드를 영업일 기준 60일에서 90일 내에 받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알겠습니다.
0: Okay.
1: 당신은 아마 받을 것입니다.
0: You should receive
1: 당신의 대체 카드를
0: Your replacement card
1: 60일에서 90 영업일들 내
0: Within 60 to 90 business days. Okay, you should receive your replacement card within 60 to 90 business days and I have canceled your card.
1: Oh my goodness. 내일 당장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
0: I know, what a nightmare.
1: Okay.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To confirm your identity,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followed by the pound sign. Thank you for waiting. My name is Ariana. How may I assist you today?
3: I'm calling to inquire about my credit card and...
2: Let me put you on hold so I can pull up your information. Okay, you should receive your replacement card within 60 to 90 business days.
0: And here's today's review.
1: 우물정자
0: Pound sign
1: 돕다, 거들다
0: Assist
1: 문의하다
0: Inquire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A 뒤에 B
0: A followed by B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숫자 영업일
0: 숫자 business day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0: 네.
1: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0: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A followed by B 사용하시고 입력하는 거는 Enter 쓰시면 됩니다.
1: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0: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ed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 피터 선생님은 게임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0: 네, 아들이랑 같이 하는데 요즘은 뭐 마리오 계속 하고 있고 옛날 우리 때부터 있었던 게임. And it's so much fun, but games are so much more expensive than they used to be. Like maybe 50,000 to 70,000 won.
1: Just for the game itself.
0: One game.
1: Just for the game title. Yeah. And sometimes people actually buy items on the game too.
0: Yeah, that's right. There's in-game purchases, which didn't exist when I was young. Then you can spend an infinite amount of money on the game. Good job, sir.
1: Good job. You can sometimes end up on an endless spending spree on games like this.
0: Yeah.
1: 자, 오늘은 이제 소니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인데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기존의 게임을 물리적 그 디스크로 이제 여태까지 팔았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을 이제 2028년부터 중단하고 디지털 다운로드 코드 형태로 게임을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의 이슈입니다.
0: Yeah, because some people like having the physical games, right? For nostalgia, souvenir reasons. There's also another thing. I can buy digital games on my platform as well. So you don't need to go to the store. It's convenient. But you cannot resell it when you're bored of the game.
1: 그렇네요. 그 디지털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편리하기는 한데 내가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언제든지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코드 다운로드가 되면 완전히 내 거에 대한 소유권이 좀 모호해집니다. 만약에 게임사가 그거를 플랫폼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더 이상 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 전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그 소니가 그 소장했었던 영화들을 그 이제 라이선스가 끝나서 삭제했던 사례가 있대요.
0: 아이고.
1: 근데 그 영화를 실제 구매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0: 오, 진짜 억울하겠네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게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정말 구매한 소비자한테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0: All right, let's listen to part one. It's on page 98 of our current September book.
2: The global gaming industry shifts decisively toward a digital era.
3: The prominent entertainment enterprise Sony recently announced a monumental policy shift regarding its gaming software distribution models. Beginning in early 2028, brand new game releases will no longer appear on traditional physical discs. Instead, retail stores will exclusively distribute digital download codes to consumers looking to purchase these forthcoming entertainment products.
1: 자, 핵심 단어를 찾아본다면 뭔가 좀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Policy shift라는 단어라든가 지금 기존의 디스크 형태로 팔고 있는 걸 traditional physical discs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0: 네. The prominent entertainment enterprise Sony recently announced a monumental policy shift regarding its gaming software distribution models.
1: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통 방식에 있어서 뭔가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0: Yeah, monumental policy shift, right? If something is monumental, a monument is like a really big statue or something like that. So it means of tremendous size or big impact.
1: 기념비를 monumen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정책 전환이란 것은 대대적인을 말하겠죠.
0: 네.
1: We're talking about a big policy shift, not a small one.
0: Yeah, and this is all from the prominent entertainment enterprise. Prominent also known, meaning widely known or distinguished.
1: 그렇죠. 업계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인지도가 큰 기업을 이제 의미하면서 prominent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자, 이 문장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100%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The prominent entertainment enterprise Sony recently announced a monumental policy shift regarding its gaming software distribution models. Beginning in early 2028, brand new game releases will no longer appear on traditional physical discs.
1: 이게 이제 정책 전환의 핵심 코어죠. 2028년 초부터 그럼 한 2년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0: 네.
1: 이 새로운 신규 게임들이 will no longer appear on traditional physical discs. 지금은 이제 디스크 형태로 그 기기에 넣어서 뭐 인스톨을 한다든가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판매가 되는데 그 디스크를 더 이상 안 만든다는 얘기죠.
0: 그렇죠.

0: Yeah, physical discs, ones that you can actually touch, mm-hmm, right? Mm-hmm. Beginning in early 2028, brand new game releases will no longer appear on traditional physical discs. Mm-hmm. Instead, retail stores will exclusively distribute digital download codes to consumers looking to purchase these forthcoming entertainment products.
1: Mm-hmm. 그러면은 내가 게임을 구매하고 싶으면 뭔가 돈을 내면 코드를 준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1: 그럼 어떤 플랫폼에 가서 그 코드를 넣고 그걸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다른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실제 많이 판매를 또 하긴 하거든요.
0: Yeah, 네. So sometimes it's in a box that looks like it will have a CD, but it just has a printed code in it.
1: 맞아요. Yeah. 네. 그래서 유통 매장들에서 retail stores는 이제 유통을 하는 그 매장들을 말할 것이고요. 게임 CD 같은 걸 파는 현재 그 매장들을 말하겠죠.
0: 그렇죠.
1: Will exclusively distribute digital download codes. Exclusively는 다른 방식 없이 오로지 코드만 다운로드하게끔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0: Yeah, no exceptions. Because at the moment, I think they do already do some digital download codes and some CDs.
1: So they're doing both right now.
0: Yeah, yeah.
1: But they're moving on to just taking out the physical discs.
0: Exactly.
1: And only going with the digital download codes.
0: Mm-hmm, exclusively.
1: Mm-hmm. 자, 누구한테 그런다는 얘기냐면 consumers looking to purchase these forthcoming entertainment products. 게임 제품들을 말하는 문구인데요.
0: Yeah, and forthcoming meaning the same as upcoming. It's expected to arrive. It's not been published yet.
1: 아, 다가오는 upcoming을 또 다른 말로 forthcom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아, 네. 그것도 같이 알아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이와 같은 게임 제품들을 의미하는 문구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요.
0: Instead, retail stores will exclusively distribute digital download codes to consumers looking to purchase these forthcoming entertainment products. Here's part two.
2: This major corporate transition follows an identical strategic choice by the high-profile developer Rockstar Games for its next blockbuster title. The parent corporation stated that modern entertainment consumption trends have shifted heavily away from tangible media. However, many players and retailers worry that the shift to digital means gamers no longer truly own the games they buy.
1: 자, 어떤 게임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Rockstar Games의 예를 좀 들고 있습니다. 볼게요.
0: This major corporate transition follows an identical strategic choice by the high-profile developer Rockstar Games for its next blockbuster title.
1: 이 기업은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이겠네요.
0: 그렇죠. I think the most famous one is Grand Theft Auto.
1: 맞아요. Yeah. Grand Theft Auto라고 해서 GTA라고 부르는 게임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게임은 이제 그 오프월드 장르 게임의 혁신을 이룬 그런 게임인데 뭐 단일 그 게임 종목 중에는 뭐 최대 수익과 판매량을 기록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이 디지털로 가겠다는 그 결정을 했고 그것과 지금 소니가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Yeah, following that identical strategic choice, right? To copy it.
1: 그렇죠. Identical이란 건 완전히 동일한 걸 얘기한 거고.
0: Mm-hmm.
1: 그래서 이 소니의 기업 정책 변화 자체가 follows an identical strategic choice by Rockstar Games. 이 게임사가 했었던 동일한 어떤 전략적 행보를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For its next blockbuster title. 타이틀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가 게임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죠.
0: Yeah, exactly. Meaning that addition, right? You're looking at the title of a movie, the title of the game. It's just their next game.
1: 그렇죠. 제목을 타이틀이라고는 하지만 게임 자체를 타이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를 그 게임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렇죠. This major corporate transition follows an identical strategic choice by the high-profile developer Rockstar Games for its next blockbuster title. The parent corporation stated that modern entertainment consumption trends have shifted heavily away from tangible media.
1: Tangible?
0: Yeah, like we had physical in the first paragraph. Something you can touch, right?
1: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고 실제 만질 수 있는 이런 걸 tangible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실제 이 엔터테인먼트 소비 문화 자체가 실물 매체로부터 점점 좀 멀어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parent Corporation은 아마 소니의 모회사를 의미할 겁니다.
0: 그렇죠. 네,
1: 소니의 모회사가 그렇게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people going more towards digital anyway is their reason behind this, right? Mm-hmm. The parent corporation stated that modern entertainment consumption trends have shifted heavily away from tangible media. However, many players and retailers worry that the shift to digital means gamers no longer truly own the games they buy.
1: 오늘 전체 기사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겠네요. Own이라는 동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제 누가 소유를 하느냐 산 다음에 그 이슈가 지금 큰 겁니다.
0: Yeah.
1: 그래서 truly own the games they buy.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내고 산 게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Retailers은 이제 유통업계도 그렇고요.
0: Yeah.
1: 소비자도 그렇다는 얘기죠.
0: Exactly. The shops selling them as well. Because I don't think then people will actually go to physical stores. You just order online.
1: You just buy them online.
0: Of course.
1: You don't even have to go to these
0: then
1: stores
0: Then you get the
1: anymore.
0: code straight away as well, go. right? Mm-hmm. However, many players and retailers worry that the shift to digital means gamers no longer truly own the games they buy.
1: 그렇죠. 물론 할 때는 본인이 소유권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것을 뭐 게임을 지운다거나 그랬을 때 소유 권이 불분명해진다. 소비자들은 그냥 삭제되면 못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Yeah, that's the end of it. Whereas if you have the game until you throw it away physically, it is definitely yours, right? Let's move on to part 3.
2: Furthermore, preservation specialists express deep concerns over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digital-only media catalogs. This anxiety grew after Sony controversially removed films that users had already purchased from their libraries without offering any refunds. While existing physical collections remain completely unaffected, the overall gaming sector faces an uncertain future regarding digital asset longevity.
1: 자, digital only media catalogs.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파트 핵심 단어인데 디지털 전용으로 제공되는 이런 제품들 카탈로그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보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Furthermore, preservation specialists express deep concerns over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digital only media catalogs.
1: 자, 어떤 우려가 불구 있는 거냐면 이 디지털 온리 미디어 카탈로그 실제 물리적 디스크로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임에 대한 장기 보존, long term conservation, preservation 둘 다 보존이라는 의미거든요.
0: Yeah, usually used with the environment, right, where you're protecting it and maintaining it. But this is talking about protecting your like ownership rights, maintaining that.
1: 그렇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깊게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0: Furthermore, preservation specialists express deep concerns over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digital-only media catalogs. This anxiety grew after Sony controversially removed films that users had already purchased from their libraries without offering any refunds.
1: 이런 track record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이런 우려가 부는 거죠. 자, 소니에서 어떤 전례가 있냐면 they controversially removed films. 이건 정말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0: 네.
1: 영화를 이제 삭제했는데 that users had already purchased from their libraries. 우리가 보면은 그냥 구독료 내면 이제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있지만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영화 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 영구소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근데 영구소장은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0: 네.
1: 돈을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0: Yeah. So removed from those libraries. Again, libraries here are the digital libraries without offering any refunds. So not giving them any money back despite them paying for it forever.
1: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뭐 환불 조치도 없이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영화들을 이제 삭제했었던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영화를 좀 살펴보니까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그 존 윅 있잖아요.
0: 네.
1: 그 키아노 리브스 나온 그 시리즈라든가 뭐 라라랜드라든가 헝거 게임 뭐 많이 제니퍼 로렌스 나오는 영화니까
0: 그쵸.
1: 그런 영화들을 구매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오늘날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라이선스가 끝나서.
0: You'd feel completely cheated, wouldn't you? This anxiety grew after Sony controversially removed films that users had already purchased from their libraries without offering any refunds. While existing physical collections remain completely unaffected, the overall gaming sector faces an uncertain future regarding digital asset longevity.
1: Which means?
0: Yeah, digital asset longevity. Longevity, you talk about people living a long time. This is talking about their digital property remaining for a long time, right?
1: 그렇죠. 우리 사람한테 쓰면 장수잖아요. Mm-hmm. 오래 사는 걸 말하는데.
0: 네.
1: 이 자산에 있어서는 뭐 자산의 영속성이라고 할까요? 좀 어렵죠. 뭔가 좀 오래 가는 그 속성을 말하겠죠.
0: 네.
1: 그 디지털 자산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거 관련된 불확실성의 게임 업계가 이제 직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전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물론 앞에 existing physical collections remain completely unaffected은 이미 이제 출시가 된 기존 실물 컬렉션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0: Yeah, exactly. Because you can't take away the physical disc from their actual homes, right?
1: 그렇죠. 집에 가서 뭐 디스크를 회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드릴게요.
0: While existing physical collections remain completely unaffected, the overall gaming sector faces an uncertain future regarding digital asset longevity.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You can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questions on the following page. And on page 102, fill in the blanks as you listen.
3: The global gaming industry shifts decisively toward a digital era.
2: The prominent entertainment enterprise Sony recently announced a monumental policy shift regarding its gaming software distribution models. Beginning in early 2028, brand new game releases will no longer appear on traditional physical discs. Instead, retail stores will exclusively distribute digital download codes to consumers looking to purchase these forthcoming entertainment products. This major corporate transition follows an identical strategic choice by the high-profile developer Rockstar Games for its next blockbuster title. The parent corporation stated that modern entertainment consumption trends have shifted heavily away from tangible media. However, many players and retailers worry that the shift to digital means gamers no longer truly own the games they buy. Furthermore, preservation specialists express deep concerns over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digital-only media catalogs. This anxiety grew after Sony controversially removed films that users had already purchased from their libraries without offering any refunds. While existing physical collections remain completely unaffected, the overall gaming sector faces an uncertain future regarding digital asset longevity.
1: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다섯 개의 기사를 하나하나 다뤄봤습니다. 귀투 형은 예습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어만큼이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단어 하나하나가 더 현실세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에서 20분 꼭 예습을 하고 방송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0: And also, 복습 is very important, so you can listen again via the EBS Audio Arkdang platform. Just make sure you're subscribed there. In that keeping as well, we review Monday through to Friday every Saturday edition. So join us tomorrow for our weekly review.
1: Okay.
0: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Welcome aboard.
5: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0: It's right here on EB 트위는 영어. 안녕하세요. I am Jennifer Clyde.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EB 트위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좀 특별한 사연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른이 넘겨서 이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입지영과 함께. 그런데 이제 매일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돌아서자마자 네.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예쁜 글귀로 담아주셨어요.
0: I know. 저는 이 글을 딱 읽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물론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딱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얀 백지에 흰색 펜으로 아니면 흰색 색연필로 그림을 정말 멋있게 그렸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저는 보이거든요. 네, it's there.
1: 그러니까요.
0: It won't 네. disappear. It's there. It's drawn there.
1: 그리고 그 실제 그림을 그리면서 쏟은 노력,
0: right.
1: 그 순간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면 왠지 내가 이 입지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물 위에 줄을 긋는 것 같다. 그럼 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줄을 긋는 그 행위 자체,
0: yeah.
1: 그 애쓴 손길은 그래도 남지 않을까.
0: Right.
1: 정말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와 이거 정말 영어로 예쁘게 바꿔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오늘 영어로 한번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새싹 사연입니다.
1: 네.
0: 마음은 10대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네.
0: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Let's begin by listening.
2: A line in the water. I'm starting my day with Ip Tiyoung today, just like I do every morning. The expressions I repeated yesterday already feel unfamiliar today. Now that I'm over 70, my pronunciation and my memory don't keep up as well as I would like. I stop for a moment because it feels like I'm not making any progress. Then a saying comes to mind. Studying when you're young is like carving a line into a rock. But studying when you're old is like drawing a line on water. That's exactly how my studying feels these days. Sometimes it seems pointless because no trace is left behind. But then I think again. Even if the line disappears, the effort I put into drawing it remains. So I repeat today's lesson out loud once more. Even if it's only on water, I draw another line.
1: 네, 너무 멋지게 글을 써주셨네요. 저희 어머니도 70대 이제 후반이신데 아침에 Easy Writing부터 모닝 스페셜까지 아직도 매일 들으시거든요.
0: 네,
1: 두 분이 좀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네.
0: 맞아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 네, 그룹이요.
1: 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늘 그렇듯 오늘 아침도 입지영으로 시작을 합니다.
0: I'm starting my day with 입지영 today, just like I do every morning.
1: 그렇죠? 이제 시작하시면서 늘 그렇듯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담아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문장 뒤쪽에 좀 붙여봤습니다. I'm starting my day with 입지영 today.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just like I do every morning. 그 부분이 포인트죠.
0: 네.
1: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하듯이. 자, 문장 한 번만 더요.
0: I'm starting my day with 입지영 today, just like I do every morning.
1: 어제 따라했던 표현들이 오늘 벌써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0: The expressions I repeated yesterday already feel unfamiliar today.
1: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feel unfamiliar가 되겠죠.
0: 네.
1: 그러니까 뭐가 친숙하면 oh, this feels familiar. 언제 해봤던 것 같은 친숙함이 느껴지는데 이런 말인데 반대로 좀 낯설다라고 할 땐 그 반대인 unfamiliar만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건 항상 발음 연습을 같이 하는 단어죠. One more time.
0: Unfamiliar. Unfamiliar.
1: 그래서 어제 반복했었던 표현들이 The expressions I repeated yesterday already feel unfamiliar today. 이른을 넘기니 발음도 기억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군요.
0: Now that I'm over 70,
2: My pronunciation and my memory don't keep up as well as I would like.
1: Okay. 오늘의 첫 번째 구동사가 나왔네요. Keep up. What does that mean?
2: Keep up. Maintain something. 유지하다. 유지되다.
1: 따라주다.
2: Right.
1: 따라가다. Keep up. Yeah. 뭐가 이제 가고 있는데 따라가는 걸 keep up 한다고 하잖아요. 유지된다는 의미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이 혹은 발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즉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don't keep up as well as I would like. 여기에 이제 마음처럼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따라주지를 않는군요. 자, 다시 한번요. I'm over 70.
2: Now that I'm over 70, my pronunciation and my memory don't keep up as well as I would like.
1: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잠시 손이 멈춥니다.
2: I stop for a moment because it feels like I'm not making any progress.
1: 공부하다가 이거 뭐 남지도 않는데 이거 왜 하는 거지? 순간 멈칫하셨다는 것 같아요. 자, 아무 진전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progress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 이게 명사를 읽을 때는 progress죠. 동사를 읽을 때는요.
2: progress.
1: 그렇죠. 완전 뒤쪽의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강세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들이 영어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복화팁에서는 이 단어를 중점적으로 제가 조금 더 써드렸어요. 책 뒤에 마지막 부분에 잘 챙겨보세요. 자, I stop for a moment. 잠시 멈춘다. Because it feels like. 왠지 어떤 느낌이 든다. I'm not making any progress. 발음 한 번만요.
2: progress. progress.
1: 오케이. 자,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자,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2: Then a saying comes to mind.
1: Come to mind. 이 표현은 이 이제 떠오르다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죠.
2: 그렇죠.
1: 머릿속에 떠오르다.
2: So an image can come to mind. A saying can come to mind.
1: 그렇죠.
2: Right.
1: 이 come to mind를 썼을 경우에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다의 느낌이 있고 또 다른 버전이 하나 있는데 cross my mind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긴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뉘앙스가 좀 많이 다릅니다.
2: 네.
1: 이때는 cross my mind예요. mind 앞에 my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문득 스쳐 지나가듯 생각하다 이럴 때 cross를 써요.
2: 맞아요. 그러니까 cross는 지나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스쳐 지나가다.
1: 그쵸.
2: 그리고 come to mind는 내게로 오는 거니까
1: 그쵸.
2: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1: 맞아요.
2: 아, and it stays with you for a while.
1: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써놓으시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come to mind, 문득 저절로 떠오르다. Cross my mind 하면 불현듯 생각나다. 스치듯 그 생각이 지나가다.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젊어서의 공부는 바위에서 줄을 새기는 일이고 늙어서의 공부는 물 위에 줄을 긋는 일이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2: Studying when you're young is like carving a line into a rock. But studying when you're old is like drawing a line on water.
1: 그렇죠. 자, 이게 약간 시의 한 문구 같아서 저희가 단어 선정을 하나하나 잘 해봤는데요. 바위에는요, 뭘 새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carve란 동사를 써봤어요. 어디 이렇게 막 새길 수 있잖아요.
2: Yeah.
1: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는 studying when you're young is like carving a line into a rock. 바위에 이렇게 줄을 새기는 듯한 느낌이고, 자, 반대로 but
2: studying when you're old is like drawing a line on water.
1: 바위에 새긴 거는 남겠죠? 고체니까.
2: Yeah.
1: 그렇지만 물에 이렇게 긋는 건 남지 않는다는 비유를 하신 것 같거든요. So drawing a line, 이때 동사를 그냥 draw라고 썼고요. 그리다, on water. 물에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자, 이 문장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드릴게요. Studying
2: when you're young is like carving a line into a rock. But studying when you're old is like drawing a line on water.
1: 요즘 내가 입지연 공부하면서 딱 그런 기분이 듭니다.
2: That's exactly how my studying feels these days.
1: That's exactly how my studying feels. 내가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진다잖아요. 그래서 that's how my studying feels these days. 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아서 허무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0: Sometimes it feels pointless because no trace is left behind.
1: 허무하다?

0: It seems pointless.
1: Pointless.
0: It feels pointless도 가능합니다.
1: It feels pointless도 가능하고 이 pointless란 단어 좀 동그라미 칠게요. 몇 가지 유사 버전이 있어요. 뭐 meaningless.
0: 맞아요.
1: 무의미하다는 느낌도 비슷하고 뭐 쓸모없다, useless 이런 것들도 유사한 어떤 계열입니다. 근데 pointless는 뭔가 목적성이 좀 불분명한 이거 해서
0: 맞아요.
1: 뭐 하지?
0: 아하.
1: 약간 허무하다 할 때 쓰기 딱 좋은 게 pointless예요.
0: Yes.
1: Oh, this is pointless. 야, 우리 이거 해서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 왜 하는 거야? 이럴 때.
0: 네.
1: 네. So sometimes it seems pointless because no trace is left behind.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물 위에 선을 긋는 기분이기 때문에. 자, trace는 흔적이고요. 자, 그러다가도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0: But then I think again.
1: 비록 줄은 사라져도 그 줄을 그으려고 애쓴 손길은 남아있지 않을까.
0: Even if the line disappears, the effort I put into drawing it remains.
1: 애쓴 손길은 그 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 손길을 effort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So the effort I put into drawing it, 그 선을 긋는 그 노력, 그 손길은 remains, 남아있지 않겠느냐. 자, even if,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요.
0: Even if the line disappears, the effort I put into drawing it remains.
1: 그래서 오늘도 다시 입지영을 소리내어 따라 말합니다.
0: So I repeat today's lesson out loud once more.
1: Repeat something out loud. 우리가 read something out loud 있었잖아요.
0: Yeah.
1: 그럼 뭘 크게 낭독하다, 따라 읽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반복한다는 의미로 동사를 repeat로 바꿔도 돼요. Repeat 동그라미, out loud 동그라미. 이렇게 호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반복해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0: So I repeat today's lesson out loud once more.
1: 물 위라 할지라도 또 한 번에 줄을 긋습니다.
0: Even if it's only on water, I draw another line. Very poetic.
1: 시한편을 읽은 느낌이에요. 네.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A line in the water. I'm starting my day with Ip Tae-young today, just like I do every morning. The expressions I repeated yesterday already feel unfamiliar today. Now that I'm over 70, my pronunciation and my memory don't keep up as well as I would like. I stop for a moment because it feels like I'm not making any progress. Then a saying comes to mind. Studying when you're young is like carving a line into a rock. But studying when you're old is like drawing a line on water. That's exactly how my studying feels these days. Sometimes it seems pointless because no trace is left behind. But then I think again. Even if the line disappears, the effort I put into drawing it remains. So I repeat today's lesson out loud once more. Even if it's only on water, I draw another line.
0: 패턴 프랙티스.
1: 자, 오늘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 볼게요. 오늘 이 progress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좀 집중을 해 봤는데 not make any progress. 진척이 없다라는 말 연습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0: I stop for a moment because it feels like I'm not making any progress.
1: 야, 처음에는 이게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보였었어.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0: We did not make any progress at first.
1: We did not make any progress at first. 처음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다. 그럴 때
0: I got frustrated because I was not making any progress.
1: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Pointless란 단어 오늘 잘 챙기세요. 허무할 때 쓰시면 돼요. 무의미하고 좀 허무할 때, 목적성이 불분명해서.
0: Sometimes it seems pointless.
1: 가끔은 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자, 이런 일들 상당 부분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좀 허무하다.
0: Many of these tasks seem pointless.
1: Okay. 오늘 이 문장을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쓰면 돼요. Many of these tasks.
0: Many of these tasks seem pointless.
1: 한 번만 더요.
0: Many of these tasks seem pointless.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쓴 손길이나 노력을 이야기할 때 effort 누구누구 puts into 이렇게 문구로 처리할 수 있어요.
0: Even if the line disappears, the effort I put into drawing it remains.
1: 내가 쏟은 노력은 그래도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었죠. 자,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0: You know how much effort we put into this. One more time. You know how much effort we put into this.
1: 좋습니다. 이 표현도 잘 챙겨보세요.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Mom, are you still studying English?
2: Of course. I study every day by listening to Ip-Tiong.
3: That's really great.
2: But whatever I study in the morning, I often forget all about it by lunchtime.
3: Even so, you keep at it.
2: Of course. The very act of studying brings me joy.
0: 아센 says to mom, Mom, are you still studying English? 엄마, 요즘도 영어 공부 하세요?
1: Mm?
0: Of course. I study every day by listening to Ip-Tiong.
1: Mm?
0: 그럼 매일 Ip-Tiong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지?
1: Mm.
0: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But whatever I study in the morning, 그런데 말이야 아침에 공부한 내용이 말이야,
1: mm?
0: I often forget all about it by lunchtime.
1: Mm.
0: 점심 때쯤 되면은 다 기억에서 없어져.
1: 네.
0: 기억이 하나도 안 나.
1: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어가지고 뭐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0: Yeah.
1: So I often forget all about it by lunchtime. Okay?
0: Sun says, even so, 그렇다 해도 you keep at it. 계속 하세요.
1: 어제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0: 네.
1: 이번 달에 이거 몇 번 넣었거든요.
0: Mm-hmm.
1: 그대로 keep at it. 꾸준히 계속한다. Mm-hmm.
0: 어머니가 of course, 물론이지 하시면서 the very act of studying brings me joy.
1: 이거 오늘 통한 2번으로 갈게요. 자,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 very가 바로 그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공부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0: The very act of studying brings me joy.
1: 한 번 더요.
0: The very act of studying brings me joy.
1: 자, 오늘 두 번째 통암기 문장으로 드렸습니다. 자, 102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다 해보시고요. 2번과 5번의 별표 찍게요.
0: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everyone. This is our last day of Catch-Up Week.
0: Catch-Up Week. 못했던 이야기를 쫙 하는 그러한 한 주.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mm-hmm. Catch-Up Expressions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 Catch-Up이라고 했나요?
1: Uh-huh.
0: Did you say catch-up?
1: I did.
0: Because that is in our expression today.
1: That's right. Once you have finished catching up with your friend, 마무리할 때 you can say, it was great catching up.
0: 그쵸. 마무리할 때가 여기선 핵심이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얘기를 쭉 나누고 이제 헤어질 때,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t was great catching up. 입니다.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하고 헤어질 때, 오늘 또 만난 친구, 그럴 땐 쓸 수 없죠.
1: 네.
0: 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It was great catching up.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Okay,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일이나 경험이 막 끝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얘기할 때 보통 it was 뭐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너무 오늘 좋았어. 이런 느낌의 표현을 말할 때 It was로 시작한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it was. 자, 그러면 it was 다음엔 뭐가 올까요, 여러분? 보통 형용사가 오겠죠.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굉장히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기뻤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great예요. good보다는 더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뭐 감사하거나 즐거웠다라는 거를 극도로 표현하고 싶을 때 it was good 보다는 it was great 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it was good를 써서 너무 별로 안 좋았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조금 더 강조를 할 때 great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 it was great. 이렇게만 말해도 되겠죠. 자, 근데 뭘 하는 게 좋았는지 얘기를 할 때 자, 어떤 것을 해서 정말 좋을지 얘기할 때는 동사 ing 형태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표현이 있죠. 바로 catch up 이라는 표현인데요. catch up이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혹은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근황을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atch up의 ing 형태를 쓰면 뭐라고요? catch upping? 아니죠. catching up. 네, catch 단어의 ing 형태를 써셔야 돼요. 그래서 it was great catching up.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라는 말이 됩니다. It was great catching up. 이 표현 많이 써보시고요. 지금은 연습해볼까요?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it was great catching up. Now, catching up is a phrasal verb. We're just going to change that verb. It was great, 뭐뭐, ing.
0: Mm-hmm. ing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it was great 다음에 동사 ing 형태를 써서 뭐뭐 해서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뭐 헤어질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어떤 활동이나 경험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멘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쓸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0: chat. 우리 chat. chat. 라고 하면은 뭐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당신과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0: Learn, 배우다이죠. ing 형태로 만들어서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당신에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이죠.
1: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0: 아, 배드민턴 함께 쳤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라는 말을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네, 그래서 배드민턴처럼 구기 종목은 play 동사를 쓰죠. 그래서 playing badminton, doing badminton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Mm-hmm. Playing badminton. 아, 색.
1: Yes.
0: 지난번에 우리 파티했잖아요.
1: Mm-hmm.
0: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서 정말 좋았어요.
1: Oh, thanks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요.
0: 이거는 당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파티가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mm-hmm.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후에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황은
1: sure.
0: 뭐 다를 수 있습니다. Celebrate가 축하하다, 뭐 기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ing 만들어서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라고 하면 되죠.
1: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0: 어떤 파티나 이런 데 갔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알게 되고 헤어질 때 당신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라고 했는데요. Get to know 누구누구라는 표현은 그냥 아예 세트로 외워주세요. 누구누구를 알게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두 개죠. Get하고 know. 앞에 동사에 ing 만들어주면 돼요.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1: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0: Spend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물론 뭐 돈을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이죠.
1: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0: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Meet가 만나다고요. 당신의 가족을 만나다라는 의미로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met Jion's family?
1: Oh, yes. Yes, I was very nervous.
0: 많이 긴장됐었죠? 하지만 끝나고 나서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Mm-hmm.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1: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0: Share, 나누다, this experience, 이 경험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이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이죠.
1: It was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0: Working on the project. 자, work on the project는 그 프로젝트에서 일하다 라는 뜻이고요. With you는 당신과 함께 맨 뒤에 붙여줬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그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It was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It was great working with you on Start English.
1: Oh.
0: 라고 말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 맞습니다.
0: 만약에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날이 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it was great 다음에는 동사 ing가 온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갈 차례죠.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복습해 볼까요?
1: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0: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1: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0: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1: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0: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1: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0: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1: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0: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1: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0: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1: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0: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1: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0: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1: It was

0: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1: It was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2: 네, 참 좋은 문장들이 많았네요.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시고요. 방금 연습했던 문장들도 많이 연습해서 꼭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먼저 들어볼게요.
3: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4: 저도요. 더 자주 만나요?
3: 물론이죠.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4: 맞아요. 몸 잘 챙기세요.
2: 네, 다음에는 꼭 더 빨리 만나서 너무 캐치업을 오래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가봐야 돼 라는 말을 했어요. 가봐야 한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I have to go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아하. 알고 계시죠? 저도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me too 하면 될 것 같고 더 자주 만나요. Let's meet more often. 네, 뭐뭐 하자니까 let's로 시작해도 될 것 같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이죠. Of course? For sure? Sure?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뭐뭐 하지 말아요.
0: 다음에는 next
2: 다음에는
0: time.
2: Next time. 네, 뭐 기다리다, wait. 잘 조합해 보시고. 맞아요. Right.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몸 잘 챙기세요. 뭐 잘 지내 이런 말인데 take care of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올게요.
5: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6: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5: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6: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2: 자, 처음에 이제 가봐야 해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라고도 했죠.
5: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0: I have to get going.
2: I have to를 시작하면 나 뭐뭐 해야만 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Get going.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가봐야 한다라고 할 때 쓰는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물론 I have to go라고만 해도 되지만 get going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보세요.
0: Sounds less urgent to say get going.
2: 맞아요. 좀 덜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I have to go 하면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Oh, I have to get going 이라고 하면 아,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정도의 의미이죠.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0: It was great catching up.
2: 어,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It was great catching up. 저도요, 더 자주 만나요.
6: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0: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2: Me too는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더 자주 만나요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0: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2: 자, we should. 우리는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죠. Do this 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More often, 더 자주.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catching up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더 자주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우리 더 자주 보자 라는 말을 하는 거죠.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혹은 뭐 more often. 네, 발음은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론이죠.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5: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0: Definitely.
2: 물론이죠를
0: definitely.
2: 네, definitely라고 했습니다. Definitely는요, 당연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할 때, 강하게 말을 할 때 definitel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0: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2: 네, let's는 뭐뭐 하자잖아요. Let's not wait. 우리 기다리지 맙시다. So long.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맙시다. 언제? Next time. 다음

0: 번에는 이렇게 말한 게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라는 표현인 거죠. 맞아요. 몸 잘 챙기세요.
1: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2: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0: yourself는 당신 자신을 잘 챙기세요. 즉, 몸 잘 챙기세요. 뭐 잘 지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작별 인사고요. 뭐 조금 길다 그러면 take care까지만 말해도 돼요. 거기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2: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1: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2: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은
3: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원어민처럼 발음할 것이냐? It, 여기에만 나오는 T는요, 그냥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돼요. 굳이 it, T 발음 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was는 W를 시작하니까 앞에 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입모양만 만들어주시면 it was 이렇게 발음이 돼요. Great, 여기도 마찬가지로 T 발음은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고요. Catching up, 약간 연음이 되는 것처럼 catching up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연습해 볼까요?
3: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3: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푼 후에 It was great catching up. 이렇게 꼭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 하셔야 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3: It was great learning English with you,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한때 보호자로 만났던 사람을 진료실에서 다시 환자로 마주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아픈 가족을 챙기다 마음의 병을 얻은 경우죠. 예고 없이 시작된 간병. 처음엔 그런대로 가족과 나 둘 모두 잘 챙기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내 일상을 챙기는 게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지친 상태에서는 남도 잘 돌볼 수 없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환자와 떨어져 자신만의 일상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다른 가족과 나누어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하려다 사랑하는 마음마저 잃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Friday everyone. This
0: 네.
1: is Juke.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Mm-hmm. 자, 식당에서 이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상황을 볼 텐데요.
1: Right.
0: 주문한 요리가 드디어 짜잔 하고 나온 거예요.
1: Mm.
0: 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 양이 훨씬 많은 겁니다.
1: 아, 너무 행복해.
0: 어떠세요? 선생님은 이제 왜 보통 그 파인 다이닝 뭐 이런 곳을 가게 되면
1: 자주는 안 가지만
0: 이만한 접시에 이만큼
1: 네. 조금 주잖아요. 네,
0: 있을 때가 있죠.
1: 그럴 땐 아, 여기는 그냥 자리값이구나. 비싼 이유가 음식보다는 자리가 비싸구나.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죠.
0: 근데 어쩌다 이제 그런 것을 먹어볼 기회가 있다고 할 때 먹어보면 그렇죠. 아, 역시

0: 양이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1: Right. 근데 제가 너무 배고플 때는 파인 다이닝 절대 안 가요.
0: 그렇죠.
1: 근데 그냥 종종 이제 어느 식당을 갔는데
0: 네.
1: 양이 너무 많아. 양그 포션이 너무 큰 거예요. 그제 속으로는 그래 다못 먹지만 집에 싸가야겠구나.
0: 그렇죠.
1: So we call it doggy bag.
0: doggy bag.
1: I'll doggy bag this. I'll eat it tomorrow, right?
0: 요즘도 그런 말을 써요. doggy
1: Oh,
0: bag이라는 말을.
1: absolutely. Doggy bag at home.
0: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에게 이걸 주겠다.
1: 그러기 때문에 만든 거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나머지는 싸가서 우리 반려견에게 주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말이 doggy bag이긴 한데 꼭 그렇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1: 저는 걔가 없기 때문에 반려견 없기 때문에 I will be eating the food, the doggy bagged food.
0: 그렇죠. 근데 doggy bag이란 말 자체가 포장해서 나머지는
1: Yes,
0: 싸간다 그런 뜻이 되는군요.
1: that's right. Take out.
0: So it's a verb then.
1: Oh, we usually use it as a verb. Can I doggy bag this?
0: Can I doggy bag this?
1: To take home, right?
0: 아, 그렇구나. Make it to go 해도 돼요?
1: Oh, we can have it to go. 주로 to go는 처음에 주문할 때 I would like this to go.
0: 아예 포장해서 가지고 간다
1: 그쵸?
0: 할
1: Yeah,
0: 때
1: to go.
0: 남은 걸 싸가지고 간다고 할땐 doggy bag라는 뜻으로
1: 주로 doggy bag으로 많이 써요.
0: 그러니까 doggy
1: 와이.
0: 그다음에 bag
1: Doggy bag.
0: doggy bag가
1: That's right.
0: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밖에 또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남은 음식 포장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1: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0: 저희 식당은 음식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1: 아,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요.
0: 남은 음식은 포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이게 모든 식당에서 이렇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주로 이제 뭐 호텔 이런 데서는
0: 네.
1: 안 해주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0: 네.
1: 뭐좀 호텔만의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0: 왜냐면 가지고 가서 먹었다가 상했을 때 이걸 호텔에게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1: 그런 거
0: 있대요.
1: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0: 네.
1: 약간 좀 갸우뚱하는 게 식당은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일반 식당과 카페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거 있겠죠.
1: 이유가 있겠죠.
0: 네, 맞아요. 자, 하지만 정말 아까울 경우 많은데, 그죠?
1: 그러니까 어떻게
0: 네.
1: 이거 버려야 되는데.
0: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이 혹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98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지금 그 피자처럼 보여요. 가운데 있는 음식이 굉장히 커요.
1: Well,
0: 정말.
1: that's a big pizza.
0: 네. 와,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혹은 큰데요라고 할 때요.
1: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라고 합니다. 자, expect라는 단어가 의외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온 날,
1: Right.
0: 난 이런 날씨 정말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I was not expecting this.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1: Right, with this
0: 네.
1: much rain.
0: 그렇죠. 네. 그래서 I was not expecting this at all. 이런 표현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1: Right.
0: expect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의례껏 이럴 것이다. 예상하는 걸 말하죠.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an I expected.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than I expected. 이런 말이 뒤에 붙어서
1: Right.
0: 훨씬 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군요.
1: 내가 기대했던 사이즈는 딱 이만큼인데
0: 네.
1: 나온 거 보니까 이만큼이야. Wow,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1: Right.
0: 그렇군요. 근데 than I expected 말고도
1: Right.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뭐 기억하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뭐 상상했던 것보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죠.
1: Right. Much smaller than I expected.
0: Right.
1: Much longer than I expected.
0: How about much bigger than I thought?
1: That also works. Oh,
0: 그렇죠.
1: this is much bigger than I thought.
0: Right. 혹은 내가 지난번에 와서 먹었을 때보다 오, 훨씬 더 양이 많은데 much bigger than I remembered.
1: 아, 그죠. Then compared to last week,
0: Exactly.
1: much bigger than I remembered.
0: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했었던 것보다 this is much bigger than I imagined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Imagined.
0: 네. 그래서
1: That's right.
0: 경우에

0: 따라서 Then I expected, then I thought, then I remembered, then I imagined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Mm-hmm.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I wish I could say this more often.
1: 가끔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 막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딱 공부하다 보니까 This i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0: 그건 좋은 말이다.
1: Easy English 딱 처음 듣자마자 This i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0: 하고 이렇게 숨을 놀랐어요. 참을 정도로 하고 가만히 있다가
1: 처음엔 기대가 좀 아주 낮았나 봐요. 몰랐으니까.
0: 네.
1: 공부해 보니까 This is so much better than I expected.
0: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This i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expect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들어보세요.
2: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자, 그랬더니 저희 식당은 음식 양이 꽤 많은 편이에요. 라고 해서
1: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0: 아하, the portions here, 이곳에서 드리는 음식의 양들은요. The portions here, 어떠냐 하면은 중간에 연결고리 are가 있겠죠. 꽤 후한 편입니다. Pretty generous.
1: You know, there are two things here. Portions and generous.
0: Right.
1: Portion, it's basically the amount of food. Right?
0: 그렇죠.
1: Different 뭐 식당이 10개가 있으면 네. 똑같은 피자 파는데 네. 어디는 피자가 요만하고 네. 어디는 많이 주고. So we call them portions.
0: Portions.
1: Yeah, the size, the volume of the food.
0: 그렇군요. Yeah. 그 음식의 양이라고 할 때 yeah. portions. 근데 음식의 1인분이다. 보통 mm-hmm.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right.
0: 그 1인분이라고 할 때 one serving.
1: Serving이라는 표현도 쓰죠.
0: 예. 뭐 2인분 그러면은
1: Two servings. Three
0: 이렇게도.
1: Servings.
0: 네. Serving이란 단어를 그렇게 인분 이렇게도 말하게. 그러니까 몇 인분 할 때 쓰더라고요.
1: Right, right.
0: 여기서는 그냥 portions, 그냥 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m-hmm. 근데 이곳에서 드리는 음식이 이제 여러 다른 음식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양들이 다 The portions here are 다 어떠냐면 pretty generous. 선생님, generous라는 말이 나오네요.
1: Generous means very kind and nice. It's a fancy way to say really nice. But here, 이 컨텍스트가 중요하죠.
0: 네.
1: 어느 식당 가니까 거기 포션이 되게 generous해. They're really nice. They give you a lot.
0: 그렇죠. Right. 많이 준다고.
1: Pretty bad도 그냥 here, generous 그 단어 자체가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Big size.
0: A lot of food. They give you a lot of food.
1: They give you a lot of food.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인심이 넉넉하고 후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하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generous인 것 같습니다. 보통 generous 하면은 굉장히 그 이제 아주 관대하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분은 뭐 he's very generous. So he will forgive you. 뭐
1: right,
0: this time.
1: Right.
0: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Really nice.
0: 그렇죠. Really nice. 착하고 아주 관대하고 뭐 이렇게 말할 때 인심이 아주 후하다. 그럴 때 generous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왜 곳간에서 인심 난다 할 때 그 generous가 되는 거죠. 정말 후하다. 여기서도 양이 많다. They basically give you a lot of food. 이런 right. 말이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라고 한다는 거군요.
1: 이거를 그냥 generous하고 portions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Diane's restaurant gives you generous portions.
0: Generous portions.
1: Generous portions.
0: They give you generous portions there.
1: They give you a lot of food.
0: 여기 음식 양이 후하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사실은 예, 김치도 딱 세 조각 이렇게 있을 수 있고 which is understandable.
1: Right, right.
0: 네,
1: right.
0: 그렇습니다. They just cannot afford to be that generous these days.
1: 그럴 때도 있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they cannot afford.
0: 그렇죠.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1: Right.
0: 자,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그랬더니 너무 많이 이제 음식을 준 바람에 이거 다 여기서 못 먹을 것 같다고 해요.
1: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그렇군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can finish. 내가 깨끗이 다 먹을 수 있다고. All of it. 이 음식의 전부 다를 이런 구조가 됩니다.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1: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1: 이 포션 양을 딱 보니까 네. This is so much.
0: 그렇죠.

0: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1: 그러면 그럴 때, I can't finish all of it. I can't eat all of this.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말할 수 있는 것을
0: sure.
1: 굳이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이라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I can.
0: 이거 확실히 못한다라는 뜻이긴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그렇죠.
0: I can't finish all of it.
1: 응.
0: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1: 나이스하게?
0: Rude 하면 안 되니까
1: 응.
0: 이거 다 못 먹어요. 이거 좀 루드하잖아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좀 못 먹을 것 같은데요.
1: 어.
0: 힘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이런 뉘앙스죠.
1: 아, 돼요의 의미가 요? 바로 네. I don't think I can.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말이
0: That's
1: I
0: right.
1: don't think I can.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조금은 조심스럽고
0: yes.
1: 조금은 좀 더 겸손한 톤으로 말할 때 이렇게 I can't 라고 하지 않고 I don't think I can 이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군요.
0: Exactly.
1: 그리고 finish 하면 선생님 끝내다라는 뜻이잖아요.
0: Right.
1: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도 finish line이 있는
0: right.
1: 것처럼요.
0: Finish 근데, the race.
1: 그 음식을 먹을 때도 finish라고 하게 되나요?
0: 다 먹은 다음에 I'm finished. Thank you.
1: 그럴 때 I am finished가 되는 yeah. 거죠.
0: Can you finish that? Can you finish your pasta?
1: 그렇죠. 나머지 다 파스타 다 드실 거예요? Can you finish the pasta? 그 음식을 깨끗이 끝까지 다 먹어 치우는 것을
0: right.
1: 바로 finish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0: If you can't finish your pasta, I will eat it.
1: 그렇죠. 다 못 드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0: exactly.
1: 여기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all of it, 이것의 전체를 다 all of it, 그것을 finish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자, 이때 I don't think I can이라는 것과 finish, 그다음에 all of it, 그것의 모두 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0: Mm-hmm.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3: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1: 네, I don't think I can.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I don't think I can. 약간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0: Yes.
1: 자, 그랬더니 이 직원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남은 음식을 다 포장해 드릴 수 있거든요.
0: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1: We can. 자, 우리가 하면 돼요.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남은 음식들을 싸드릴 수 있습니다. For you. 손님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자, pack up 하면은 포장하다라는 뜻이 되는군요.
0: To pack something. 포장이죠.
1: 네.
0: Pack up. 그 먹은 것들 다시 재포장해서. 남은 음식들을 leftovers라고 표현하잖아요.
1: 네네.
0: Leftovers.
1: 네.
0: I don't like leftovers. I like to finish my food. 근데 이제 너무 많으면,
1: 네.
0: portion이 너무 많으면, there are leftovers. You know, we should pack them up and take it home.
1: 그렇습니다.
0: Yeah.
1: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ack 하게 되면 그냥 싸는 걸 말하죠.
0: 뭐
1: 짐 싼다고 할 적에도 pack이라고 하는데 pack it up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그것을 담는다라는 뜻을 좀 더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Pack
0: right.
1: it up. 그러니까 예쁘게 잘 담는다고. 그래서 뭐 box에 담는다 해서 box up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wrap up.
0: Sometimes you say wrap. Yeah.
1: Wrap up.
0: We'll
1: 그렇죠.
0: wrap up the leftovers for you.
1: Wrap up the leftovers for you.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죠. 모두
0: sure.
1: pack it up, 뭐 box it up, wrap it up 해서 up을 같이 써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잘 담는다라는 뜻이 된다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 손님이 직접 담게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Ah, that's right.
1: 네.
0: Many restaurants do that now. Because they're so busy.
1: Right.
0: They just give you a box. Oh, we'll give you a box for you to pack up.
1: Exactly.
0: For you to wrap up. Or box up.
1: Right. 그럼 손님의 입장에서 저희가 담아갈 테니 그 용기를 좀 갖다 달라고
0: right.
1: 라고 할 때 Can I get a to-go box? 이렇게도 많이 묻던데요.
0: Yeah, can I get a to-go box or box to go for my leftovers?
1: Right, 그렇죠.
0: Yeah.
1: 굳이 leftovers라는 단어를 안 써도 그냥 Can I get a to-go box라고 하면은 제가 담아갈 용기, 그 박스가
0: yeah.
1: 좀 필요한데 그걸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0: Perfect.
1: 네, 여기서는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대신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Mm-hmm.
1: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무 좋죠.
0: That'd be great.
1: That'd be great. 그러면 큰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죠. That
0: right.
1: would be great. 짧게 That'd be great. Thanks.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0: That'd be great.
1: That'd be great. 자,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특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2: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3: That'd be great. Thanks.
1: 네, that'd be라고 방금 발음했는데요.
0: That'd

0: 그때 또박또박 발음을 해 주시려다 보니까 that would be, 그러니까 that would be를 빨리 발음하신 것 같아요.
1: So I think more naturally we would say that be great.
0: That be great.
1: 거의 D를 약간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네.
1: That be great.
0: 그렇죠. 여기서는 that would가 지금 축약된 거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that would be라고 발음하신 것 같습니다.
1: I think so.
0: That's great. Okay. 자 이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2: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3: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2: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3: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2: That'd be great. Thank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Okay, are you ready now? 준비되셨나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와,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3: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1: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저희 식당은 모든 음식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3: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1: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0: 아유,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3: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1: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아, 그럼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리면 되죠.
3: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1: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0: 그럼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3: That'd be great. Thanks.
1: That'd be great. Thanks.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All 이렇게 right. 저희가 해드리면 되죠. We can 뭐뭐뭐 for you라는 표현은 뭐 다른 경우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Right.
0: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리면 되죠. We can for you. 특히 서비스가 오가는 데서 많이 쓸 수 있겠네요.
1: We can do it for you.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업해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4: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5: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6: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5: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3: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8: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7: Hi, everyone. I'm Kristen Cho.
8: And I'm Cameron Word.
7: Yay, it's TGIF. Yay, it's Friday.
8: It is indeed.
7: Mm-hmm.
8: Yes. Do you have any big weekend plans?
7: My big weekend plan is to actually do a kind of a thorough cleaning.
8: Oh, yeah.
7: Yeah. Because, you know, in the summer, it's just way too hot to do anything.
8: Right.
7: Like, you just move a little bit and you're sweating. So when the weather cools down, it's time to bring out the winter clothes, the fall clothes, and put away your shorts.
8: It's always a sad time when you have to.
7: It's a sad time.
8: I mean, I do like sweaters and those types of clothes, but shorts specifically, I'm like, but those were so comfortable.
7: We love our shorts.
8: Yeah.
7: Yeah, and our t-shirts.
8: But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자폐인 교육이 1960년에야 시작되었다고? 1940년대 영미권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자폐증을 최초로 규정한 후 자폐인들은 사회학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했죠. 그러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영국에서 자폐인을 위한 특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역사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들을 바꿔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작은 무지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적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18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Ray in the studio with us today, and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one long New York Times article together, really delve deep into this. And what is it about? Well, let me tell you right now. 오늘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요, 스위스에서 기차가 다니는 철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친환경 발전을 시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Ray, please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related or associated with the sun? 1. Sundial. 2. Solar panels. Or 3. Solid gold.
0: 다음 중 태양과 관련이 없는 것은? Number 1. Sundial. Number 2. Solar panels. Or number 3. Solid gold.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기사 읽어볼게요. This is Vanessa Carlton, A Thousand Miles.